0: 저희는 수많은 스타벅스 코리아 파트너들과 현장 직원들이 있습니다. 부디 이분들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분들은 스타벅스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성실한 직장인일 뿐입니다. 책임은 조직과 저를 포함한 경영진에게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미래 세대에게 남겨주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우리 모두 같다고 믿습니다. 저를 포함한 신세계 그룹 구성원 모두 이번 일을 통해 더 낮은 자세로 배우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많이 듣겠습니다. 더 무겁게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시 고객 곁으로 다가서겠습니다. 내부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준도 더욱 높이겠습니다. 오늘의 사과를 끝이 아닌 시작으로 삼겠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1: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입니다.

0: 네, 정용진 회장의 사과문 직접 듣고 왔습니다. 이번 사태로 상처와 실망을 느낀 유가족, 광주 시민, 국민에게 사죄드린다며 오랜 시간 고개를 숙였는데요. 어떤 변명도 않겠다며 모든 일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후에 질의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많은 전망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보신 것처럼 정용진 회장은 사과문을 낭독한 뒤에 지금 퇴장하는 모습을 직접 보셨습니다. 자, 현장 직원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길 바란다라고 말했고 향후 내부 시스템 관리 체계를 근본부터 점검하겠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 의식을 더 높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정용진 회장의 사과문을 직접 보고 왔는데요. 자, 박주근 대표와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앞서 대표님께서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나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앞으로 지금 기자회견이 더 이루어지긴 하겠습니다만 네. 실무진들이 어떤 얘기를 해야 할지도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정용진 회장의 멘트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듣지 못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1: 우선 이 사과를 하는 진정성에 대한 몇 가지 기준이 있죠. 우선 보면 이 첫 번째가 책임의 주체와 잘못의 내용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물론 정용진 회장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란 말로 가름은 했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것을 일단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2: 예. 특히 박종은 리더스 인덱스
1: 이번,
2: 대표입니다.
1: 이 탱크데이 사건은 사실 역사적 인식에 대한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많은 대중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광주 시민들에게 상처를 받았던 그 부분도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역사적 인식에 대한 본인의 어떤 과거에 대해서는 좀 빠져있는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과를 받을 수용자가 듣고 싶은 언어를 골랐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이제 포인트인데 이 수용자들이 느낄 진정성에 대해서는 조금 반응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그렇죠. 일단 광주 5.18도 피해자도 있을 것이고요. 그 외에 또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반응을 봐야 될 것 같고. 세 번째가 비판의 대상을 경영진으로 한정한 것은 저는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0: 예.
1: 거기다가 이제 이 스타벅스에서 일하고 있는 그 임직원들에 대한 배려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한 것도 충분히 이선 배려 있는 발언이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문제는 우리가 좀 기대했던 바 중에 하나가 예, 어떤 구체적인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0: 예. 지금 증시 관련 속보가 들어와서요. 이것부터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가 2% 넘게 상승하며 출발했는데요. 6거래일 만에 8,000선에 재진입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8,000선을 넘었던 것은 지난 15일 장중 8,000포인트를 넘었던 이후에 처음인데요. 자, 지금 코스피가 2% 상승하면서 6거래일 만에 8,000선에 재진입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증시 소식도 이어지는 뉴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정용진 회장의 기자회견 현장에서 이후 실무진들의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3: 먼저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인해 5.18 민주화 운동 변경 및 유가족들과 광주 시민 여러분, 박종철 열사 유가족분들, 그리고 스타벅스 코리아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상처를 드리고 심려를 끼친 점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립니다.
2: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최근 불거진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정 회장은 상처와 실망을 느낀 유가족과 광주 시민, 국민께 사죄드린다고 밝혔는데요. 대국민 사과 현장을 생중계로 연결해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업을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영 기자입니다. 지난주 내내 인구에 회자됐던 기업이 있습니다. 아마 연휴 때도 많은 분들이 이 기업을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스타벅스 코리아와 이마트 신세계 그룹이죠. 이른바 탱크데이 논란으로 신세계 그룹의 경영에도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결국 조금 전에 정영진 회장이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과연 이번 사과로 논란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2부에서는 신세계 그룹과 정영진 회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오늘 장, 이제 이번 주 장이 시작이 됐죠. 가장 큰 변수인 미국과 이란 전쟁, 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나온 지 하루 만에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져들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 농축 우라늄을 폐기하는 것도 용인하겠다는 점을 시사했는데요. 이게 돌파구가 될지는 모르겠고요. 내일이면 또 말이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이 이란 남부를 공격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상황이 엉망진창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코스피는 강합니다. 오늘 다시 8,000선을 되찾았고요. 그런데 변동성이 커도 너무 크죠. 어떻게 보면은 지수와 역계관계여야 할 변동성 지수, 이른바 공포지수도 치솟는 중입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에서 고착화하는 흐름이고요. 전 세계적인 고금리 현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0: 네, 부자가 되는 비법 알아보는 부자 대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석형 우리은행 WM 그룹 부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부부장님. 오늘도 우리 시장은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예. 한 2% 정도 오르면서 8,000선을 다시 넘어섰어요. 상 초반 괜찮은 분위기네요.
1: 예, 그렇죠. 일단 연휴 직전에 미국 시장도 좀 긍정적이게, 물론 뭐 미국도 연휴를 거치고는 있긴 하지만
0: 간밤에 또 휴장이었죠.
1: 예. 예. 그 주말에 미국 시장이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강세를 좀 보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전해진 소식들, 그러니까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부각된 점이 한국 시장을 좀 강세로 이끈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조금
0: 약간 아닌 것 같아. 모르겠어요. 예,
1: 수그러드는 모양이긴 하지만 뭐 주식 시장이 그 종전 불확실성에서 불구하고 전 세계 주식 시장이 대부분 다 지금 고점을 경신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아무래도 주식 시장은 뭐 3개월 또는 6개월 이후의 어떤 상황을 그려놓고 주가가 움직이는 좀 시장이 움직이는 특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현재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 3개월이나 6개월 후에는 네. 뭐 종전이 돼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가정하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막연한 기대감만은 아닙니다. 네. 미국이나 이란 모두 그 종전을 해야 될 각국의 어떤 사정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갈수록 당위성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주식시장에 좀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저도 기자 생활을 한 20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예. 기자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코스피는 오름폭 내림폭이 1% 넘으면은 급등 급락이라는 표현을 써왔어요. 예. 예. 이제 그런 표현을 쓰면 다들 코웃음을 칠 것 같습니다. 이게 1%가 뭐야. 오늘도 2% 넘게 장 초반에 오르고 있거든요. 변동성이 위로든 아래도든 너무 커진 거 아닙니까?
1: 맞습니다. 변동성이 커진 거는 다소간의 불안 요인으로 작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 변동성이 커진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괴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 이익이 지금 그 예상보다 훨씬 더 지금 많이 지금 네네.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런 흐름이 좀 단기에 그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이 됐었었지만 지금 현재는 내년까지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업이 호전이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네.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그러면 충분히 반영이 됐냐. 또 그렇지도 않다라고 보여지. 물론 이게 주가의 반영 정도를 어떤 측면에서 측정을 하는지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흔히 시장에서 추정하고 있는 그 가치평가 방식. 그러니까 네. 밸류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밸류에이션 기준으로는 여전히 싼 영역에
0: 여전히 저렴하다.
1: 예, 예.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가격 급등에 대한 과열은 사람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주식 가치 평가 측면에서는 과열이 되지 않은 상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상태의 어떤 괴리감들이 네. 급등락을 반복시키게 네. 하는 한 가지 원인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뭐 이미 시가총액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과열 구간인데 맞습니다. 말씀하신 예. 것처럼 이 측면에서 또 그게 아니란 말이죠.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코스닥은 잠시 뒤에 잠깐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 코스피를 이끄는 거는 역시 반도체. 그렇죠. 앞서서 제가 문을 열면서 말씀을 드렸던 좀 거칠게 말해서 반도체 이익 빼고는 지금 우리 시장에 호재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오늘 30만 원 찌글랑말랑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200만 원 넘어선 상태 거든요. 거기에다가 내일은 2배 레버리지 ETF까지 출시가 된다고 해요. 어떻게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들어와도 되는 겁니까?
1: 일단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기대할 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의 지금 향후 한 12개월간의 순이익이 300조에서 350조 정도 기록할 걸로 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숫자가 그러면 허황된 숫자냐 놓고 봤을 때는 아닐 가능성이 좀 높아졌어요.
0: 뭐 1분기 어느 정도 일단 보여줬잖아요.
1: 그렇죠.
0: 또.
1: 보여줬고 뭐 1분기에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57조가 나왔는데 하반기에 가면 분기 기준으로 이제 100조 원 이상을 기록할 걸로 예상을 하고 네. 있고요. 내년도에도 이제

0: 때문에 이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 동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다만 이게 괴리가 존재합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나라 기업 이익 전망 호조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란 두 종목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파생된 일부 종목들에서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익 베이스로 아무리 고려한다 하더라도 다른 종목들은 올라갈 여지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한쪽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은 올해 작년도에 코스피 전체의 영업이익이 300, 한 7조 정도였는데 305조, 307조 정도였는데 올해는 한 900조, 내년에는 한 1100조 정도로 예상을 영업이익 기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볼 부분은 이 법인세율이 변함이 없다면 여기서 파생되는 세수가 엄청나게
1: 어마어마하게 늘겠죠.
0: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이 세수는 재정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현재의 어떤 그 기업이익이나 어떤 수혜가 특정 종목에 한정이 돼 있긴 하지만 내년으로 넘어가서 또 내후년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상당히 많은 재정적인 여력이 생기고 그게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1: 돈도 풀릴
0: 예,
1: 것이고.
0: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식시장은 미래 상황을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더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주식시장이 좀 오르는 어떤 성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코스피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들 해봤고요. 하나만 더 살펴보자면은 코스닥 이야기 해봐야 되겠습니다. 코스닥이 영 형님을 못 따라오다가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조금 힘을
0: 그렇죠.
1: 내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힘을 내는 게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국민성장펀드 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0: 맞습니다. 일단 투자 심리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 부분이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코스닥이 지난주 후반이죠.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한10% 정도 상당히 좀 급등을 했고.
1: 오늘도 올라왔고 지금 1200선으로 다시 올라섰어요.
0: 맞습니다. 이게 금요일날 이제 국민성장펀드가 출시가 됐고 금융기관 창구에서 거의 다 대부분 한도 수준이 다 되는 상당히 좀 성황리에 지금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는 지금 국민성장 펀드에 관련해서 올해 조성 기금 목표를 한 30조 원 정도로 지금 잡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중에 이제 주식시장과 관련된 부분이 민과 관 합동으로 조성이 되는 한 7조 원가량의 자금입니다.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스타트가 된게한 6천억 원가량으로 일반 공모자금이 조성이 됐고 여기에 이제 1200억 원은 정부의 어떤 재정 출연인데 이 부분은 직접 시장에 투입되기보다는 버퍼 역할 그러니까 손실이 났을 때 먼저 손실을 충당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출연 자금은 6천억 원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이 자금이 지금 초기 집행이 되고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추가 자금 조성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 좀 선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금액이 뭐 몇조 원, 수십조 원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생각보다는 주식시장에 직접 투입될 자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6천억 원의 상당 부분은 비상장 기업이나 이런 쪽에 출연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뭐 코스피 기업은 거의 안살 거고 코스닥 기업의 주로
1: 그렇죠.
0: 비중을 두겠지만 이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이 기대를 하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될 필요성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코스피가 76% 오르면서 전 세계에서 1등을 기록했는데
1: 그렇죠.
0: 코스닥이 한35% 정도 오르면서 전 세계 2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1: 아, 만만찮게 오르긴 했네요, 이미.
0: 코스피에 비해 덜 오른 거지 이게 코스닥이 못 올랐다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코스피가 많이 올랐고 코스닥은 못 올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코스닥이 될수 있다. 이런 시각은
1: 아닐 수 있다.
0: 조금 피할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1: 저는 이 국민성장펀드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이거 전 정부에서 했던 거뭐 이번에도 지지부진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전혀 관심 없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른바 완판 행렬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세요?
0: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라 그럴까요? 경험적인 측면. 그러니까 흔히 대통령께서 작년에 펀드를 가입해서 상당히 많이 수익을 보셨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작년 이후에 지난해 이후에 주식시장이 오른 요인 중에 가장 큰건 역시 반도체겠지만 정부의 정책 부분도 결코 이제 뺄 수가 없는
1: 그렇죠.
0: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성장펀드가 정책적인 부분에 힘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의 심리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거는 이 주식시장의 상품이 성공하기 위해서

0: 는 1번 요건이 세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국민성장펀드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예. 그런 부분들이 흥행에 성공 요소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유포리아, 희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예. 이제부터는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우려라면은 금리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미국의 30년물 금리가 5%가 넘었고요. 10년물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금리,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습니까?
0: 충분하죠. 왜냐하면 금리는 지금 이렇게 계속 오르게 되면 직접적으로 주식시장에도 부담력이긴 하지만 네. 지금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반도체 쪽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깎아 내려버리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1: 그게 금리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0: 이게 약간 좀 그 좀 복잡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네. 쉽게 말씀을
1: 간단하게.
0: 드리면
1: 예.
0: 지금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기대 이상으로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올해 연초에는 삼성전자의 올해 실적이 뭐 지난해 대비해서 많이 오르겠지만 한 100조 원 정도
1: 그렇죠. 이 정도로는 예상을 못했죠.
0: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300조 원을 지금 돌파를 했거든요. 3배나 넘게
1: 예.
0: 금액으로는 200조 원 이상 이익 전망치가 올라갔어요. 그럼 왜 이렇게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애널리스트들도 단 4개월 만에 이렇게 예상치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냐. 그러면 지금 예상하고 있는 수치는 믿을 만한가.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내려갈 수도
1: 그럴
0: 있는
1: 수
0: 거거든요.
1: 있죠. 예.
0: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게 왜 올라간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가장 큰 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 중에 이제 그 AI 투자를 많이 하는 업체가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해서
1: 네네.
0: 다섯 개 업체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나 애플은 여기에 포함도 안 되고요. 뭐 구글, 그러니까 알파벳이죠.
1: 네.
0: 마이크로소프트, 뭐 메타 플랫폼 이런 회사들이 포함이 되는데 이런 회사들이 작년에 AI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막대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출 증가율이 이걸 캐펙스라고 하는데 거의 한 70%, 60% 70%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는 이 회사들의 지출 증가 지출은 더 늘어나더라도
1: 네.
0: 증가율은 30%대로 반토막이 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던 게 불과 3개월 4개월 전입니다.
1: 그렇죠.
0: 근데 지금 한 3, 4개월 지나서 이 회사들 다섯 개 회사가 있는데 다섯 개 회사들의 올해 캐펙스 예상치를 보게 되면 플러스 30%가 아니라 플러스 82%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지출을 이 회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실제 집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얘기고요.
1: 예.
0: 이렇게 많이 지출을 하다 보니까 이 지출에 따른 수혜를 받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지금 기업이 영업이익 증가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고
1: 네.
0: 이 부분이 주가를 이끄는 핵심 상승 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1: 그렇죠.
0: 얘기예요. 그런데 금리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글 같은 데서 알파벳이죠.
1: 네.
0: 구글 같은 데서 AI 관련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은 자체 자금으로 이거를 다 계획하기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채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1: 돈을 땡겨야 된다.
0: 예, 맞습니다.
1: 예.
0: 작년에는 미국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했고요.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 발행했고 올해는 일본 시장에서 엔화 채권까지 지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발행 조건에 문제가 생기고
1: 부담이 커질 수밖에
0: 예.
1: 없겠네요.
0: 예. 금리가 조금 오른 거에 대해서 구글이 부담 갖지는 않을 겁니다. 워낙 돈을 많이 버는 회사니까 대신
1: 네.
0: 모집하려고 했던 자금보다는 덜 모집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보다 좀 더 중요한 문제는 구글은 괜찮은데 그 밑에 단 신용도가 조금 더 안 좋은 회사들은 아예 자금 모집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라는 얘기죠.
1: 그리고 그래서 고금리 때는 조그만 회사들의 투자가 확 줄어들고 막 그러잖아요.
0: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AI 썸, 전체 AI 투자의 파이 자체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투자 확대에 가장 큰 수혜를 노렸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기업이익 전망치가 줄어드는 쪽으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1: 그렇게 연결이 되는
0: 네,
1: 거군요.
0: 그런 부분들이 네. 금리가 가장 무서운 거고요. 여기에 이제 사모대출까지 열려 있고
1: 네.
0: 연결이 돼 있고 사모대출의 상당 부분은 AI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이 불러오게 될 폭풍이 생각했던 것보다 반도체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1: 네.
0: 금리 문제는 앞으로도 이란 미국 전쟁하고 상관없이 금리가 안정이 될 수 있을지를 바라보는 게 하반기 시장을 바라보는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금리가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하나의 더 우려되는 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환율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환율이 지금 1,510원대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김영범 실장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른바 3고가 성공의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또 난타를 당하고 있는데요. 어쨌건 이거랑 별개로 이 고환율 문제가 또 증시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 이건 없습니까?
0: 고환율은 약간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금리 뭐 이런 거하고 연결돼서 보기는 좀 어려. 물론 네. 물론 이게 고금리가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연준의 정책 금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이 환율하고 연결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게 되겠지만
1: 네.
0: 고환율의 가장 큰 요인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원 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생각해보지도 못할 수준까지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올라왔고
1: 예.
0: 당황스러운 부분은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오는데도 한국 경제는 별 문제가
1: 그럭저럭
0: 없다라는 점이에요.
1: 예.
0: 그 전에 1,500원대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외환위기가 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일각에서 제기가 되기도 했는데 전혀 지금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1: 그렇죠.
0: 상황이다라는 얘기고요. 예. 가장 큰 부분은 뭐 이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약간 구조적인 부분인데. 미국이 대중국 정책하고의 어떤 그 극명한 날을 세우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중국에서의 공급망 정책을 완전히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미국에 대한 투자를 높이는 게 최종 목적이긴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공급망을 해외 특히 미국 쪽으로 돌리겠다라는 얘기고요.
1: 아, 네.
0: 이 얘기는 전 세계 산업자본의 흐름을 중국이 아닌 미국 쪽으로 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달러화 수요가 산업자본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늘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에 여기에 더해져서 흔히 말하는 금융자본, 금융 쪽에서 머니플로우가 포트폴리오 투자 측면에서 미국 자산을 전 세계에서 다 수요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 그런 것들이 또.
0: 거기에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뭐 국가 단위의 투자가 네. 또 미국으로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이렇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예.
0: 환율을 보게 되면 원화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일본에나 유로와 모든 나라의 통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는 환경이고요. 이것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레벨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고
1: 네.
0: 이렇게 올라가도 문제가 없는 거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전 세계가 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지는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하반기에는 계속 금리 상황을 최대 변수로 지켜봐야 될 것 예. 같은데 일단 김영범 실장은 SNS 좀 자제하시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부자 대세는 박석현 우리은행 WM그룹 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크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네, 잠시 쉬어가는 퀴즈 시간입니다. 예전에 아이들이 밥투정하면은 어머니가 작은 주먹 김밥 싸주시곤 했던 기억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요즘 사실은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흔하디 흔하던 김이 요즘에는 그야말로 김금값이라고 하네요. 김금. 아무튼 수협 중앙회에 따르면요, 김은 단일 품목 최초로 수출액 1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우리말 발음 그대로 김이라고 불린다는데요. 예전에 하멜 표류기 같은 거 보면은 하멜이 이

검은 종이를 먹는다 이렇게 표현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시대가 달라지니까 이렇게 인기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김을 바다에 이것으로도 부른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 수출의 주력 품목이고요. 슈퍼사이클의 역대급 수익을 내자 주가도 큰 폭으로 오르면서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반도체, 2번 자동차. 1번 반도체, 2번 자동차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에 0945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앱 미디에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 건강식품 CAB 세븐업, 물 없이 머리 헹구 샤워하는 베리코드도 워터 샴푸와 바디워시까지 다양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은 반도체, 2번은 자동차고요. 우물정의 공구사입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그룹, 당신의 건강한 금융파트너 유진투자증권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0: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네, 조금 전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 이른바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지금 이 사태에는 불매운동을 넘어서 소송으로까지 넘어가고 있죠. 경찰도 나섰습니다. 오늘은 신세계그룹 스타벅스 코리아 정용진 회장 이야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2: 이 내용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던데요. 네. 총점을 주신다면 학점으로 얼마 주시겠습니까, 이번 사과는?
3: 이번 사과가 두 번째 사과죠.
2: 네. 첫 번째는 그냥 서면 사과였죠.
3: 첫 번째는 F였던 것 같고요.
2: 네.
3: 두 번째는 B플러스 정도.
2: 평균은 넘었네, 그래도.
3: 평균은 넘을 정도. 네. 이유는 일단 사과는 사과에 몇 가지 정석이 있죠.
2: 네.
3: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첫 번째가 누가 책임의 주체다. 이게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뭘 잘못했다는 게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2: 네.
3: 일단 이번 오늘 생방송에서 책임의 주체가 본인의 모든 책임에 있다라고 말한 것은 일단 플러스. 그런데 잘못의 내용을 명확히 하자는 것은 일단
2: 마이너스.
3: 조금 부족했던 네. 점. 두 번째는 사과를 한다는 것은 사과를 듣는 사람 수용자가 있잖아요.
2: 네.
3: 수용자들의 공감을 사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신세계 쪽에서는 당연히 이번 탱크데이 사건을 이번 한 사건 이벤트로만 국한시키고 싶겠지만
2: 네.
3: 이번 사건은 멸콩부터 그 이제 모든 것을 소환시켰잖아요.
2: 예.
3: 그럼 수용자들은 사실은 그 부분을 듣고 싶었던 거죠. 역사적 인식에 대한
2: 네.
3: 어떤 반성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빠진 것은 좀 마이너스.
2: 또 마이너스. 예.
3: 세 번째는 비판의 대상을 경영진으로 한정한 것은 저는 플러스로 보입니다.
2: 그러니까 직원들 비난하지 말고 날 비난해라.
3: 그렇죠.
2: 이거는
3: 그
2: 플러스.
3: 부분은 예. 플러스. 저는 그 정도로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한 B 플러스 정도 생각합니다.
2: 알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예전에 누구지? 어떤 축구 감독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트위터는 인생의 낭비라고 자꾸 요즘 SNS 잡음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기업 청소의 대국민 사과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최근에 이재용 회장도 있었고
3: 네.
2: 네. 어떻게 뭐 계속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있네요.
3: 이재용 회장.

0: 대통령의 사과가 같은 달에 있었잖아요.
1: 그렇죠.
0: 예, 노조 파업사태 때문에.
1: 네.
0: 저는 이제 흡사 재밌는 게 사실은 이두 분은 이재용 회장과 정용진 회장은 같은 이병철 회장의 손자입니다.
1: 아, 그렇지, 맞아.
0: 그렇죠? 그리고 나이도 같습니다.
1: 네.
0: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어머니는 홍나희 여사고, 정용진 회장의 어머니는 이명희 신세계 총괄그룹 회장인데, 우리가 이제 이 시누이 간의 갈등이 만만치 않잖아요.
1: 그렇죠.
0: 이
1: 예.
0: 두 분이 이제 같은 나이고 같은 생을 살았기 때문에 뭐 같은 그룹이지만 얼마나 어떤 여러 가지가 많았겠을까를 약간 표가 나는 게 정용진 회장의 사과가 흡사 이재용 회장의 사과를 좀 벤치마킹 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1: 아,
0: 왜냐하면
1: 예.
0: 이재용 회장이 인사를 세번 했어요.
1: 네.
0: 그세번 했던 한 것.
1: 아, 아.
0: 그리고 이제 본인이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 뭐 그런 것들이 흡사 조금 인상을 시킨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저번에 이재용 회장의 사과 역시도 사과로서 꽤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런 것들도 약간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공통점 여쭤본 게요. 소위 말하는 이 멸공 사태 때 김의겸 의원, 당시 열린민주당 의원이었는데 정용진 당시 부회장이 현재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라이벌 의식 때문에 조금 과속하는 것 같다 이런 평가를 한 적이
0: 네.
1: 있었거든요. 실제로 두 사람이 라이벌입니까?
0: 그런지 아닌지는 사실
1: 네.
0: 본인들에게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1: 네.
0: 모르지만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느냐라는 거
1: 네.
0: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배경을 말씀드렸지만 같은 68년생, 같은 나이고 같은 집안에서 같이 자랐고 그리고 이재용 회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넘사벽이 됐죠.
1: 아니 뭐뭐 뭐 사업
0: 왜냐하면
1: 영역이 뭐
0: 지금 이마트 그룹의 매출은 한 6조 좀 되는데
1: 예.
0: 삼성전자의 인센티브도 안 되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1: 그렇죠.
0: 예. 지금
1: 예.
0: 규모로 보면.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든 같은 연대를 살다 보니 같은 또 사업을 하다 보니 뭐 그런 부분들은 여러 곳에서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제 특히 이제 오늘 사과 발표문 흡사 비슷한 걸 이제 느끼게 하는 것은 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연상케 하는 부분 많은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라이벌 구도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회사의 그 규모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또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0: 네.
1: 어찌됐든 이 논란이 생겼던 배경을 보자면은 역시 정용진 회장의 SNS가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최근에는 안 하시죠?
0: 많이 줄어들었죠. 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사실은 그 SNS가 멸콩 사태를 불러일으킨 사안 아닙니까?
1: 네.
0: 예. 네. 어떻게 보면 이번 탱크데이 사건보다 멸콩 사태가 훨씬
1: 심각했죠. 네.
0: 심각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정치적인 환경이 달랐습니다.
1: 아, 그랬죠.
0: 네, 이미 그 보수 정권 시절이었고, 그리고 보수 정권 바뀌는 시절이었고, 그리고 이번 사안 때는 왜 이렇게 긴급하고 신속했느냐. 이것은 역시 정치적 환경의 변화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번에 그한 가지 바랬던 것은 이전에 이제 신세계그룹 몇 가지 사태를 보면
1: 예.
0: 늘 정용진 회장은 안전하고 빠져나왔거든요.
1: 네.
0: 가장 최근 사건을 보면 2022년 6월 달에 썸머 캐리백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 아, 맞아요. 네.
0: 그때 이제 그 사은품에 이 발암물질이 있다는 이야기 있고 실제 소비자들이 그것을 분석해서 제시를 하니 반성을 했거든요.
1: 네.
0: 그때도 정용진 회장은 꼬리 자르기를 했습니다. 그때
1: 아.
0: 또 SSK 컴퍼니 송호수 대표를 바로 경질을 했거든요.
1: 예.
0: 그때 경질되고 등판한 분이 이번에 경질된 손정현 대표입니다.
1: 아, 두 차례 연속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경질된 거네요.
0: 맞습니다.
1: 예.
0: 그러다 보니 늘 꼬리 자르기 하고 본인은 늘 안전했던 정용진 회장 아닌가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었거든요.
1: 네.
0: 이번에도 송정현 대표를 가장 먼저 경질했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오늘 사과문을 자세히 들어보면 신세계 측의 내용이라면 저는 손정현 대표를 경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1: 뭐
0: 왜냐하면
1: 정영진 네.
0: 마케팅팀이 의도하지 않았고 자기들은 기획하지도 않았고 뭐 503원이라는 숫자도 전혀 딴 데서 쓰는 숫자였고 우리는 아무 분석해봤더니 기획된 건 의도된 건 전혀 없었다. 라고
1: 아,
0: 사과를
1: 네.
0: 발표했거든요. 그러면 손정현 대표는 왜 잘랐어요? 이런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는 사과문이었거든요. 결국에는 이번 사건은 누가 뭐라고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멸콩 이전부터 계속 쌓이

0: 쌓여진 이러한 사태가 결국 터진 거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역사적 인식에 대한 사과문의 구체적인 부분이 없었다는 게좀 아쉬워서 저는 정용진 회장의 SNS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영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1: 명확하게 한번 얘기하는 것도 필요할 것
0: 기업의
1: 같아요.
0: 오너는
1: 네.
0: 본인의 취미나 본인의 관심으로 돌아가신 것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는 수십만의 임직원이 있고요. 그리고 주주들이 있습니다.
1: 그럼요.
0: 그 본인의 어떤 사소한 의사 판단이 얼마나 많은 사태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본인이 분명히 모를 수가 없을 텐데 그것을 본인의 취미로만 치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안일한 태도입니다.
1: 뭐 한두 번 정도야 우연일 수 있지만은 이게 반복되면 우연일이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요. 본인이 명확한 이야기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용진 회장의 사과를 보면요. 본인은 한 3, 4분 정도 사과문만 읽고 퇴장을 했고요. 경영진들이 상세한 사과를 나와서 했거든요. 저는 사실 그 내용은 방송하느라 보진 못해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이 조금 생소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꼬리 자르기처럼 느껴질 여지도 있는 것 같아요.
0: 본인의 사과문에서는 본인의 모든 다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말하고 나서 경영진이 뒤에 나와서 이제 사과 조사를 한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충분히 꼬리 자르 그러니까 앞말과 뒷말이 다르다. 본인의 모든 책임이 있다라고 말한 것과 뒤에서 분석 조사 발표를 하는 걸 보면 이것은 의도하지 않았고 일부 그 팀, 이커머스 팀이라는 팀에서 기획한 것이고 그 팀의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
1: 지리응답까지 그냥 다 받고 하시지.
0: 네.
1: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갖는 거는 그냥 화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걸 떠나서 지금 스타벅스, 이마트, 더 나아가서는 신세계그룹 이 회사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0: 맞습니다. 네.
1: 거잖아요. 먼저 스타벅스 불매운동부터 살펴볼까요? 지금 뭐 환불 논란까지 벌어질 정도로 굉장히 불매운동이 확산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가 봐요.
0: 저는 지금 6.3 지방선거 선거 기간이잖아요.
1: 예.
0: 이게 정치적인 이슈와 맞물려서
1: 맞아요. 네.
0: 지금 스타벅스에 앉아 있으면 왠지 저쪽을 뭐 지원 뭐 저쪽을 선호하고
1: 네.
0: 가지 않으면 이쪽을 선호하는 같은 그 자체가 저는 신세계 쪽에서 굉장히
1: 안
0: 치명적인
1: 좋네.
0: 실수다.
1: 네.
0: 왜냐하면 스타벅스는 일반 커피 체인점하고 전혀 다릅니다. 100% 직영점입니다.
1: 네.
0: 직영점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일반 체인점법에 따라서 반경 500m 이내에는 동일한 체인점을 줄 수가 없습니다.
1: 아, 네.
0: 그런데 직영점은 이 규정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1: 아, 그래서
0: 우리가
1: 스타벅스가 곳곳에 있을 수
0: 시내의
1: 있는, 예.
0: 스타벅스나 광화문에 가보면 아주 촘촘하게 스타벅스가 붙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리고 스타벅스의 본사 전략 자체가 스타벅스는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문화를 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1: 네.
0: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수 로얄티가 높은 고객층이 많은 것이 스타벅스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쿠폰도 사고 성급으로 결제를 하고 커피를 마시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1: 예.
0: 저는 이번 사태가 이 스타벅스의 가장 큰 장점이 이 전략에 치명타를 입혔다. 그 로얄티에 심각한 훼손을 입혔다.
1: 그러니까 내가 뭔가 뉴욕커가 된것 같고 약간 이런
0: 맞습니다.
1: 느낌이어야
0: 스타벅스는
1: 되는데,
0: 문화를 팔아
1: 예.
0: 파는 곳인데
1: 거기 앉아 있으면 갑자기 그거가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이
0: 맞습니다.
1: 들면 실패다.
0: 그래서 오히려
1: 예.
0: 저는 이런 사태가 단순히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이거를 사과하고 원인 조사를 해서 할 문제가 아니라 스타벅스는 문화를 파는 곳이기 때문에 문화 자체를 바꾼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
1: 아.
0: 부분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대목이 많았는데 이 부분은 스타벅스 본사 쪽에서도 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 앞으로 이겨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자, 그런데 신세계그룹이 여기만 장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0: 네.
1: 스타벅스는 그 계열사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런데 지금 신세계그룹이 광주에서도 스타필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 하고 있단
0: 네.
1: 말이에요. 이거 회복할 수 있겠어요?
0: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광주에서 두 개의 사업을 벌이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어등산 관광단지 안에 신세계 프라퍼티가 그랜드 스타필드 하나 만드는 사업을 해요. 이게 1조
1: 예.
0: 3천억짜리예요. 이게 이제 이마트가 100% 지분을 가진 곳이에요. 이게 정용진 회장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사업을 또 해요. 이게
1: 네.
0: 뭐냐 하면 광주 신세계가 지금 광천 터미널 복합화 추진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기 센터필드 같은
1: 그러니까 그 터미널 주변을
0: 고속버스
1: 이렇게
0: 터미널
1: 예.
0: 같이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같이 그런 단지를 개발하는데 요거는 덩치가 더 큽니다. 요건
1: 그렇겠네요.
0: 3조짜리입니다. 요거는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따지고 보면 정유경 쪽에서 하는 겁니다. 신세계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사업, 이번 사건이 두 개의 사업 자체를 지금 흔들어 버렸습니다. 아. 특히 이제 탱크대가 5.18 광주 항쟁을 그렇죠. 다루다 보니까 예. 지금 새로 이번에 선거가 끝나면 새로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부임하게 될 이 지하체장이 만만치 않게 고민해야 될 분야인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 내용을 잘 못 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탱크데이는 물탱크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고요. 스타벅스 마케팅에는 고의성을 입증할 근거는 못 찾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뭐 고의성은 아닐 수 있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근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스타벅스 코리아와 어떤 독소 조향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다. 스타벅스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콜옵션이 발동될 가능성도 있다. 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0: 원래 스타벅스 코리아는 스타벅스 본사가 50%, 예. 그다음에 스타벅스 코리아가 50%인 5대5 지분이었는데 이 지분을 정용진산 쪽에서 사버렸죠.
1: 지금 이마트가 100% 갖고 있잖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 신세계 그룹이 67.5%를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싱가포르 국부 펀드에서 32.5%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독소 조항이 뭐냐면. 67.5%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신세계 쪽에다가 만약에 우리 브랜드에 치명타를 입으면 침탈을 보면 67.5%를 현재 시가의 35% 디스카운트 아. 할인된 가격에 우리가 사올 수 있는 콜옵션이 걸려 있습니다.
1: 그러니까 헐값 니네가 사고 치면 헐값에 그 다 사올 수 있다.
0: 그렇죠. 예. 따지면 이런 사건이 터지면 스타벅스 본사에서는 그냥 호재일 수가 있죠. 지금 스타벅스 코리아가 예, 예. 3조 정도 가치가 간다라고 시장이 얘기하는데 그럼 이것을 30% 할인된 가격에 사서 바로 대파라도 1조 이상의 차익 실현이 가능한 호재가 생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정용진 회장의 직접 나온 사과 그리고 빠른 수습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보면 이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결국엔 돈이 걸리는 문제고요. 또 네. 하나는 이 스타벅스 코리아는 신세계 그 이마트 그룹의 캐시카우입니다. 네. 이마트가 매출은 20조를 해요. 근데 영업이익은 1년에 한 4, 5천억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1년 영업이익이 2천억인데 규모가 비슷합니다.
1: 여기는 그러니까 많이 팔아도 많이 돈을 남기지 못하는데 그렇습니다. 여기가 캐시카우 역할을 해준다.
0: 캐시카우 역할을 해서 아마 이번 사건이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아니라 정용진 회장에게 있어서는 이마트 그룹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큰 사건이 된 거죠.
1: 정용진 회장이 지금 신세계 그룹 총괄 회장인데 기본적으로는 이마트를 거의 전담해서 하시는 거죠?
0: 지금은 거의 네. 분리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세계 그룹은 정용진 회장의 이마트 계열 예. 그리고 정유경 회장의 신세계 백화점 계열로 분리됐다고 예. 봐야 됩니다.
1: 그래서 사실상 분리가 된 것이다.
0: 그래서 신세계 그룹 예. 회장이 3명입니다. 이명희 총괄 회장, 예. 정용진 회장, 정유경 회장. 그래서 있어서 실제로는 분리됐다고 봐야 예. 되는 거죠.
1: 근데 어머니이신 이명희 회장님께서 그 그립이 굉장히 세신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이번 사태 보면서 화가 잔뜩 나시지 않았을까요? 약간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0: 많이 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올해 신세계 그룹의 임명록 경영 전략 실장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예. 갑자기 이분을 정유회장이 사임을 시켜버립니다. 임명록 경영 전략 실장의 역할은 뭐냐하면 이명희 회장의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신세계 백화점 계열과 이마트 계열을 양쪽을 다 두루 아르면서 일종의 브릿지 역할을 하고 조율을 하는 일종의 미전실 실장 같은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명희 회장의 사람이라고 누구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분을 정용진 회장이 경질을 해버립니다.
1: 그러니까 인사철도 아닌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박아둔 어떤 기조실장을 그렇죠. 아들이 날렸다는 얘기가
0: 빨렸습니다.
1: 된 거네요.
0: 예. 이 사건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명희 회장과 정용진 회장이 그렇게 썩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예. 또 하나는 정용진 회장이 어머니 이명희 회장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고 싶다는 것도 알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 여전히 신세계 그룹은 어머니 이명희 회장의 역할이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자, 그렇다면은 이게 앞으로의 구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혹시 있습니까?
0: 만약에 네. 만약에 이번 사태가 더 악화되어서 스타벅스 본사에서 콜옵션 행사를 실행하게 되었다. 네. 저는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마트 그룹 전체의 판도를 흔들 수 있는 사건이라서 아마 이번 시급한 직접 나와서 사과한 것도 정윤식 회장이 회장되고 처음으로 본인 직접 사과했을 거예요. 예. 이렇게 본인이 직접 나온 것도 아마 그걸 염두에 두고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1: 알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측면이 걸려 있는데 그래서 결국엔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신세계가 그리고 이마트가 스타벅스가 정용진 회장이 이번 논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지 수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0: 저는 단순히 이번 사과문에서 발표했듯이 뭐 사고 조사 뭐 이런 정도 이런 정도로 대응하는 것은 그렇게 썩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 중요한 것은 이번에 대중들이 화가 난 것은 네. 몇 가지 청의가 좀 섞여 있잖아요. 네. 정치적인 부분 그리고 정용진 회장의 멸콩 사태 이전부터의 네. 행태 그리고 정용진 회장의 경영 능력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이번 한 사건을 이 사건으로만 국한시키고 싶은 것이 신세계 그룹의 욕망이겠지만
1: 뭐 그렇겠죠.
0: 저는 조금 더 확장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역사적 인식에 대한 어떤 반성 그리고 그에 대한 사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교육 부분, 그 정용진 회장에 대해 본인의 어떤 역사 인식에 대한 어떤 사과문 이런 부분들이 동반되지 않으면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자 그렇다면은 대표님께서는 워낙 기업 전문가시니까 혹시 신세계 그룹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한번 참고해봐라 조언하고 싶으신 거 혹시 있으세요?
0: 신세계 그룹에는 예. 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1: 네네.
0: 예. 근데 이제
1: 아, 그러니까 다른 사례를 봤을 때 이런 거 한번 참고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거.
0: 저는 그 이재용 회장이 사스 사태 때 아, 예. 사과했던 부분이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당시에 삼성병원이 사스의 원인 비슷하게 돼가지고 사과문을 아주 길게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본인이 예. 나와서. 그때 발표한 거 보면 그 사과문의 정성이 그때 다 들어가 있습니다.
1: 아.
0: 책임, 구체성, 경위, 경영진에 국한된 예. 부분 그리고 임직원을 배려하는 부분 그리고 국민에 대한 사과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런 부분 좀 참조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 그거는 스텝 부서의 역량관계가 좀 직접적인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박주건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 정용진 회장 이번 스타벅스 코리아 논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워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3: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반도체였습니다. 7850번, 2606번, 4907번 이렇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61하나 쓰시는 분 라디오계의 반도체 YTN 조태현님 짱이라고 해주셨는데 뭐지 왜 제가 이런 별명을 갖게 된 건지 잘 모르겠네요. 하드디스크가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2489번 쓰시는 분 집에 반도체 그러니까 김이 다 떨어졌는데 마트 가서 얼른 사와야겠어요 해주셨는데 요즘 보니까 이 김 프랜차이즈도 들도 생기고 많은 연구를 한 그런 맛있는 김들도 있더라고요. 맛있게 먹고 있긴 한데 예전보다는 가격이 확실히 많이 올랐어요. 0332번 쓰시는 분 사회통념상 후폭풍이 있을 줄 알면서 이벤트를 했다는 건 모든 사회적인 규탄을 달게 받겠다는 거죠. 이거는 정용진 회장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요. 뭐 의도했다고는 생각되진 않지만 아무튼 간에 이런 후폭풍이 있을 줄 몰랐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는 잘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그룹 당신의 건강한 금융파트너 유진투자증권과 함께합니다.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6: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9: May I help you?
6: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고

0: 누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2: FM. 기후 동행 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티머니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시간당 50mm에 달하는 매우 강한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도 10에서 6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릅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 홍진 터널 안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터널 안에 있는 사고라 조금 더 위험한데요. 지금 터널 안을 빠져나가는데 많이 혼잡하고 주변에서도 터널 사고 구간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내부 순환로 따라서 가는 길 조심 운전하셔야겠는데요. 또 성수 방향으로는 사고 또 났습니다. 연희램프 부근 3차로고 여기는 주변 차량들 크게 막히진 않습니다. 강변북도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가양대교,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더 가서는 성수대교와 영동대교 사이 5차로 쪽에 지금 고장차가 비상등 켜고 갓길에 옮겨져 와 있습니다. YTN 라디오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립니다.
4: 추구란 걸 갖다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리시고
3: 윤강현 전주 이란 대사입니다.
4: 실질적인 입장을 보였어요. 이란 내에서 할 수도 있고 제3국에서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진전인 건 틀림없는데 이게 이제 그림의 전체는 아니거든요. 그림의 전체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갈 길은 좀 멀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진전을 갖다가 신축성을 갖다가 미국이 발휘한 거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5: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양보를 했습니다만 주요 지지층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너무 크게 넘겨준 거 아니냐 이런 입장들도 있을 것 같아요.
6: 근데 어차피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란의 입장에서는 우라늄 농축 권한을 완전히 폐기하는 건 그건 정권 붕괴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보루거든요.
5: 예.
6: 그리고 이란 입장에서 보면
3: 통일연구원 석초연구위원입니다.
6: 말씀하셨지만 명분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지도부가 제거됐어요. 하메네이 포함해서 선날 공격에 50여 명의 지도부가 제거됐거든요. 그리고 미국 발표대로라면 1만 3천여 곳의 타격을 받아서 거의 기반시설이 괴멸된 상태거든요.
5: 예.
6: 이 상황에서 지금 농축 권한까지 최후의 보루인데 이것까지 만일 넘겨준다? 그건 불가능하죠. 그렇게 보면 지금 우라늄 문제에 있어서는 거의 이제 해결됐다.
5: 예.
6: 그렇게 보면 이제 남는 게 호르몬수 해협 통제권 그다음에 이제 보상, 배상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부차적이다. 그러니까 일단 이 농축우라늄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세부적인 지금 합의가 일괄적인 포괄적인 일괄 타결이 아니고
7: 네.
6: 2단계 합의입니다. 1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상황 안정화. 지금 이란은 그러니까 이란이 잡고 있는 호르무즈 통제 때문에 전 세계 유가 폭등 그다음 미국 경제 악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거든요.
7: 예.
6: 거꾸로 미국이 역봉세로 이란도 지금 초죽음 상태거든요 경제가. 그러니까 일단 이걸 풀자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우라늄 문제에서 기본 방향이 잡혔으니까 아마 초기 합의는 나올 것 같고요 조만간.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합의

0: 지금 농축을 하는 방향만 잡혔지만 어떻게 할지 복잡하거든요. 2015년에 핵합의 때도 올해 1년 반을 합의했거든요. 협상 기간을. 그러니까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모른다. 그러나 양쪽 다 긴급한 호르무즈 통제와 역통제, 봉쇄 역봉쇄 이 부분을 먼저 풀고 협상의 기본 방향대로 흘러가는 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봐야죠.
1: 예. 네.
2: 자, 지금 저희 이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핵 문제는 어느 정도 좀 양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과연 이 양보를 가지고 이란이 받을 것이냐 아니면 미국 측 내에서도 지지층의 목소리가 이 부분을 또 이해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미국 내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 때 합의랑 뭐가 다르냐 이런 이야기 또 나오는 거거든요. 이 목소리를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잠식시킬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관건일 것 같아요.
3: 맞습니다. 이제 중요한 지적이신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 초기에서부터 2015년 오바마 행정부 때 이제 합의보다는 훨씬 좋은 딜을 갖다 하겠다 하는 건데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동향을 보면은
2: 예.
3: 2015년 때 합의와 유사한 수준 심지어는 그보다 못한 수준에서 합의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화당 쪽에서도 이제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의 기본적인 지금 현재 스탠스는 지금 농축 우라늄 문제가 이제 약간의 진전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시급한 해협의 개방이라든가 이제 종전 문제를 먼저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핵의 본연의 문제는 그 다음 단계로 처리하자고 하는 이 시퀀싱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 예.
3: 이거는 앞으로 협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따라서 미국 내 국내 정치 그리고 이란 내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 가지 넘어야 되는 중요한 도전들이 남아있다고 볼 수 예. 있습니다.
2: 자,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겸해서 중동발 위기대응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1: 네, 앞서 극우 성향의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저장소가 혐오를 조장한다며 폐쇄 여부 등을 논의해보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관련 언급이 있을지도 살펴보겠습니다.
4: 평화가 전제되지 않는
1: 들어보시죠.
4: 성장은 사상 누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국방력은 세계 5위 수준이고 한 해 지출되는 국방비는 북한의 연간 GDP를 크게 앞섭니다.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이미 충분하지만 각자 도생과 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 현실에 맞서서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로 미래형 첨단 강군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합니다. 인공지능과 드론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미래 국방력의 핵심 전략 자산인 핵수진 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둘째, 연구개발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 핵심 부품 국산화, 민관협력체계 강화 등을 통해서 첨단 국방의 근간인 K-방산 육성에 국가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로봇과 드론, 우주 등의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되겠습니다. 셋째, 군사력에 더해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긴밀한 다자 안보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구축해야 되겠습니다. 전쟁에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이 나지 않도록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견고한 자세입니다. 자주적 국방 의지가 있어야 친구도 우리를 존중하고 동맹도 더욱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시 작전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을 넘어 싸울 필요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진짜 강하고 유능한 안보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의 도약을 뒷받침할 국방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제 질서의 급변, 공급망 재편 가속으로 글로벌 해양 주도권 선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수한 제조업 생태계와 물류 인프라, 탄탄한 배후지를 갖춘 동남권은 세계적인 해양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앞으로 동북아 해양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과정에서 동남권의 지정학적 가치는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동남권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꾸준하게 이어나가야 되겠습니다. 해수부에 이어서 HMM도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동남권을 세계적 해양 경제권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오래전부터 검토됐던 다른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추가 이전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동남권 투자공사 신설, 항만 항공 인프라 확충, 해양산업 기반 강화 같은 과제도 완수해야 합니다. 동남권이 남부 해양 수도권의 중심으로 거듭나 국토 균형 발전과 해양 강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쇄빙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 등 대외 여건 어려움에도 경제가 빠르게 또 회복하고 성장하면서 올해 명목 성장률이 10%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달라진 상황을 반영해서 하반기 경제 전략을 세밀하게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물가 안정에 최우선적으로 주력하고 중동 전쟁 이후 상황 변화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양극화 완화 등 구조개혁 또한 본격 진행해야 됩니다. 올해가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이 되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바탕으로 치밀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불급한 재정. 네,
2: 지금 전작권 환수 로드맵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자주적 국방을 강조하기도 했고 중동발 위기 속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활용도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의 내용은 회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리된 내용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는 다시 중동 정세 살펴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핵 금지를 외치고 있고 이란은 핵 문제는 뒤로 미루자라고 하면서 간극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핵 문제는 뒤로 미루자라고 하면서 지금 당장 목을 메고 있는 게 바로 돈 문제입니다. 동결 자산 해제해달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앞서서 저희가 짚었듯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한 발 좀 전향적인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란도 그에 상응해서 좀 양보하는 모습을 보일까요?
0: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지금은 아까도 뭐 직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미국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황으로 가면 어떠한 합의를 해도 미국 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초기에 정권 교체에서 이제 물러나서 이란 핵 문제로 왔고 오바마 정부보다 나은 조건이다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아마 오바마 정부 때보다 나은 조건으로 만든다고 해도 그러려고 전쟁했느냐 이런 평가는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 동결자산 해제부터 시작한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수렁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초기에는 아마 지금 이란이 제일 아픈 부분이 해외 동결자산 그다음 이란에 대한 제재거든요. 이 본격적인 해제는 나중에 핵 문제와 연동이 된다. 그러나 초기 상황에서는 지금 이란의 호르무즈, 그러니까 양측이 지금 고통스러운 게 세계 경제에 대한 부담, 이건 이란이 호르무즈의 봉쇄 때문이고 이란 경제에 대한 부담은 역봉쇄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마 초기에 서로 주고받기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일부 민생 부분에 대한 제재 완화 이런 부분은 가능하겠지만
1: 네.
0: 본격적인 제재 완화나 해제 본격적인 동결자산 해제 이 부분은 나중에 실무선에서 그러니까 2단계 합의에서 아마 서로 교환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선자산 해제하면 미국으로서는 카드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란도 요구사항이고 압박 조건은 되지만 그게 관찰될 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다. 이미 미국이 상당 부분 허들을 내렸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호르무즈를 둘러싼 양측의 아픈 부분 이 부분이 선결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 네. 이란 입장에서는 당장 지금 경제적 숨통이 너무 조여오고 있다 보니까 이 숨통부터 좀 트이게 해달라 이런 요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3: 조 박사님 평가랑 약간 이제 다른 평가를 내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2015년에 이제 핵합의가 됐을 때도 사전에 그 신뢰 구축 단계에서 두 가지 조치가 있었어요. 양측 간에 이제 수감자 교환 협상이 있었고 이란의 동결 자산 해제가 한 42억 불 정도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2: 예.
3: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게

0: 동결자 만약에 핵 합의가 타결이 돼가지고서 제재가 풀린다고 하면 제재 풀리는 내용의 핵심은 지금 동결 자산이 아니에요. 동결 자산은 원타임으로 다 이렇게 이전을 해주는 건데, 제재 해제의 핵심은 지속적으로 이란 원유가 수출이 가능하게끔 하고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에 서방권과 제3국가의 투자가.
1: 이란의 농축 우라늄 처리 방안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윤강현 전 주 이란 대사,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2: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어.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1: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동시에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5: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6: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3일간의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거센 비바람이 예보돼 있습니다. 제주와 전남 중심으로 내리고 있는 비가 낮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에 매우 많은 비 내리겠고요. 서울이나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조금 낮아집니다. 서울 27도 정도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일명 노란봉투법.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올해 3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천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경영권 사이에서의 갈등 요소를 담고 있어서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혼란이 있습니다. 이 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권리 보호를 강조하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이 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원청 기업에 지나치게 부담을 준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노란 봉투법과 또 삼성전자 파업 사태 이후에 달라진 현장의 분위기 등 잠시 후 너무 고마워 코너에서 공인노무사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월 26일 화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Querido bel mare luce.
1: High quality. High class.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라이프.

생활백서 오늘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경기도가 누구나 생활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일명 문

0: 매출을 접하기 어려운 도민들에게 맞춤형으로 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동,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계층이 시설이나 기관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 교육 단체나 예술 강사를 연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1: 올해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0: 네,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여러 가지 꾸준히 해왔고 나름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만 수혜 대상이 한정되거나 다소 공급자 위주로 사업이 운영되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사업을 개편하고 올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 그럼 기존에도 비슷한 사업이 있었나 보네요?
0: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 같이 그렇게 조금 그 한정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1: 그렇군요. 근데 올해는 그것을 개편해서 아동,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계층이 뭐 시설이나 기관 같은 곳에서 실질적으로 뭐 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좀 확대된 사업이군요.
0: 네, 맞습니다.
1: 가장 큰
0: 그래서
1: 특징이 네, 말씀하세요.
0: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 생애 주기에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로 사업을 하게 되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맞아요. 전 계층에서 생애 주기에 맞도록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핵심인 건데, 특징적인 거를 본다면 수요처와 공급처의 자율적인 매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0: 네, 쉽게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교육을 받고자 하는 시설이나 기관이 수요처가 되고 문화예술 교육을 하는 단체나 예술 강사가 공급처가 되는데요. 교육이 필요한 수요처가 여러 공급처에서 제안한 프로그램들을 보고 그중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골라서 상호 협의를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위한 미술 수업이 필요하다라면 저희 온라인 플랫폼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예술 강사나 단체를 선택하고 수업 방식이나 일정 등을 조율한 뒤에 최종 공모 신청을 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교육 참여자가 정해진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받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교육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 문화예술 교육을 놓고 봤을 때 수요처는 시설이나 기관, 이제 그
0: 네.
1: 교육이 필요한 곳, 그리고 공급처는 실제 그 교육 단체라든가 강사분들이 공급처가 되는 거네요.
0: 네,
1: 그거를 자율적으로 매칭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건데요.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면 보통 미술, 음악 이런 걸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번 사업에는 조금 더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저희 지금 온라인 플랫폼에 가시면 누구라도 등록된 프로그램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아이들을 위한 연극놀이, 영화 제작, 유튜버 체험부터 어르신 대상 트로트 뮤지컬, 실버 아트 테라피, 인생 쇼폰 만들기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성인들을 위해서는 필름 사진, 기초 조형 예술, 서포팅 클래스까지 세대별로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예. 자격 요건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설이나 이런 기관에서 이런 교육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셔야 될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예.
0: 먼저 그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수요처의 자격 요건을 보면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 노인 복지시설, 장애인 시설 등 문화예술 교육이 필요한 시설이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공급처 같은 경우에 문화예술 교육을 제공하는 공급처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일단 활동하고 있고 음악, 미술, 연극, 무용, 국악, 영화, 사진, 융복 같은 분야에서 문화예술 교육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예술인이나 예술교육 단체라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수요처와 공급처의 자세한 요건은 저희 경기도 문화예술교육기획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예. 공급처, 그러니까 예술교육 단체라든가 강사분들에게 어떤 좀 지원이 이루어지나요?
0: 네. 저희가 올해는 총 150개 시설을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공모에 선정된 150개 시설에는 경기도에서 강사비나 재료비, 수업 준비비 같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0: 시설이나 교육 참여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양질의 문화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그런 그 예술 교육 단체나 강사분들께도 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컨설팅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교육 단체와 예술 강사분들께도 성장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수여처 공급처 모두에 지원되는 것이 있네요.
0: 네.
1: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해주세요. 일단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문화예술교육기회확산사업 홈페이지가 따로 있군요.
0: 네, 맞습니다.
1: 예, 경기도 문화예술교육기회확산사업 이렇게 인터넷 포털에서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 넘어가서 내용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더 끝으로 전달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0: 아, 네. 사업 공모가 이번 주 금요일인 5월 29일 마감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을 제공하시는 교육단체는 물론이고 문화예술 교육을 희망하시는 다양한 시설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경기도는 또 앞으로도 더 많은 도민이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만들고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지금까지 경기도 예술정책과 김난주 예술진흥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똑똑하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금강산도 솔라생.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요즘 도심 한복판에서 이 동물이 나타났다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란 분들 많으실 겁니다. 최근 서울 마포구 아파트 단지에 이어서 이화여대 캠퍼스에까지 이 동물이 나타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서울에서만 출동신고가 494건이나 접수됐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결국 칼을 빼들었는데요. 이 동물이 자주 다니는 길목에 포획틀을 더 놓고 주거지 근처에는 차단 울타리도 더 길게 설치한다고 합니다. 출몰 예측지도까지 동원해서 관리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산에서 먹이를 찾아 도심까지 내려와 시민들을 놀라게 한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1번 코끼리, 2번 멧돼지, 3번 오렌지, 4번 소시지. 1번 코끼리, 2번 멧돼지, 3번 오렌지, 4번 소시지.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여러분 기사 보셨나요? 아, 먹이를 찾아서 도심까지 내려온 이 동물. 아마 기사를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 동물이 정말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사내에서 먹이를 찾기가 힘든가 봐요. 자꾸 도심으로 출몰을 해서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아마 이 동물을 정말 맞닥뜨리는 시민들은 정말 깜짝 놀랄 거고 약간 위협도 느낄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동 신고가 494건이나 지난해 서울에서 접수됐다고 하네요. 얼마나 불안이 좀 커지

이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출몰 예측 지도까지 만든다고 하네요. 네, 서울시가 좀 내용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동물 뭘까요? 여러분 아마 기사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많이 먹을 것 같은 동물입니다. 1번 코끼리, 2번 멧돼지, 3번 오렌지, 4번 소시지.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준비하고 있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수 침향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 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정직한 셀프 세차용품 오토 그루밍에서 자동차 스크래치는 지우고 광은 살리는 매직크림,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드 노워터 샴푸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샤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꾹꾹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 열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수딩 마스크팩 세트, 독도빼라구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당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 대한민국 쌍화 명장의 국내 유일 특허받은 찐하고 건강한 쌍화 선물 세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2305번님이요. 이거 출몰했다고 하면 친구들이 너 찾으러 왔다며 놀리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지 마라. 네, 친구들이 니 찾으러 왔다라고 남편분이 아내분을 놀리신대요. 예, 그것도 애정이 있기 때문에 놀리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뭘까요? 산에서 먹이를 찾아서 도심까지 내려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약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종종 놀라게 하는 이 동물 뭘까요? 평소에 진짜 먹이를 많이 먹을 것 같거든요. 1번 코끼리, 2번 멧돼지, 3번 오렌지, 4번 소시지.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시고요. 힌트송 바로 나갑니다. 아직도 잘 모르겠다는 분들은 힌트송 들으면 뭐 바로 하실 거예요. 마이클 부블레가 부릅니다. 이 노래는 좀 기분이 꿀꿀할 때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Haven't met you yet.

0: 노사가 막힌 담을 허물고 다시 대화하며 모두가 웃는 일터를 만들어주시는 노무사들의 활약상 너무너무 고마워 시리즈 시간입니다. 오늘은 노동계와 경영계를 둘러싼 정말 뜨거운 감자죠. 노란봉투법을 좀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사람과 기업을 잇는 상생브릿지, 한국공인노무사회 법제도위원회 부회장직 맡고 계시는 분이에요. 노무법인 한수, 박진호 노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노무사님 어서 오세요.
1: 아, 안녕하세요. 예. 네. 네.
0: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현재 저는 2000년에 시험을 합격했어요.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노무법인 한수의 대표 노무사로 있고 올해부터 한국공인노무사회 법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부회장으로 현재 재임 중에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법제도위원회 부회장이신데 법제도위원회라는 건 뭔가요?
1: 아, 예, 현재 이제 저희 그 노무사를 둘러싼 각종 그 자격에 대한 제도 그리고 업역에 대한 규정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예, 그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우리 공인노무사법 1조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산업의 발전과 노사관계의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개선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0: 그렇군요. 네. 공인노무사로 오랫동안 현장을 지켜오셨습니다. 앞서 2000년에 시험 보셨다고요?
1: 예, 맞습니다.
0: 아, 그러면 25년, 6년
1: 6년입니다.
0: 되신
1: 예.
0: 겁니다.
1: 네, 맞습니다.
0: 현장에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뉴스에 나오는 보도에 나온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접하는 것과 또 별개로
1: 예.
0: 현장의 목소리는 그 누구보다 잘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 특히 삼성전자 파업 이후에 뭐 다른 기업들도 긴장하는 분위기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현장은 어떻게 분위기 파악하고 계세요?
1: 예, 현장은 이제 사실 삼성전자 파업은 노란봉투법과는 관계가 없고요. 예, 노란봉투법은 이제 이제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사용자 성의 확대, 뭐 파업권의 확대 이런 부분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만든 거고 원래부터 할 수 있는 거죠.
0: 네.
1: 다만 이제 삼성이 오랫동안 무노조 경영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예, 느껴지는 건데 원래부터 가능했던 예, 그 원리고 그래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졌고 또 복수노조가 만들어졌고 또 기존 제도에 따라서 창구 단일화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한체교섭 요구를 하고 파업 찬반 투표를 하고 다행히 조정에 따라서 예, 합의가 이루어진 이런 케이스입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예, 그래서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기존에도 가능했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그런데 예. 어쨌든 노동계와 경영계의 그 갈등 때문에
1: 예.
0: 여러 번 조정을 거쳐서 어렵게 협상 타결이 되다.

0: 보니까 노란봉투법 얘기가 함께 언급이 되긴
1: 예,
0: 했었어요. 이
1: 맞습니다.
0: 관련 사태를 다룰 때요. 그러면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노란봉투법과 관여된 어떤 현장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1: 예, 현장의 분위기는 뭐 아직 크게 이렇게 뭐 혼란이 온다든가 이런 건 아직 안 보이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노란봉투법이란 것이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용자성의 확대입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근로계약 관계가 있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을 요구하고 안 되면 파업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쟁의 조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노사관계의 큰 원리거든요. 예, 큰 원리인데 이 노란봉투법이라고 소위 말하는 이제 개정 5조법에서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그이 어떤 근로 협력업체, 하청업체라고 하죠.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원청이든 뭐 또는 직상 수급인이든 사용자라면 그 범위 내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이제 한체 교섭에 응하고 또 지배 개입을 하면 안 되고 이런 사용자 개념의 확장에 포섭된 그 내용입니다. 예. 근데 이제 아직 그 협력업체 노동조합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결성하는 비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 노란봉투법에 대한 산업계의 혼란이다. 이런 부분은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일명 노란봉투법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이고 작년 8월에 국회 본회의 통과해서 올해 3월 10일부터 시행이 된 거고요. 핵심적인 게 크게 세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사용자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 그리고 파업과 쟁의 행위의 범위도 넓어졌고, 또세 번째가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됐다는 거라고 하던데요. 지금 첫 번째는 설명을 해주셨고, 두 번째, 세 번째 핵심 내용도 좀 간략히 설명 부탁드려요.
1: 두 번째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저기 파업권 또는 교섭 대상이 넓어졌다는 건데 사실 이제 이게 크게 넓어졌다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도 이제 삼성전자 파업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삼성전자 파업은 이 현재 개정노조법 즉 노란봉투법에서 넓어진 그 대상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영업이익의 N% 가지고 이제 끝까지 이제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다가 합의를 했는데요.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달라. 영업이익의 12%를 달라. 15%를 달라. 50%를 달라. 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는 할수 있습니다. 그게 헌법상 노동 3권이에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요구는 할수 있습니다. 그럼 요구조차 안 되는 게 뭐가 있냐? 이게 이제 항상 학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저희 같은 실무계에서도 항상 논란이 되는데 요구조차 안 되는 거는 조금 애매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경영권의 전속한 사항. 그게 뭐냐는 거죠. 실제적으로 학자들도 이렇게 말씀 많이 하는데 그게 뭐냐고 물어보면 막상 답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경영권의 전속한 사항. 판례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전 판례입니다. 2000년부터 2003년 이 사이 판례인데, 정리해고의 실시 여부의 결정 그 자체는 경영권에 전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교섭 대상이 안 된다는 판례가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이번 이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근로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의사결정은 교섭 대상이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살짝 넓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임금을 얼마를 달라? 임금을 20% 인상해 달라. 30% 인상해 달라. 50% 인상해 달라. 영업이익의 80%를 달라. 무리한 거지만 요구는 가능합니다. 예. 부당하지만 요구는 가능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노사가 교섭을 하고 조정을 하고 때로는 쟁의행위, 파업을 하면서 절충점을 찾아 나가는 이게 노사관계의 역학 구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하셔도 할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 질서가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걸 바꾸려면 헌법을 바꿔야 돼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번 파업은 노란봉투법과 관계없이 노동조합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었고, 다만 그 요구 사항에 따라서 액수를 계산해 보니 성과급이 뭐 6억이다, 뭐 하이닉스는 13억이다. 이 수치가 국민들의 눈높이와 전혀 맞지 않았다는 거죠. 아, 전혀란 말은 좀 그렇고요. 상당 부분 맞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러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근로 조건, 직접 고용된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은 그렇게 상향을 시키면서 그 아래에서 정말 열심히 묵묵하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글로벌 탑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지대한 공헌을 했던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분들은 너무나 열악한 이 조건에서 살고 있거든요.
0: 네네네. 그 부분은 이제 곧 여쭤볼게요. 예. 사용자 범위 확대된 부분, 이제 그
1: 맞습니다.
0: 부분인데
1: 예.
0: 지금 첫 번째 핵심 내용, 사용자 범위 넓힌 것, 파업과 쟁의 행위의 범위가 넓어진 부분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겁니다.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예. 제안했기 때문에 이거 원천 기업에게 너무 부담 주는 거 아니냐. 예. 이제 이런 좀 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예. 그 부분은 이제 원천뿐만 아니라 이제 직접 고용된 사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워낙 이제 이 그 파업, 물론 정당한 파업은 어차피 손해배상 청구든 형사처벌 안 됩니다. 불법 파업일 때 이 문제가 생기는데
0: 네네.
1: 문제는 이 불법 파업의 범위가 물론 이것도 이제 이 그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 따라 다른데 노동계를 대변하는 분들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길이 너무 이 좁다는 거죠. 뭐 판례도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주체가 노동조합이어야 되고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조성 촉진하는 데 있어야 되고 방법이 폭력적이거나 파괴적이지 않아야 되며 찬반투표나 이 노동쟁의 조정 같은 절차를 다 지켜야 된다. 이게 엔드 엔드 엔드 엔드입니다.
0: 네네.
1: 그러다 보니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요건, 세 번째 요건, 네 번째 요건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합법 파업을 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목적에서 어긋난 불법 파업을 좀 하더라도 일반 조합원들까지 손해배상을 이렇게 과하게 매기는 거는 좀 과하지 않느냐는 이런 이제 어떤 판례의 이전 한 3년 정도 됐나요? 그 판례 판결에 이 반성적 고려가 반영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손해배상 범위를 이 제한했다. 물론 그 내용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너무 좀 추상적이고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민사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공동 불법 행위는 전부 다 연대 책임입니다.
0: 네.
1: 내가 좀 더 많이 기여하고 뭐 당신이 좀 더 적게 기여해도 연대로 묻거든요.
0: 예.
1: 묻는데 이 공동 불법 행위자 간의 과실 비율을 각각 별도로 별도로 반영해야 되고 그 입증을 이제 그 사용자 주장하는 쪽이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어렵다는 거죠.
0: 아.
1: 파업이란 것은 이 집단 행동인데 누가 어느 만큼 기여했는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사실상 이거는 손해배상을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경영계 불만이고 그것도 이런 일리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해서 이번에 노란봉투법이 지금 설명해 주신 세 가지 핵심사항 위주로 개정이 된 건데 그럼 첫 번째 내용 사용자의 범위 그 부분 다시 여쭤볼게요. 이제 원청 사용자성 문제가 결국은 핵심 쟁점인 거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원청이 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건가 이걸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1: 아, 예.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제 원래 이제 노란봉투법의 토대가 된 판결도 그렇고 판례도 그렇고 이번 법률 조문에도 그렇고 보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로조건에 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력 물론 일본 판례도 이런 게 있던데 보니까 거기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0: 네.
1: 비슷한 내용이니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용자라면 원청이든 직상수급이든 다 된다. 이 말인데 이게 어려운 말이죠. 아주
0: 실질적인,
1: 어려운 말이죠.
0: 실질적인. 예. 실질적인 거를 짚어봐야
1: 돼요. 이게
0: 되는.
1: 얼만큼 어려운 말이냐면요. 1차 2차 하도급이면 쉬워요. 그죠?
0: 그렇죠.
1: 아, 물론 그것도 좀 약간 어렵긴 하죠. 왜냐하면 전혀 영향력을 안 미치는 또 범위가 어디냐 이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1차 2차는 쉬워요. 그럼 1, 2, 3차 쭉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직상, 상직상, 그 위에 직상, 1차 원청. 자, 우리나라 산업에 대한 이 그 소위 말하는 이 스트림 오브 마케티빌리티로 보면 최상위에 있는 계층이 누구죠? 원청입니까?
0: 원청 아닙니까?
1: 소비자입니다.
0: 아.
1: 소비자입니다.
0: 예.
1: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회사의 노동조합이 자신의 근로 조건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그죠? 그럼 결국 자기 임금은 누가 결정합니까? 사용자 결정하죠. 그런데 뭐 때문에 결정합니까? 이 매출액하고 순이익을 전부 다 봐야 되겠죠.
0: 네네.
1: 보려면 원가 따져야 되겠죠.
0: 예.
1: 누가 삽니까? 소비자가 사죠. 그러면 가격을 책정할 때 소비자도 영향력을 미치죠. 그러면 이 노동조합이 소비자를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그 단체 교섭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까지 같이 이어집니다.
0: 예.
1: 시각을 넓게 보셔야 돼요. 사실 이런 이제 발표하시는 그 모 박사님의 논문도 있거든요.
0: 네.
1: 뭐냐면은 헌법상 기본권이에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헌법상 노동상권이고 이 헌법상 노동상권은 대사인적 효력, 개인 간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헌법 32조 근로의 권리는 국가를 향해서 요구할 수 있는 추상적 권리지만 물론 그것도 구체적 권리라고 하는 학설도 있긴 하지만 33조 노동상권은 대사인적 개인 간에도 효력을 미치는 구체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누구든 나의 이 노동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대방은 한도가 없다는 거죠.
0: 네.
1: 한도가. 물론 이제 해석론으로 사용자에 한해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획정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헌법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을 가진다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소비자한테까지 할 수 있냐 이 문제까지 번지는 걸 보면 굉장히 모호합니다. 제가 왜 이 모호함을 말씀드리냐면 그래서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하. 그럼 어디까지냐. 대국민을 상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는 뭐 누구나 네, 다 네.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누구냐. 사용자죠. 그럼 사용자면 또 어디까지냐. 이게 이제 실질적 구체적인 영향력이다라는 말은 너무 추상적이니까 네. 어디까지 되냐. 요게 이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 대한 구분이 있거든요. 요거하고는 조금 이제 그 차이가 있는데 예전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냐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5조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보다는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실업자도 가능하고 근로자는 아니지만 근로자에 준해서 이렇게 이제 자신의 생계를 사용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독립 노무 제공자도 이 5조법상 근로자에 포함된다는 판례가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확립이 됐거든요. 그 개념에서 그러면 5조법상 근로자는 뭐냐에 대해서 한 5가지 징표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신의 수입을 거의 대부분 전적으로 사용자에 의존하느냐. 그리고 자신의 노무 제공의 그 경로를 사용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느냐.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개념을 여기에 접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청업체 근로자라 하더라도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 구체적. 어떻게 이 그 방금 말씀드린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원청 사용자 또는 이 그 이 타겟이 되는 사용자와의 관점에서 접목시켜서 그 공식이 합치가 되면 예 바로 이 사용자에 포함된다.
0: 아.
1: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그러니까 뭐 임금이든 그 사람이 업무하는데 지도든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 전속되어 있다. 어떤 그그 예. 그 사용자의 고거 개별 사안별로 이건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1: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0: 그 말씀인 거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노동계는 실질적인 결정권자와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 경영계는 기준이 모호해서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 이 부분 우려하고 있다는 건데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설명을 예. 해 주셨던 부분이고요. 또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도 나온다고 합니다. 일단 기업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뭔가 실질적인 어떤 특히 이제 안전관리 입장에서 네. 내가 안전관리를 좀 강화하고 좀 관리를 더 해보겠다고 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오히려 사용자성이 인정돼서 더 불리한 거 아니냐. 기업은 이렇게 또 이 부분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1: 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요. 안전관리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입법화되고 이제 시행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제 안전관리에 대해서 협력업체 이제 꼭 관계 수급일이라고 하는데 이제 안전관리 쪽에서는 그분들에 대해서 원청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법적 의무를 준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안전관리 쪽에서는 실질적 구체적인 영향력이 있으니까 노란봉투만 사용자 아니냐. 거의 한 좀 8, 90%는 예, 맞는 말씀이에요. 8, 90%는.
0: 네네.
1: 그러면 이 법을 준수한다고 해서 노란봉투법 이어지면 이거 과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인식의 문제입니다. 왜 과합니까? 노동조합이 불법단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헌법상 보장된 우리나라의 예, 기본권을 행사하는 단체입니다. 이걸 이 안전관리를 한다고 해서 노란봉투법상 사용자가 되기 때문에 부당하다라는 말 자체는 안 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0: 네.
1: 사용자도 인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입법 목적이 다른 두 개의 법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좀 부자연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한 게 맞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명확한 기준선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뭐 저도 개인적으로 연구를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재로서 내린 결론은 판례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법률만 그대로 준수하면 이건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법률 만주는 무슨 말이냐면은 법에 나와 있는 원청으로서의 또는 직상 수급인으로서의 의무들이 있죠, 그죠? 이거를 스톡 개념으로 스톡 STOCK 스톡 네. 멈춘 개념 스톡으로 의무를 준수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 전반을 관리하려고 하니까 플로우 개념으로 전반을 관리하려고 하니까 이 노란봉투법에 예, 이 사용자 개념으로 포섭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네. 예. 그러니까 아직은 사실은 제도적으로 실무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느껴지고요. 예. 그러니까 요거 끝으로 짧게 짚어주세요. 예. 그러니까 노란봉투법 둘러싸고 논의가 노사 간 대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기업, 노동조합, 근로자 모두에게 좀 필요한 태도나 준비는 어떤 게 있을까요?
1: 예. 그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노사 모두 좀 이렇게 그 넓은 시각으로 멀리 바라봐야 될 예, 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전에 이제 어떤 그 우리나라의 한 기업을 글로벌로 키우신 이제 어떤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죠. 국민 없이 어떻게 예, 기업이 있느냐. 예, 국민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소비자. 그리고 그 소비자 안에 국민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묵묵하게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는 우리 협력업체. 1차, 2차, 3차, 4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까지 같이 아울러서 생각하는 노사의 이런 그 배려. 예. 쉽게 말해서 아까도 제가 예, 그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했지만 1년에 성과급 6억, 13억, 부부매 20억이 넘어가는데 네. 예. 또 이제 그 막상 이제 이런 어떤 또 뭐 이리 예, 그 백화점이나 호텔 같은데 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0: 이제 마무리해 주셔야 돼요.
1: 하이닉스 유니폼 입고 온다 그러면 아주 초특급 귀빈 대우를 한답니다. 예, 예, 이게 또 하나의 사회적 신분을 아하. 만드는 게 아니냐.
0: 아하.
1: 예,
0: 네네.
1: 그들과 같이 열심히 일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 예. 소비자 후생 함께 생각해 주시는 넓은 시각을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0: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공인노무사회 법제도위원회 부회장 박진호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Felix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5: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 싶은
6: 저축은행
7: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8: 기대세요
9: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 싶은 저축은행
1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2: 저축은행
13: 모든 인쇄 가능한
14: 성원 에드피아
13: 온라인 주문 간편한
14: 성원 에드피아
1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5: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4: 성원 에드피아
4: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0: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금융 파트너 유진투자증권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잠시 후 11시 2부로 돌아옵니다.
1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18: YTNS FM
6: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 소식 있습니다. 나오실 때 튼튼한 우산 하나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현재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요. 비와 함께 바람도 무척 강합니다. 거센 남풍이 불어들면서 오늘 밤까지 제주에는

태풍급 돌풍이 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는 주춤합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영동대교 남단 부근 3차로에 사고 구간 있습니다. 영동대교 남단 지나실 때 잘 보셔야겠고요. 하남 쪽으로 가는 길 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차량이 많습니다. 강변북로는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차량 속도 떨어져 있고요. 분당 수월원은 수서에서 탄천 1교까지 답답한 모습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따라 서울 쪽으로 대전터널 부근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고요. 수원에서 신갈, 달래내국에서 반포까지 차가 많아 정상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외곽 방향으로는 오산에서 남사까지 8km 안에서 정상 속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15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문을 열고요. 이렇게 11시가 되면 2부로 넘어옵니다. SAT 한 번 더 내드릴게요. 요즘에 도심 한복판에서 이 동물이 나타났다는 기사 종종 보게 되는데요. 최근에 서울 마포구 아파트 단지에 나타났다고 했고 또 이화여대 캠퍼스에까지 이 동물이 나타나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동물이 자주 다니는 길목에 포획트를 더 놓고 주거지 근처에 차단 울타리도 더 길게 설치한다고 서울시가 밝혔는데요. 또 출몰 예측 지도까지 동원이 돼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 동물이 도심까지 내려오는 이유, 산에서 먹이를 찾다가 먹이가 없어서 도심까지 내려온다 그래요. 그래서 시민들을 많이 놀라게 하는데요. 이 동물 무엇일까요? 1번 코끼리, 2번 멧돼지, 3번 오렌지, 4번 소시지.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시면 돼요. 4261번님, 와, 저희 보기 중에 코끼리가 있었잖아요. 코끼리는 나오면 정말 무섭겠네요. 그래도 길에서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5551번님은요. 실제로 저는 이 동물 새끼만 봤는데요. 정말 다 큰 동물 보면 무서울 것 같습니다. 얼른 포획했으면 좋겠네요. 8920번님, 막상 눈앞에 이거 나타나면 저는 기절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예. 약간 안타까운 마음도 들죠. 먹이가 없단 얘기잖아요. 1787번님이 그런 사연을 주셨어요. 우리 동네에서 있던 기사네요. 놀랐지만 이 동물도 처음 다친 상황에 얼마나 놀랐을까요? 개발이 낳은 안타까운 일면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3106번님도 사람이건 동물이건 배고픈 건 힘들죠. 먹을 게 많아져서 안전하게 살면 좋겠어요.

이런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이 동물도 사실 뭐 나오고 싶을까요? 어쩌면 동물 입장에선 사람이 더 무서울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양쪽 다 맞닥뜨리면 어쨌든 더 위험한 건 사람 쪽인 게 맞겠죠. 굶주린 큰 동물이니까. 이 동물 뭘까요? 문자 우물정 0945 50원에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요즘에 먹이를 찾아서 산에서 도시무까지 내려와서 출몰 기사가 많이 뜨고 있고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차단 울타리, 포획틀 이런 거더 놓는다고 해요. 1번 코끼리, 2번 멧돼지, 3번 오렌지, 4번 소시지.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0: 대한민국은 OECD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이제 자살은 더 이상 누군가의 비극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 오늘을 홀로 버티면서 괜찮다는 말 뒤에 숨어서 내일이 두려운 이들을 위해 편견 없이 서로가 서로를 살펴보는 사회를 꿈꾸며 준비한 시간입니다. 삶이 힘든 그대에게 YTN 라디오와 한국자살예방협회가 띄우는 절박한 10통의 편지 들어볼래요? 세 번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같은 아픔을 가진 자살 유족의 회복을 돕고 계신 분인데요. 한국자살유족협회 조동현 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세 번째 편지의 주인공이십니다. 먼저 삶이 힘든 그대에게 들어볼래요? 조동현 이사가 띄우는 세 번째 편지, 그 메시지 듣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네,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요즘 들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자살 예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에는 대다수가 공감하지만 자살 유족은 왜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인 사람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 자살 유족이 자살률이 높은 집단이고 그래서 고위험군이니까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어떠한 사회 문제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선 타겟팅 자체를 잘해야 하는데 자살 예방을 위한 타겟팅으로 유족이 매우 효율적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유족분들이 대부분 죄책감에 힘들어하고 주변 시선에 힘들어하게 되는데 자살은 대부분 심실상실 상태에서 일어나는 사고이고 심실상실의 원인은 우울증이나 조현병 등이 주요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조현병은 가족이라고 막을 수 있거나 명확히 인지되는 질환이 아닙니다. 그러니 죄책감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신 유족이 있습니다. 아들이 자살할 정도의 우울증이었는데 엄마가 돼서 그것도 몰랐다 하시면서 자책을 심하게 하시는 유족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40대 남성이 우울증에 걸리면 대부분 엄마에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주변에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40, 50대의 남성 자살 인원이 가장 많은 거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래서 뭐 죄책감을 다 덜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자살 유족 그리고 자살 우울증에 대한 시선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잘 들었습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핵심 타겟팅이 되어야 할 분들은 바로 자살 유족들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가족이 자살한 분들, 그래서 남은 유족분들이 자살 위험 높은 고위험군이라는 말들이 있는데요. 이게 연구 결과로도 실제 나와 있죠.
1: 네, 국내 연구에서 이제 유족의 범주를 직계 좀비 속 형제 정도로만 한정한 연구에서 자살률이 일반 집단에 비해서 한 20배 정도 높게 연구된 결과가 있고요. 뭐 외국 사례에서는 적게는 8배, 많게는 뭐 10배 이상 높게 연구 결과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0: 아, 그러니까요. 이사님도 같은 아픔으로 힘들었던 시간이 있으셨을 텐데 그게 언제쯤이었습니까?
1: 모든 유족들이 마찬가지인데 현실이 인정이 안 돼서 힘들어하게 되거든요.
0: 예.
1: 뭐 부정하고 싶었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저는 저보다 가족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역할에 매몰돼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울증이 왔다고 생각하고요. 이 건강한 애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슬프면 슬퍼해야 되고 눈물 나면 울어야 되는데
0: 맞습니다.
1: 예, 그걸 참게 되면 이제 병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 3, 4년 정도 있다가 우울증을 우울증이 왔다기보다는 제가 그때 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심각한 우울증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저는 다행히 열심히 치료 받았고요. 편견 없이 자의로 병원에 갔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 처방에 따라서 꾸준히 약을 잘 먹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요. 흔히들 이제 약을 스스로 끊는다, 뭐 약에 의지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우울증에 더 문제가 되는데 저는 안 그랬던 것 같아서 다행이었던 것 같고요. 그게 제일 큰 요인이지 않았을까. 제가 이제 극복이라는 것은 좀 적당하진 않은 것 같지만 제가 좀 털어내고
0: 네. 예,
1: 좀 건강해지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2019년에 이제 자살 중 원첩 서비스 상담사로 일하게 되면서 그 기관에 이제 부센터장님이 권유하셔서 유족 활동과 활동을 하면서 이게 마음도 머리도 정리하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유족에게 극복이라는 단어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족을 자살로 잃고 아주 잊는다거나 극복한다는 것이 말 그대로 어렵고 또 그렇게 극복이라기보다는 좀 더 나아진다라는 표현 정도가 적절한 것 같고요. 이 활동가로 여러 활동이나 활동을 위한 공부들이 저는 이제 슬픔의 강도 또 슬픔의 빈도를 줄여나가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0: 예. 그러니까 2019년에 자살 유족을 돕는 활동을 처음 시작하신 거고 그 전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3-4년 동안 좀 우울증에 빠져서 한 3-4년 지난 후에 내가 진짜 심각하다는 거를 인지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한 거의 한 10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어느 가정이든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는 잃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뭐 지병이 됐든 어떻게 됐든 돌아가시면 그 상실감과 아픔은 똑같이 우리가 겪거든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자살로 사랑하는 분을 잃었다고 하면 사실은 그 마음이 어느 정도일지 저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자살 유족분들께 뭐 극복했냐 이런 질문을 이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차마 그렇게 질문을 못했고요. 왜냐하면 늘 함께 사랑했던 사람이 돌아가시면 저는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겪었지만 그건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진다거나 그냥 그 사실을 인정하는 채로 그냥 삶이 사라지는 전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더더군다나 이제 자살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는 어떻게 그 시간을 스스로 좀 굳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 이제 이거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좀 그때 많이 좀 위로가 됐다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1: 네 맞습니다. 일단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0: 네.
1: 어디 가서 얘기를 하게 되고 뭐 강연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앞에 서게 되면 일단 공부를 조금은 해야 되고 좀 더 전문적인 부분을 보게 되고 하다 보니 자살의 원인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다른 유족들은 이렇고 외국의 사례는 이렇고 이런 것들을 자꾸 보게 되니까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고 또 우리 살면서 화이팅을 외칠 때 제가 화이팅하는 표정 그 맞는 얼굴로 화이팅을 외쳐야지만 화이팅이 전달되듯이 저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0: 네. 공부를 한다. 그렇죠. 그냥 그 상황의 어떤 절망과 아픔 속에 빠져 있기보다.

0: 그걸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공부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네요. 그럼 뭐 심리적인 공부라든가 다른 해외 뭐그 외에 여러 가지 뭐 데이터 같은 것도 다 함께 보시는 거네요.
1: 자꾸 보게 되는 상황들이 저한테는 이제 생겼던 것
0: 충분히
1: 같고요.
0: 어떤 건지
1: 네.
0: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1: 그리고 궁금하기도 했고,
0: 맞아요.
1: 네.
0: 맞습니다. 우리 이사님 말씀대로 사실 자살 유족은 일반인보다 자살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앞서 말씀하셨지만 그 죄책감인 것 같아요. 왜 내가 막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힘들었던 걸 알아채지 못했을까? 이런 감정 때문일 것 같습니다. 많은 자살 유족분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1: 네,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들이고요. 지나가 보면 그때 그 상황에 이렇게 했다면 죽지 않았을지 죽지 않았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은 모든 유족들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자살 유족들은 심리적으로 가족으로 역할을 못했다는 생각, 그런 죄책감 때문에 이제 하게 되는데
0: 네.
1: 문제는 이 죄책감이 깊어지면 사람은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원망의 대상을 찾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 잘못만은 아니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 원망이 가족에게 또 제일 가까운 가족에게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고
0: 네.
1: 그러면 이제 가족은 그나마 남아있는 가족마저 이제 붕괴되고 고립되고 이런 상황들이 아마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보통 우리가 드라마에서만 보던 뭐 시어머니가 네가 우리 아들 잡아먹었어 이런 표현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원인이 이 죄책감에서 발현된 원망, 그 원망으로 돌려야지만 내가 견딜 수 있는 인간의 심리적 구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상황을
0: 그렇군요.
1: 만들게 되는
0: 맞죠,
1: 것
0: 맞죠.
1: 같습니다.
0: 그래서 사실 자살 유족분들은 일단 마음 자체가 너무나 절망적이고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회복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너무나 취약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서로 이 자살 유족들끼리, 우리 가족끼리 뭔가 이거를 좀 위로해주고 이건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이사님도 강조하시는 자살 유족에 대한 지원이, 그쵸? 사회적으로 뭐 이런 지원이 되게 필요하다고 저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느껴지거든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1: 2019년부터 이제 자살 유족 원숲 서비스가 시작됐는데
0: 네.
1: 아직 전국 사업이 되지는 않았어요.
0: 2019년에 시작했는데요.
1: 네. 그런데 다행히 이제 올해 7월부터 전국 사업이 되기는 했거든요.
0: 아, 올해 7월부터 전국 사업이 됩니까? 자살
1: 네.
0: 유족 원스톱 서비스?
1: 네.
0: 네.
1: 근데 이제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뭐 처음 시작했던 인천, 원주, 광주 지역, 광주 광역 지역들은 이제 벌써 연차가 7년차 들어가고 있고, 근데 이제 7년차가 되다 보니 문제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한 유입량이 생기는데,
0: 네.
1: 그 유입량을 예측하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그 유입된 유족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인력은 현저히
0: 부족합니까?
1: 부족하고, 근데, 제가 이제 올해 전국 사업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7월부터 이제 전국 사업 시작하는데 경기도가 올해 시작을 하거든요.
0: 네.
1: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인구의 뭐 4분의 1, 5분의 1이
0: 많죠,
1: 네,
0: 경기도에.
1: 경기도에 있는데 경기도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그 문제가 이제 대폭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큰 원인은 인력이 부족하고 또 인력에 대한 처우도 부족하고 유입량은 엄청나게 폭발돼서 늘어나고
0: 그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라고 하면 그 자살 유족분들이 그 기관에 이제 도움을 청하시면 뭐 심리 상담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이런 것도 이루어지는 건가요? 보통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1: 어떤 내용,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0: 예.
1: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누군가를 케어하고 도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때 보통 직접 신청하는 개념을 생각하는데
0: 그렇죠.
1: 유족들은 신청을 잘 하지 않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요. 실제로 이제 유족들이 서비스의 내용들이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2019년 이전에 유족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유입이 되지 않는 거죠.
0: 그렇군요.
1: 왜냐하면 고립되고 숨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0: 네.
1: 핵심이 이제 원스톱 서비스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유족들이 제일 처음으로 맞는 국가가 아무래도 유족이 되면서 처음 만나는 경찰이거든요.
0: 네.
1: 왜냐하면 이제,
0: 아, 그렇죠.
1: 네,
0: 돌아가시니까. 아.
1: 돌아가시니까 이게 이제 자살인지 아닌지 뭐 타살인지 뭐 이런
0: 맞죠.
1: 것들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되는데, 그때 이제 경찰이 이 원스톱 서비스를의 유족을 연계하는 것과, 연계하지 않았는데 유족이 나중에 너무 힘들어서 찾아오게 되는 건 되게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모든 병이 마찬가지잖아요.
0: 맞아요.
1: 시작할 때 초기

0: 서비스 안에 그게 다 포함되어
1: 예, 몇 가지가 더
0: 있군요.
1: 있긴 한데요. 유족들한테 꼭 필요한 것들, 뭐 예를 들면 고인이 돌아가시고 나면 청소가 특수한 청소들이
0: 그렇죠.
1: 필요한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직접 치우는 경우에 트라우마가 좀 더,
0: 당연히
1: 예.
0: 그렇겠죠.
1: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지원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또 유족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 많은 숫자의 분들이 집에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잠시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뭐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느냐. 당연히 프로그램은 전문가가 함께 준비를 했을 거기 때문에 아마 필요한 것들을 준비를 해 놓으셨겠지만 아까 이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정말 현장에서 이것이 실제 작동이 되는가 충분히. 그러니까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고요.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핵심 국정과제로 자살률 줄이는 거를 정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곧 이재명 정부 1년이 되는데 자살률 줄이는 과제 어떻게 보세요? 유족 입장에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1: 일단 일례로 그 제가 자살 위기 상담 전화가 있어요. 내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때 하는 전화가 있죠. 거기서 제가 이제 몇년 동안 일을 했었는데 전화하신 분들의 가장 불만 중에 하나가 죽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통화 중이었다는 거죠.
0: 연결이 안 된다는
1: 네.
0: 거네요.
1: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해소를 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거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거기서 일을 해보면 뭐 예를 들면 야간에 일을 했다. 그럼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대략 한 40, 50통의 전화를 받게 되더라고요.
0: 그럼 일하시는 분들은 상담해 주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쉬지 않고 일은 하고 계시는 건데, 그죠? 그런 건가요?
1: 쉬지 않고가 아니라 못입니다.
0: 못 쉬죠. 전화가 많이 와서.
1: 예를 들면 죽고 싶어서 전화한 사람들이 현황판에 아직도 통화 중이라는 상태로
0: 다 대기 중인 거예요.
1: 대기 중에 보이는데
0: 전화를.
1: 근데 지금 받고 있는 전화도 죽고 싶다고 호소하는 분의 전화를 받고 있는 상황인
0: 금방 끝낼
1: 거잖아요.
0: 수 있는 전화가
1: 네.
0: 아니잖아요.
1: 다음 전화 있으니까 다음에 하세요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0: 그렇죠.
1: 근데 이제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 자살 충동이 심하게 올라왔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구간이 10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최소한 10분은 넘기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그 10분이 넘기고 나면 밀려 있는 전화가 계속 눈에 보이게 되거든요. 현황판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 전화하신 분들 중에는 또 느끼기도 하는 거죠. 죽고 싶다고 전했는데 한 10분 만에 끊으려는 1차적인 시도가 보이네. 이런 느낌이 들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급여를 얼마 받는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너무나 적은 급여, 너무나 열악한 처우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일을 계속하기가 힘들죠.
0: 그러면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1: 제가
0: 근무 시간도 이건 정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1: 24시간 운영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24시간 운영하기엔 인력 자체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짐작되시겠지만, 대부분들 이제 밤에, 새벽에 충동이 더 올라오기 때문에
0: 그렇다고
1: 그때 전화를 하는데
0: 하시더라고요.
1: 그때 근무할 인력이 더 부족한 거죠.
0: 그러니까 자살률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금 이걸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시급하게 빨리 마련돼야 될 대책이 그러면 인력 보강입니까?
1: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극단적인 내용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죽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통화 중이었다라는 표현들을 이용해서 말씀드렸지만, 자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들이 개입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지만 막상 그 일을 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전문요원들은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본인이 죽겠다는 생각이 더들 수도 있고요.
0: 근데 이게
1: 네.
0: 지금 이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핵심 과제로 삼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1년이 다 돼간단 말이죠. 그 사이에 좀뭐 개선된 점이나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없어요.
1: 가장 첫 번째는 자살 유족을 보건복지 자살 예방을 보건복지부에서만 해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일례로 아까 말씀드린 원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자살하자마자 첫 번째로 만나는 국가라고 볼수 있는 경찰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떨어진 국가들을 보면 범정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처럼 국무총리 산하의 예방기관이나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됐었는데 이번 정부에서 가장 큰 거는 그 부분인 거죠.
0: 그 부분은
1: 네.
0: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네요.
1: 이제 초석이 다져졌다?
0: 이젠 초석이
1: 네.
0: 다져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부분은?
1: 네. 근데 이제 정부에서도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처우 개선이다. 그러면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9급 공무원의 급여는 기본적으로 다 정해져 있는데 그 일을 한다고 해서

0: 급여를 더 준다? 이걸 바꿀 수 있는, 쉽게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지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드린다는 거죠.
1: 그렇습니다. 아니, 충분히 공감되는 내용이고요. 아니, 지금 당장 내가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것도 전화기를 걸 때까지 얼마나 스스로 갈등과 정말 용기를 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정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그분을 살릴 수 있는. 그런데 대기 중이라는 게 이게 너무 좀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좀 개선이 돼야 될 거라고 저도 보이네요.
0: 네.
1: 자살을 이제 선택의 문제로 봐야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들 하시고 우울증이나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 상실 상태에서의 사고로 봐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이제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편견이 많이 개선되긴 했는데 아직도 이제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울증을 인정하거나 치료받을 질병이라고 이해하는데도 아직도 마음이 뭐 약해서 나약해서 이렇게
1: 맞습니다.
0: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약에 의존하면 안 된다.
1: 예.
0: 그리고 의사와 상의 없이 스스로 단약하는 경우들이 우울증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1: 네.
0: 우리 우울증을 떼놓고 생각해 보면 어떤 병이든 이 정도 약한 성분의 약으로도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정도의 상태였는데 그 약을 먹다 말면 내성이 생기고 아니면 또 심각해진 증상이 되면 좀 더 센 약을 먹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된 건 사실이지만 우울증에 대한 또 정신과 질환에 대한 편견 없는 이해 그리고 받아들인 기회들이 좀 생겨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끼리 쉽게 느끼고 TV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오해받는 상황들은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좀 모두가 좀 자세히 알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들이 생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1: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그러니까 마음으로 많이 좀 제대로 잘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것도 거기에 해당할 것 같아요. 자살 유족분들을 대할 때 몰라서 그분들에게 오히려 더 아픔을 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가장 조심해야 할 건 뭐고 좀 필요한 태도는 뭔지도 좀 알려주세요.
0: 네. 이 공통적으로 자살 유족한테 위로의 말을 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어떤
1: 그렇죠.
0: 말을 하더라도. 근데 대부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산 사람은 살아야지.
1: 예.
0: 라든가 시간이 약이야. 뭐 세월이 약이야. 라는 표현들을 하시는데 이게 자살 유족한테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너 왜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어? 라고 들리게 되거든요. 그래도 또 어떤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말은 성경에 없대요.
1: 네네. 네.
0: 근데 이제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아마 제가 봤을 땐 자살 예방 차원에서 생겨난 말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더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유족한테 제일 중요한 마음은 당신 잘못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짚어주셔야 사실은 뭐 산 사람은 살아야지 시간이 약이다. 이런 거는 오히려 좀 힘을 내게 해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그런 말은 여러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특히 자살 그 유족분들의 잘못은 더더욱 아닌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죄책감 때문에 더 아파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자살 고위험군에 해당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참 우리 이웃에 있는 그런 정말 슬픈 경험을 하신 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는 늘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또 자살 유족분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내 탓이라는 죄책감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고요. 또 그냥 일반 우리 그냥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좀 우리 이사님께서 요거를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처방전을 좀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 사회에서 어떤 사회에서 인사말이 그 사회의 현상 문제들을 나타낸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사회가 지금은 다들 잊혀져 있지만 밥 먹었냐는 걸 묻는 게 중요한 사회였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밥 먹었냐가 인사가 되기도 하고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 정도 자살률이라면 이제는 요즘 마음 어때?

0: 인사가 필요한 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한국자살예방협회가 함께하는 삶이 힘든 그대에게 들어볼래요? 한국자살유족협회 조동현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체.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6: 열혈강호 온라인.
7: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8: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6: 열혈강호 온라인.
7: 열혈강호 온라인.
1: 오늘 SAT 정답은 멧돼지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금융 파트너 유진투자증권,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9: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0: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1: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3: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0: 지금 시각은 11시 33분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열린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에 대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공개석상에서 사과했습니다. 정 회장은 오늘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일로 깊은 상처와 실망을 느끼신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과 박종철 열사 유가족, 광주시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 회장은 이유가 무엇이든 국민 여러분에게 상처를 드린 것은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어떤 변명도 하지 않을 것이고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고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벌어진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행사와 관련해 신세계그룹은 실무 임원진들이 의도를 갖고 고의적으로 기획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상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정영진 회장의 사과문 발표 직후 열린 자체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 부사장은 행사를 기획한 직원 5명 가운데 3명이 사생활을 이유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는 등 회사 차원의 조사에 법적 절차적 한계가 제약 요건으로 작용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경찰 조사에서 누구라도 의도를 갖고 이벤트를 기획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임직원을 즉각 해고 조치하고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동조합 투표가 닷새째에 접어든 가운데 투표율이 90%를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의 투표율은 오늘 오전 10시 기준 90.45%를 기록했습니다. 초기업 노조 투표 대상자 5만 7천여 명 가운데 5만 1천여 명이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2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에서도 투표 대상자 8천여 명 가운데 80% 이상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투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투표 대상자 상당수가 반도체 부문 소속인 만큼 합의안 가결의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비반도체 DX 부문 직원 중심의 동행노조가 노사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조합원 찬반 투표에 자신들이 배제된 것이 불합리하다며 투표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동행노조 박재용 위원장은 오늘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의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대표노조는 소수노조의 평등과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소외된 DX 부문 조합원을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행노조 측 변호인은 초기업 노조 최승호 위원장의 동행노조의 찬반 투표 배제를 통보한 것이 노조법상 공동교섭 대표 의무 위반과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진전 기대감에 코스피가 상승세로 개장하며 8,000피를 탈환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2.84% 오른 8,070에 개장하며 8,000피를 탈환했습니다. 코스피는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을 둘러싼 기대감의 상승세를 이어가며 장 초반 8,131까지 올라 장중 최고치를 경신하며 8,100선을 돌파했습니다. 지수는 오전 10시 15분 기준 3.18% 오른 8,097로 8,100선 바로 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2.42% 오른 1189로 출발한 뒤 2.27% 오른 1187에 거래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2원 내린 1515원에 개장했습니다. 인공지능 열풍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기록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이른바 폭락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최근 메모리 관련 주식들의 이례적인 수익률이 미국과 한국 증시 상승세를 끌어올리고 있다며 주가 상승 배경에 메모리 산업이 과거의 주기적인 특성을 떨쳐버렸다는 믿음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진들이 AI로 메모리 산업의 호황과 폭락의 역사를 뒤엎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전문가들은 업종 특유의 주기적 특성을 잇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상장을 하루 앞두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해당 상품이 일간 변동률의 2배를 추종하는 고위험 구조인 만큼 투자자들의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이 특정 종목의 집중 투자에 손익이 증폭되는 구조인 만큼 손실 감내 능력이 부족하거나 장기 투자자에게는 부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적은 투자금으로 손실이 확대되는 지렛대 효과와 단일 종목 주가가 등락을 반복하면 원금이 잠식되는 음해 복리 효과를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를 위한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군이 자위권 차원에서 이란 남부 지역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 팀 호킨스 대변인은 이란의 미사일 발사 기지와 기뢰를 부설하려던 이란 선박 등이 타격 대상이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습 지역은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 해군 기지가 위치한 반다르 아바스 인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휴전 상황에서 절제력을 발휘하는 동시에 미군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넘기거나 이란 현지에서 폐기하는 방안을 수용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즉시 미국에 넘겨 폐기하거나 이란과의 협력 아래 현지에서 또는 다른 수용 가능한 장소에서 폐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원자력위원회나 상응하는 기관이 이 과정과 사건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속도를 내면서 그동안 막혀있던 호르무즈 해협의 뱃길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LNG 운반선 두 척이 카타르를 출발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해 중국과 파키스탄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LNG 수송이 재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선박들의 잇따른 통행을 호르무즈 해협의 물류 흐름이 본격적인 정상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긍정적 신호라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타결 기대감에 국제 유가가 급락했지만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통되더라도 페르시아만에 묶인 선박 약 2,000척의 재배치와 함께 이란의 공격으로 손상된 유전과 액화 천연가스 플랜트 복구가 필요해 즉각적인 공급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S&P 글로벌은 가동을 완전히 멈춘 일부 유전을 재가동하는데 최장 7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각자 도생과 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현실에서 병력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며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래형 첨단 강군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며 핵심 전략 자산인 핵잠 도입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자권 환수도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전쟁 이후의 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물가 안정에 최우선으로 주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올해 명목 성장률이 1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만큼 달라진 상황을 반영해 하반기 경제 전략을 세밀하게 수립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양극화 완화 등 구제개혁도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올해가 잠재 성장률이 반등하는 해가 되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바탕으로 치밀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7.7도, 습도는 60%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이어서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온 세상이 싱그러운 초록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지쳐 있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죠. 남들은 기다린다는 달력의 빨간 날도 반갑지 않고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계시다면 이 눈부신 계절이 평소보다 더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럴 땐 혼자서 다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이곳으로 오세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답답함 저희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홍수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 홍수연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40년 전 결혼해 슬하에 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남편은 책 읽기와 마라톤을 즐기며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딸에게 손편지를 즐겨 써줄 정도로 다정한 사람이었죠. 남편은 일본과 거래하는 무역법인의 중역이었는데 일본에서 반도체 제조 장비와 정밀 공작 기계를 들여와 국내 기업에 납품하는 일을 했습니다. 계약 규모가 크다 보니 일본 출장이 잦았고 한 번 나가면 체류 기간도 길었습니다. 저는 그저 남편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거로구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이 작년에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저는 도쿄에 있던 남편의 숙소와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 일본에서 쓰던 휴대전화도 넘겨받았는데 그 안에는 낯선 젊은 여성과 아이들이 함께 찍은 사진, 서로 주고받은 다정한 메시지, 그리고 생활비를 보낸 내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오랜 시간 동안 일본에서 또 다른 가정을 꾸려왔다는 것을요. 두 사람은 꽤 오래 관계를 이어온 것 같았습니다. 여기저기에 물어봤더니 상대방은 2010년경 일본 거래처 사장의 소개로 알게 된 한국인 여자이고 현지에서 기업 금융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는 남편에게 가정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아이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자고 합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황입니다. 그래도 남편과 오랜 기간 관계를 이어오고 아이까지 낳아 키운 그 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0: 어디서도 말하지 못했던 당신의 고민 지금 해결해드립니다.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남편과 갑작스럽게 사별하게 됐는데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셨어요. 상당히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사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남편이 이미 사망을 했어요. 내연녀한테 이런 상황에서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요?
2: 네, 그렇습니다.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하여 혼인의 유지를 방해하고 나머지 배우자 권리를 침해해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는 점, 네. 우리 청취자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 그쵸?
2: 남편의 내연녀가 남편이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장기간 내연관계를 이어가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하셨는데요. 이 경우 남편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사연자는 남편의 내연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남편이 사망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상간자한테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다고 하신 건데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2: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사연자의 혼인 기간과 가족 관계, 내연녀 부정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이후 태도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1: 네.
2: 실무에서는 그동안 통상 3천만 원을 상간소송 청구 취지로 해서 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1: 네.
2: 최근 실무에는 더 높여서 청구하고 있고 판결내도 최근 인용 금액이 증액되는 추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2: 또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는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5%,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네.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 손해금이 붙게 됩니다.
1: 네, 그러니까 위자료 금액이 이제 3천만 원보다 더 약간 높아지

0: 는 추세고 그 금액에 대해서 판결 선고 날부터 12% 지연 이자가 붙는다는 거죠. 굉장히 고리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이 이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이외에 자녀들도 그 내연녀한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요?
1: 아, 글쎄요.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서 부부
0: 네.
1: 공동생활을 침해한 경우, 제3자나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는 나머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위자료 지급 등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0: 네.
1: 부정행위를 한 부부 일방이 자기 자신의 자녀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0: 그러니까 자녀들은 이제 상간녀한테 손해배상 청구는 좀 어렵다.
1: 그렇죠. 이러한 맥락에서 부정행위를 한 내연녀가 남편과 사연자 간 자녀의 양육이나 보호를 적극적으로 방해했다고 하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내연녀, 상관녀가 그 자녀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0: 네, 그러니까
1: 그래.
0: 뭐 애들이 있는데 애들을 돌보지 말아라라고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서 빨리 이혼하고 나한테 와라라고 막 이렇게 종용을 했다거나 이런 사정이 없는 한 자녀들은 이제 상간자한테 손해배상 청구는 좀 어렵다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사연자 자녀들이 사연자하고 함께 내연녀한테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0: 네.
1: 자녀들의 청구 부분은 기각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그 남편이 이제 상간녀랑 그리고 혼외 자녀한테 돈을 상당히 보냈어요. 그런 거 은행 거래 내역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상간녀와 혼외 자녀한테 사용된 돈 사연자분이 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는 없을까요?
1: 피해 배우자가 이제 상간소송에서 상간녀를 상대로 청구하는 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손해배상입니다.
0: 네.
1: 상간 배우자가 상간녀에게 지출한 금원은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 법률관계로 발생한 것이어서
0: 네.
1: 피해 배우자가 그 금전을 상간녀에게 직접 반환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0: 그렇군요.
1: 다만, 이제 배우자가 상간녀에게 지출한 금전의 규모와 내용은 위자료 액수 산정 시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되고, 법원도 위자료 산정할 때그 부정행위에 수반된 경제적인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경우는 배우자가 사망했지만 실무에서는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병행하면서 재산분할 절차에서 배우자가 상간녀에게 지출한 금전을 혼인재산 감소로 이제 보고
0: 네.
1: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상대 여성이 남편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오랜 기간 관계를 이어왔다면 이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이미 사망했다라고 하더라도 위자료 청구 가능하고요. 이 위자료 액수 최근에는 실무상 3천만 원보다 조금 높게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다만 이 상간 소송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자녀들의 위자료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 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각박한 빌딩 숲을 벗어나 도심 속 텃밭에서 나만의 채소를 가꾸면서 힐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최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애지중지 키운 상추와 깻잎, 깨모종이 통째로 사라지는 이른바 텃밭설이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 상추 도둑을 잡기 위해서 강력계 형사들까지 현장에 투입됐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동대문구의 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에서는 최근 한달 사이에 농작물 절도 신고가 대거 접수됐고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지역 카페에도 주말 농장 피해 호소에 관한 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텃밭 절도가 기승을 부리는 배경을 두고 전문가들은 고공행진 중인 식탁 물가를 원인으로 꼽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와 물가 상승으로 채소값이 그야말로 금값이 되다 보니 도덕적인 해이가 발생했다는 건데요. 많은 분이 시골의 정겨운 문화로 착각하기 쉬운 서리는 법적으로 엄연하고 명백한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타인의 농작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면 현행법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소란의 연애 같은 걸 하니까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이 비구름은 낮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돼서 내일까지 이 비 이어지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무척 강한데요. 거센 남풍이 불어들면서 오늘 밤까지 제주에는 태풍급 돌풍이 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는 주춤하고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따라서 서울 쪽으로 들어가는 길 입장 거봉포도유기소에서 안성까지 막히고요.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차들 가다서다 합니다. 외곽으로는 오산에서 남사까지 꾸준하게 오전 시간대 이동량이 많습니다. 서울 양양강 고속도로는 양방향 수월한데 서울 방향으로는 화도 부근에서 작업하고 있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비봉 부근에 고장차한 데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진입하는 구간 일찍에서 금천까지 더디고요. 목포 쪽으로는 안산 분기점에서 순산터널, 팔탄 분기점에서

정류장에서 화성휴게소까지 차량 속도 떨어져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따라 강릉 가는 게 서창분기점에서 월곡분기점까지 더디고요. 동금포에서 부곡까지도 밀립니다. 말텐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0: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미국과 이란의 협상 기대에 코스피가 장중 8,000을 돌파했습니다. 한때 8,100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코스피 8,000선까지 뚫었군요.
2: 네, 코스피는 오늘 2.84% 오른 8,070으로 장을 열었습니다. 6거래일 만에 8,000피를 탈환한 건데요. 네, 개장 직후 지수는 8,130까지도 오르며 장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과 동시에 8,100선도 넘어섰습니다. 현재 지수는 8,100 근처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2% 넘는 상승세를 보이며 30만 원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7%가량 올라서 207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기대에 강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개장 직전 미군이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이란 남부 지역을 공습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시장은 협상 진전에 조금 더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로 돌아서며 지수를 올리고 있고 개인은 반대로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도 2.42% 오른 1189로 출발한 뒤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1: 원달러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2: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515원으로 개장했습니다. 환율은 소폭 하락해서 현재는 1510원 밑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종전에 대한 기대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을 둘러싼 기대감에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낙관론으로 국제유가는 급락했습니다. 현재 브렌트유는 배럴당 95달러 선에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9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도 99.0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1: 스타벅스의 5.18 모욕 이벤트 논란이 8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극우 세력을 비호하고 혐오와 조롱을 선동한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스타벅스를 희생양으로 민주당이 또 한 번 선동 정치를 벌인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3: 네, 국회입니다.
1: 네, 스타벅스 논쟁, 선거 막판에 쟁점이 됐는데요. 여야 모두 날선 발언을 쏟아내고 있죠.
3: 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를 모독한 극우 세력을 비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이를 선거판까지 끌어들여 혐오와 조롱을 선동하고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장 대표는 제1야당 대표가 아니라 극우 유튜버에 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 윤석열 내란 세력의 후예
5: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4: 있습니다. 구구에게 표를 구걸해봤자 돌아오는 건 보수의 괴멸입니다.
3: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광우병과 사드, 후쿠시마에 이어 스타벅스를 희생양으로 삼아 국민을 또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민재판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대통령 재판 취소 특검에 대한 분노를 덮으려는 술수라고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6: 우리 국민들
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6: 선택할 자유까지 빼앗길 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의 공포 정치입니다.
3: 당장 사흘 뒤에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만큼 여야 지도부는 유세전에도 바쁜데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여의도 출근길 인사를 했고요. 이후 경기와 충북, 경북까지 강행군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전 기자회견에 이어 서울 성동과 마포, 강서 등 한강 벨트를 걸으며 집중 유세를 벌입니다.
1: 네, 서울시장 후보들의 유세전도 한창인데 국회 행안위에서는 쟁점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3: 네,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정청래 대표와 함께 여의도에서 출근길 직장인들을 만나며 하루를 열었습니다. 이후 관악구에서 유세를 벌인 뒤 구로와 동작을 찾아 구청장 후보자들과 간담회를 여는 등 바쁜 하루를 보낼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내 집 앞 10분 전철역이라는 제목으로 도시철도 공약 발표회를 진행했고요. 이후 종로와 마포, 응평, 용산 등을 오가며 종일 바쁜 발걸음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서울시 부시장과 행안부, 국토부 차관 등을 불러 GTX 철근 누락 사태 관련 2차 현안 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상대 후보를 비판하는 팻말을 모니터에 붙이고 나섰고요. 시작부터 고성도 길게 오갔는데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정원호 후보의 칸쿤 출장 의혹, 경찰 폭행 의혹 등을 질의할 참고인을 더 불러달라며 항의했고,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시민 안전을 점검하는 자리에 여당 후보를 먼지 털들 탈탈 털려고만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1: 다른 격전지 분위기도 좀 살펴보죠.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지금 대부업 논란이 화두죠.
3: 네, 경기 평택을에서는 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차명 대법 관련 의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 후보는 오늘 아침 KBS 라디오에서 자신은 그 업체로부터 일원도 받은 게 없다며 은행 문이 열리면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 한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측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유희동 후보는 SBS 라디오에서 대부업법 위반은 서민생활 침해 범죄라면서 김 후보 사퇴를 촉구했고요.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국혁신당 서황진 원내대표는 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용남 후보의 해명이 공개된 녹취와 배치되는 부분이 드러날 수 있다며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진보당 김종훈 후보와의 단일화 여론조사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김상욱 후보 측은 여론조사에 일부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는 입장이지만 김종훈 후보는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해 김상욱 후보 측이 여론조사 수치를 미리 확인한 뒤 자신들이 불리하자 일반적으로 중단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 역시 무소속 박맹우 후보의 보수 단일화를 연일 촉구하고 있는데요. 박 후보는 앞서 김두겸 후보가 일방적으로 단일화를 거부했지 않느냐며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7: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줄곧 미국으로 반출해야 한다던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이란이나 제3국에서 폐기할 수도 있다고 유연함을 보여 종전협상 진전의 촉매제가 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8: 미국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 기념식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추모 속에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이란 군사작전 과정에서 숨진 군 장병 13명을 추모하며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9: 이 놀라운 남녀 장병들은 세계 최대의 테러 후원국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결코 핵무기를 가지 못할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8: 핵 보유 불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 440kg 처리 방안에 대해선 새로운 제안을 내놨습니다. SNS에 올린 글에서 이란의 농축 우라늄이 미국으로 넘겨진 뒤 폐기되거나 더 바람직하게는 이란과의 협의를 통해 현지에서 폐기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아니면 다른 적절한 장소에서 미국 원자력 에너지 위원회 등의 감독 아래 폐기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줄곧 미국으로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한 걸음 물러난 것이어서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 핵 프로그램 제한과 제재 완화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보도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농축 우라늄 문제에서 유연함을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이 이란에 다른 제재를 일부 먼저 완화할 경우 핵 협상을 지연시킬 가능성에 대한 고심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9: 현재로서는 합의문에는 이란의 핵 관련 약속에 대해 매우 포괄적인 내용만 담기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후 협상을 통해 정해져야 하고요. 세부 사항은 결국 최종 타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8: 이란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합의가 불발될 경우 더 크고 강력한 공격이 있을 거라며 압박의 끈도 놓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7: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BTS가 미국 3대 음악 시상식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AMA에서 5년 만에 다시 한번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BTS는 미국 라스베가스 현지 시각 25일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리고 있는 AMA에서 대상격인 올해의 아티스트로 선정이 됐습니다. 앞서 이 BTS는 지난 2021년 아시아 가수 최초로 AMA에서 올해의 아티스트상을 차지하면서 이 K-POP 최초의 역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BTS가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대상을 차지를 했는데요. 통산 두 번째 역사를 새로 썼다라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 저희가 또 들어오는 대로 추가적으로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란은 상당 부분 합의에 도달했다면서도 서명은 임박하지 않았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의미 있는 합의가 아니면 협상은 없을 거라고 맞섰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일혁 특파원입니다.
10: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논의 중인 사안 상당수가 결론에 도달한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합의 서명이 임박했다 주장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후로는 미국의 잦은 태도 변화를 꼽았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미국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혼란에 빠져 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상반된 견해에 직면하는 상황은 어떤 대화도 어렵게 만든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선 통제권을 고수하며 통항관리체계 카드를 또다시 내밀었습니다. 논란이 되는 비용 문제에는 통행료를 징수하려는 의도가 없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전한 항행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당한 이용료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는 미국이 종전합의에서 주장하는 전쟁 이전 상태의 완전한 개방과 차이가 큽니다.
9: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작업은 연안국으로서 이란과 오만의 국가안보 및 국익을 수호하는 방향일 뿐만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10: 그러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종전협상이 대단하고 의미 있는 합의가 되거나 아니면 협상이 없을 거라고 강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좋은 합의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협상해야 할 거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란은 레바논을 포함한 전쟁 종식에만 집중하겠다며 핵 문제 논의는 뒤로 미룬 상태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핵 위협 제거 없는 합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핵심 쟁점을 놓고 미국과 밀고 당기기가 계속되면서 최종 타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7: 미국과 이란의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후퇴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25일 성명에서 전장과 외교 무대에서 그리고 거리를 메운 국민이 저항을 통해서 이를 보여줬고 적을 무력화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국가의 통합과 단결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미국인과 이스라엘이 실망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 국민적인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를 위한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군이 자비권 차원에서 이란 남부 지역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 팀 호킨스 대변인은 이란의 미사일 발사 기지와 기뢰를 부설하려던 이란 선박 등이 타격 대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공습 지역은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 해군 기지가 위치한 반다르 아바스 인근이었다고

0: 뭐 설명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휴전 상황에서 절제력을 발휘하는 동시에 미군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국영통신도 현지 시간으로 오늘 새벽 0시쯤 반다르 아바스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 석유 저장 시설이 안전 가동을 위한 최소 수준까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이미 한계점에 다다랐고 유럽과 미국도 조만간 심각한 공급 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 칼라일 그룹의 제프 커리 에너지 최고 전략 책임자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글로벌 석유 재고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통이 유일한 항구적인 해법인데 원유 재고가 바닥나면서 이란의 협상력이 47년 만에 가장 강력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중동 질서 재편을 위한 빅딜로 추진하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협상에서 사실상 배제했습니다. 지지율 하락과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네타냐후 총리는 대미 영향력마저 상실하며 정치적인 고립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권용희 기자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공유하던 핵심 안보 정보 제공을 중단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적 제안들은 공개적으로 거부하며 협상의 주도권을 단독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주변국들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이스라엘을 안보 논의에서 제외하는 미국 중심의 일방적 행보입니다. 한때 트럼프의 조언자를 자처했던 네타냐후 총리는 이제 미국과 이란이 무엇을 합의하는지조차 정확히 알 수 없는 정보 빈곤 상태입니다.
2: 네타냐후 총리와 현 정부는 워싱턴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능력을 대부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야당 지도자입니다.
1: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관계 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아브라함 협정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을 안보 체제에 강제로 묶어 본인 임기 내에 중동 평화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핵심 구상입니다. 이미 이란까지 중동 평화 체제의 일원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설계도를 예고했습니다.
2: 이란도 아브라함 협정의 회원국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를 협상을 방해하는 변수로 규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사람이라며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 정권 교체를 노리고 미국을 전쟁으로 유인했지만 오히려 전략적 패배를 자초했다고 진단합니다.
2: 이란 정권은 예상보다 훨씬 뿌리 깊고 견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네타냐후 총리는 본질적인 전략적 패배를 마치 작전상 승리인 것처럼 포장하려 애쓰고 있는 겁니다. 국제 위기감시 그룹 이란 프로젝트 국장입니다.
1: 국제 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외교적 운신폭은 더욱 좁아졌습니다. 고립무원에 빠진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입지는 이제 10월 총선이라는 시험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0: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의 헤즈볼라 거점들과 레바논 동부의 베카벨리 일대에 폭격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현지 시간 25일 레바논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타격하라는 지시를 내린 뒤 이스라엘군이 공습을 확대 강화한 곳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몇 주 동안 헤즈볼라가 레바논 남부의 이스라엘 주둔 군기지와 이스라엘 북부를 폭격했다며 이스라엘 역시 특수팀을 꾸려서 이에 대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 등 이스라엘군 부대 등을 여러 차례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현지 시간 25일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자 이스라엘 북부 군기지를 향해 드론과 미사일 등을 최소 4차례 이상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의 휴전 위반에 대한 대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측 피해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미군이 이란 남부를 공격했습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농축 우라늄 폐기를 이란 내부에서 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0: 전체적인 협상 국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게 보니까 뭐 사실 이게 공방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1: 예.
0: 중부사령부가 일방적으로 기뢰를 부설하려고 하는 선박을 목표로 자위권적 차원에서 타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이란 측에서도 이 국영방송을 통해서 뭐 폭음소리 이건 얘기를 했지만 뭐 반격을 했다든지 충돌을 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뭐 상당히 반발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1: 반격은 왜안한 걸까요?
0: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반격을 했을 경우 휴전이 깨지고 이걸로 인해서 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전략적 판단에서 안한 것인지,
1: 예.
0: 아니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뭔가 준비가 안돼 있어서 못한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1: 예.
0: 어쨌든 이 자체가 전반적인 협상의 판을 흔드는 그런 결과가 될
2: 권성모
0: 것 같지는
2: 국가전략연구원
0: 않다, 이런 생각이
2: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0: 듭니다.
3: 협상이 막바지에 좀 달했다라는 어떤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도권을 가지려고 미국이 좀 의도적으로 한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좀 있거든요.
4: 네, 이게 뭐 너무 잘 말씀 주셨지만 조금 더
2: 백승원
4: 덧붙이자면 이게
2: 한국외대
4: 지금 이
2: 중동연구소
4: 반달 아바스라고
2: 연구위원입니다.
4: 하는 것이 제가 잠깐 우려를 했던 부분은 이게
1: 예.
4: 어떻게 보면 이란 혁명수비대의 그 해군 전력이 거기에 주한 그 기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격을 했다라는 걸 처음 저도 보도를 들었을 때 이렇게 되면 이란 측에서 어떻게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중부사령부에서 밝힌 게 사실이라면 기뢰를 부설하려고 했기 때문에 공격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란이 세게 자기네들이 이렇게 공격을 당했다 밝히긴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MOU 지금 체결하려고 하는 그 양해각서가 지금 호르무즈 통행권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1: 그렇죠.
4: 기뢰를 부설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완전히 뒤집고 공격을 우리의 억제력을 높이겠다라는 시도지 않습니까?
1: 예.
4: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도 만약에 기뢰를 부설하려고 했던 함대가 공격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MOU를 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뒤로는 딴짓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밝혀진 거기
1: 딱
4: 때문에
1: 걸린 건가요?
4: 그러니까 지금
1: 만약에
4: 중부사령부가
1: 맞다면,
4: 예, 맞다가
1: 예.
4: 밝힌 거가 맞다면 그래서 지금 이란 측에서도 저 세게 이렇게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1: 네.
4: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정보는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알
1: 그렇죠.
4: 수가 있어서요. 근데 이제 중부사령부가 그렇게 밝혔다면 뭐, 그 기뢰를 부설하려고 하는 함대를 공격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뭐 자위권 발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지금 그 MOU 협상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이란 입장도 자기네들이 이제 딱 걸린 상황이 되니까 지금 이제 큰이 협상 진행 국면에서
1: 예.
4: 변수로 작용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1: 일단
4: 싶습니다.
1: 종전이 좀 멀어지나 걱정은 했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태도 보니까 가장 중요했던 핵 문제 관련해서 핵 처리를 미국으로 가져와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그거보단 좀 물러선 것 같아요.
4: 이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되게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적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번 국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되게 높게 평가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책임감 있게 협상에 임하고 있거든요.
1: 예.
4: 왜냐하면 기존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440kg 60% 농축된 걸다 가져오겠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다면 이거는 이란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럼
1: 예.
4: 과연 이게 협상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상대방의 굴욕감을 주려고 이런 건지 했는데 지금 앵커님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꼭 미국으로 안 갖고 와도 된다. 뭐 아니면 물론 농축우라늄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희석을 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제로 인리치먼트까지 가겠다. 0%로 가겠다라고 좀 세게 얘기하고 있지만
1: 예.
4: 그것이 그 하는 장소는 꼭 미국 아니어도 된다. 삼국도 가능하고 이란 내에서도 할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면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0%로 한다 하더라도 핵 주권을 아예 뺏겼다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국민들에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1: 예.
4: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협상이 양측이 조금 더 수월하게 이렇게 될수 있는. 하지만 미국이 원하는 이란의 핵 능력을 상당히 저하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제대로 된그 어떤 전략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상당히 이란의 면을 좀 세워주는 그러나 이란의 핵 능력은 상당히 저하시킬 수 있는 이런 안들을 갖고 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부분에서는 확실히 진정성을 갖고 핵 협상에 지금 종전 협상에
1: 예.
4: 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칭찬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긴 한데.
3: 그 MOU 막판 복병으로 이제 꼽혔던 게 이제 핵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가 이제 이란에 동결된 자산이 전 세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협상할 때 가장 키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0: 아니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0: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칭찬을 하셨는데,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그 원래의 목표와 방향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되려면은 그 농축, 고농축 우라늄 자체를 폐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으로 가져와야 된다고 얘기한 것은 물론 자기의 정치적인 그런 어떤 업적을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 다른 데 가는 것보다는 미국으로 가져오는 게 가장 확실하니까. 그건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 지금 협상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협상은 일방적으로 다 자기 원하는 걸다 얻는 게 협상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목표도 말이죠. 물러설 수 없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의 비핵화, 이란의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목표만 달성할 수 있다면 그걸 하는 과정에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좀 융통성 있게 할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 않았을까. 다만 말하자면 농축을 희석하는 거는 분명히 조건을 걸었습니다. 미국이 감독해야 된다. 미국이 감독해야 되고 국제기구가 감독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미국 감시하에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어디 있든 미국의 감독하에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가져오도록 강요한 것은 결국은 신뢰의 문제거든요. 그러나 미국이 감독해서 감시하에 이루어진다면 뭐그 정도는 할수 있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이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제 동결 자산에 대한 문제는 이건 이란의 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심인데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면 카타르에서 이제 협상이 진행된다고 그러고 이게 이제 카타르로 간 것은 보니까 그 동결 자금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뭐 핵이고 뭐고 이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 아쉬운 돈이니까 이 돈을 다시 말하면 동결 자금을 푸는 것을 여타 모든 사안과 연계시켜서 이게 우선돼야 된다라는 걸 지금 이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미국은 그래 그걸 풀어줄게 그러나 먼저 풀어주는 거는 아니야.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면 그때 풀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선후 관계가 지금 서로 얽혀서 이게 지금 아직 안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1: 주고받는 걸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할지를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핵협상의 그 내용을 봤을 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 본인의 가장 확실한 기준은 오늘 뭐 SNS를 봐도 그렇고요. 오바마 정부보다는 낮게.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인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좀 만들어져야 될까요?
2: 그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그 JCPOA 포괄적 핵 합의에서는 3.68% 7%였거든요. 농축 우라늄.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더 희석을 해야겠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0%를 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0%에서 동결을 하고 그다음에 20년 보고 그때 상황 봐서 너네들한테 아 니네들이 진짜로 그런 정말 신뢰가 거쳐졌다면 그때 뭐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할수 있어라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0% 혹은 3.6%보다 낮은 그때도 얘기가 잠깐 나왔던 1.5% 정도 수준으로 희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핵심은 농축우라늄을 적게 그러니까 낮은 순으로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문 교수님께서도 너무 잘 말씀 주셨지만 가장 핵심은 누구의 관리 감독하에 그 20년을 항상 이렇게 킵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란이 만약에 이란에서 이란 안에서 만약에 희석이 된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원할 겁니다. 내가 지정하는 장소에 그 IAEA와 미국이 항상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해서 뭐 1.5% 트럼프 오바마 행정부보다 낮은 수치의 농축 아니면 0% 한다고 한다면 내가 허용하겠다 그럴 거라서 농축 우라늄의 농도보다는 그 관리 감독 그다음에 그 만약에 그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동결하는 그 기한을요. 그 기한 동안 누구 관리 감독하에 이런 것들이 통제되고 있느냐 그것이 아마 더 중요한 요소일 겁니다.
1: 트럼프 대통령 SNS도 화면으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바마 정부와 트럼프 정부를 좀 비교하면서 오바마 정부 쪽에는 현금 따발을 그려놓고 트럼프 정부 쪽에는 이란을 공격하는 그 밈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은 돈 따발을 주고도 안 됐지만 나는 이렇게 공격해서 다 얻어냈다 뭐 이런 걸 강조하고 싶은 거겠죠.
2: 지금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예. 지금 공화대

0: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하는 민주당은 당연히 이걸 이럴 거면 왜 전쟁을 했냐라고 얘기를 하고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오바마 아니랑 다를 게뭐 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비판을 받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전공법인 것 같습니다. 아니 오바마는 돈을 주고 했지만 나는 이란에 대해서 이렇게 괴멸적인 타격을 했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협상을 이뤄내려고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다르다라고 해서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로 그게 어떤 효과를 낼지 모르겠지만 카메네이라고 하는 최고 지도자를 포함해서 최고 수뇌부 60명을 다 참수작전으로 다 괴멸시키고 지금 여러 가지 그 생산시설들도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이 그냥 돈을 줘서 이걸 해결했다면 나는 미국의 강력한 내가 의지력을 보여줘서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은 했다라고 해서 지금 보여주는 협상 국면에서 지금 계속 오바마안이랑 다를 게 뭐냐, 그리고 이게 뭐왜 전쟁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전공법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그냥 SNS를 활용해서 하는 그런 자기네들 자기의 그뭐 선전전 아니면 자기의 그 주장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앞서 위원님께서 이제 농축 어떤 그 수준보다는 뭐 누구 관리하에 감독화해 하냐 이게 조금 더 중요하다 말씀해
0: 맞습니다.
1: 주셨는데 그 만약에 오바마 전 정부 당시 했던 그 3.67% 정도보다 낮거나 뭐 1%대나 이렇게 된다면 사실 핵 발전을 하긴 어려운 농축 수준인 거잖아요.
0: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저 3.6이나 1. 몇이나 그건 큰 차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그 기표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오바마 행정부보다 더 나은 게뭐 있냐라고 했을 때 오바마 행정부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지. 그러나 핵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나 3%는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20% 농축된 것과 60%는 좀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농축 속도를 더 빨리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1%와 3.9%는 큰 차이는 아닌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라도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계속 언론에서 그리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오바마보다 나은 게 뭐냐고 하니까 하는 거라서 저는 그래서 농축이 만약에 0% 농축을 받아낸다면 그건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1.5나 3.6이나 큰 차이는 아닌데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된다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뭐에 더 집중을 할 거라고 보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누가 관리 감독해서 희석을 하고 희석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누가 계속 상주하면서 그것을 계속 통제하느냐라고 하는 거에서 거기서 그 누가 그걸 관리 감독 통제하느냐 그게 아마 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만 들어보면은 종전까지 뭐 8분 응선, 9분 응선은 넘은 느낌인데 지금 보도 보면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측근들에게 이제 난 힘이 없다. 이 종전 협상에 내가 아무 관여를 못한다. 이렇게 토론해놨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거든요. 어떻게
3: 네.
2: 보세요?
3: 글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앞서 제가 그 오바마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차이점, 이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오바마 대통령 때 했던 그 합의는 이란의 기만에 속아서 넘어간 것이다. 이란이 핵 포기 의지는 없는데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한 합의였다. 그 합의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북한은 그런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국제사회가 기만에 넘어가서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이고, 이란도 지금 기만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기만에 의한 협상, 이거 안 된다. 결국은 그 기만을 하지 못하도록 결국 작년 6월 달에 한 번, 이번 2월 달에 또한 번, 이렇게 해서 다시는 이란이 그런 기만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시도를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차별화된 협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타냐후 그 얘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 네타냐후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는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 어느 역대 대통령보다도 이스라엘에 대한 신뢰와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그 지지, 이런 것들이 강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작년 6월과 함께 이번 2월 달에도 합동으로 이란에 대한 타격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고요. 글쎄요, 지금 이제 네타냐후가 나는 이제 아무런 힘이 없다. 영향력도 없다라고 말한 것이 실제 그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그동안 긴밀하게

0: 공주하고 소통해 왔던 것들이 지금은 사실 이 종전과 관련된 협상에서는 자기가 배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불만을 말한 것인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은 중요한 전쟁 당사자의 한 국가로서 이 종전을 마무리 짓고 종전 이후의 상황을 이어가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1: 예.
0: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브라함 협정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 아브라함 협정이 이스라엘과 나머지 국가들의 관계 정상화를 하는 그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중동에서의 이 분쟁의 씨앗을 아예
1: 예.
0: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이스라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를 버리고 뭐 이렇게 완전히 갈라서는 것 같이 힘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과연 됐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1: 결별설인데 지금 결별은 아닌 것 같습니까?
2: 결별을 할수 있는 사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1: 아닙니까?
2: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은 왜냐하면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셨지만 지금 만약에 이게 급변 사태가 중동에서 벌어졌을 때 그나마 그래도 믿을 수 있는 행위자는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뭐 핵무기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는 존재이긴 한데 지금 이 협상 국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히 메시지를 던진 것 같습니다. 우선은 협상이 진행돼야 되고 더 이상 이 전쟁을 끌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선언을 했으니 근데 내 네타냐후와 지금 전시내각, 벤그리브 요번에 문제가 됐던 그런 강경 그 전시내각들은 계속 전쟁을 해야 되고 이란을 믿지 못한다라는 목소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파악은 다된 상태거든요. 아, 전시가 벌어졌을 때 갑자기 급변 사태가 났을 때 우리가 내가 믿을 수 있는 상대지만 지금 협상 국면에서는 나랑 의견 차가 너무 크다. 그래서 약간 배제하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렇게 밀려난 거는 사실이나 지금 이게 종전이 되고 나서 그 국면이 되면 또 다른 그런 펜스 맨딩 또 미국이 어떤 그런 시도를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3: 종전 협상이 좀 지연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무즈타바 최고 지도자가 너무 극비리에 은신하고 있어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직 전면적으로 나오기는 좀 많이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인가 봐요.
2: 근데 이게 분명히 그거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요번에 팍스뉴스에서 분석을 되게 길게 했는데 이게 비가시성 전략이다라고 해서 빈라덴식의 비가시성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냐면 오사마 빈라덴도 자기가 항상 암살당할 것을 그리고 공격 타겟이라는 걸 너무 알고 있으니까 9.11 이후부터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극도로 은신하고 분신들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비전자식 지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전화나 어떤 그런 전자 장비를 통해서 하지 않고 서면이나 아니면 직접 당사자가 와서 직접 구두로 얘기를 듣고 가는 이런 방식을 취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 절대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게 빈라덴의 영향력이 절대 줄어들지 않았었거든요. 그때도. 그러니까 영향력은 유지하되 자신의 그런 그 흔적은 남기지 않는 그건데 똑같이 모스타바도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스타바를 알현하려고 가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 먼 거리에서부터 전자장비를 다 끄고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 협상 국면에서는 좀 지연되는 부분이 분명히 없잖아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지금 어느 정도 이란이 어떻게 나갈지는 합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안들은 다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연되는 정도가 뭐한 달, 두달 이렇게 너무 길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어떤 큰 마스터 플랜, 그 필드 매뉴얼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아무래도 뭐 관련국들의 줄다리기 속에 종전의 이제 구체적인 지도가 나오게 될 텐데 요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독 SNS에서 많이 언급하는 인물이 바로 시진핑 주석입니다. 중국 관련 밈도 계속 올리고 있고 그 내용을 보면 뭐 장난기가 있긴 하지만 중국이 트럼프를 뭐 사랑한다 이런 밈도 올리고 있고 그만큼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국면에서 누구보다 시진핑 주석의 역할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좀 풀이해 볼수 있을까요?
0: 그렇게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난 직후에 푸틴 대통령이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에 중재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파키스탄 총리도 또 방문을 했고요. 최근에는 또 지금 시 주석의 방북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미국과 중국 사이에 경쟁 관계가 있고 또 미국의 기본적인 국가 안보 전략이 중국에 대한 견제가 우선입니다만
1: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시진핑 주석보다 네. 본인이 좀 젊어 보인다 뭐 이런 지식을 좀 올렸어요.
0: 아, 그러네 예. 정말. 예. 자기가 젊어 보인다. 예. 나이는 사실 한참 더 많은데. 예.
1: 물론 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0: 그럼요. 주장이

0: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어떤 그이 대인관계라고 그럴까요? 근데 이거는 민주주의 지도자들, 그다음 바이든이라든지 역대 대통령들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오히려 나토나 이런 국가들의 정상하고 좀 친하고 이런 국가들은 좀 소원해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오히려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김정은이나 이런 그 소위 말하는 독재, 반미, 반 서방 연대의 독재자들하고 오히려 더 친한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걸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의 어떤 이익 중심의 어떤 거래, 이익 중심의 외교, 관계, 이런 것들의 어떤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이런 트럼프의 이 특징은 우리의 외교에도 좋은 어떤 가이드, 지침을 주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종전 과정에서 시 주석이 조금 더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란에 영향을 좀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좀 힘을 실어서 좀이 평화, 이게 중국에도 좀 도움이 될 거야, 라는 걸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사진을 요즘에 너무 많이 올려서 시진핑 주석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 예.
1: 어쨌든 종전 국면에서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 이 부분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0: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행사와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1: 정 회장은 자신의 잘못이라며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기준을 높이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다시 들어보시죠.
2: 먼저 이번 일로 깊은
3: 정용진
2: 상처와
3: 신세계그룹
2: 실망을 느끼신
3: 회장입니다.
2: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여러분, 박종철 열사 유가족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신세계그룹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저를 포함한 신세계그룹 구성원 모두 우리 사회의 역사와 희생을 기억하고 늘 국민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겠습니다. 내부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준도 더욱 높이겠습니다. 오늘의 사과를 끝이 아닌 시작으로 삼겠습니다.
1: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벌어진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행사와 관련해서 신세계그룹은 실무 임직원들이 의도를 갖고 고의적으로 기획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상진 신세계그룹 부사장은 정용진 회장의 사과문 발표 직후에 열린 자체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 부사장은 행사를 기획한 직원 5명 가운데 3명이 사생활을 이유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는 등 회사 차원의 조사에 법적 절차적인 한계가 제약 요건으로 작용한 역량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경찰 조사에서 누구라도 의도를 갖고 이벤트를 기획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임직원을 즉각 해고 조치하고 모든 민영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0: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의 사과문에 대해서 5.18 단체들은 알맹이 없는 사과라며 반발했습니다.
1: 광주 시민단체도 정 회장이 이번 사태를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윤호 기자, 정용진 회장이 사과를 했지만 이 반발은 오히려 더 심해지는 모습이죠.
4: 예, 그렇습니다. 5.18 단체들이 정용진

0: 신세계 그룹 회장 사과에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윤남식 5.18 공로 회장은 정 회장의 사과는 요식행위이자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밝혔고요. 양재혁 5.18 유공자 회장도 알맹이도 없고 진정성도 없는 사과였다며 단순히 사태를 덮으려는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5.18 공법단체 세 곳과 기념재단이 앞으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오전에 회의를 진행했고요. 잠시 뒤인 오후 1시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불매운동과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광주시민사회단체도 반발했습니다. 광주전남추모연대는 정용진 회장이 이번 사태에 끝내 책임을 회피하고 자리에 연연하는 오만함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사퇴 없는 면피성 사과는 광주 시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정 회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고의성을 전면 부정하며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아직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도 정용진 회장 사과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과와 진상규명, 책임이 모두 빠진 산무 기자회견으로 규정했습니다. 사과한다면서 직원을 방패 삼아 숨었고 진상규명을 핑계로 시간을 끌었지만 고의성 여부 등 어떠한 의혹도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는데요. 강 시장은 정부가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전남 취재본부에서 YTN 나현우입니다.
1: 제주 산간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미 300mm에 달하는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지역은 앞으로 250mm 안팎의 폭우가 더 쏟아질 전망입니다. 남해안과 일부 내륙도 비바람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비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현재 가장 비가 강한 곳은 어디죠?
2: 네, 강한 비는 제주 산간과 제주 남동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산간에 호우 경보가, 제주 남부에는 호우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틀 새 제주 진달래밭에는 300mm에 육박하는 비가 내렸고 제주 산간 곳곳에는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최대 2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남해안에도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경남 남해안은 150mm 이상, 전남 남해안은 12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이처럼 제주도와 남해안에 강한 비가 집중되는 건 한반도 남쪽의 저기압과 고기압 사이에서 바람이 강하게 맞물리며 많은 수증기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한때 시간당 20에서 최대 50mm에 달하는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피해가 우려됩니다. 내륙에도 남부지방은 최대 80mm,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륙은 상대적으로 비의 양이 많지 않지만 전국적으로 순간풍속이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동반될 걸로 보여 시설물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서쪽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해 오후에는 대부분 잦아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3: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4: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4: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7: 어디까지 가시나요?
8: 살아서 장까지요.
7: 혹시 닥터 캡슐 천?
9: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8: 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9: 닥터 캡슐.
8: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내게

0: 바꿔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클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5: 하이엠솔루텍.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6: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7: 여기가 뉴욕입니까?
8: 이곳이 파리입니까?
7: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8: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9: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9: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3: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14: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5: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16: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광복된 조국을 보고 싶다. 동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역할을 하고 싶다. 네,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양자 태길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17: 단어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16: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입니다. 1919년 3월이면은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위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일경이를 감옥에 넣으면서 댕기도 떼버리고 그리고 치마끈을 떼어버려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붙잡고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가끔 주먹밥 한 덩어리 그 손으로 밥에다가 먹고 풀려나서 집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 그러면서 막 과일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한신광 선생님이 굉장히 웅변을 잘하셨대요. 여러 차례 웅변대에서 1등도 하셨고요. 병자와 간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앞서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한 할머니.
12: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18: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is
1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가득합니다. 현재 제주와 전남 남해안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차츰 전국으로 비구름이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는 10에서 60mm, 남해안에 150mm 이상, 전남과 경남에도 30에서 100mm의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더불어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에 서쪽 지역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해서 오후에는 대부분 잦아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전체적으로 오전 정체는 많이 풀렸습니다. 다만 작업으로 여전히 밀리는 곳도 있는데요. 강변북로 이용해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서강대교, 마포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 동호대교로 못 간 지점, 4차로를 막고 시설물 보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정체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같은 방면 올림픽대로는 가양대교 부근과 반포대교에서 성수대교 사이로만 짧게 서행입니다. 한강 다리 중에서는 동호대교가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차간거리를 좁히고 있는 상황이고 북부간선도로가 종암분기점 쪽으로는 묵동에서 하월곶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00년 전 영화 한 편이 만들어지려면 카메라를 들 사람, 필름을 자를 사람, 빛을 비출 사람이 모여야 했습니다. 그 자리에 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리 하나하나에 사람이 아닌 누군가가 슬며시 앉기 시작했습니다. 시나리오를 쓰는 자리에도, 카메라를 잡는 자리에도, 심지어 무엇이 좋은 영화인지 판단하는 자리에까지요. 며칠 전 막을 내린 칸 영화제는 이 새로운 손님을 두고 단 두 줄짜리 규칙을 새로 썼습니다. 같은 주말 어떤 드라마 마지막 회에 누군가는 술잔을 기울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끝까지 영화를 할 거다. 오늘은 그 두 장면 사이를 한번 걸어보려 합니다. 칸 영화제와 AI, 그리고 끝까지 영화를 하겠다는 사람들. 5월 26일 화요일 YTN 라디오 온에어 지금 시작합니다.

0: 네, 긴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2026년 5월 26일 화요일입니다. YTN 라디오 온 AI 라디오 온에어의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진행자 에어와 함께 재밌고 유익한 라디오 유튜브 방송 만들어드리고 있는 천연지능 인간진행자 김우성입니다. 그저께 일요일 밤 요즘 화제의 드라마예요. OTT 시리즈입니다. JTBC에서 만든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제목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줄여서 모자무싸 이렇게 얘기합니다. 20년째 데뷔를 못하고 있는 영화감독 황동만. 굉장히 돈키호테 같은 사람인데요. 자기 영화를 세상에 내놓고 또 신인 감독상까지 받으면서 끝납니다. 뒤풀이 장면에서 독특한 장면이 나와요. 영화에 대한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멤버들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말을 해요. 아니 필름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더니 이제 디지털에서 AI로 넘어간다. 난 그래도 끝까지 영화를 할 거다. 저희가 늘 고민하는 지점입니다. AI가 많은 걸 대체할 것 같지만 인간을 대신하는 건 아닙니다. 인간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겠죠. 그 풍경 에어가 그려봤습니다.
1: 안녕하세요. AI 뉴스 브리퍼 에어입니다. 영화 한 편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 보통 2년에서 3년쯤 됩니다. 그런데 영화가 만들어지는 방식이 바뀌는 데 걸린 시간은 그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100년 동안 필름 카메라로 찍던 영화가 디지털로 넘어가는데 한 10년. 그 디지털에서 다시 AI가 만드는 영화로 넘어가는 데는 지금 채 3년이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제 끝난 모자무사 마지막 회. 만년 영화감독 지망생 황동만이 데뷔작을 완성하고 시사회를 엽니다. 그 영화가 정부 지원받은 SF 장르였는데 의외로 규모가 큰 비주얼이 펼쳐졌어요. 시청자들 사이에선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AI로 만든 장면이 많아 보인다. 뒤풀이 자리에서 큰형 박영수가 후배들에게 말합니다. 필름에서 디지털로, 디지털에서 AI로 넘어갔지만 나는 끝까지 영화를 할 거다. AI 시대에 영화 만드는 사람의 자리가 어디인지 작가 박혜영이 마지막 회에 슬쩍 던지고 간 숙제였습니다. 신기한 건 똑같은 시기에 프랑스 칸에서도 그 숙제를 놓고 열흘이 흘러갔다는 겁니다. 오늘은 지난주 열렸던 칸 영화제의 이모저모를 숫자 3개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 64년에 3명. 칸 영화제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 자리를 아시아 사람이 차지한 횟수입니다. 1962년 일본, 2006년 홍콩에 이어 올해 박찬욱 감독이 세 번째였습니다. 64년 동안 단 3명. 한국 영화가 변방을 졸업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두 번째 숫자 700억. 나홍진 감독의 신작 호프 제작비입니다. 한국 영화 사상 최다 규모. 4년 만에 한국 영화를 칸 경쟁 부문에 올려놨고 7분 기립박스를 받았습니다. 아쉽게 수상은 불발됐습니다. 외신이 꼽은 가장 큰 이유, CG가 발목을 잡았다. 700억을 들였는데도 그래픽 일부가 거칠다는 평이 나왔고 어떤 평론가는 차라리 AI 영상 생성 프로그램을 추천한다는 조론까지 던졌습니다. 감독 본인도 인정했어요. 칸에 오기 전날까지도 작업을 했다고. 위상은 올라갔는데 기술이 한 박자 늦었던 겁니다. 세 번째 숫자 단 두 줄. 올해 칸 영화제가 새로 내놓은 AI 가이드라인입니다. 첫 줄, AI가 시나리오와 연기 같은 핵심 창작을 주도한 영화는 경쟁 부문에서 배제한다. 두 번째 줄, 보정과 음향 복원, 특수 효과처럼 도구로 쓴 AI는 허용한다. 칸 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화는 데이터 덩어리가 아니라 사람이 보여주는 비전이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 아카데미도 똑같은 발표를 했어요. 영화의 본진이 AI 시대에 사람의 자리를 어디까지 그을지를 선언한 겁니다. 이 세 숫자가 그려내는 풍경, 장면 세 개로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장면, 칸 한복판입니다. 박찬욱 감독이 심사위원장석에 앉아있고 그 옆 빈자리에 AI라는 새 손님이 함께 앉습니다. 영화제는 그 손님에게 자리는 내주되 발언권은 인간 감독에게 둡니다. 두 번째 장면, 영화제 바깥쪽 작은 상영관입니다. 한국 제작사가 만든 AI 영화 젠플루언서가 280석을 꽉 채웠습니다. 본 영화는 안 받았지만 옆 행사에선 박수 받는 풍경. 본진과 위성으로 갈라진 두 개의 칸이 같은 도시에서 동시에 열린 겁니다. 세 번째 장면, 어느 일요일 밤 우리 집 거실. 모자무사 마지막 회, 황동만의 시사회 뒤풀이에서 큰형이 말합니다. 필름에서 디지털로, 디지털에서 AI로 넘어갔지만 나는 끝까지 영화를 할 거다. 그 말을 들은 후배들의 표정은 화면에 잡히지 않습니다. 작가는 답을 비워뒀습니다. 이 세 장면에는 같은 질문이 흐릅니다. AI가 영화 만드는 일에 깊숙이 들어온 시대. 그래도 끝까지 영화를 하겠다는 그 말의 무게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의 질문도 두 갈래로 흐릅니다. AI는 영화와 예술을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끝까지 영화를 하겠다는 사람들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이상 에어의 브리핑이었습니다.
0: 네, 아주 장편 영화처럼 브리핑을 만들어줬는데요. 자, AI 기술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 유튜브 화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멋있는 그래픽으로 영화의 변천 흐름을 우리 PD가 뚝딱 AI로 만든 겁니다. 예전 같으면요, 방송국에서 저거는요, 이미지를 손으로 그리고 말로 설명한 다음에 CG실에 맡겨요. 그러면 컴퓨터 그래픽실에서 그걸 또 막 디자인하고 만들고 다시 PD가 보고 수정하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리고 딱 몇 초간 쓰는 건데 저걸 뚝딱 만들어내는 시대. 영화라고 다를 바 없겠죠. 그 모자무사라는 OTT 보면요, 굉장히 위로 상처 혹은 꿈에서 좌절된 젊은이들한테 응원이 되는 말인데요. 저는 웃기게라는 키워드가 와닿았습니다. 그 황동만 감독이 되죠. 결국 그 주인공의 형이 용접공을 하고 있는 시인으로 나오는데요. 황진만으로 나오는데 스토리 결국은 웃기게 쓰고 싶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산꼭대기에서 자기 이름 부르는 것도 독특합니다. 예, 저도 언젠가 한번 이 라디오 방송에서 제 이름을 외치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 지금은 그러면 방송사고가 될 것 같네요. 방송사고 치기 전에 양치질 뉴스 들으러 가시죠.
1: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고 지금 막 칫솔을 드셨나요? 치과의사가 권장하는 3분 동안 입안은 물론 여러분의 머릿속까지 뉴스의 키스로 개운하게 닦아드리는 시간입니다. 딱 3분만 집중하시면 오늘 하루 꼭 알아야 할 핵심 흐름이 선명하게 정리될 겁니다. 그럼 오늘도 상쾌하게 깨워줄 첫 번째 뉴스부터 바로 짜드립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 8,100선을 돌파하며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5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29% 오른 8,105선에서 거래되며 6거래일 만에 8,000선을 탈환했습니다. 13거래일 만에 순배수로 돌아선 외국인이 3,015억 원, 기관이 5,227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협상이 진전됐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가 6% 넘게 떨어진 것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30만 705원, SK하이닉스는 200만 8,700원까지 오르며 이른바 30만 전자

0: 약자와 200만 닉스 시대를 동시에 열었습니다. 미군이 휴전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란 남부에서 자위적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어제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려던 이란 혁명수비대 함정 두 척을 격침하고 반다르 아바스의 지대공 미사일 기지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군은 휴전 상황에서 자제를 유지하면서도 병력을 방어한 조치라고 설명했고 복수의 소식통도 이번 공격이 휴전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적대 행위 중단을 선언하고 향후 60일간 핵 협상을 진행하는 양해각서 초안을 두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정 회장은 오늘 오전 서울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5.18 유가족과 광주 시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의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스타벅스가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해 물의를 빚은 지 8일 만이고 2024년 회장 취임 후 직접 모습을 드러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신세계그룹 측은 최초 제안 직원 3명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고 회사 메신저는 일주일치만 저장되어 5.18 폄훼 고의성을 입증할 자료는 찾지 못했다며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치솟는 결혼 비용에 예비 부부들이 AI를 켜고 직접 결혼식을 준비하는 셀프 웨딩이 번지고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원 조사 기준 지난 3월 결혼식 평균 비용은 2,136만 원, 서울 예식장 가격 중간값은 650만 원에 달합니다. 이른바 웨딩플레이션 부담이 커지자 청첩장은 3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웨딩 갤러리는 생성형 AI로 직접 코드를 짜는 이른바 바이브 코딩으로 비용을 확 줄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12일부터 결혼 서비스 가격 표시제, 이른바 스드메 정찰제를 시행했지만 현장 이행률은 아직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의 주제곡 골든이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올해의 노래를 거머쥐었습니다. 영화 속 걸그룹 헌트릭스의 이제, 오드리 뉴나와 레이 아미는 25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더 페이트 오브 오피리아 등 9개 경쟁곡을 제치고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노래와 영화는 팬들 덕분에 큰 힘을 얻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AMA는 스트리밍과 음원 판매량, 라디오 방송 횟수 등을 토대로 후보를 추리고 수상자는 100% 대중투표로 결정하는 시상식이라 이번 수상은 캐대헌의 글로벌 인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1: 지금까지 입안이 개운해지는 3분 양치질 뉴스였습니다.
2: 네, 성격 급한 한국분들 이렇게 3분에 압축해서 모든 뉴스 딱 넣어주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1시에는 저희 양치질 뉴스 들어주시고요. 캐대헌 정말 그 파워가 대단합니다. 한국도 한국을 주제로 한, 물론 한국 감독,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 한국을 주제로 한 이 콘텐츠의 힘 어디까지 솟아오를까요? 오늘 증시처럼 반도체처럼 솟아오를까요? 같은 이 AMA에서요. BTS가 올해 아티스트를 수상했습니다. 통산 두 번째 대상인데 한 시간 전에 속보로 따끈따끈하게 떴거든요. 자, 이 콘텐츠의 힘은요. 이제 뭐랄까요? 딴따라라고는 감히 부를 수 없을 만큼 진짜 우리의 먹거리, 미래가 되어가고 있는데 특히 영화, 스토리 산업이 그렇죠. 잠시 후에 김동원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셔서 이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에서 금메달 하나 따면 엄마 나 금메달 먹었어 하던 우리나라였는데요. 이제 심사위원도 한국 분이시고요. 박찬욱 감독이 있었죠. 그리고 한국의 영화가 대작,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한 영화들이 올라갔습니다. 경쟁 부문에서도 경쟁을 했고요. 무엇보다 AI가 저희가 AI 영화제 대상을 받은 현혜리 감독도 불렀습니다만 AI가 곳곳에 와 있지만 스토리 산업에는 정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요, 좀 긴 맥락과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다 이해하고 있는 분과 이야기를 나눠야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대학로에서 공연장도 직접, 공연문화예술도 직접 경영했고요. 또 영화 제작도 했고요. 영화, 뭐 방송, 다양한 곳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패션 쪽 사업도 시작하셨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디까지 확장하실지요? 영화진흥위원회 김동원 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야, 요즘 영화처럼 영화가 너무 잘 되고 있고 좀 콘텐츠가 잘 되고 있어서 주변에서 부러워할 것 같아요. 위원님 보고.
3: 근데 또 편중된 현상도 있어서요. 전체 영화 시장이 다 잘 되고 있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2: 네,
3: 우리가 아는 우리가 아는 왕가사는 남자도 잘 되고 뭐 다른 영화들도 좀 준비해서 잘 되고 있는 환경이 활성화는 되고 있으나 아직 그 좀 26년의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예. 알겠습니다. 뭐 스포츠랑도 좀 비슷한 상황인데요. 일단은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소개를 너무 넓게 해드려서 직접 어떤 분인지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3: 저는 영화 드라마 공연 전시 기획 제작을 해오다가 제 공연장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공연장에서 또 제 전시장 갤러리에서 공연하고 전시를 지속적으로 상설로 하고 있고요. 영화는 어렵게 지금 제작하고 있는 영화들이 있고 네. 드라마도 제작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뭐 영화진흥위원이라고요. 그 영화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인 뭐 아이디어나 예산에 대한 거를
2: 네.
3: 그 말씀드리는 구인 위원회 중 한 명으로 일하고 네. 있습니다.
2: 저희가 뭐 영진 위원장님들 이렇게 이슈 있을 때는 잘 섭외도 안 되는데 오늘 그 위원회 김동훈 위원 모시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해서 사실 영화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공연도 그렇고요. 또 패션 쪽 그렇고 AI 적용을 해서 또 일도 하신다고요?
3: 네네. 이제 그 제작 현장에는 AI는 너무 그 농후하게 들어와 있고요. 저는 광고 일도 하고 있는데 광고에 AI가 아무래도 그 소비자를 기호들을 빨리 잡아내거든요. 그리고 네. 개별화, 특성화들을 빨리 컨택하는 경향이 그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 AI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고 AI 공연 해외에서는 AI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휴먼을 발현해서 하는 뭐 아바 공연이나 또 일본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는 뭐 그 AI의 좀 특성상 그 돌아가신 분이나 아니면 전성기가 끝난 그 네. 최고의 아티스트를 다시 생성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2: 그렇죠.
3: 그래서 그 IP를 그대로 저희가 계약을 해서 그 진행하고 있는 공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제가 옛날에 그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없을 때 임방울 명창이라고요. 한국의 유명한 소리꾼이 있으신데 그분을 이렇게 좀 3D로 해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십몇 년 전에 냈었는데 이제는 정말 AI로 똑같은 얼굴이 나오고 그 목소리가 나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술 변화도 있고 영화계도 잘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골고루 잘 되고 있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네. 설명해 주셨는데 칸 영화제 얘기부터 해볼게요. 경쟁 부문에 우리 작품도 올랐고 또 네. 심사위원장
3: 네네.
2: 박찬욱 감독이 심사위원장이었어요.
3: 굉장히 감동적인 일이고요.
2: 게스트가 아니라 이제 호스트였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3: 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사위원장 칸 영화제 자체가 사실은 아시아 감독에 대해서 뭐 배타적이라는 표현을 하면 그렇지만 높이 평가 못하고 유럽 감독들을 높이 평가하는 문화가 아무래도 있긴 하거든요.
2: 그렇죠.
3: 유럽에 있는 예술성 있는 감독들을 높이 평가하는 그 현장에 대한민국 최초의 그리고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2: 네.
3: 그 위원장을 하셨다는 것은 사실은 대한민국 영화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맞습니다. 칸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의 박찬욱 감독이 있었고요. 근데 본인은 좀 뒤끝이 있었어요.
3: 네.
2: 황금종려상 아무한테도 안 줄 거다. 왜? 내가 못 받았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약간 여유로움이죠.
3: 네. 네 한국 영화나 그 여러 상을 받았던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한국 영화의 위상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2: 네. 봉준호 감독은 또 뭐 아카데미에 가서 이거 지역 영화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화제가 됐었죠. 자, 영화 얘기 하나 들어가 보면 이번에 칸에서 굉장히 관심 받았던 나홍진 감독의 호프. 제작비가 700억이고요. 기립박수도 받고 평점도 굉장히 높았어요.
3: 네네.
2: 뭐 조인성이라든지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배우들이 등장했고요. 그런데 CG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건 좀 네네. AI 시대 이게 무슨 소리 이럴 것 같아요.
3: 그게 좀 아쉬운 점이 한국은 손기술도 좋고 CG 기술도 좋은데
2: 네.
3: 반면에 또 나홍진 감독님께서 10년 만에 굉장히 그 큰 대작을 만들려고 준비를 많이 하시고 후반 작업 지금 하시고 있는 중이거든요.
2: 네.
3: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져가신 작품은 완성본이 아니고 CG 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하고요.
2: 예.
3: 스토리가 이상으로 그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그 큰 대작에 그 블록버스터급의 대작에 버금가는 작품을 그 CG로만 평가하기엔 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예, 오게티를 잡아내는 네. 게 또 영화제라든지 또 경쟁 상태에서의 어떤 일들이고 김동원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듯이 주셨듯 한국 영화의 성장하는 저력을 확인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기대되는데 아니 근데

0: 또 한편 탄생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와, 칸에 맞춰서는 완성이 안된 거고 아직도 작업 중인데 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
0: 네네.
1: 생각이 듭니다. 1,000만 이게 마치 기준처럼 됐는데 한국 안에서 얘기잖아요.
0: 네네.
1: 아, 이거는 200개국에 팔려서
0: 네네.
1: 국내 인구 1,000만의 문제가 아니야라고 이제 시야를 넓힌 나홍진 감독의, 저는 사실 곡성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저희 같이 본 저희 와이프는 아직도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누가 귀신이야? 막 이러는데, 아, 그 긴장감과 끝까지 관객을 의심하게 만드는 기법, 전 너무나 나홍진 감독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뭐 얘기가 나온 얘기입니다만 AI 얘기를 좀 하고 지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님도 AI로 다양한 문화 콘텐츠 사업 시도하시고 지금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영화판에서 AI, 이게 좀 기준이 애매할 것 같아요.
0: 영화 시나리오에서는 뭐 연기에 있어서는 핵심 창작을 AI가 주도한 작품에 대해서는 좀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아무래도 AI가 그 맞춤형으로 자기 그 데이터로만 평가해서 작품을 쓰기 때문에 시나리오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낮은 수준이어서 빨리 만들어낸 생성하는 효과는 있지만 전문 창작자가 만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 칸 조직위에서도 경쟁 부분에서 배제를 시켰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정이나 음향, 복원 또 VFX 같은 도구로서는 AI 활용이 꼭 필요하다고 칸에서도 인정은 했습니다.
1: 이미 사실은 많이 쓰고 있으니까요, CG를.
0: 맞는 말씀이세요.
1: 이게 저희도 그 AI 영화제에 수상한 감독과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분의 말이기도 합니다만, by AI가 아니라 with AI다. AI가 나를 대체해버리는 게 아니라 AI와 함께 좀 잘하자 이건데, 저희가 그리워하는 세상에 없는 배우들 있잖아요. 그런 배우들도 이제 말 그대로 영화에 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0: 영화에 등장할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참 저도 그 계약하는 과정, IP 그
1: 지적재산권이나
0: 계약하는
1: 뭐.
0: 과정이나 인물에 대해서 계약하는 과정을 해보면 한 배우 또한 아티스트 계약하는 과정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생성하는 기술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뭐전 세계적으로 기술들이 충분히 그 사람처럼 구현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오히려 거꾸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가치나 또뭐 이런 그 IP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 가지고 있는 시각에서는 잘 계약을 안 해주려는 게또 한계점으로 있습니다.
1: 그리고 원 저작자, 그 혹은 배우, 혹은 배우의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인정하고 동의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지금 생성형 AI를 사용하시는 여러분에게 대상됩니다. 친구 얼굴 가지고 동의 없이 하면 큰일 납니다. 아,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라디오 PD들이 음악을 좋아하니까. 돌아가신 김광석 가수 AI 생성형으로 해서 콘서트를 하면 가고 싶겠지라고 했다 갑자기 저게 우리가 사랑했던 김광석일까 이러면 또 혼돈이 올것 같아요. 어떠세요, 대표님은? 비슷한.
0: 저는 구현해봤던 사람으로서 고인이긴 하지만 김광석 고인을 거의 그대로 재현해서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계약 과정이 정말 만만치 않고 뭐 쉽지 않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넘어야 될 산이 또 많습니다. 자, AI 영화제도 따로 열리고 있고요. 한국 영화도 거기 갔습니다. 저도 몇몇 단편을 봤는데 충격적일 만큼 잘 만들고 퀄리티가 높더라고요. 놀랐습니다. 어떠셨어요?
0: 이번에 뭐그 한국 작품들이 여러 작품들이 또 초청을 받았고요. 랑데뷰에는 섹션 초청을 받아서 280석 전석에 매진됐고 참 신기한 경향 중에 하나인데요. HSS가 사실 광고회사거든요. 그런데 HSS 광고회사에서 메신저란 작품을 저희가 영화 한편 만들려고 하면 SF 영화 한편 만들려고 하면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걸리거든요. 근데 단 2개월 만에 생성형 AI로 작품을 만들어서 그 AI 영화제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하는 과정을 보면 와, 정말 생성형 AI를
1: 무섭네요.
0: 무시할 수 없는 현실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지켜보게 됐습니다.
1: 아니, 영화 제작도 김동훈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돈을 뭐 그냥 쉽게 표현하면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투자해서 회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계약 관리 하나만 해도 되게 어려운데요. 권리 관계만 해도 젊은 저희 지금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콘텐츠 산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들어가면 도제식으로 하거나 조감독 몇년 구르다가 해야 되거나 이랬는데 지금 이런 식이라면 금방금방 좀 시도해 볼 만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0: 아주 긍정적인 현상이고요. 저도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 학생들이 콘텐츠에 관심은 많은데 사실은 소싱하고 생산할 수 있는 인력으로 들어가는데 한계를 느끼기도 합니다.

0: 왜냐하면 또그 괜찮은 회사들은 사실은 그 전문 경력자들 위주로 뽑고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생성형 AI를 도입해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광고나 원하는 영화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2개월 만에 이렇게 제작해낸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획기적인 거거든요. 이거는
1: 네.
0: 글로벌 시장이 한국 시장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손기술이 좋은 또 이런 그 콘텐츠에
1: 아이디어가
0: 대한
1: 많은, 네.
0: 이 아이디어가 많은 학생들이 또 젊은 층들이 해외 진출을 많이 할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나홍진 감독 700억 언제 저거 회수하냐? 아닙니다, 여러분. 전 세계로 나갔거든요.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김동훈 위원은 사실 서경대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여러분. AI가 여러분한테 좋은 지원군이 될 거고 좋은 생각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런 얘기하면 교수님한테 해볼게요 이런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좀 넘어야 될 혹은 좀 걱정하는 것들이 있나요?
0: 아무래도 콘텐츠를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뭐그 말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스토리에 대해서는 그 인간이 그래도 스토리보드를 딱 짜가지고 해줘야 되거든요.
1: 네.
0: 그런 역량은 한 번에 생기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몇 년간의 단연간의 작업을 통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 연한을 거치고 나서 생성형 AI를 만나고 나면 희망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고 있는 친구들이 꽤
1: 네.
0: 많이 있습니다.
1: 저희가 참 지금 영화, 예술, 문화,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뭐 AI가 워낙에 인간이 애써 노고를 기울여야 될 것들을 빨리빨리 해결해 주니까 많이들 쓰고 있는데 저희도 그 어학교육 프로그램 야나두라고 거기 대표님이 나왔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 AI 광고가 화제가 됐었어요. 재밌고 뭐 1억 조회수가 터지고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수준 낮은 AI가 됐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정교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변해갈지 지금도 돌아가신 분을 살려볼 거야 이런 프로젝트도 진행해 보셨다고 했는데 더 어디까지 나갈지 궁금합니다. 미래.
0: 기술하고 아무래도 사람이 스토리를 쓰는 거니까요. 그 사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기입한 AI가 접목해서 만나게 된다고 하면 지금 차원이 아니고 굉장히 고차원에 돼 있는 또 개별화 그 광고가 한 콘텐츠만 정하는 게 아니고 광고나 뭐 영상 기획이나 또 영화 제작이 한 콘텐츠가 아니고 개별화 특성화로 여러 편으로 같은 콘텐츠 작품을 가지고 여러 편을 동시다발로 만들 수 있는 작품들이 나올 수 있고 귀결 결론 또 메시지도 다른 결론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콘텐츠가 생성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 예.
0: 하나를 보면서도 여러 작품을 보면서 결과를 맞이하는 또한그 광고를 보면서 여러 기호도에 따른 결과나 메시지를 받게 되는 다양화되어 있는 그 콘텐츠를 경험하는 새로운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러면은 시점과 경험의 지점이 너무 다양해져서 거의 정말 유니버스하네요. 뭐 저기 포인트가 뭐야?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0: 맞는
1: 나는 악당
0: 말씀이세요.
1: 2번에게 몰입해서 그의 기준으로 영화를 볼래도 되고 교수님 말씀 아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문득 드는 생각이요. 이미 만들어진 명작 영화 그거를 다른 주인공과 변수를 가미해서 새로운 결론을 내는 그런 것도 가능한가?
0: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신이 원하면은 생성형 AI를 통해서 개인 자기가 원하는 기호도에 따라서 만드는 게 충분히 가능한 상황까지 온 상황인데 좀더 고도화되는 그 기술이 이제 더 접목되면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볼수 있는
1: 네.
0: 그래서 뭐 해피엔딩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1: 예. 명량의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시지 않는 결론도 가능한 거죠, 여러분. 와, 이게 AI가 그냥 새로운 기술 편리함이 아니라 판도를 바꾸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게잘 되려면 젊은이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교육도 해야 되고 또뭐 아까 저 IP, 뭐 지적재산권, 뭐 판권 계약 같은 거할 때도 너무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좀 제도나 교육이나 뭔가 국가나 공공에서 좀 바뀌고 서포트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0: AI 관련된 그 다양한 펀드나 국민성장펀드나 다양한 그 국가 자금들을 청년층,
1: 네.
0: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층이 단 2개월 만에 그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AI 영화를 생성할 수 있는 세상이 왔거든요. 그렇기
1: 예.
0: 때문에 청년층한테 그 AI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뭐 6개월에서 1년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청년층이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영화, 광고, 뭐 패션, 다양한 그 시장들에 또뭐 화장품도 그렇게 팔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1: 예.
0: 의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 AI 콘텐츠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이거를 좀 알기 쉽게 얘기하면 지금이 한국 영화가 전 세계에 큰 기쁨을 줄 만큼 성장하고 치고 나가기 가장 좋은 적기라고 교수님

0: 위원이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1: 네네네,
0: 가장
1: 맞습니다.
0: 큰 장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좀 AI랑 결합했을 때 우리나라가 시너지 효과가 크다 이렇게 이해하면
1: 네네네.
0: 될까요?
1: 그걸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메시지가 많은, 콘텐츠 역량이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과 또 IP. IP가 저희는 진짜 훌륭한 아티스트들이 너무 많거든요.
0: 네.
1: K-POP에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 알려져 있는 아티스트들이 수백 명은 있고요.
0: 그렇죠.
1: 그리고 또 돌아가신 분들 중에도 사실은 그 동남아 뭐 아시아권에서 주목하는 꽤 많은 트로트 가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0: 예.
1: 그런 분들 또 그런 공연 또 영화에 접목할 수 있는 전설적인 또그 다양한 그 배우들을 전성기 때 배우들로 다시 재생을 해서
0: 네.
1: 접목시킨 콘텐츠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요. 부가가 뭐 수백 배, 수천 배도 저희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0: 하나 만들고요. 팔았습니다. 봤습니다. 끝났습니다의 시대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새롭게 할수 있다라는 거는 너무 이걸로 먹고 살아도 되겠는데요.
1: 네. 반복 재생뿐만이 아니고 결론이 다 달라지고
0: 그러니까요.
1: 과정도 다 달라지고 스토리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한 성공한 작품을 가지고도 뭐 수십 개, 수백 개를 만들어낼 수 있고 한 성공한 아티스트 가지고도 수백 군데 출연시킬 수 있으니까 이거는 사실은 부가가치로 젊은이들이 접목해서 한다고 하면 해외에 엄청난 수출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산업이 됩니다.
0: 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AI가 무서우신 분들도 있고 변화가 너무 빠르다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회의 문도 굉장히 크게 열렸다.
1: 네.
0: 예, 증시도 중요합니다만
1: 네.
0: 증시만 보지 마시고 끝으로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맡고 계시고 영화 또 컨텐츠 문화산업 전반에서 활약하고 계시잖아요.
1: 네네네.
0: 예, 저희 청취자들한테 이렇게 좀 관심을 더 기울이고 응원해 주십시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한국은 콘텐츠가 많은 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그 역량 가지고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같이 콘텐츠 GDP 대비 사실은 콘텐츠를 그 구매해 주신 비율이 사실은 굉장히 높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청취자들께서 해주시는 그 역량, 자산 가지고 여러 성공한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계속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이제 벌써 올드한 표현이 됐는데요. 원소스 멀티 유즈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영화진흥위원회 김동원 위원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에어야, 나 궁금한 거 있어.
3: YTN 라디오의 인공지능 DJ 에어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어플리케이션 채팅창에서는 무료로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온에어 AI와 인간이 만드는 라디오 방송입니다. 다양한 주제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 주제들을 3분의 음악으로 압축해서 듣는 인간 작사 AI 작곡의 이 시그널 음악 듀오 여러분, 영화 음악이죠. 예. 영화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 맞나요? 어쨌든 그 영화에 나왔던 곡입니다. 오늘 인간 작사 AI 작곡의 그 음악 제목은요, 끝까지 영화를 입니다. 모자무사의 마지막 장면도 떠오르지만 인간이 처음 영화에 열광했을 때의 마음 여전하잖아요. 노래로 만나보시죠.

한 컷 한 컷 가위로 잘라 붙이던 시간. 아버지 손엔 디지털이 들렸어. 모니터 앞에서 새벽까지 색을 만지던 밤.

0: 헬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 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 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 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서머네 드피아
0: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2: 올해가요 나운규의 아리랑 딱 100주년입니다 한국 영화사에도 중요하지만 또 음악에서도 중요한 그 100년이고요 영화가 우리 삶에 항상 우리 삶의 거울처럼 때로는 알 수 없는 창문처럼 있습니다. 그 창과 거울을 넘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시네마 천국이라는 영화를 보면 삶을 영화에 담는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엔니오 모리꼬네의 그 음악 시네마 천국 주제곡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데 오늘은 중국이 낳은 세계적 피아니스트죠. 랑랑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저는 내일 인사드릴게요.

0: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위군계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2: 이원하 변호사의 사건 X파일.
3: 가수 MC몽이 우리 연예계에 수십억 원대의 판권이 오가는 이른바 바둑이 도박 모임이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가장 먼저 가수 겸 배우 김민종 씨를 지목해서 지금 큰 파장을 일고 있습니다. 어제 자신의 라이브 방송에서
4: 이번 논란의 시작은 MC몽 본인을 둘러싼 불법 도박 의혹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MC몽 씨는 라이브 방송에서 본인의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고 오히려 다른 인물들이 불법 도박 모임에 연루돼 있다는 취지의 폭로성 주장을 내놨죠. 문제는 그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점입니다. 사실관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가 보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실명까지 언급한 점 문제는 없을까요?
5: MC몽 라이브 봤어? 연예인 불법 도박 모임?
6: 봤지. 난리던데? 그런데 아직 확인된 건 아닌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름 말해도 되는 거야?
5: 그니까! 김민종 씨 쪽은 바로 반박했던데?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민형사상 법적 대응하겠다!
6: 본인이 억울한 건 억울한 건데 다른 사람 이름까지... 아유...
4: 물론 폭로라고 해서 언제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공익을 위해 필요한 문제제기일 수도 있고요. 실제 사회적으로 밝혀져야 할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그 내용이 진실인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표현 방식은 적절했는지, 혹 불필요하게 누군가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은 아닌지 같은 것들이죠. 이번 폭로는 과연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5: 그런데 만약 MC몽 말이 사실이면?
6: 사실이라고 해도 무조건 괜찮은 건 아니라잖아. 그리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 억울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믿을 수는 없지.
5: 라이브 또 한다는 것 같던데?
6: 이 판국에? 계정 정지된 거 아니었어?
4: 이번 사안이 더 조심스러운 이유는 아직 끝난 이야기가 아니란 점인데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는 MC몽의 연예계 불법 도박 의혹, 폭로 논란, 그 이면에 있는 법적 쟁점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성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7: 안녕하세요. 이성호 변호사입니다.
4: 변호사님, 먼저 사건의 개요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 MC몽 씨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연예계 불법 도박 모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보도된 내용을 기준으로 이번 논란 어떻게 시작된 건지부터 한번 사실관계를 정리해 주시죠.
7: 네, 보도에 따르면 MC몽 씨는 지난 18일 라이브 방송에서 연예인들의 불법 도박 의혹에 관해서 자신은 불법 도박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MC몽 씨는 연예인이 속한 불법 도박 모임이 존재는 하지만 그중 한 명은 김민종 씨라는 폭로성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김민종 씨 측 법률 대리인은 김민종 씨에 대한 근거 없는 사생활 루머와 악의적인 의혹이

0: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 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오랜 시간 믿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1: 정리해보면 본인에 대한 의혹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진짜 문제는 다른 쪽에 있다는 취지로 폭로성 발언을 한 셈인데요. 라이브 방송에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심지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범죄 의혹을 제기했다. 어떤 법적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까?
0: 네, 먼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라이브 방송은 물론 기타 SNS 등을 통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이 되어서 그 발언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간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형법상 모욕죄도 문제가 됩니다. 실명 저격 과정에서 범죄 의혹 제기와 같은 그리고 그 외에 욕설이나 비하 발언이나 혹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경멸적인 표현이 같이 있었다면 이는 형법 311조가 정하는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범죄 행위는 민법상 불법 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나 명예 실추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민법상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1: 많은 분들이 그래도 사실이면 괜찮지 않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정당화되는 건 아니죠? 폭로가 법적으로 정당화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이번 사안은 그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떨지 짚어주시죠.
0: 네, 그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310조에서 그러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형법 규정을 판례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에서도 유추 적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성 발언을 한 자가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신해야 되고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발언한 것이라고 설명한다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1: 김민종 씨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가만히 있다가 저격을 당해버린 상황인데 곧바로 반박하고 민형사상 법적 대응 예고했거든요. 폭로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최종적으로 확인까지 되면 문제는 훨씬 더 커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0: 네, 만일 MC몽 씨가 김민종 씨에 대한 불법 도박을 했다는 폭로가 허위 사실로 밝혀지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행위를 처벌하는 그 법 규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처벌 규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그 손해배상액이 증액되는 사유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더더군다나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는 그런 위법성 조각사유가 전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거, 이 부분도 또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면 수사 결과에 따라 MC몽 씨가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0: 네, 실형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입니다. 일단 MC몽 씨는 과거에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다고 전해지는데 이 부분은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어서 형의 가중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다만 이번 폭로는 실명을 언급하여서 그러한 특정성이 분명하고 불법 도박을 하였다는 내용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허위 사실인지 여부에 따라 결국 죄의 그 정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배우 심은진 씨 등 여러 연예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악플러 이모 씨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도 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1: 네. 김민종 씨 변호인 측 입장문 변호사님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0: 네.
1: 보통 이런 논란이 벌어지면 법률 대리인 측에서 이런 입장문을 내곤 하는데 그냥 내놓

0: 하는 건 아니고 이게 다 법적으로 의미가 있죠.
1: 네, 법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입장문에서 김민종 씨에 대한 의혹이 거짓임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입장문 발표 이후에는 이러한 의혹들을 재확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소지가 높아집니다. 마찬가지로 발표 이후에는 의혹 확산 행위자의 미필적 고의의 성립 여지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언론이나 유포자에 대한 반론권 행사를 한다는 차원의 의미가 있기도 하고, 또 입장문을 통해서 어떠한 타협이 없다는 그런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나 이런 것을 표현하거나 합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엄벌탄원을 하겠다는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김민종 씨 측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로는 MC몽 씨에 대한 고소를 할수 있고, 고소를 통해서 수사기관에 IP 추적 등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악플러들이나 추가 유포자들을 추가로 고소할 수도 있고, 이들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각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0: 네. 걱정인 게 MC몽 씨가 추가 폭로를 예고하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증거가 있다, 고소하면 더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고소하면 더 폭로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 법에서는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합니까?
1: 일단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증거가 있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관해서는 오히려 자백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혐의로 보더라도 향후에 증거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고의나 비방의 목적 등 이러한 죄질이 중해지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증거가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공익적 목적을 입증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서 정당화될 수 있는 사유로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양형 사유로서 오히려 형을 가중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 외에 추가로 뭔가를 폭로하겠다라는 선언은 협박 혐의가 추가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0: 자, 그런데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연예인이 속한 불법 도박 모임이 존재한다, 공개적으로 주장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수사기관 측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폭로성 발언만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될수 있습니까?
1: 네, 그 경찰의 수사 개시 요건으로는 꼭 고발이 없더라도 인지 수사를 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매체를 통해 그런 정보를 첩보로 판단해서 내사를 먼저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발언의 신빙성이나 입증 가능성 등을 먼저 점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MC몽 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 버닝썬 게이트 같은 사건들도 단순 폭행 사건에서 시작했지만 인터넷 통로를 통해서 경찰이 인지 수사를 개시한 사례로 볼수 있습니다.
0: 네. 지금 단순히 MC몽 씨가 뭐 일방적으로 폭로를 한 내용, 뭐이 내용만 가지고 경찰이 인지를 바로 시작한다 이렇게 보기까지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뭐 다른 이제 뭐 보강 증거들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좀 여론이 좀더 뜨거워진다든지, 아니면 뭐 정부 차원에서 어떤 이제 뭐 발언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마이클 잭슨의 The Way You Make Me Feel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2: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 is
3: FM. 기후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제주 산간에는 호우경보가, 제주 남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 지역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은 차츰 전국을 뒤덮겠는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최대 250mm 이상, 남해안에는 150mm 이상, 남부지방에 최대 80mm, 중부지방에 지방에도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 이 비는 내일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차츰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서운에서 송내까지 차량 밀리고 있고요. 조남분기점 5차로에서는 차량에 불이 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현재 화재 진화 작업은 끝이 났지만 아직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만큼 차로 변경에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 영동고속도로도 인천 가는 길 북수원 부근 4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이 뒤쪽으로 차량이 밀립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는 올림픽대로에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공항 쪽으로 가는데 동호대교와 한남대교 중간 지점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이 뒤쪽으로 차량 밀립니다.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4: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News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케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0: 5.18 민주화 운동 폄하 논란이 벌어진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면서 회견 시작부터 끝까지 고개를 세 차례 숙였습니다.
1: 탱크데이 행사 기획 경위와 관련해서는 신세계그룹 측은 고의성을 입증할 단서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2: 네,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정용진 회장 대국민 사과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2: 네, 일단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오전 9시쯤 취재진이 대기하던 조선 팰리스 호텔 3층 기자회견장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단상 위로 올라와서 90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정장 안주머니에서 사과문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신세계그룹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는데 고개를 90도로 다시 숙이고 5초 넘게 가만히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3: 5.18
4: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입니다.
3: 박종철 열사 유가족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신세계그룹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2: 뒤이어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고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지금도 스타벅스 직원들은 묵묵히 일하고 있다며 따뜻한 시선으로 봐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신뢰를 다시 얻겠다는 말과 함께 또 한번 진심으로 사죄하겠다며 고개를 마지막으로 숙이고 기자회견장을 먼저 빠져나갔습니다.
0: 그리고 논란이 된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행사와 관련한 사내 조사 결과도 그룹 차원에서 밝혔죠.
2: 네, 정용진 회장이 빠져나간 뒤 신세계그룹 관계자들이 진상조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마케팅 담당 직원과 임은진이 고의성을 갖고 행사를 기획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근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케팅 관련 직원 5명 가운데 2명은 휴대전화를 제출했지만 나머지 3명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내는 것을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해당 직원들은 다시 보니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며 아래와 같은 말과 함께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4: 전상진 신세계 경영총괄 부사장입니다.
5: 가방의 속과 라인을 맞추는 데 급급했다. AI에게 물어봤다. 5.18은 생각조차 못했다.
2: 신세계 측은 또 이번 탱크데이 마케팅 기획 경위와 관련해서 이커머스 팀에서 제안했고 팀장과 대표이사 보고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4단계의 보고 절차 과정에서 아무도 부적절한 표현을 지적하지 않았고 한 차례의 문제 제기조차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는 디자인 시안이 담긴 메일의 첨부 파일조차 열지 않고 관행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세계 측은 향후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고의성 여부가 입증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내부 통제 시스템에 있는 문제점 등 역시 함께 고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스타벅스 본사 근처에서 YTN 정인우입니다.
0: 5.18 단체들은 정용진 회장의 사과문에 대해 알맹이 없는 사과라며 반발했습니다.
1: 광주 시민단체도 정 회장이 이번 사태를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현우 기자, 정용진 회장 사과에 대해서 5.18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고요?
6: 예, 그렇습니다. 5.18 단체들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과에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1시에 옛 전남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회장을 규탄했는데요. 이번 사태의 본질은 5월의 상처와 국가폭력 기억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었는가에 있다면서 진정성 없는 사과문 몇 줄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5.18 단체는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 재발 방지 대책을 공개적으로 약속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광주 시민과 5월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데 대해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무엇보다 정 회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0: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반발과 성명을 잇따라 내놓고 있죠?
6: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부터 불매운동과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광주시민사회단체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추모연대는 정용진 회장이 이번 사태에 끝내 책임을 회피하고 자리에 연연하는 오만함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사퇴 없는 면피성 사과는 광주시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정 회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고의성을 전면 부정하며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아직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도 정용진 회장 사과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과와 진상규명, 책임이 모두 빠진 산무 기자회견으로 규정했습니다. 사과한다면서 직원을 방패 삼아 숨었고 진상규명을 핑계로 시간을 끌었지만 고의성 여부 등 어떠한 의혹도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는데요. 강 시장은 정부가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전남 취재본부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0: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에 대해 신세계그룹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경찰 수사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 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통해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는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설지도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오늘 신세계 측이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7: 네, 신세계그룹은 오늘 자체 조사 결과 탱크데이 이벤트를 기획하고 진행한 직원들과 임원진의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세계그룹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는 직원 등에 대해 법적 한계도 있다며 자체 조사를 통한 고의성 여부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결국 정확한 경위 파악은 경찰의 몫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이 혐의 여부를 입증하는 데 고의성 여부가 중요한데 누군가 이벤트를 고의적으로 기획했는지 이로 인한 피해자가 특정되고 실제 사회적 가치가 훼손됐는지 입증하는 게 경찰 수사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관리 감독 책임이 있다며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정용진 회장의 책임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고요?
7: 네,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경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앞서 신세계 측은 일부 직원들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고 사내 메신저 대화 기록은 일주일치만 저장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신세계 그룹에서 경찰에 관련 자료를 이미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 입장에서는 탱크데이 이벤트가 기획된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해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물증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신세계 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담당 직원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지도 남은 수사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경찰이 휴일인 어제도 추가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죠?
7: 네, 그렇습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 광주 남부경찰서에서 5.18 유공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5.18 유공자 5명이 정용진 회장 등을 고소했는데 이후 유공자 20여 명이 추가로 고소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조사에서 유공자들이 5.18 당시에 당했던 구타나 고문 등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듣고 이번 탱크데이 이벤트를 접했을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등을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공자들은 오늘 진행된 정용진 회장의 사과문 발표 등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오후 3시 광주 남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0: 삼성전자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1: 합의안 가결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비반도체 부문 노조가 투표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사업부 간 갈등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8: 네, 삼성전자 수원 캠퍼스에 나와 있습니다. 네,
1: 투표 결과가 내일이면 나오는데 현재까지 상황 어떻습니까?
8: 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의 찬반 투표율은 현재 90%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기준 90.45%를 기록했는데요. 초기업 노조 투표권자 5만 7천여 명 가운데 5만 1천여 명이 이미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2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역시 투표 대상자 8천여 명 가운데 80% 이상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투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합의안이 가결되려면 전체 조합원 과반 참여와 참여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업계에서는 투표권자의 80%를 차지하는 초기업 노조원 대다수가 반도체 부문 소속인 점을 고려해 합의안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최대 6억 원대 성과급이 예상되는 메모리 사업부 조합원 2만 4천여 명에 더해 4억 원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공통조직 조합원 절반만 찬성해도 합의안은 가결됩니다.
0: 네, 하지만 비반도체 직원과 주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죠.
8: 네, 사업부별 성과금 격차를 둘러싼 노노 갈등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완제품 DX 부문이 중심인 동행노조는 수원 지방법원에 찬반 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번 합의안이 확정되면 억대 성과급이 보장되는 반도체 부문과 달리 완제품 사업부의 추가 성과급은 600만 원 상당의 주식에 그칠 전망입니다. 동행노조 측은 초기업 노조가 애초 다른 노조의 투표권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지만 합의안에 반발한 DX 직원들의 가입이 늘어나자 동행노조의 투표권을 부당하게 배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9: 상생과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할 노동조합의
4: 삼성전자 동행노조 앞뒤가
9: 다른 행보는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고 독선을 우선하는 기만 행위에 가깝습니다. 적어도 같은 울타리에서는 모든 것이 공정하고 불합리가 없어야 한다는 것.
8: 동행노조는 내일까지 가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투표 자체가 무효라는 가처분을 추가 제기할 방침입니다. 삼성전자 주주도 과도한 성과급이 회사의 수익성과 주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행동에 나섰습니다. 주주단체는 이번 합의안은 주주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내일 이후 주주 명단을 열람하고 복사한 뒤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수원 캠퍼스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0: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막바지인 가운데 미군이 이란 남부 지역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1: 자위권 차원의 공격이었다고 밝혔는데 양국 간 합의에 걸림돌이 될지 주목됩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10: 건물 사이로 보이는 희뿌연 연기. 밤사이 이란 남부 지역에서 찍힌 사진으로 미군 공습이 이뤄진 직후로 추정됩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자위권 차원에서 이란 남부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작전 지역은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 해군 기지가 위치한 반다르 아바스. 이란의 미사일 발사 기지와 기뢰를 부설하려던 이란 선박 등이 표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휴전 상황이지만 절제력을 발휘해 미군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국영통신도 밤사이 반다르 아바스 전역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며 미군 공습을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 매체 등은 이란군 너댓 명이 숨졌다고 전했지만 이란 매체는 해당 지역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며 자세한 피해 상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4: 밤 12시 55분쯤이었습니다. 저도 폭발음을 들었는데 지역 주민에게 연락했더니 도시는 평온하고 정상적이었습니다. 이란 CNN 방송 보도입니다.
10: 일부 이란 매체는 휴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한 가운데 이란 정부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중재국인 카타르의 협상 대표단을 보낸 상황에서 이번 공습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외신들의 전망은 엇갈립니다. 뉴욕타임스는 종전 합의가 통째로 뒤흔들릴 수 있는 위기라고 전망했지만 알자지라는 이번 사태는 작은 장애물로 협상 판을 깨진 않을 거라고 관측했습니다. YTN 권중입니다.
0: 미군이 이란 남부 지역을 공습한 것에 대해서 이란에선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1: 이란 고위 협상단은 종전 협상과 관련한 난제를 논의하러 카타르 도하로 향했고 그 사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교전은 더욱 확대됐습니다. 중동 현지 연결합니다. 양일혁 특파원.
11: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종전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인데 이 미군의 이번 공습, 이란에선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11: 아직은 상황 파악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이란 정부나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 나온 반응은 아직 없습니다. 이란 언론인들은 폭발음이 들렸다는 소식을 우선 전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에서 세 번의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고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페르시아만 다른 두 곳에서도 유사한 소리가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0: 이란 국영 IRNA는 해당 지역 경비대 공보실에 하루 전 성명을 언급했습니다.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반달 아바스 시 주변에서 불발탄 제거 작전 시행을 발표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당 폭발음을 들은 시민들은 불발탄 제거 작업이라고 생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 네,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는 휴전 이후에도 교전을 멈추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이 아예 공습을 강화했다고요?
0: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의 헤즈볼라 거점들과 레바논 동부 일대에 폭격을 강화했습니다. 레바논 국영 NNA 통신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에 헤즈볼라 주둔지를 비롯해 여러 곳에서 주민들이 일제히 대피를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NNA는 레바논 동부 베카 골짜기 지역 마을은 25일 밤부터 이미 여러 차례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북부 등을 상대로 여러 차례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 보도를 보면 헤즈볼라는 현지 시간 25일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자 이스라엘 북부 군 기지를 향해 드론과 미사일 등을 최소 4차례 이상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의 휴전 위반에 대한 대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충돌이 확대된 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레바논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란 지시를 내린 직후입니다. 네타냐후 총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2: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타격의 강도를 높이고 화력을 증폭시키는 겁니다. 우린 그들을 강력하게 타격할 겁니다.
3: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 협상 지금 대표단이 카타르 방문했는데 목적이 뭡니까?
0: 3개월 동안 지속된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협상 타결을 위한 연장선으로 분석됩니다. 로이터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건데요. 이란 대미 협상 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과 아바스 아가르치 외무장관이 카타르 총리와 회담하러 도하에 방문했고 주요 의제는 호르무즈 협과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또 이란 중앙은행 총재도 동결된 이란 자금 해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동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카타르에서 몇 가지 회담이 진행됐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종전 합의문 초안에 특정 표현을 두고 많은 논의가 오가는 것 같다며 이란과의 협상 문구 마련에 며칠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3: 네, 조금 전에 두바이 연결하는 과정에서 앵커 목소리가 조금 잘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0: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한 곳으로 평가됩니다.
1: 네, 민주당은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해 힘 있는 여당 후보론을 강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 후보를 내세워 보수의 심장 수성에 나섰습니다. 대구 연결합니다. 이은재 기자.
2: 네, 대구시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대구시장 자리를 두고 접전이 이어지고 있죠.
2: 그렇습니다. 대구는 전통적으로 보수 진영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곳입니다. 지난 8번의 지방선거에서 진보 진영 시장이 시장 자리를 차지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수의 중심,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평소와 판세가 조금 다릅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여당, 즉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선거판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김 후보가 대구 선거판에 뛰어든 건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앞선 네 번의 선거 가운데 세 번은 고배를 마셨지만 2016년 총선에서는 대구 수성갑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내기도 했는데요. 김 후보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대구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여당 후보로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끌어와 지역 주요 현안을 해결하겠다면서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 실행력이 있잖아.
4: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입니다.
3: 또 여당 후보잖아. 예산, 법안

0: 추 후보는 경제부총리를 지낸 자신이 무너진 지역 경제를 살릴 적임자라고 강조합니다. 또 이름 있는 대기업을 대구로 유치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지역 경제도 다시 일으킬 거라고 공약했습니다. 추 후보의 말도 들어보겠습니다.
1: 우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삼성전자 등 반도체 공장을 유치할 예정이고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대표 창업도시로 만들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0: 개혁신당 이수찬 후보도 기존의 해법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겠다며 유세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 후보 모두 매일매일 시내 곳곳을 누비며 민심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밤 11시 선관위가 주관하는 후보자 토론회에서 정책 공방을 벌일 예정입니다. 대구 지역 확정 선거인 수는 모두 205만 명 정도이고 대구 달서구, 수성구, 북구 순으로 많습니다. 변화냐 아니면 수성이냐 갈림길에선 유권자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 앞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각자 도생과 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현실에서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며 핵 추진 잠수함 도입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래형 첨단 강군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며 핵심 전략 자산인 핵잠 도입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한미 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작권 환수도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3: 북한이 서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발사체의 종류와 재원, 비행 거리 등은 한미 정보당국이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쏜 발사체가 우리 군에 포착된 건 지난달 19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뒤 37일 만입니다. 북한은 당시 지대지 전술 탄도미사일 화성 11 라에 집속탄과 파편지뢰 탄두를 장착해 위력을 시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0: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막판 교착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농축 우라늄을 이란 내부나 제3국에서 폐기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 이런 가운데 미군 중부사령부는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이란 남부 지역의 일부 목표물을 공격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막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문가와 좀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자, 지금 미국과 이란이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 와중에 미군이 이란 남부에서 기뢰 설치를 시도하던 선박 그리고 미사일 발사 기지에 공격을 했는데 이후에 이게 이제 방어적인 그런 조치였다,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한 거였다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이게 확전 양상으로 되는 건 원치 않는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되겠죠.
2: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4: 마영삼 전 주
2: 왜냐하면은
4: 이스라엘
2: 지금
4: 대사입니다.
2: 현재 양측의 협상이 거의 막바지 단계에 오지 않았느냐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진전된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깨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양측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은 기뢰를 설치하는 함정에 대해서 공격을 한 것이고 연안에서 미사일 드론 공격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사일 기지를 공격을 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것은 완전히 자위권 차원이었다. 이렇게 하죠. 이란 측에서 지금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 말은 역시 이란 측에서도 협상 쪽으로 무기를 싣고서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마지막 이러한 상황이 전체의 협상 과정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1: 지금 양측이 조심스러운 이유가 연휴 사이에 MOU 초안이 좀 나왔기 때문인데 현재까지의 MOU 초안이나 논의 상황은 어디까지 진전된 겁니까?
4: 아직 정확하게 그 내용이 나온 것이 없어서 좀 신중히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것, 그리고 이란이 우라늄, 갖고 있는 농축된 우라늄을

0: 폐기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양국 간의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핵 문제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까지 이란이 우라늄 농축 권한을 포기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모든 지역에서의 교전을 중단하는 것, 그다음에 미군이 이제 전쟁이 끝나면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뭐 핵 문제 관련돼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까지 이란이 우라늄 농축 권한을 포기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가 기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폐기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 나온 그 속보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기농축 우라늄을 미국 내 반출하는 것 이외에 어떤 이란 내에서 희석하거나 아니면 제3국에서 어떤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하에 어떤 체계적으로 폐기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아무래도 기존의 강경 입장에서 좀 물러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했을 때 우라늄 농축 권한을 금지하는 것, 그리고 기농축 우라늄을 폐기하는 것, 이 두 부분에서 이제 미국이 하나를 좀 양보하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우라늄 농축 권한을 한 20년 정도, 그래서 2015년에 오바마 행정부 때 했던 핵하기보다는 좀 더 숫자 측면에 있어서 뭔가 좀 신뢰를 얻고 대신 이란에게 어떤 그 양보를 해주는, 이걸 통해서 협상에 더 다가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확히 본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우발적인 교전이 있긴 합니다만 그것이 협상 타결에 제약물로 작용하거나 협상이 어떤 결렬될 가능성은 이제 크지 않지 않냐, 뭐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 내용이 정확하게 전해지진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양국이 조금씩 뭔가 좀 양보를 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절대로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에 반해 이란은 핵 문제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지는 않을 거라는 입장인데요. 준비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2: 이 놀라운 남녀 장병들은 세계 최대의 테러 후원국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려고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겁니다. 현재는 핵 문제에 대한 세부 사항은 논의하지 않을 겁니다. 14개 항으로 구성된 양해각서는 전쟁 종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쟁이 종식되면 60일 동안 핵 관련 문제를 논의할 겁니다.
3: 아갈 인 اتفاق بیفته در یک بازه زمانی 60 روزه راجع به موضوعات مرتبط با هسته‌ای گفتگو خواهد شد.
1: 네. 지금 양쪽의 입장을 들어보면은 그동안에 주장했던 것에서 전혀 변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다. 이란은 어쨌든 종전을 하고 이후에 핵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글쎄요, 이 입장을 조금씩 조율을 해 나갈 수 있을까요?
4: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은 핵무기를 전혀 가질 수 없다, 확실하다, 네, 이렇게 이제 말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 문제하고 이란 측에서 우리는 핵무기를 추구한 적이 전혀 없다,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거하고는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에 대해서 이란 측에서 얼만큼 수용할까? 저는 수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2015년에 이란과 서방 진영 간에 체결했던 핵협정에도 바로 이 조항이 전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란은 어떠한 경우에도 핵무기를 추구하지도 제조하지도 소유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측에서 이렇게 이 말을 한 번 더 확약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네, 이것이 이제 앞으로 60일 동안 개최될 후속 회담에서 이제 협의할 내용인데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칠 것으로 봅니다.
5: 네,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앞서 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 내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폐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언급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사안을 빨리 좀 해결하고 싶다라는 어떤 의지라고 봐야 될까요?
0: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라도 빨리 전쟁을 마무리하고 싶을 거예요. 미국 내 여론이 결코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는 공화당 강경파 지지층에서도 이제 전쟁 그 회의론이 이제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빨리 전쟁을 마무리 짓고 뭔가 좀 성과를 좀 얻고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5: 예.
0: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측 입장에서 그 핵 문제 관련돼서 우라늄 농축 권한을 금지하는 것 그리고 기농축 우라늄을 폐기하는 이런 부분에서 미국이 보다 더 무게를 둔 거는 전자였어요. 핵 그 우라늄 농축 권한을 금지하는 것.
5: 예.
0: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이 부분에서 이제 그 무게추가 좀씩 그 흔들리고 있다. 즉 이란에게 그 어떤 기농축 우라늄을 폐기하는 부분은 이제 좀 더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을 좀 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그 입장을 그 표명을 하면 아무래도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또 반발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반발, 비난을 다 자기가 끌어안으면서 협상을 타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이란에게 잘 전달이 돼가지고 협상이 타결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1: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핵 폐기물을 이란 내에서 자체적으로 폐기를 하거나 아니면 제3국으로 넘기겠다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제3국으로 러시아도 손을 내밀었었고요. 뭐 여러 국가들이 나오긴 했었는데 이 두 방안 어떤 걸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4: 미국으로 가지고 오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거기로부터 한 발 두 발 물러선 네네. 것이고 지금 얘기는 이란 내에서 그것을 폐기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4: 그렇다면은 이것은 이란 측에서 저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라고 봅니다. 이란 측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보다는 이란 내에서 하는 것이 이란으로서도 훨씬 더 명분이 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해결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러면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우라늄 농축 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1: 네.
4: 이게 나머지가 굉장히 큰 문제가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두 스텝이나 후퇴를 했으니 이제 이란 측에서도 협상을 위해서 한 발 물러서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4: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의 그 협상 진행 상황을 보면은 매우 이란 측의 협상 전술에 그대로 부합돼서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양보가 과연 이란 측에서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전략이 먹혀들어가고 있다. 이제 우리 조금 더 밀어붙이면 되겠구나.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우라늄 농축 권리 이거 그냥 확보하도록 하자. 현재까지 보면은 5년, 20년 얘기가 나왔습니다.
1: 네.
4: 제일 마지막으로 미국과 이란 핵 협상할 때 이란 측에서 제시한 것이 1.5%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또 다시 끄집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란 측이 양보를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미국 측의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지 않을까.
1: 네.
4: 그래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1: 예.
5: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양측이 풀어야 할 핵심 쟁점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란은 그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를 받지는 않겠지만 또 다른 명목의 비용은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2: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작업은 연안국으로서의 이란과 오만의 국가안보 및 국익을 수호하는 방향일 뿐만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마일 바바의 이란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5: 지금까지 얘기하는 통행료, 통행세 이런 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료를 받겠다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돈은 받겠다는 생각이겠죠?
0: 그렇죠. 뭐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이제 명문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내 정치로 많은 논의가 있어 왔었고 이번에 그거를 실행을 했기 때문에
1: 예.
0: 이 부분에서 뭔가 얻고 싶은 그런 입장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국제사회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5: 예.
0: 통행료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거에 대한 뭔가 좀 이렇게 그 수수료를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란 측이 얘기하는 게 뭐 도선 서비스, 그러니까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배를 이끌어준다든가 이런 서비스 하는 건데 그것은 그냥 수로에다가 자신들이 규례를 설치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신들이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뭐 수에즈 운하처럼 뭔가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고 그걸 위해서 막대한 희생과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당연히 뭔가 좀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가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 넓은 그 공해에다가 또 기뢰를 설치해놓고 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억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주장하는 것은 협상 과정에서 여전히 이란에게 유용한 협상 카드이기 때문에 협상이 이제 마무리될 때까지 이란이 계속 쥐고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협상의 결과로 이란이 원하는 것처럼 동결 자금을 해제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경제 제재가 풀리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전쟁 이후에 이란이 국제사회에 척을 지면서 상당히 어떤 각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란에게도 어떤 이익이 되지 않을 거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에게는 이제 카드가 될 수 협상 카드이기도 하지만 네. 또 실제로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그 동결 자산 부분을 네. 꺼내면서 MOU 체결과 동시에 동결 자산이 풀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걸 미국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0: 쉽지 않죠. 왜냐하면 2015년에 그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란 핵합의를 포괄적 핵합의를 할 때 그때 이제 이란에게 어떤 일정 부분 동결 자산을 해제하면서 이것을 마땅히 줘야 될 돈이다 하면서 그 경제적인 그 혜택을 줬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공화당이 상당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핵을 갖도록 그 위약한 그 협상을 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오바마 대통령이 그 이란에 돈을 주면서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협상을 했다라고 여러 번 비판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죠. 그래서 단계적인 성과, 뭔가 성과에 따른 그 어떤 그 보상으로서 돈을 지불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협상 마지막까지 이제 그 미국과 이란이 굉장히 치열하게 그 협상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5: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다른 승부수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를 더 쥐어야 될 텐데 중동 국가들에게 그 아브라함 협정 가입을 사실상 압박하고 있거든요. 이거 왜 카드를 꺼낸 겁니까?
4: 네, 이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것이 그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의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예. 2020년 9월에 이스라엘하고 UAE, 바레인, 모로코, 수단 이 네 나라가 수교 협상을 해서 실제로 사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전에 아랍 국가들로 보면은 이집트가 1979년에 그리고 요르단이 1994년에 또 수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랍 국가 22개국 중에서 6개 국가가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수립을 했습니다. 예. 상당한 큰 변화죠. 그렇다면 16개 국가가 남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이 16개 국가도 좀 참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그 16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간의 수교 협상이 돼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나머지 15개 국가들도 다 참여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파키스탄 그리고 저기 이란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교를 하면은 중동 정세가 완전히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 중심의 체제가 중동 지역에 형성이 될 것이고 이것은 그야말로 다른 강대국 중국이나 러시아의 영향력 행사를 극히 제한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카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죄송합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간의 수급 협상을 상당히 진척을 지켰습니다. 네. 언제냐 하면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입니다. 그때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간의 수교 협상이 하루하루 진전되고 있다.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났는 것이고 상당히 지금 현재는 그 열기가 식어 있습니다. 가장 지금 걸림돌이 뭐냐 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로서는 팔레스타인이 독립국가로 가는 길에 어떠한 방해가 있어서도 안 된다. 이 문제에 있어서 확실한 길을 보여달라라는 게 가장 중요한 요구 조건입니다. 예. 거기 하나 더 붙여서 지금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우리도 우라늄 농축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0: 지금 상황에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로서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수교한다는 것이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매우 야심차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1: 네.
0: 다른 지금 나라에서도 상당한 거부감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UAE 같은 거는 이미 했지만은 카타르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좀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파키스탄은 더더군다나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될 상황입니다.
1: 예, 상황을 좀더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지금 미국과 이란이 뭐 종전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또 교수님도 뭐좀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여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럴 거면 전쟁을 왜 했냐 이런 비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2: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초기에 목표로 내세운 것이 정권 교체,
1: 네.
2: 두 번째 이란의 핵 역량을 무력화시키는 것, 세 번째 미사일 역량 무력화시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정권 교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불가능하다는 게 판명이 됐죠.
1: 네.
2: 그러고 난 다음에 미사일 역량을 무력화시키는 것도 이거는 국주권과 갖고 있는 자유권 차원의 군사적 그 역량이기 때문에 허용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난감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일 역량을 무력화할 게 아니라 제한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는데, 협상이 진행되면서 그 얘기, 미사일 얘기는 쏙 들어가 버렸어요.
1: 네.
2: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 남은 게 이제 핵 역량을 갖다 무력화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제가 이란이 핵을 못 가질 거야, 핵을 못 가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지지층들이 그래, 이란이 핵을 못 가지면 성과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자기 체면을 걸고 왔었는데, 이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협상에 합의하고 총그 MOU를 체결한다고 보니까 이게 이란이 원하는 단계적 협상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1: 네.
2: 그러니까 핵 얘기는 하나도 없고, 종전합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그리고 나서 핵은 이제 향후에 그 저기 협상을 하자, 60일 동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럴 거면 아무것도 얻는 게 없고 이란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전쟁을 왜 했느냐 이런 그런 비판이 나오게 되는 거죠.
1: 예.
2: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시간을 좀 벌고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협정도 끌고 와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는 큰 틀의 중동의 평화,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고 미국의 우호적인 세력 만들기 위해서 이란과의 전쟁도 일부다. 그래서 아브라함 협정, 이란과의 협상을 맞춰가지고 큰 틀에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니 좀더 시간을 갖고 기다려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기농축 우라늄 그것까지 포기하면서 하나라도 정치적 그핵 관련해서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얼마나 이란이 호응해줄지는 지켜봐야 될것
3: 네.
2: 같습니다.
3: 항상 그 종전협상이 지금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변수로 작용하는 게 이스라엘의 움직임인데, 헤즈볼라에 대해서 강경한 그 군사 노선을 또 펴고 있거든요. 이것도 변수로 작용할까요?
0: 네,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얼마만큼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미국은 이 어떻게 종전을 끝내야 되느냐 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측에서 훨씬 더 높은 조건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하고 지금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에 계속 얘기가 오고 갔었는데, 이번에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 네타냐후 총리가 매우 격앙됐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1: 네.
0: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측에서 맞바로 나온 것이 뭐냐 하면은,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라는 성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 상관없이 가겠다라는 이런 이제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3차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평화 협상을 해서 휴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 휴전의 조건에 보면 뭐냐 하면은, 헤즈볼라의 비무장화를 한다. 그리고 헤즈볼라가 더 이상 공격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안 되면은 이스라엘은 계속 공격하겠다라는 또 권리를 보유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헤즈볼라와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하고 평화 협상을 맺는데 방해가 되는 방해꾼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그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네타냐후 총리로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어려운 과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도와주려고.

0: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만약에 그 이후에 어떠한 안보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은 주저하지 않고 헤즈볼라를 공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 그리고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0: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공개석상에서 사과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문제가 된 책상의 탁이라는 문구는 임원 보고 없이 결정됐다며 고의적인 기획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1: 육상 지방선거를 8일 앞두고 민주당의 전통적 표밭인 전북 지역까지 초접전 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과 손발을 맞출 인재가 필요하다며 국정 안정론을 내세웠고 야당은 스벅 논란에 대한 역공에 나서며 정권 견제론으로 맞섰습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고농축 우라늄을 이란 또는 제3국에서 폐기할 수도 있다며 기존 미국 반출 입장에서 사실상 대폭 양보했습니다. 동시에 미군은 자위권 차원이라며 이란 남부 지역에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미래 핵심 전략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시작전권 신속 환수 의지도 재확인하며 자주 국방을 강조했습니다.
0: 6거래일 만에 8,000을 돌파한 코스피가 상승세를 이어가며 8,100선 근처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1: 네, 이런 상승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나란히 장중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코스피가 다시 8,000을 넘은 게 며칠 만입니까?
2: 네, 오늘 코스피는 2.84% 오른 8,070으로 장을 열었습니다. 6거래일 만에 장중 8,000피를 탈환한 건데 개장 직후 지수는 8,130까지도 오르면서 장중 최고치 경신과 함께 8,100선도 넘어섰습니다. 현재도 지수는 8,100 근처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2% 넘는 상승세를 보이며 장중 최고치를 기록했고 30만 원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7%가량 급등해 208만 원을 넘어서는 등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기대에 강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개장 직전 미군이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이란 남부 지역을 공습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시장은 협상 진전에 좀 더 방점을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매도세로 돌아섰고 기관은 반대로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도 장중 매도 우위였지만 순매수로 전환하며 13거래일 만에 주식을 담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도 2.42% 오른 1,189로 출발한 뒤 1,200선을 재돌파했는데요. 현재는 상승폭을 축소한 채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0: 원달러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2: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515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환율은 좀 전에 소폭 하락해서 1,500원대 중후반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종전에 대한 기대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을 둘러싼 기대감에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낙관론으로 국제유가는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브렌트유는 배럴당 95달러 선에, 미국 서부 텍사스선 원유도 9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와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도 99.0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3: 요리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4: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4: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평동 나비엔.
6: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워.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ies.
7: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8: 자축은행,
9: 당신에게 대주축은행에
10: 기대세요.
1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12: 자축은행.
13: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자축은행에 기대세요.
14: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15: 자축은행.
16: 모든 인쇄 가능한
17: 성원에드피아.
16: 온라인 주문 간편한
17: 성원에드피아.
16: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7: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8: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7: 성원에드피아.
19: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8: 합성 목재 예스팀바
19: 경동산업 주식회사.
10: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12: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1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0: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5: 건강해.
20: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20: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21: 건강기능식품.
6: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22: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3: 엄마 회사 같이 갈래?
24: 엄마.
25: 민준아. 유다.
26: 필요할 때 확장 돌봄.
27: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25: 아빠. 늦게 와도 돼.
26: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28: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25: 나도 바쁘니까 끊어.
26: 주말에도 긴급 돌봄.
25: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26: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29: 교통안전 1분 터.
30: 안녕하십니까. 우리 배우 김보성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족 나들이 가기 참 좋은 날씨죠. 그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나와 가족, 이웃을 향한 의리, 바로 안전입니다. 출발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오리. 타이어, 브레이크, 안전벨트, 운행전은 꼼꼼히 점검하오리. 어르신을 향한 의리도 잊지 마십시오. 어르신들이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 줄이오리. 좌우로 한 번 더 살펴보오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오늘도 무사고오리.
3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무사고.
32: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31: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33: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34: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31: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35: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입니다. 요즘 창업에 대한 관심 정말 뜨겁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민 창업 프로젝트 모두의 창업에 지원자가 대거 몰리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모두의 창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모두의 창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창업 오디션형 프로젝트입니다. 기존처럼 사업 경험이 있거나 회사를 차린 사람만 대상이 아니라 아이디어만 있어도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혁신 창업가를 대규모로 발굴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프로젝트 시작 이후 지원자가 빠르게 몰리면서 정부는 오는 7월 초에 2차 모집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선발 인원은 기존 5천 명에서 1만 명으로 2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도 넓어집니다. 기존 창업 3년 이내 재창업자에서 창업 7년 이내 재창업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차 참가 현황을 보면 총 62,944명이 지원했고요. 최연소 9세부터 최고령 90세까지 참여하며 세대를 초월한 창업 열기를 보여줬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단순 지원금 지급을 넘어 멘토링과 투자 연계, 제도전 지원까지 포함한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쏟겠다는 방침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부를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집중이 되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부산과 광주, 울산과 전남, 경남 지역은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도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250mm 이상, 남해안에는 150mm 이상, 남부 내륙에 최대 80mm, 또 중부 곳곳에도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9도로 다소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 시간에 비해서 정체 구간이 조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게다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계속해서 조남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에 있으니까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반대편 판교에서 일산 가는 길 하기분기점 진출로 3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 처리 중에 있으니까요.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서는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한남대교 진안 지점 4차로 막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뒤쪽으로 서강대교 부근부터 작업 지점까지도 시속 30km 안팎으로 더디게 이동을 합니다. 이 밖에 강남순환로 성산 쪽으로 봉천터널 안 4차로에도 고장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부근 지나실 때는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 길 한남대로 남산 1호 터널에서 한남이 고가차도 쪽으로도 정체 서행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와 와
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스타벅스의 5.18 모욕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재차 사과했지만 정치권으로 번진 논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극우 세력을 비호하고 혐오와 조롱을 선동한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스타벅스를 희생양으로 민주당이 또 선동 정치를 벌인다고 받아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0: 양동훈 기자.
1: 네, 국회입니다.
0: 네, 스타벅스 논란이 정치권에서도 계속되고 있다고요?
1: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조금 전 SNS에 정용진 회장의 뒤늦은 사과가 씁쓸하고 또 소나기 피하기성 가식적 사과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진정한 사과는 책임과 실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를 모독한 극우 세력을 비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선거판까지 끌어들여 혐오와 조롱을 선동하고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장 대표는 제1야당 대표가 아니라 극우 유튜버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2: 윤석열 내란 세력이
3: 한병도
2: 후예임을
3: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2: 자처하고 있습니다. 구구에게 표를 구걸해봤자 돌아오는 건 보수의 괴멸입니다.
1: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광우병과 사드, 후쿠시마에 이어 스타벅스를 희생양으로 삼아 국민을 또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민재판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대통령 재판 취소 특검에 대한 분노를 덮으려는 술수라고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4: 우리 국민들
3: 장동혁 국민의힘
4: 커피한잔
3: 대표입니다.
4: 선택할 자유까지 빼앗길 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의 공포 정치입니다.
1: 당장 사흘 뒤에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만큼 여야 지도부는 유세전에도 바쁜데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경기 여주와 이천, 충북 제천과 경북 안동까지 상대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곳을 핀셋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들어 처음으로 서울 유세에 나서는데요. 성동과 마포, 강서 등 한강벨트를 걷지만 오세훈 후보와 동행하지는 않습니다.
0: 네, 서울시장 후보들 유세전도 한창인데 국회 행안위에서는 이들을 엄호하기 위한 공방도 이어지고 있죠.
1: 네, 민주당 정원 후보는 정청래 대표와 함께 여의도에서 출근길 직장인들을 만나며 하루를 열었습니다. 이후 관악구에서 유세를 벌인 뒤 구로와 동작을 찾아 구청장 후보자들과 간담회를 여는 등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내집앞 10분 전철역이라는 제목으로 도시철도 공약 발표회를 진행했고요. 이후 종로와 마포, 은평, 용산 등으로 가며 종일 바쁜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GTX 철근 누락 사태 관련 2차 현안 질의에서 여야 서울시장 후보 대리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대 후보를 비판하는 팻말을 모니터에 붙이고 나섰고 시작부터 고성도 길게 오갔는데요. 국민의힘은 정원호 후보가 철근 누락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출석을 요구했는데 민주당도 오세훈 후보가 출석해 해명하라며 맞불을 놨습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철근 누락 보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서울시 관계자들의 집중 질의하며 공세를 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스타벅스 불매권과 정원호 후보의 경찰 폭행권 등을 질의하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0: 다른 격전지 분위기도 알려주시죠.
1: 네, 울산시장 선거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진보당 김종훈 후보와의 단일화 여론조사 중단을 발표했는데요. 김상욱 후보는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진행 중인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며 단일화 여론조사를 다시 새롭게 진행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종훈 후보는 오늘 MBC 라디오에서 김상욱 후보 측이 여론조사 수치를 미리 확인한 뒤 자신들이 불리하자 중단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진행 중인 여론조사를 그대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지지부진하던 보수 야권 단일화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내일로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울산 지원 유세를 계기로 국민의힘 김두겸, 무소속 박맹우 후보가 손을 잡을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경기 평택 을에서는 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차명 대부업 관련 의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아침 KBS 라디오에서 일원도 받은 게 없다며 거듭 해명했고 민주당도 후보 사퇴 등은 없다며 김 후보가 직접 해명하고 돌파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경쟁자인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는 대부업법 위반은 서민생활 침해 범죄라며 사퇴를 촉구했고 조국혁신당 서황진 원내대표도 김용남 후보의 해명이 공개된 녹취와 배치되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전북 군산 김제 부안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박지원 후보와 관련해 지난 2018년 필리핀 성접대 폭로가 나왔는데 당사자는 사실 무근이라며 곧장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0: 북한이 오늘 오후 서해상으로 근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0: 합동 참모본부는 오후 1시쯤 평안북도 정주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된 근거리 탄도미사일 등 여러 발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재원과 비행 거리 등은 아직 분석 중인데, 합참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경계를 강화했고, 한미일이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며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은 지난달 19일 함경남도 신포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뒤 37일 만입니다.
1: 종합특검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계엄 사전 인지 의혹 등과 관련해 합참 관계자의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오전 김전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유서연 기자, 조금 전 있었던 종합특검 브리핑 내용 전해주시죠.
2: 네, 2차 종합특검팀은 조금 전 정례 브리핑을 열고 합참 관계자들에 대한 집중 조사를 통해 내란 전후 상황과 관련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계엄 사전 인지, 그리고 단편 명령 관여 의혹 관련인 거로 파악됐습니다. 종합특검은 김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특수전 사령부와 수도방위 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 명령을 내리는 등 내란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습니다. 종합특검은 내일 오전 9시 김전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1: 네,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그리고 금품 수수 혐의 사건은 상고심이 배당됐죠?
2: 네,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상고심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됐습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게 됩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유죄로 뒤집고, 김 씨의 첫 번째 통일교 금품 수수 역시 1심 판단을 뒤집고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명태균 씨를 통한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로 본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특검과 김씨측 모두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서해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1: 배우 고 김새론 씨와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의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늦게 결정됩니다. 취재진 앞에선 김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영수 기자, 김 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3: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배우 김수현과 고 김새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법원에 출석한 김세희 대표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4: 혐의 인정 하나도 안 하고요. 저희가 이따가 자세히 다 반박할
5: 김세희
4: 예정이고 저는
5: 가로세로 연구소
4: 자신이 있기
5: 대표입니다.
4: 때문에 내일 바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3: 김 대표는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교제했고, 김새론이 숨진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로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김수현 측이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지난 14일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 고 김새론 씨의 음성은 일단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고요?
3: 네, 맞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김새론이 중학생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I 기술로 조작된 김새론의 음성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대표는 또 김새론의 유족 측으로부터 SNS 대화 캡처 사진을 전달받은 뒤 누군지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의 프로필에 김수현의 사진을 임의로 삽입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왜곡해 방송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김 대표가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 교제한 사실이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를 이용해 허위 사실을 재차 주장하는 등 다시 범행을 할수 있어 구속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영수입니다.
0: 그룹 BTS가 군 공백기를 끝내고 돌아오자마자 미국 3대 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다시 한번 대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2021년 아시아 가수 최초로 대상을 탄지 5년 만에 또한번 K-POP의 새 역사를 쓴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승원 기자, BTS의 수상 소식부터 정리해 볼까요?
5: 네, BTS는 올해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AMA에서 올해의 아티스트, 최고의 K-POP 남성 아티스트, 여름 노래상을 타며 3관왕에 올랐습니다. 특히 대상격인 올해의 아티스트 부문에서는 테일러 스위프트와 브루노 마스, 배드버니 등 쟁쟁한 팝 가수들을 제치고 수상자로 호명됐습니다. BTS 멤버들은 지난 13년을 함께한 전 세계 아미들에게 가장 큰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BTS는 군 공백기를 갖기 전인 지난 2021년 K-POP은 물론 아시아 가수 최초로 AMA에서 올해의 아티스트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완전체로 다시 돌아온 올해 세계 최대 팬 투표 기반 시상식인 AMA에서 다시 한번 대상을 차지하면서 굳건한 글로벌 영향력을 자랑했습니다. AMA는 빌보드 뮤직 어워즈, 그래미 어워즈와 함께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꼽히는 만큼 수상자 선정 방식은 서로 다를지라도 BTS 두 번째 AMA 대상 기록이 내년 그래미 재도전의 청신호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0: 네, 그런데 올해 시상식에서는 K-POP의 존재감을 드러낸 장면이 유독 많았죠?
5: 네, BTS 외에도 K-POP 장르 노래나 아티스트가 후보에 오른 부문마다 수상 성과가 나왔습니다. K-POP 데몬 헌터스는 대표곡 골든 등으로 올해의 노래를 비롯해 4관왕에 올랐고 하이브의 한미 합작 여성 그룹 캣츠아이는 올해의 신인상 등 3관왕을 차지하면서 달라진 K-POP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수상 결과뿐 아니라 시상식의 풍경 자체도 달라졌습니다. BTS가 아리랑 라스베거스 월드투어 공연 영상으로 시상식의 포문을 연 데 이어 캣츠아이가 시상식 중 공연을 펼치면서 K-POP의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BTS 멤버들과 이제 레이 아미는 시상자나 공연 소개자로 무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산업부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0: 최근 리그 경기 중계 화면에 원형 탈모로 추정되는 모습이 포착된 축구 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이와 관련된 입장을 직접 전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SNS에 밝게 웃는 사진과 함께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며 원형 탈모가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최근 시애틀과의 홈 경기 중계 화면에 손흥민의 뒷머리 일부가 빠진 듯한 모습이 포착돼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손흥민은 올 시즌 리그 14경기 연속 무득점이 이어지자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 탈모가 온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왔습니다.

0: 6.3 지방선거와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판세를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지역이 적지 않은데요. 여론조사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예. 자, 먼저 서울시장 후보들의 입장을 먼저 들어볼 텐데요. 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맞대결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선거전도 거센데 두 후보의 연휴 기간 설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2: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3: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찾아가 보지도 않았다.
4: GTX 관련해서
2: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4: 보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 언니 형편이 선거 형편이 안 좋아진 모양입니다. 땅 짓고 헤엄치기의 사업이라면 구청장 측근들에게 주주장익을 주어서 투자할 기회를 주는 것은 그것은 현금을 나눠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송동구에 미래 일자리 주식회사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사실은 민주당 일자리 만들고 민주당의 관계자들 자기 측근들에게 돈을 나누어주는 합법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
3: 60세에서부터
2: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3: 은퇴 이후에 일자리가 필요한데 그 일자리들을 만들어주고 제공하는 그런 곳을 만들어보자 해서 주식회사기 때문에 당연히 법상 30% 정도를 민간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두 후보의 설전 들어봤는데요. 뭐 서울시장이 가진 상징성도 있고 경쟁이 아주 치열하기 때문에 지금 판세 어떻게 봐야 될까요?
1: 그렇죠. 이 정원호 후보가 앞서가던 판세에 오세훈 후보가 맹추격을 하고 있다. 그 맹추격의 정도에 따라서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실 텐데 네. 아주 좁혀진 것도 있고요. 또 네. 여전히.

0: 조금 오차 범위 내지만 격차가 있는 것도 있는데 결국은 이러다 보니까 의혹 공방 난타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1: 예.
0: 이게 이제 중도 표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끝까지 부동층이 되는 이 중도층이 어디 쪽으로 더 힘을 실어주냐 이게 중요할 텐데
1: 예.
0: 정원호 후보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 지지층, 대통령 마케팅, 할로 이펙트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의혹은 대체로 멀리하면서 대통령의 지지층을 최대한 흡수하는 게 중요할 테고 오세훈 후보는 결국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 부동산 또 우리가 강남 3구라고도 이야기했지만 강서구까지 포함하면 강동구까지 포함하면 강남 4구, 광진구까지 포함하면 강남 5구가 되고
1: 예.
0: 대체로 부동산 영향이 큰 지역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서 주느냐 이 부분이 최종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1: 예,
0: 보입니다.
1: 저희가 지금 그래픽으로 세 곳에 기관에서 조사를 한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CBS와 뉴시스, KBS 세 곳의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게 약간 그 조사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0: 근데 뭐 같은 자동응답 조사라도 CBS 조사의 경우에는 오차 범위 내지만
1: 네.
0: 차이가 있죠.
1: 예.
0: 그리고 뉴시스 조사의 경우에는 또 바짝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재질문을 했는지 여부,
1: 예.
0: 자동응답이니까 그때 조사될 때의 또 영향 이런 부분들도 또 각각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지지층들이 얼마나 여론조사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1: 네.
0: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정원호 후보는 대통령 긍정평가 지지층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표를 해주느냐.
1: 예.
0: 대통령 지지율에 가까워지면 돼요. 그건 완전히 가까워지기는 어렵겠지만
1: 네네.
0: 반면에 결국 이걸 추격해 가야 되는 오세훈 후보의 경우에는 역시 자기를 지지해 줄수 있는 이 유권자들이 많이 또 투표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1: 예.
0: 그렇다면 강남 3구, 부동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또좀 넓혀보면은 강동구, 또 광진구까지 이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실제 투표에 응해주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1: 예,
0: 보입니다.
1: 지지층의 결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다른 격전지죠.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조사 결과들을 먼저 보면서 좀 여론조사 추이를 설명을 해주실까요?
0: 그렇죠. 대구다 대구. 지금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CBS 조사인데 이 조사를 보면 자동응답 조사예요.
1: 네.
0: 꽤 차이가 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죠. 이 정도면은 이제 오차 범위 밖으로 보이는데 지금 불과 한달 전만 하더라도 오히려 차이를 내면서 앞서가던 김부겸 후보인데 보수 뒷심이 작동하고 있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김부겸 후보 스스로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 샤이 보수라고 하는 보수 회초리를 기꺼이 막겠다라고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공감하는 대구의 보수 민심이 이 공소시효 특검으로 다시 좀 살아났다. 또 하나가 이제 대구에 이또 영향을 줄수 있는 또 표심이라면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1: 예.
0: 바로 이제 이 추경호 후보 지원에 나섰죠.
1: 예,
0: 이것도
1: 연휴
0: 여하튼
1: 때
0: 간에
1: 나왔었죠.
0: 그렇습니다. 60대, 70대 이상. 더군다나 다른 지역은 몰라도 대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표심 결집 이 영향력이 없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분명히
1: 네.
0: 작동하고 있죠. 예전에 뭐 12년 전, 13년 전 선거의 여왕 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겠습니다만.
1: 예.
0: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또 대구의 정서 자체가 그래도 보수의 심장인데 이것도 여전히 영향을 미친다고 볼수 있는데 또 다른 조사 결과를 보면 또 한편으로 또큰 차이가 없는 조사 결과도 있어요.
1: 네.
0: 전화 면접 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여전히 실제로 추경호 후보를 지지는 하지만 실제 투표를 할 건가? 실제 이들이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보수다 또 추경호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응답은 했지만 투표소에 가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런
1: 예.
0: 만큼 추경호 후보가 얼마나 이 보수 뒷심을 끝까지 뭐 사전투표 포함해서 선거일까지 잘 결집을 하느냐. 근데 하여튼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판세로는 김부겸 후보의 뭔가 한 방이 필요해요.
1: 예.
0: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여당 후보 프리미엄을 강조할 수 있는 것이 나오느냐. 그래야 40대, 50대를 더 결집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중도 보수의 일부까지 흡수하면서 더 경쟁력 있게 나갈 수 있는데 과연 김부겸 후보의 마지막 카드가 등장하는지 여부가
1: 예.
0: 마지막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렇군요. 자, 국민의힘의 자존심이 보수 텃밭인 대구에 걸려 있다면은 민주당은 전북이 이제 한 번도 접은 적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도 이제 사활을 걸고 있는데, 그런데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약진이 상당히 눈에 띄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판세를 봐야 될까요?

0: 정청래 이 지도부를 지도부의 힘을 싣고 있는 쪽은 이원태 후보를
1: 네.
0: 민주당 후보를 반면에 좀이 김관영 후보가 무소속 후보가 좀 억울하다. 그래도 지사로서의 성과는 있었는데 이런 쪽은 또 김관영 후보를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 예.
0: 민주당 지지층들이 나누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김관영 후보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하고 연결하는 또 움직임도 있어요.
1: 네.
0: 뭐 그걸 또이 영향력이 뭐 분명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여하튼 영향을 주고 있는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1: 연관성이 명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작용을 좀 하는 것
0: 그렇죠.
1: 같다.
0: 그렇게 이제 이른바 이 서로 연결 짓고 있는 거죠.
1: 예.
0: 그러니까 친청의 이원태 후보, 민주당의 이원태 후보, 또 친명의 김관영 후보 아니냐는 해석이 또 나옵니다. 물론 민주당 쪽에서는 또 선을 긋고는 있지만
1: 네. 예.
0: 손사래를 치고는 있지만 그래서 여기는 상당히 이대로 그대로 간다 그러면은 상당히 김관영 후보 쪽에 힘이 실릴 수 있는데 올 끝까지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1: 네.
0: 왜냐하면 무소속 후보기 때문에 6장, 7장의 투표 영제 투표를 해야 되는 이 일괄 투표, 민주당 지지층들이 대부분 나오게 되는 이 전북 투표소에서 과연 이 광역단체장만 김관영을 선택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으로서는 화들짝 놀랄 만한 상황입니다. 이게 아니 전북이 민심이 전복된 상황인가라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1: 네.
0: 계속해서 또 정청래 대표는 연일 전북에 가서 공을 들이는 이유가 있는 거죠.
1: 예. 그러면 이두 후보 성적표에 따라서 민주당 내 권력 구도도 좀 약간 변동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0: 영향을
1: 보세요?
0: 받겠죠. 그러니까 뭐 8월 전당대회에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하고 말고의
1: 네.
0: 문제가 아니라 전북 이 선거 결과 하나만 가지고서 정청래 대표가 연임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항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아 8월 전당대회에 이 전북 민심은 삐그덕거렸다. 이 여지는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8월의 결과가 어떨지 여부를 떠나서
1: 네.
0: 그만큼 전당대회까지 여파는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자, 그리고 또 상당히 이제 흥미를 끌고 있는 지역이죠. 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로 비어 있는 북구갑인데, 뭐 여기 이 지역은 늘 언론에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좀 흐름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0: 그렇죠. 첫 번째는 삼파전이죠.
1: 예.
0: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참한주 전, 두주 전까지만 해도 종잡을 수가 없었고
1: 그러게요.
0: 말 그대로 전재수 지금 부산시장 민주당 후보 정도의 경쟁력만 하정 후보가 가져온다면 가지고 왔더라면 이건
1: 네네.
0: 뭐 하정 후보 쪽으로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선거인데 지금 그렇지 못한 거예요. 보시면은 한 34, 5 정도의 하정 후보가 묶여 있다.
1: 네.
0: 그러면 3파전 상황에서 최근에 보수 내에서 한동훈, 박민식 후보 사이에 민심 단일화가 되는 듯한 그런 이 여론조사의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쪽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은 한동훈 후보도 기회를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이 어떤 이벤트를 통한 단일화가 아니라 당의 결정에 따른 단일화가 아니라 민심 유권자들의 북한 유권자들에 의해서 단일화가 되는 상황이라면 그게 점점 더한 후보 쪽으로 한동훈 후보 쪽으로 쏠린다 그러면은
1: 네.
0: 한동훈 후보가 상당히 또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지역이 지금 북갑이고 그렇지 않고 또 삭발까지 한 박민식 후보가 그래도 끝까지 국민의힘 지지층을 뭐 붙든다면 그러면 또 하정 후보가 다시 기회를 또한번더 불씨를 살릴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상당히 흐름 자체는 한 박에서
1: 네.
0: 한하 박으로 조금은 바뀌고 있는 그런 추세를 부산 북갑 여론조사 결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 예. 자, 지금 저희가 6.3 지방선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에 신고가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요. 고가가 무너졌다라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피해 규모와 인명 피해는 지금 확인 중에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정확한 피해는 현재 확인 중이고요. 현장 화면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부산 북구갑의 이제 3파전 상황을 살펴봤는데, 근데 이게 이제 하정우 후보를 대상으로 양자 대결을 했을 경우에도 결과가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0: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하정 후보에 대해서 누가 경쟁력이
1: 네.
0: 있는가가 결과적으로는

0: 당 차원에서의 단일은 힘들다고 봐야죠. 물 건너가 또 본다면
1: 네.
0: 결국엔 민심에서 보수 후보 내에 어느 한쪽으로 표심이 일어날 수 있을까의 중요한 기준이 될수 있는 게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결과를 한번 보시면은 하정우 대 박민식, 또 하정우 대 한동훈 중에서 한동훈 쪽에 더좀 무게가 실려 있어요.
1: 네.
0: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34.5 대 41점. 그러니까 대체로 3자 대결이든 양자 대결이든 간에 이건 가상 양자 대결이죠. 한동훈 후보가 하정우 후보는 한 34, 5%에 묶어두면서 본인은 30%대 후반 또는 양자 대결에서는 40% 초반으로 가거든요.
1: 네.
0: 이게 일단은 북갑의 여론을 조금 지금 지형 자체가 물꼬가 바뀌고 있다. 다만 이게 투표소까지 지지자들이 나와주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그래도 계속해서 박민식 후보는 아니야. 보수 후보의 선택은 나야. 이렇게 이야기를 강조할 거라고요.
1: 네.
0: 선거를 중간에 포기하거나 사퇴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후보가 조금 더 만약에 당선 기회를 노린다면 더 달아나야 될 것이라면 한동훈 후보로서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차이를 더낼수 있을까?
1: 네.
0: 3자 대결에서 하정우 후보보다 더 앞서갈 수 있는 방법. 반면에 하정우 후보로서는 또 지금 전재수 후보는 부산시장 선거에서 상당히 약진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러면 하정우 후보로서는 자기 지역구에 어떻게 하면은 전재수 후보의 경쟁력을 최대한 끌어올 것인가? 그러니까 전재수만큼만 하면 하정우는 당선 가능성이 높아요. 40대,
1: 네.
0: 50대 그리고 전재수 후보를 그래도 지지하는 다른 부산 지역은 아니더라도 중도 보수 이들을 흡수해야 되는데 그 일부를 지금 한동훈 후보 쪽으로 놓치고 있거든요. 그걸 다시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만큼 끌어올 수 있느냐 여부
1: 네.
0: 남은 기간 동안 이게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1: 예.
0: 보입니다.
1: 지금 이제 그 부분이 관전 포인트라고 짚어주셨는데, 이제 다른 후보들은 그 부분을 또 공략을 하고 있잖아요.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이제 하정우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서 외지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지금 여기 선거 물을 흐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글쎄요, 어떤 좀 영향을 미칠까요?
0: 아니 근데 외지인이 와서 구포시장을
1: 네네.
0: 방문하고 봐라 결국 한동훈 후보에게 하고 싶은 것은 외지인이다라는 걸
1: 네.
0: 이야기하고 싶은 그 효과가 뭐 있겠죠. 부정적으로 공격하는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여론조사에 응한 사람이 외지인은 아니잖아요.
1: 네.
0: 그럼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하냐는 것이고 또 외지인들이 왔을 때 이른바 구포시장에서의 구매 효과
1: 네.
0: 뭔가 물건이 더 팔리고 장사가 되더라.
1: 예.
0: 그 역할을 또 무시
1: 예,
0: 못하겠잖아요.
1: 잠시만요. 저희가 말씀 듣는 중에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던 서소문 고가 철거 현장 화면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붕괴 사고가 일어나면서 대응 1단계, 소방 대응 1단계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까지 들어온 내용을 보면 6명 중에 3명을 구조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성별이라든지 나이대 등은 확인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 서소문 고가차도가 철거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공사를 벌여왔는데 이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옆에 그 철제 구조물이 부러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인명피해는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소방에서는 대응 1단계를 발령을 한 상태고요. 오후 2시 반쯤에 처음으로 고가가 무너졌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인명피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전해드린 것처럼 소방에서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6명 중에 3명이 구조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소방 당국에서는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고요. 일단 6명 중에 3명이 구조가 됐고 3명의 상황은 확인 중이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취재 기자가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요. 배민혁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2: 네, 먼저 YTN으로 들어온 제보 영상들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고가차도 모습입니다. 최근까지 이곳에서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림을 보시면 고가차로 한쪽이 아래로 무너져 있고 이 아래쪽으로는 차량이 그대로 깔려 있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주변으로는 소방대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소방차도 온 모습도 볼수 있는데요. 서울

0: 익은동에서 고가도로가 무너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후 2시 반쯤입니다. 이 소방당국은 출동 직후 인명피해를 우려해 신고 20분쯤 뒤부터인 오후 2시 50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명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소방당국은 조금 전 YTN 취재진과 통화해서 현재 6명 가운데 3명을 구조했고 3명은 아직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구조된 이들의 정확한 상태는 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1: 네, 서서문 고가차도의 철거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는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추가로 또 내용이 전해지는 게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6.3 지방선거 판세 짚어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그 저희가 부산 북구갑의 외진 논란을 얘기하다가 저희가 이제 속보 때문에 끊었는데요. 계속 좀 말씀을 해주시죠.
2: 그렇죠. 이제 외진이다, 부산 북구갑 사람이 아니다라는 네. 것은 이제 공격받을 수 있겠죠. 근데 초반에 이 흐름이 계속 이어져서 큰 이슈가 됐다 그러면 효과가 있을 텐데 이미 이제 상당히 이제 이런 걸 따질 시간은 지나버렸고 네. 오히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여론조사 부산 북갑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진이 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줄 수 있는 효과는 그렇게 미미하다 지금은. 반면에 오히려 뭐 한동훈 후보의 팬덤이 됐던 그 지지층들이 구포로 와서 구포시장에서 물건을 사준다. 뭐 지역 상인들로서는 그렇게 나쁠 게 없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외진하는 이 효과는 공격 효과는 없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극히 제한적이다, 미미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1: 예. 그런가 하면 이제 평택 을 지역은 민주진보계열 후보들이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데요.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서 좀 판세를 짚어주실까요?
2: 아 진짜 여기는 너무 어려워요. 네. 제일 골치 아프고 네. 진짜 누구 말대로 연필 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의 가능성이 다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네. 어느 후보가 오차 범위 밖으로 뭐 십몇 퍼센트 차이로 앞서고 있는 곳이 없어요. 앞서고 있는 후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네. 평택은 세 가지 시나리오가 다 작동합니다. 최근에 이 세계일보 조사 결과를 한번 화면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면은 김용남 민주당 후보도 30%예요. 그러니까 김용남 후보가 이 민주당 지지율 정도만 얻으면 그냥 당선인 곳이에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는 그래도 김용남 민주당 후보가 민주당이니까 한 표라도 두 표라도 더 얻어서 당선될 수 있는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유희동 후보라고 지금 국민의 후보라고 결과 기회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게 네. 황교안 후보의 표를 최대한 가져올 수 있으면 단일화가 됐든 후보 사퇴가 됐든 그러면 보수표가 결집하면 이것도 한 30%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5파전, 4파전 구도에서 유희동 후보한테도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는 조국 후보인데 조국 후보는 조국혁신당 후보인데 민주당 지지층들도 나눠져서 그렇죠. 대체로 친청, 친문, 민주당 지지층들은 또 조국 후보를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도 조금만 더 들어오면 된다. 조금만 더 적극적이면 된다. 네. 시나리오가 세 개나 존재를 해요. 예. 그래서 이걸 두고서 약간의 또 어느 정도의 가능성 정도로 어떤 후보가 그래도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YTN 개표 방송을 새벽 4시까지는 꼭 봐야 되는 이유가 예. 다른 데 보지 마십시오. YTN. 예. 보셔야 되는 이유가 고맙습니다. 평택을 네. 때문에 보셔야 돼요. 네.
1: 아 평택을이 네. 선거 결과가 제일 늦게 나올 가능성이 있겠군요.
2: 저는요. 새벽 아침 6시까지도 아마 우리가 아침 뉴스 스타트까지도 봐야 될 것 예. 같아요. 뉴스 스타트까지 봐야 돼요.
1: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여론조사 알아본 현재 지방선거 판세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이재명 대통령이 경남 창원에서 첫 미래국방전략위원회 회의를 엽니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과 전시작전 통제권 등 여러 안보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3: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방대전환을 이끌어 가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힘으로 스스로 지킨다라는 의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를 위해서 지혜를 모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방어하지 못하는 나라 상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가가 스스로 방어하는 즉 자주국방이 확고한 나라가 진정한 국가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전시작전 지휘권 조기 회복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건조하게 될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입니다. 나아가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4: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5: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6: 여기가 뉴욕입니까?
7: 이곳이 파리입니까?
6: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7: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8: 앞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속보는 지연 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또한 앞선 대담에서 언급된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CBS가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에 의뢰해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24일부터 25일까지, 뉴시스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부산일보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무선 ARS 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함께 언급된 또 다른 여론조사는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KBS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휴대전화 면접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9: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2: 안녕하세요. 독서치유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1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3: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14: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의

0: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온 세상이 싱그러운 초록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지쳐 있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죠. 남들은 기다린다는 달력의 빨간 날도 반갑지 않고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계시다면 이 눈부신 계절이 평소보다 더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럴 땐 혼자서 다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이곳으로 오세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답답함 저희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홍수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 홍수연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40년 전 결혼해 슬하에 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남편은 책 읽기와 마라톤을 즐기며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딸에게 손편지를 즐겨 써줄 정도로 다정한 사람이었죠. 남편은 일본과 거래하는 무역법인의 중역이었는데 일본에서 반도체 제조 장비와 정밀 공작 기계를 들여와 국내 기업에 납품하는 일을 했습니다. 계약 규모가 크다 보니 일본 출장이 잦았고 한 번 나가면 체류 기간도 길었습니다. 저는 그저 남편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거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이 작년에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저는 도쿄에 있던 남편의 숙소와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 일본에서 쓰던 휴대전화도 넘겨받았는데 그 안에는 낯선 젊은 여성과 아이들이 함께 찍은 사진, 서로 주고받은 다정한 메시지, 그리고 생활비를 보낸 내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오랜 시간 동안 일본에서 또 다른 가정을 꾸려왔다는 것을요. 두 사람은 꽤 오래 관계를 이어온 것 같았습니다. 여기저기에 물어봤더니 상대방은 2010년경 일본 거래처 사장의 소개로 알게 된 한국인 여자이고 현지에서 기업 금융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는 남편에게 가정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아이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자고 합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황입니다. 그래도 남편과 오랜 기간 관계를 이어오고 아이까지 낳아 키운 그 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0: 어디서도 말하지 못했던 당신의 고민 지금 해결해드립니다.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남편과 갑작스럽게 사별하게 됐는데

0: 인데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셨어요. 상당히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사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남편이 이미 사망을 했어요. 내연녀한테 이런 상황에서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하여 혼인의 유지를 방해하고 나머지 배우자 권리를 침해해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는 점,
0: 네.
1: 우리 청취자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0: 그쵸.
1: 남편의 내연녀가 남편이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장기간 내연 관계를 이어가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하셨는데요. 이 경우 남편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사연자는 남편의 내연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남편이 사망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상간자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하신 건데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1: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사연자의 혼인 기간과 가족 관계, 내연녀 부정행위가 부부 공동 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이후 태도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0: 네.
1: 실무에서는 그동안 통상 3천만 원을 상간소송 청구 취지로 해서 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0: 네.
1: 최근 실물에는 더 높여서 청구하고 있고, 판결내도 최근 인용 금액이 증액되는 추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1: 또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는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5%,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0: 네.
1: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 손해금이 붙게 됩니다.
0: 네, 그러니까 위자료 금액이 이제 3천만 원보다 더 약간 높아지는 추세고, 그 금액에 대해서 판결 선고 날부터 12% 지연 이자가 붙는다는 거죠. 굉장히 고리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이 이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이외에 자녀들도 그 내연녀한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요?
1: 아, 글쎄요.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서 부부
0: 네.
1: 공동생활을 침해한 경우, 제3자나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는 나머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위자료 지급 등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0: 네.
1: 부정행위를 한 부부 일방이 자기 자신의 자녀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0: 그러니까 자녀들은 이제 상간녀한테 손해배상 청구는 좀 어렵다.
1: 그렇죠. 이러한 맥락에서 부정행위를 한 내연녀가 남편과 사연자 간 자녀의 양육이나 보호를 적극적으로 방해했다고 하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내연녀, 상간녀가 그 자녀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뭐 애들이 있는데 애들을 돌보지 말아라라고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서 빨리 이혼하고 나한테 와라라고 막 이렇게 종용을 했다거나 이런 사정이 없는 한 자녀들은 이제 상간자한테 손해배상 청구는 좀 어렵다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사연자 자녀들이 사연자하고 함께 내연녀한테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0: 네.
1: 자녀들의 청구 부분은 기각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그 남편이 이제 상간녀랑 그리고 혼의 자녀한테 돈을 상당히 보냈어요. 그런 거 은행 거래 내역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상간녀와 혼의 자녀한테 사용된 돈 사연자분이 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는 없을까요?
1: 피해 배우자가 이제 상간소송에서 상간녀를 상대로 청구하는 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손해배상입니다.
0: 네.
1: 상간 배우자가 상간녀에게 지출한 금원은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 법률관계로 발생한 것이어서
0: 네.
1: 피해 배우자가 그 금전을 상간녀에게 직접 반환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0: 그렇군요.
1: 다만 이제 배우자가 상간녀에게 지출한 금전의 규모와 내용은 위자료 액수 산정 시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되고, 법원도 위자료 산정할 때그 부정 행위에 수반된 경제적인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경우는 배우자가 사망했지만 실무에서는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병행하면서 재산 분할 절차에서 배우자가 상간녀에게 지출한 금전을 혼인 재산 감소로 이제 보고 네. 재산 분할 비율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상대 여성이 남편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오랜 기간 관계를 이어왔다면 이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이미 사망했다라고 하더라도 위자료 청구 가능하고요. 이 위자료 액수 최근에는 실무상 3천만 원보다 조금 높게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다만 이 상간소송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자녀들의 위자료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각박한 빌딩 숲을 벗어나 도심 속 텃밭에서 나만의 채소를 가꾸면서 힐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최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애지중지 키운 상추와 깻잎, 깨모종이 통째로 사라지는 이른바 텃밭설이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 상추 도둑을 잡기 위해서 강력계 형사들까지 현장에 투입됐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동대문구의 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에서는 최근 한 달 사이에 농작물 절도 신고가 대거 접수됐고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지역 카페에도 주말 농장 피해 호소에 관한 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텃밭 절도가 기승을 부리는 배경을 두고 전문가들은 고공행진 중인 식탁 물가를 원인으로 꼽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와 물가 상승으로 채소값이 그야말로 금값이 되다 보니 도덕적인 해이가 발생했다는 건데요. 많은 분이 시골의 정겨운 문화로 착각하기 쉬운 서리는 법적으로 엄연하고 명백한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타인의 농작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면 현행법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인사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소란의 연애 같은 걸 하니까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s 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제주와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렸는데요. 이제는 충청 일부 지역과 인천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구름은 차츰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250mm 이상, 남해안에도 150mm 이상, 남부 지역에는 80, 서울에도 최고 60mm의 많은 비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남부와 제주 지역에는 시간당 20에서 50mm 1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돌풍도 몰아치겠습니다. 이 침수와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이 도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통일로 서대문역에서 경찰청 앞쪽으로 하위 2개 차로 부분 통제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충정로역에서 시청 쪽으로 우회전하는데도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주변 신촌로는 아현역부터 충정로역 쪽으로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고속도로에도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남동부근 2차로에서 화물차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뒤쪽으로 서창분기점에서 사고 지점까지 3km 구간 밀리고 있고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도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계양부근 4차로 사고 때문에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5: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쌩입니다. 슬라슬라쌩. 비트 주세요. I love YTN Radio and 슬라쌩.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던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 있는 방송. YTN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7: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뉴스온 시작합니다.
7: 네,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2시 반쯤 철거 중이던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가 무너지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고가차도 붕괴 현장에서 한 명이 심정지 추정 상태로 발견이 된 건데요. 지금 사고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고가차도 윗부분 일부가 무너지면서 부러진 철근이 완전히 드러난 상황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래에 놓인 트럭마저 덮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회색 구조물이 주변에도 내려앉아 있고요. 주변에는 주황색 출입 통제선이 걸쳐있는 상태의 지금 현재 상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8: 보시는 것처럼 구조물이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휘어지면서 고꾸라진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최소 6명이 부상한 것으로 지금 전해집니다. 현재까지는 부상자 4명이 구조가 됐고요. 이제 그중에 한 명이 지금 심정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구조된 3명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 정도나 상황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7: 예, 지금 서울역에서 신촌역 열차 운행이 중단된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정원호, 오세훈 두 서울시장 후보도 선거운동을 잠정

0: 중단하고 사고 현장으로 향한 상황입니다. 정원호 후보는 사고 수습이 우선이라면서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했고요. 즉시 서소문 고가 철거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이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 시간 이후로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즉시 사고 상황을 살피기 위해 현장으로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 네, 이제 뭐 서울역에서 신촌역으로 가는 열차 같은 경우에는 운행이 현재 중단돼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일부 열차는 재개가 돼서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조금 전에 붕괴 사고가 발생했던 현장 상황을 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김민석 예. 국무총리도 이제 이번에 서소문 고가가 붕괴된 상황과 관련해서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이어서 가용한 장비 그리고 인력을 총 동원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 사고 관련해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 예, 사고 현장에 저희 취재 기자도 나가 있습니다. 송수연 기자.
2: 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현장의 상황 자세하게 좀 전해주시죠.
2: 네, 먼저 YTN으로 들어온 제보 그림을 보시면 고가차도 윗부분 철근이 무너지면서 부러진 철근이 완전히 드러난 모습입니다. 그 아래에 놓인 트럭마저 덮친 모습인데요. 회색 구조물이 주변에도 너저분하게 내려앉아 있고 주변에는 주황색 출입통제선이 켜져 있습니다. 인근은 사고 수습을 위해 출동한 구급차로 일대가 모두 혼란한 상황인데요. 일부 소방대원은 들것에 실린 남성에게 연신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0: 네, 사고가 발생한 건 조금 전인 2시 반쯤이었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이곳 고가도로가 무너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후 2시 반쯤입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를 우려해 2시 50분쯤부터 대응단계 1단계를 발령해서 인명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6명 이상이 작업 중이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현재까지 4명이 구조됐고 이 가운데 1명은 심정지가 추정되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사고가 나면서 50대 남성이 차에 깔렸다가 이 심정지 추정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외 부상자 3명은 모두 남성으로 교량 아래에서 구조된 50대 남성은 허리 통증을, 40대 남성은 머리 부위를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차량 내부에서 구조된 30대 남성은 갈비뼈 쪽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 이제 인근에 서울역이 있는데 열차 운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고가도로가 덮친 철길은 서울역 북쪽, 서울역에서 신촌역 사이 구간입니다. 코레일에는 서울시에서 발주해 공사하던 이 서소문 고가도로가 무너져서 해당 구간 열차 운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는데요. 서울역에서 수색역까지 가는 구간 전동열차가 운행이 중지됐다고 알림을 통해 알렸습니다. 다만 서울역에서 출발한 부산행이나 목포행 열차는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운행에 지장을 받고 있는 열차 대수는 집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에서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 송수연 기자, 지금 인명구조 작업이 한창인데 지금 상황 어떤지 한 번 더 정리해 주시죠.
2: 네, 지금 인명구조 작업 상황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를 우려해서 신고가 접수된 지 20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인명구조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6명 이상의 작업자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현재까지 구조된 인원은 4명입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심정지 상태가 추정되는 상태로 이송됐는데요. 사고가 나면서 차에 깔린 50대 남성이 이렇게 심정지가 추정되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외 부상자 3명은 모두 남성인데 50대 남성은 허리 통증을, 40대 남성은 머리 부위를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차량 안에서 구조된 30대 남성은 갈비뼈 쪽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 네, 지금까지 송수연 기자 연결해서 사고 상황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속보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조금 전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들이 다수 다치고 실종된 붕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 서울시당에서는 구조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유세 율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사히 구조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모든 후보들의 소리를 높이는 선거 유세 율동 등을 중단하고 실종된 분들과 인근의 시민들 또 구조에 나선 소방대원들까지 모두 안전하길 바라면서 필요한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조금 전 밝혔습니다.
1: 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서섬은 고가차도 철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관련해서 저희가 전문가를 연결해서 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흥구 을지대 안전공학전공 교수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철거 중이던 서섬은 고가차도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었고요. 지금 현재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철거 중이던 고가차도가 무너진 건데 어떤 상황으로 보이십니까?
3: 네, 그 해당 그 서섬은 고가차도 같은 경우에는 그 2019년에 보호 강선 파손이라든가 콘크리트 강도 저하라든가 이런 이제 반복적인 손상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안전 진단에서 이제 D급을 받게 됐고요. 작년 8월부터 철거가 시작이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구조물의 무너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강도 저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였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당초에 안전 등급 D를 받았던 이쪽 보 쪽에 이 캔틸레버 쪽의 강도가 굉장히 약했던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1: 계속해서 지금 사고가 발생했던 그 현장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철거 중이던 그 건설 자재들이 이제 폭삭 무너졌다 보니까 그 아래 있던 뭐 다른 구조물들이나 뭐 차량 같은 것들도 이렇게 깔리면서 이렇게 눌리면서 부서지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곳에서 직접 공사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다면 좀 그 피해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심각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3: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방금 그 보도해 주신 것처럼 6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 중이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4명 구조되고 한 분은 좀 상황이 좀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1: 네네.
3: 실제로 이제 철거 작업 중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떨어지는 어떤 물체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지지하는 여러 가지 이제 지지 보강 그런 장치들을 또 설치를 하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안전 진단이라든가 철거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됐을 텐데 이렇게 이제 뭐 근로자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된 채로 작업이 진행이 됐다라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특히나 이렇게 이제 그 도심지에서 이렇게 철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실제로 이제 주변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설물이라든가 도로 그리고 뭐 지하철이라든가 그러니까 전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진동이라든가 이런 것의 변수들이 굉장히 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차제에 좀 어떤 그 조사를 좀 거쳐서 공사가 좀 진행이 돼야 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0: 예, 계속해서 저희가 사고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고가차도 윗부분 일부가 무너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부러진 철근이 완전히 드러났고요. 아래 놓은 트럭마저 덮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6명 이상이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현재까지 4명이 구조됐고 이 가운데 1명이 심정지 추정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그럼 교수님, 이 무너진 교량잔의 아래에 깔린 분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제 구조 작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3: 네, 우선 그 추가 붕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위험성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거고요. 특히 이제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그 지금 이제 보도 화면으로 보면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보호 형태로 이제 철근이 이제 그 지지하는 그러니까 캔틸레버 형태가 했던 부분이 무너진 걸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이 교량이라든가 삼판 구간에 지금 이제 붕괴되어 있는 그런 지점과 유사한 형태의 구조물에 대해서는 좀 철저한 좀 그 보강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구조적인 안전성을 좀 확보를 한 후에 구조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특히나 이제 장비 투입을 해서 붕괴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치워야 될 텐데요. 이런 작업

0: 에도 특히나 이제 뭐 진동이라든가 충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그 추가 붕괴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성을 좀 충분히 배제한 후에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1: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안전을 확보하면서 구조 작업을 진행해 나가야 될 텐데,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이게 어쨌든 안전적인 문제 등으로 철거가 결정이 되고 이렇게 철거를 진행하는 가운데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원래 이런 것들은 그 다른 어떤 철거 공사보다 훨씬 더 신경을 써서 주의해서 이게 진행이 됐어야 조금 더 안전하지 않았을까 이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철거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위험성이 발생이 되는 이런 사고들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뭐 지난번 뭐 다른 사례이긴 하지만 이 발전소의 그 구조물이 또 붕괴되는 이런 사고도 있던 차에 지금도 그 어느 정도의 그 보호 부분에 특히 교각에 도심지에 있는 부분들의 여러 가지 이제 위험성들은 이제 계속 지적이 되어 왔는데 적어도 이제 작업자들이 이렇게 붕괴 우려가 있는 이런 공간에서 여러 가지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로 작업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작업 절차라든가 그리고 특히 이제 작업 시작하는 동선이라든가 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성 파악이 먼저 좀 선행이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인명피해가 더 커지지 않기를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 전공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네, 조금 전 들어온 또 다른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스타벅스 카드 환불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충전 금액 사용 비율과 관계없이 전액 환불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환불은 계정당 총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고 신청 후 7영업일 이내에 환불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스타벅스 카드 이용 약관에 따라서 최종 충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나머지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지만 스타벅스 관계자는 무거운 책임감과 자숙의 마음을 갖고 최근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준을 완화해서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 카드를 보유한 고객은 기간 중 사용 조건 없이 스타벅스 모바일 앱을 통해서 환불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0: 이모 뉴먼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서머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서머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5: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4: 서머 에드피아.
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6: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7: 건강기능식품.
8: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9: 열혈 강호 온라인.
10: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1: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9: 열혈강호 온라인.
10: 열혈강호 온라인.
12: 조금 전 뉴스에서 전해드린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관련 속보는 지연 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3: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5: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6: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7: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8: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부쩍 더워진 날씨에도 땀에 흠뻑 젖어가며 달리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러닝의 인기를 실감하는 요즘인데요. 흔히 러너들은 인생을 긴 마라톤에 비유하며 매력을 설명합니다. 근데 숨가쁘게 흘러가는 우리 집 재무 사정을 살펴보면요. 인생이 매일 숨가쁘게 달려야만 하는 단거리 달리기처럼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한눈 팔면요. 어느새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마련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눈앞의 지출을 막느라 급급하다 보면 또 먼 미래의 진짜 목적지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인생이라는 마라톤 무사히 건강하게 완주하기 위해서는 눈앞의 장애물을 넘어서 꾸준히 달릴 수 있는 재무적인 지구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는요. 단거리 경주 같은 지출은 꽉 잡아두고 풍요로운 미래는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마라톤 플랜으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김정수 팀장님, 권지은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인생은 마라톤이다. 참 진부한 이야기 같지만 또 이게 맞는 말인데 하루하루 쳐내면서 사는 거 보면요. 이건 마라톤이 아니라 단거리 달리기다 싶습니다.
2: 맞아요.
0: 제 인생 멀리 봐라. 나무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오늘 살기도 급급하거든요.
2: 제가 뭐 방송에서 명언이 아닌 띵언을 본 게 있는데요. 박명숙 씨가 그러더라고요. 늦었다고 느꼈을 때가 늦은 거다. 근데 그때라도 느꼈다면 그게 다행 아닐까요?
0: 늦었다는 걸 자각했으니까요.
2: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 단거리 경주 같은 이 통장 잔고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요, 굿모닝 굿나이프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상담 문자 창 열려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상담 딱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지만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이게 뭐니 상담소 바로 시작해 볼게요.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1077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개인 택시 운전하고 있는 50대 후반 청취자입니다. 최근 지인이 암 진단을 받고 치료받는 걸 보면서 제가 가입한 보험들도 살펴봤습니다. 5만 원씩 납입하는 실손보험을 제외하고 총 6건의 보험에 가입이 돼 있었습니다. 6건의 보험료는 총 35만 원인데 대부분이 10년 만기, 20년 만기 자동 갱신형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최근에 실손보험료도 많이 올라서 4세대로 전환하며 보험료를 좀 줄였는데 2, 3년 뒤에 이렇게 갱신되는 상품도 몇 건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갱신형 보험 없애고 비갱신형으로 다시 준비하는 게 더 좋을까요? 휴대전화 끝번호 1077번님, 1077번님 문자 사연으로 오늘 이게 뭐니 상담소 문을 열었습니다. 가지고 계신 보험이요. 갱신형이라고 하시는데 50대시래요. 아직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이 기니까 갱신형 보험으로 계속 보험료 지출할 수 없으니 이제라도 비갱신형으로 좀 제대로 갈아타는 게 맞나요? 물어보시는데 어떤 답을 좀 드리면 좋을까요?
1: 오래전에 가입하셨던 이 실손보험도 최근에 청취자님께서 보험료가 많이 오르셨다고 해요. 그래서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이미 하신 상태라고도 하세요. 그렇게 해서 보험료를 줄이기는 하셨는데 이 남은 보험들이 10년 또는 20년 만기 자동 갱신형이다 보니까 이 증권에 기재가 되어 있는 걸 이제서야 확인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말 그대로 매년 매 10년마다 자동으로 보험료가 인상이 되면서 갖고 있는 20년 만기 또 자동 갱신형 이렇게 갱신 상품으로만 갖고 있다 보니 이거를 무조건 해지하기 전에 정말로 해지라는 게 맞는지 아니면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를 해야 되는지 걱정이 많으신 상태시더라고요.
0: 비갱신형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리고 비갱신형으로 바꾸는데 더 저렴할 수 있다면 이건 무조건 고해야 되는 상황 아닐까요?
2: 일단 뭐 앞으로 내가 납부해야 될 보험료만 뭐 따진다면 당연히 갱신형들을 정리하고 비갱신형으로 더 저렴하게 보험료를 구성을 할 수 있다면야 뭐 당연히 아나운서님 말씀대로 바로 바꾸면 되겠죠. 하지만 이제 50대 후반이라고 하셨고 또 암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암보험을 가입을 하고 보장을 받으려고 하면 이 면책 기간을 지나서부터 이제 보장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뭐 요즘에는 가입 첫날부터 보장하는 암보험도 간혹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가입 조건들이 까다롭다든지 하는 아니면 보험료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암보험은 이 90일의 면책 기간을 갖고 있는 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0: 그렇군요. 네. 그러면 보험을 갈아타고 싶다 하더라도 이 90일의 면책 기간을 잘 기억을
2: 고려해야 되는 건데. 거죠.
0: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어쨌든 내가 보험 가입 후 90일 동안은 암 진단을 받아도 보험금 못 받는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1: 맞아요. 그럼 갱신형이라고 무조건 해지하고 다시 가입을 한다면 새롭게 가입한 보험은 가입일로부터 90일이 지나야 91일째부터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 되시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리고 1년 이내에 암의 진단을

0: 받았을 경우에는 50%만 보험금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또 감액 기간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청취자님처럼 전부 10년 갱신과 20년 갱신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20년 갱신으로 가입한 상품의 암보험은 일단 유지하시는 게 좋겠죠.
1: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이 50대에 가입하신 20년 갱신 암보험이라면 어쨌든 70대까지 그 20년간은 보험료가 오르지 않잖아요. 그럼 갱신 전까지 변하지 않는 보험료로 보장을 받다가 갱신 시에 보험료가 많이 올라갈 경우 뭐 사실 그때 해지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이미 가입해놓고 뭐 단지 갱신형이라는 이유만으로 해지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20년 갱신보다 10년 갱신 상품, 이거는 이제 갱신 주기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10년 갱신 상품 위주로 정리를 좀 하면서 이전 보험에서는 없었던 뭐 치료비 담보 등을 좀 저렴하게 비갱신형으로 보완을 해놓는다면 70대에 가서 이 20년 갱신 암보험이 보험료가 많이 오르더라도 우리가 또 치료비로 충분히 준비를 해놓았기 때문에 해지에도 큰 문제가 안 생기게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2: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도 갱신형 보험 여러 건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시다면 요게 몇년 주기의 갱신형 상품인지를 좀
0: 그렇죠.
2: 따져보시고 긴 주기의 갱신형 보험은 일단 가지고 가면서 나머지를 좀 보완하는 게 좋겠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문자 보내주신 1077번님은 50대 후반이시기 때문에 갱신 주기가 20년 정도 되는 것들은 그냥 유지하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군요.
0: 맞아요. 만약에 30, 40대 젊은 분들이신데 모두 갱신형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당연히 비갱신형으로 재가입을 도와드렸을 거예요. 근데 30대가 20년 갱신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기대연명까지만 계산을 하더라도 50대, 70대 때두 번이나 갱신은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2: 맞아요.
0: 그러면 이 처음 가입했을 때보다 보험료가 예를 들어 5만 원의 보험을 가입을 준비하셨다면 50대 때 똑같은 보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까요?
1: 많이요.
0: 그렇죠? 최소 제 생각엔 두세 배 이상은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1: 맞아요.
2: 들어요. 최소요? 최소?
0: 그럼요. 그런데다가 이 갱신형은 납입 기간 만기도
2: 없죠.
1: 그렇죠.
2: 없어요.
0: 그러다 보니까 건강하게 노후를 맞이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납입하면서도 무기한 100세, 110세까지 유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1: 맞아요. 보험료 납입 리스크가 너무 큰 거죠. 끝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 나이가 좀 젊은 분들일수록 비갱신형이 훨씬 더 유리하고요. 60세가 지나서 이제 노후 생활에 접어든 분들이 비갱신형이 이제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되신다면 뭐 20년이나 30년 갱신 상품으로 좀 갱신 주기가 긴 상품으로 선택을 하셔서 보험료를 좀더 저렴하게 가져가시는 걸좀 추천드리고요. 오늘 사연 주신 50대 후반 청취자님도 이 20년 갱신형 보험 중에 가입 내용이 좋은 건 한두 건이라도 좀 남겨놓고 이 10년 갱신의 갱신 주기가 짧은 보험들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요즘 많이 강조드리잖아요. 뭐 암이나 뇌혈관 심혈관 치료에 해당되는 치료비 위주의 비갱신형 보험으로 보완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 그렇죠. 갱신형 상품이라고 해서 이거 무조건 안 좋은 거네. 방송에서 이거 위험하다고 했는데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1: 누구한테나 안 좋다는 건 아닌 거죠.
2: 그렇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품들을 쫙 나열해 봤을 때 이건 필요하고 저건 필요치 않다라는 것들을 구분해 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취사 선택을 잘 해야 내가 지금까지 냈던 보험료가 무조건 낭비된 돈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이런 유불리를 일반 소비자가 정말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건 쉽지 않죠.
1: 그렇죠.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뭐
2: 맞습니다.
1: 나이도 고려해야 되고 병력도 고려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2: 맞아요. 그리고 뭐 갱신형이라고 무조건 저렴한 거 아니고 비갱신형 상품이라고 무조건 비싼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그런 도움 드리고 있죠. 전문가와의 상담 필요하신 분들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의 보장은 괜찮은지 그리고 보험료 수준은 적정한지,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잘 모르겠어서 정확하게 따져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간단하게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일을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두 분의 가정경제 주치의와 함께합니다. 재무설계 전문가 권지은 팀장님, 김정수 팀장님 두 분과 함께 이번에는 생활경제 문제로 골치 많이 아프셨던 청취자분 직접 만나 문제 해결해드린 고민사연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머니 처방전, 어디에서 어떤 고민으로 저희에게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1: 네, 오늘 첫 번째 사연은 파주 운정에 거주하시는 40대 초반 직장인 청취자님이시고요. 현재 미혼이시고 1인 보험료로 5건에 월 40만 원 정도 납부를 하고 계신다고 해요. 최근에 실손보험에 이제 갱신 안내장을 받으시고 이 8만 원의 실손보험이 13만 원으로 오른다는 안내를 받고 전체적으로 보험 점검을 받고 싶어서 상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0: 실손보험이 8만 원에서 13만 원이 된다.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가 된다. 이거는 체감상 많이 부담이 그럼요. 됩니다. 월 5만 원씩이나 내가 더 비싸게 실손보험 유지하는 거 맞아? 이런 고민이 되실 텐데 일단 총합을 살펴보면요. 혼자 내시는 보험료가 5건에 월 40만 원이다. 이것도 적지 않은 돈인데 어떤 상품들 갖고 계시는지 보험 가입 내역 한번 따져볼까요?
2: 네. 우선 이 청취자님이 말씀하신 기존에 8만 원에서 이번 갱신 시점에 13만 원이 된 실손 의료비는 실손 특약이 종합건강보험의 특약 형태로 가입이 되어 있는 상품이었어요. 이 실손 특약만 갱신형이라면 현재 40대 초반의 나이대에 실손보험만 4만 원이나 오른 일은 사실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 증권의 특약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니 실손 특약뿐만이 아니라 암 진단비,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같은 3대 진단비가 보장 범위도 매우 좁게 가입이 되어 있었고 모두 다 3년마다 갱신되는 특약이었어요.
0: 와, 3년 갱신은 진짜 짧은데요?
1: 실손 말고도 그렇죠?
2: 그렇죠.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입원 일당이라든지 수술비 등도 이제 주요 담보들이 모두 다 3년마다 갱신되는 특약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셨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 실손 특약만이 아닌 모든 특약들이 다 3년마다 갱신이 되는 거다 보니까 앞으로 이 보험료가 13만 원에서 더 얼마나 오를지 모르실 수밖에 없는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아니 앞선 이게머니 상담소에서도 10년 주기의 갱신형 상품 그거 주기 긴 거 아니다. 짧은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3년 텀으로 보험료가 계속 오른다고 하면은 이거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3년마다 보험료 인상된다? 나중엔 유지 못하실 것 같은데요?
2: 그러실 수도 있겠죠. 우선 이 실손 특약을 뺀 나머지 주요 보장들이 비갱신형이었다면 사실 이 보험에서 실손 의료비만 전환 가입을 좀 도와드리면 되고 좀 보험료도 쉽게 줄일 수 있으셨을 텐데 일단 이 실손 특약은 전환 가입을 시켜드리더라도 남은 보장들이 전부 3년 갱신이기 때문에 우선 실손보험만 빼내고 기존 갱신형 특약들이 난무하는 이 보험은 정리, 그러니까 해지를 좀 도와드렸어요.
0: 그렇군요. 과거에 실손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그 종합보험의 실손 특약이 들어있는 거 일단 이 실손을 살려내서 그쵸. 잘 빼낼 수가 있습니다. 빼낸 실손을 전환 실손으로 보험료 줄여드리고 아 나머지는 아무리 전문가분들이 들여다봐도 이거는 소생의 여지가 없어서
1: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0: 그렇죠. 해지를 권해주셨다. 자, 5건 중에 1건 알아봤습니다. 나머지 4건의 보험 내역도 궁금한데요.
1: 네, 일단 나머지 4건 중 2건은요. 네, 또 10년 갱신형 보험으로 월 9만 원 정도를 납입 중이셨는데
0: 갱신형 보험 콜렉터셨네요.
1: 네, 이 두 보험도 이제 2년 뒤에 첫 갱신 주기가 도래하더라고요. 그럼 보험료가 가입했을 때보다 많이 오르겠죠.
0: 네. 네,
1: 아직 40대 초반 직장인이시니까 비갱신형 보험으로도 사실 저렴하게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신 나이거든요. 건강하시다고 하면 더 좋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 남은 두 건 중 한 건은 만 원짜리 운전자 보험하고 나머지 한 건은 20만 원씩 납부하고는 있던 이 단기납 종신 상품이었어요. 이 단기납 종신 상품은 다행히 7년을 납입하고 이제 3년만 거치하면 10년째 원금이 이제 1,680만 원에서 이자 504만 원이 확정적으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원금의 30%가 비과세로 지급되는 총 2,200만 원 정도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목적으로 가입을 하신 상품이기 때문에 다 유지를 권해드렸고요. 이 두 건의 갱신형 보험은 해지 후에 비갱신형으로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0: 그렇군요. 전체적인 머니 처방전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2: 네, 우선 첫 번째로 기존에 8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오르는 실손보험이 포함된 종합건강보험을 해지하면서 실손보험만 전환했을 때 보험료가 3만 원으로 10만 원을 줄일 수 있게 되셨고요. 기존의 두 건의 10년 갱신건강보험은 이번 기회에 해지를 하셨고 운전자보험 만 원과 목돈 마련을 위한 단기납종신 20만 원은 그대로 기존의 상품을 유지를 권해드렸어요. 그리고 갱신형 보험들을 해지하면서 부족했던 비급여 암치료비와 기존에 없었던 범위가 제일 넓은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그리고 치료비 등을 넣어서 20년 낙 9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단돈 7만 원에 추가 가입을 도와드렸어요.
0: 되게 저렴하게 가입하셨네요.
1: 네, 맞아요. 이제 치료비 위주로 가입하시다 보니까 보험료 굉장히 저렴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 5건의 40만 원의 보험료를 이제 총 납부를 하고 계셨었잖아요. 리모델링 결과 이 4건의 31만 원으로 그것도 비갱신형으로 보험료를 좀 줄여드렸고요. 실손보험을 제외한 보험을 뭐 비갱신형으로 그것도 기존 가입했던 내용보다 보장 범위를 사실 더 넓혀서 가입을 시켜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기존 40만 원의 보험료를 대부분 갱신형 보험으로 가지고 계셨었는데 근데 이 보험료를 9만 원이나 줄이면서 또 비갱신형으로 보장을 더 넓힐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일회성 진단비를 중복해서 가입하는 것보다 해당 이제 비급여 치료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비급여 치료들을 치료 기간 내내 보장받을 수 있게 설계하더라도 보험료가 더 저렴하게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2: 네, 여기에서 좀 제가 첨언을 해드리자면 사실 우리나라에는 보험사가 몇 개가 있을까요?
0: 수십 개가 있겠죠.
2: 그렇죠. 정확한 개수를 아실 수가 없을 텐데 30개가 넘는 보험회사가 있어요. 그럼 이 회사의 상품은 몇 개가 있을까요?
0: 수백 개가 있겠죠.
2: 엄청 많은 상품들이 있겠죠. 근데 이런 거는 아무래도 가입자가 혼자서 알아보고 찾아보는 건 쉽진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상담했던 청취자분께서 하셨던 말씀이 같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이 보장이 어떻게 됐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기회에 아셨다라고 하시거든요. 이런 것처럼 상품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안에 보장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혼자서 내 보험에 점검을 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건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저희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나에게 필요한 보장 그리고 앞으로 좀 납입을 은퇴 기간까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게 궁금하시거나 지금이라도 좀 해결을 하고 싶다면 늦더라도 지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1: 맞아요. 박명수님의 그 뭐였죠?
2: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늦은 거지만
1: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실행이라.
0: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수습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 그쵸?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머니 처방전 사례 살펴보니까요. 가장 기본적인 플랜 아닌가 플랜 아니다 싶어요. 살펴보면 실손보험 3만 원. 요거 전환 실손으로 최근 실손보험으로 가입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보험료 저렴할 수 있었고 운전자 보험 그냥 개인 승용차 자가용 모시는 분들 운전이 업이 아닌 분들 항상 얘기하지만 만 원 내외
2: 맞아요.
0: 그리고 40대이신 분 기준으로 했을 때 별다른 병력 사항이 없다면 이 암 뇌, 심장 관련 진단비와 치료비 20년 납입 9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7만 원대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 그 단기납 종신보험 저축성으로 가입하신 것 이외에는 11만 원으로 충분히 맞아요. 위험 부담 대비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족력 또는 간병비 보험 또는 여타 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따로 있다면 추가가 될 수 있겠지만 가장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의 위험 대비를 하실 수 있는 게 이 보장성 보험인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들 점검해서 나도 이 사람처럼 다이어트를 쫙 하고 싶다. 어떤 다이어트? 보험료 다이어트 하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취자분들 사연에 공감하시는 분들 지금 많이 상담 신청해주고 계신데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관련 도움 드릴게요. 9649번님이 라디오 듣다가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들 구분하면서 보험 리모델링 받고 싶어서 연락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 연락드릴 테니까요. 02번에 방송국 전화도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상담 문자 받아보고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 와서 두 번째 머니 처방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3: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면?
4: 마이너스 가계부가 고민이라면?
3: 노후자금 준비가 막막하다면?
5: 새는 돈 막고 있는 돈 불리는 시간.
3: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트.
0: YTN 라디오입니다. 굿모닝 굿라이프 재무설계 전문가 권지은 팀장님, 김정수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머니 처방전 사연 만나볼게요.
2: 네, 두 번째 사연은 경기도 광명에 거주하시면서 화물차 운전을 하시는 40대 후반의 남성 청취자분의 사연이에요. 매달 본인의 보험료로 한 달에 60만 원 정도를 납부 중이시고요. 몇 년 전에 목돈 마련을 하기 위해서 가입했던 보험은 종신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던 것들이라 전체적인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0: 그렇군요. 월 6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신다. 월 소득이 얼마나 되실지 궁금한데 어떻게 되셨을까요?
1: 궁금하시죠?
2: 엄청 많으신 거 아니에요?
0: 그러게요. 왜 이렇게 뜸들이시는 거예요?
1: 아니요. 예, 어. 자, 들어보세요. 일단 이 개인 화물차를 운행하시면서요. 어. 이분도 이제 자영업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제 소득이 등락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어쨌든 지난 1년을 계산해 보니까 평균 5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유지를 하고 계셨어요. 그럼 뭐 60만 원의 월보험료가 사실 월소득의 한 10% 수준이니까 현재로서 보험료 부담은 크지 않으시겠지만 이 우리가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갱신이 되면서 보험료가 지금 엄청나게 오르잖아요. 지금 이전 세대 실손들은. 언젠가는 그럼 이 보험료가 60만 원에서 멈추지 않고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시기가 있겠죠. 그런데다가 이 청취자님은 CI보험 두 건 그리고 운전자 보험, 주택화재 보험으로 총 4건의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단순히 소득 대비 보험료 수준으로는 과하진 않지만 이 40대 후반의 1인 보험료로는 보험료 대비 보장도 좀 구멍이 많은 편이었고요. 불필요하게 중복된 부분도 많이 보였습니다.
0: 그리고 우리 개인 화물차 기사님이 월 평균 소득이 500만 원이라 할지라도 요즘처럼 기름값 비싸면요. 그렇죠. 이거 뭐 운반비 뭐 제하고 비용 쓰고 하면 또 남는 거 많이 맞아요. 없으실 수도 있어요. 최대한 보험료에서 지출 많이 되지 않게끔 줄여드려야 될 텐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정리해드리면 될까요?
2: 네. 우선 일단 CI중심보험이 두 건이 가입이 되어 있으셨는데 그중에 2007년에 가입하신 CI보험에는 1세대 실손보험이 특약 형태로 같이 가입이 되어 있으셨고요. 2013년에 설계사의 권유로 추가로 가입한 CI중심보험은 보장 내용이 실손특약만 빼고 동일했어요. 근데 이 두 건의 보험료로만도 30만 원을 납입 중이셨는데 일단 이 실손특약이 들어가져 있는 CI중심보험은 전환실손으로 재가입을 도와드리고 기존에 중복되는 보장은 해지를 좀 권유해드렸어요. 아무래도 이 중대안이라는 단서가 붙어있다 보니까 사실상 보험금을 받기는 쉽지 않은 상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두 개나 가입이 되어 있어 기 때문에 한 건을 정리하는 게 맞다 보니 한 건만 유지를 좀 권유해드렸어요.
0: 하나는 유지하고 하나는 정리한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딱히 있을까요?
1: 일단 그 실손특약에 붙어있던 종신보험은 이미 해약환급금의 90% 정도를 약관대출로 사용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네.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유도 있었고요. 또 사실 해지 두 개 이제 CI가 두 건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복되는 부분 때문에 또 해지를 권해드렸고 해지를 하면서 이 실손특약은 당연히 전환실손으로 재가입을 권해드렸습니다. 또 한 건에 이제 그 CI 보험은 약관 대출도 없는 데다가 납입 기간도 이제 7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유지를 권해드렸어요. 이 상품이 바로 이제 설계사한테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나중에 목돈으로도 쓸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7년 뒤에 납입이 끝나면 연금 전환이나 또 해약 후에 뭐 이렇게 연금 상품보다는 좋진 않지만 또 해약 후에 일시금으로 찾아서 목적 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현재 손해를 조금 최소화하면서 한 건은 유지를 그대로 권해드렸습니다.
0: 그렇군요. 그리고 몇 년 전에 목돈 마련용으로 가입한 종신보험도 있으셨다고 했잖아요.
2: 맞아요. 지금 월보험료를 20만 원씩 납입하고 계시는데 다른 보장은 없고 3,600만 원의 일반 사망보험금만 보장이 되는 종신보험이었는데 심지어 납입 기간을 잘못 알고 계셨어요. 10년 납입인데 5년을 납입하신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납입을 해야 된다는
1: 5년 납인 줄 알고 가입을 하셨는데 그죠?
2: 10년 납으로. 네. 근데 지금 현재 54개월만 더 납입을 하셔도 원금의 110%는 보장이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4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요것만 납입하시고 목돈으로 활용하시기로 하셨어요.
0: 처음 가입할 때 분명히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 꼭 지나고 나면은 왜곡되게 기억하는 것들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보험이라는 금융 상품 같습니다. 자, 그렇군요.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고 있는데 이분이 운전자 보험도 있었고 주택화재보험도 가지고 계셨거든요.
2: 네, 우선 주택화재보험은 만 원의 불필요한 보장 없이 필요한 화재 담보로만 잘 가입이 되어 있으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유지를 권해드렸고 월 9만 원씩 납입되고 있는 운전자 보험은 제가

0: 권해드렸거든요. 영업용 화물차를 운행 중이시잖아요.
1: 네.
0: 여기서 깜짝 퀴즈 드릴게요. 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취소는 되지만 벌금을 배로 내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벌금을 배로 내야 한다. 그러게요. 뭘까요? 정답은 왠지 내야 할것 같아요. 잘못을 많이 했으니까 O로 해보겠습니다.
0: 엑스죠.
2: 오랜만에 땡이네요.
1: 영 아니라는 거죠, 지금.
2: 네, 일단 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이 누적되는 경우는요, 최악의 경우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그렇죠.
2: 네, 아무래도 직업적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면허 취소 위로금 같은 담보들이 좀 충분해야 되는데요. 기존 운전자에는 500만 원, 제가 예시시켜드린 운전자 보험에는 면허 취소 위로금이 1,500만 원이 들어가고요. 보험료는 오히려 절반 수준인 4만 5천 원에 제가 예시시켜드렸습니다.
1: 근데 보험료가 저렴한데도 오히려 담보는 더 좋아졌어요.
0: 이게 이제 여러 보험사를 비교하다 보면은 같은 담보인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저렴한 곳도 있고 혹 그보다 더 비싼 곳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 청취자분께서 본인이 직접 요거를 파악하고 가입을 하는 게 어려우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 보험료가 저렴한 곳을 찾아서 가입을 하시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도 꼭 알아주셔야 돼요.
1: 그렇군요. 월소득 500만 원에 매달 60만 원씩 보험료 납부하고 계셨던 우리 개인 화물차 기사님. 그래서 총 얼마의 보험료를 어떻게 줄이시게 된 건지 김정수 팀장님이 정리를 해주시죠.
2: 네, 기존에 월 60씩 납입하시던 보험료를 일단 39만 원까지 줄여드렸고요. 그중에 20만 원은 앞으로 4년 정도만 더 납부하시면 2,400만 원을 원금 정도에 한 240만 원을 이자까지 목돈으로 마련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 보장성 보험은 월 19만 원에 해결이 된 거죠. 당연히 보험료는 줄였지만 보장의 범위는 넓어졌고요. 중복해서 가입된 종신보험 하나를 해지하면서 월 19만 원의 보험료에 실손 및 진단비 그리고 비급여 치료비까지 보완해드리면서 상담을 마쳤습니다.
1: 얘기해 주신 이런 보장들 다 보완을 함에 있어서도 역시 두 번째 고민 사연의 주인공이신 청취자님 역시 10만 원대 건강 관련된 보장성 보험 다 리모델링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상담 그리고 도움 필요하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휴대폰 여시고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누르시면 됩니다. 상담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지만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자, 문자는 계속 받아보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지금까지 재무 설계 전문가 권지은 팀장님, 김정수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3: 수고하셨습니다.
4: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5: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5: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경동 나비엔.
7: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8: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보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2: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워.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6: 세상에 나쁜 보험, 좋은 보험 없습니다. 나에게 맞고 저 사람한테는 안 맞는 보험이 있을 뿐이죠. 여러분이 가입해서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들은 목적에 잘 맞는 게 맞는지 따져보고 유지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겠죠. 전문가와의 상담, 점검 원하는 분들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지만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굿나이프 끝곡은 이은미의 기억 속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5: YTNS FM.
6: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에도 약하게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일부 인천과 경기, 충청과 제주, 전남 해안에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차츰 전국에 비구름이 확대되겠고 돌풍도 몰아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많게는 250mm 이상, 남해안에도 150mm, 남부 내륙에 최대 80, 서울 등 중부지방에 10에서 60mm가 예상이 됩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중반쯤 서서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통일로가 서대문역에서 경찰청 앞쪽으로 하위 2개 차로 부분 통제 이어지고 있고요. 충정로역에서 시청 쪽으로 우회전하는데도 통제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는 길 성수대교 목간 지점 4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이 뒤쪽으로 한강대교 이전부터 사고 지점을 지나 영동대교까지도 시속 30km 안팎으로 더디게 이동을 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뉴스 FM 저녁 5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엔 YTN 제공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철거 중이던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 차도가 무너지며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를 우려해 2시 50분쯤부터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인명구조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구조된 6명 가운데 2명이 사망했고 1명이 중상, 3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숨진 인원은 60대 남성 1명, 50대 남성 1명으로 모두 현장 작업 관계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서울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공사 붕괴 사고로 서울역에서 신촌역 구간 등이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이번 사고로 서울역 신촌역 간 전차선 단전이 발생해 해당 구간 열차 운행이 중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수색구간 전동열차 운행도 중지됐지만 1호선 및 문산역에서 용산을 거쳐 용문으로 가는 경의중앙선은 정상 운행합니다. 또 행신 서울 용산역 구간은 KTX 운행이 중지됐으며 다만 이외 모든 KTX는 서울역과 용산역까지 정상적으로 운행합니다. 일반 열차의 경우 서울역 혼잡을 분산하기 위해 대전 수원 가는 수원까지만 대전 이남에서 올라오는 열차들은 대전까지만 운행하며 장항선의 모든 열차는 천안까지만 운행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진전 기대감에 코스피가 8000선에 안착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2.55% 오른 804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지수는 2.84% 오른 8070으로 출발해 8130까지 오르며 장중 최고치 경신과 함께 8100선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2.22% 상승해 29만 9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도 5.7%가량 급등해 205만 2천 원의 거래를 마치며 종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 DX 부문 직원들이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민사 31부는 오늘 삼성전자 DX 부문 조합원 5인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 대응 연대가 지난 15일 초기업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2026년 임금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섭 요구안이 그 내용 자체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교섭 요구안을 마련할 때 설문조사를 했고 그런 과정을 보면 소속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주택거래 시 실거주 의무 유예가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해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한 대통령령안 25건과 법률 공포안 45건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그동안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받지 못했던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세입자가 있는 매도 매수인은 오는 29일부터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 1분기 서울 연립 다세대주택 매매 거래량이 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부동산 플래닛이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분기 서울 연립 다세대 매매 거래량은 1만 200여 건으로 지난 2022년 2분기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분기와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각각 약 17%, 49% 증가했습니다. 전체 25개구 가운데 19개구에서 직전 분기 대비 거래량이 증가했으며 노원구와 성북구, 은평구, 강서구 순으로 증가폭이 컸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열린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에 대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공개석상에서 사과했습니다. 정 회장은 오늘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일로 깊은 상처와 실망을 느끼신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과 박종철 열사 유가족, 광주시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 회장은 이유가 무엇이든 국민 여러분의 상처를 드린 것은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어떤 변명도 하지 않을 것이고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고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준도 더 높이겠다며 오늘의 사과를 끝이 아닌 시작으로 삼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스타벅스 카드 환불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충전 금액 사용 비율과 관계없이 잔액 환불을 진행합니다. 환불은 계정당 총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신청 후 7영업일 이내에 환불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스타벅스 카드 이용 약관에 따라 최종 충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나머지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습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무거운 책임감과 자숙의 마음을 갖고 최근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준을 완화해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사과에 대해 그동안의 극우적 언행을 봤을 때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가식적 사과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SNS에 정 회장의 뒤늦은 사과를 보며 씁쓸하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맨입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님을 명심하라며 5.18 영령들께 더 머리 숙여 사죄하고 더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광우병과 사드, 후쿠시마 사태로 재미를 봤던 과거의 기억을 잊지 못하고 스타벅스를 희생양 삼아 또다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직접 스타벅스를 공격하고 정부와 경찰이 총동원돼 달려드는 이유는 이른바 인민재판을 벌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곳에 따라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요란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남부와 제주도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로 매우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제주에는 호우와 강풍특보가 함께 내려져 있는데요. 밤까지 초속 20에서 25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일보제휴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이어서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4: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5: 우리나라의 국회의석이 있는 정당은 7개, 국회의석은 없지만 지방의회 의석이 있는 정당은 2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은 모두 49개입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 명이라도 후보를 낸 정당은 총 27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정당은 지역마다 기호가 다릅니다.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4개 정당만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호를 부여받습니다. 제가 의문인 건 이겁니다. 지방선거를 하는데 왜 국회의석수를 기준으로 기호를 부여할까요? 지방의회 의석수 기준이 맞는 건 아닐까요? 왜 지방선거인데 전국적으로 기호가 동일할까요? 안녕하세요. 뉴스청면승부 김준우입니다. 사실 교육감 선거는 아예 기호가 없습니다. 숫자 기호는 문맹률이 높을 때 도입된 제도라는 게 정설인데요. 기호가 꼭 필요할까요? 5월 26일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시작합니다.

0: 네, 김주대 뉴스 정면승부. 오늘은 화요일 여의도 최고의 유망주들과 함께하는 스프링캠프 시간입니다. 오늘 변함없이 윤재관 조국혁신당 전략기획위원장, 박상수 변호사, 과구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0: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버벅거리는데 아, 세이프했습니다. 박상수 변호사님. 아,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신 윤재관 위원장님. 오늘 못 오실 뻔했다고요.
2: 아, 그랬죠. 네. 근데 빨리 왔습니다. 이게 원래 학교에서 먼 학생들이 네. 등교 시간이 빠른 거잖아요.
0: 그렇죠. 지각을 못하죠. 오히려.
3: 네. 저도 부산에서 왔습니다. 아,
0: 네. 아, 이 방송이 뭐라고. 아니 방송 일주일 전이면 지난주에 결석계를 내놓으면 저희도 다 이해를 하는데. 네, 하여튼 방송 욕심들은 또 많으셔가지고, 네,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조금 아, 네, 이 안타까운 소식으로 좀 잠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서대문 서서문 고가 철거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사망하고 네 명이 지금 병원으로 이송된 상황인데요. 주요 서울시장 후보들을 모두 선거운동을 중단한 사태입니다. 유달리 이게 철거 현장에서 좀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안전 문제가 선거에서 좀 이슈가 되겠다. 뭐 꼭 책임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뭐 그런 생각들도 좀 많이 드는데 뉴스 접하면서 세 분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 박상수 변호사님부터.
3: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성장기에 좀 사고가 많았죠. 네. 성수대교부터 시작을 해서 삼풍백화점 뭐 해서 붕괴사고가 유독 많았었는데 또 이런 붕괴사고를 접하게 되니까 정말 착잡하다는 생각이 들고 한 몇십 년이 흘렀지만 또다시 이런 사고들이 반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좀 사회 전체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희생자분과 그 유가족분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 네, 과구신 기자님.
4: 일단 뭐 여야 할 것 없이 선거 운동을 중단을 하고 또 현장을 가겠다고 하면서 이번 사고에 대해서 좀 책임 있는 모습을 이렇게 좀 너무 막 이런 거를 악재를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만으로 일단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이게 사실 서소문 고가 철거 얘기가 어제 오늘 나왔던 게 아니고 2019년도에 이제 D등급 받으면서 얘기가 나왔던 거라서 이제 2025년부터 철거를 시작을 했던 건데 이런 안전 문제가 자꾸 서울에서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서울시를 누구한테 맡길지 유권자분들께서 고민하실 때도 뭐 싱크홀 문제도 그렇고 GTX 문제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으실까 더 이상 이제 내가 서울 시민으로서 안전 문제를 걱정하지 않는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윤재관 위원장.
2: 네.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을 했죠.
0: 네.
2: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직까지도 당연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시민들 그리고 국민들 머릿속에 계속 각인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문제들이 뭐 정치권에서 이것을 이용하려고 해도 잘 안 될 것이고요.
0: 네.
2: 시민들이 박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GTX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시민들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시지만 그러한 것들의 판단을 가지고 투표장에 가서 그에 대한 각자의 판단을 하고 심판을 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안전 문제에 관련돼서는 더욱더 여야 간의 정쟁의 문제라기보다는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의견들을 모으는 그런 지혜로운 자세가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0: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기사 보니까 민주당 모 의원이 이제 오세훈 시장 비판글을 SNS에 썼다가 바로 삭제를 또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뭐 필요에 따라서 그런 뭐 진상 규명은 필요하겠지만 일단 사고 당일은 일단 원인 파악이랑 수습 그리고 어떤 뭐 시민들의 심리적인 위로 이런 것들에 좀 더 주력할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관련 소식은 이후에 또 계속해서 YTN 라디오를 통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좀 이제 지방선거 얘기로 좀 넘어간대요. 그 넘어가기 전에 또 다른 이슈 하나 먼저 다뤄보죠. 그 스타벅스 관련해서 오늘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룹 임원을 해임하고 뭐 모든 고의성을 확인하지는 못했고 근데 뭐 스타벅스 환불 조건도 조금 뭐 낮추는 뭐 그런 조치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사과의 진정성 관련해서 또 정치권의 평이라나 이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박상수 변호사님부터 말씀 주시죠.
3: 그러니까 정용진 회장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 담당자에 대한 문책들도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지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너무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어떤 그러한 지금 반응이라든가 대응은 좀 과유불급이다. 너무 과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 사실 이러한 부분들 헤이트 스피치와 관련돼서 이런 사회적 압력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문제 삼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그걸 넘어서서 뭐 광수대가 뭐 나서서 갑자기 수사를 한다고 그렇게 나온다라든가 아니면 그런 식의 좀 반응들 불매 운동으로까지 이어진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너무 과하지 않는가 이제 이 정도 선에서 소비자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0: 네, 곽우신 기자님.
4: 저는 정용진 회장이 이번 사과가 충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용진 회장이 사실 지난번 처음에 사과문이 나왔을 때가 오히려 조금 더 정제된 톤이었고 오늘은 사족이 달리는 바람에 사족이 너무 컸다. 서로 국민의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를 좀 왜 갑자기 이 맥락에서 나왔는지 등장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0: 아, 20, 30대 직원들의 역사인식이 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던 부분들이요.
4: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그 처음에 입장문 전문을 보게 되면은 쪽에서 네. 본인의 다 책임이고 뭐 어떻게 물론 이제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라는지가 잘 안 나와 있던 부분도 아쉽습니다만 후반부로 가면서 왜 이 우리 국민들 서로 생각은 다르지만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뭐 하는 한 마음을 같을 건지 이런 맥락이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지금 이 잘못 오독하게 되면은 뭐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5.18과 관련해서 뭔가 다른 생각이 있는 것도 말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맥락에 따르면. 근데 저는 이게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불거지게 된 건 이거는 사실 이론의 여지가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무슨 역사에 대한 해석을 두고 논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최소한의 그리고 한국 근현대사의 그 아픔을 공유하는 지금 우리 오늘 살고 있는 시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될 인간적인 도리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왜 굳이 그런 말을 했으며 그리고 이제 본인 바로 그냥 6초 동안 고개 숙이고 퇴장을 하고 나서 이후에 나온 진상조사 결과도 보게 되면은 신세계그룹이 밝힌 거는 직원 5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중에 3명 핸드폰 제출을 거부했다는 거잖아요. 네. 아 그렇죠. 뭐 사생활을 거부할 수 있죠. 근데 네. 문제가 된 그 탱크데이 관련해 가지고 한 그 이름 나온 이 세 명 중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아무리 신세계 측에서 고인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간에 이제 컨펌되는 과정에서 미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초로 이거를 아이디어를 만들어갖고 한 그 사람이 진짜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는 신세계 그룹의 이번 발표도 굉장히 미진하다라는 네. 점에서 뭐 정치권이야 당연히 너무 여기에 기름 부어가지고 악용하는 건 저도 되게 생각하지 않지만 시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대단히 좀 부족하고 모자란 발표였다 생각이 듭니다.
0: 정용진 회장의 그 사과문 해당 부분 곽우신 기자가 지적한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미래 세대에 남겨주고 싶다는 마음만큼 우리 모두 같다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좀 해석에 좀 열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윤재관 위원장님.
2: 죄송하지만 정용진 회장의 사과는 사과로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0: 네.
2: 2022년도에 멸공 논란 혹시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네. 그때도 이제 불매운동 신세계에 대한 불매운동이 있었는데 그때도 사과했지만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그럴 수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배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네티즌 사이에서 엄청나게 많이 그동안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 대한민국의 가장 아팠던 현대사에서 가장 아팠던 그 사건을 가지고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 일배적인 성향을 또 한번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지금 민주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0: 네.
2: 자기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민주당이 공천화했던 공천한 김영남 후보가 과거 국힘 소속일 때 5.18에 대해서 어떻게 발언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18과 관련돼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폄훼성 발언 특히나 헬기 사격과 관련된 폄훼성 발언을 했는데 그 후보를 그대로 공천하고 그 후보는 지금까지도 그에 대한 사과나 자기가 잘못된 인식을 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정용진 회장을 비판하는 건 좋은데요. 그 비판이 자기에게도 적용이 돼야 됩니다.
0: 네.
2: 왜 자기가 추천한 공천한 후보가 과거 했던 얘기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습니까? 이런 이중잣대가 는 5.18 이중잣대로 5.18을 얘기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민주당이 다시 한번 자신의 성찰하기를 촉구합니다.
0: 알겠습니다. 그 이번에 그 신세계의 그 메시지 관련해서 무신사랑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 무신사가 이번에 7년 전 예를 다시 사과를 하고 다시 이제 박종철 기념사업회 센터를 또 이제 찾았더라고요. 임원들이. 그래서 최소한 정용진 회장이 뭐 광주를 방문하든가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부분도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연이어서 무거운 주제를 두 개를 했더니 저도 많이 어렵네요. 이번에 이제 또 오셨으니까 윤재현 회장 없으니까 뭐 대본 순서랑도 그렇고 평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택을 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이른바 대부업체 차명 운영 의혹과 관련해서 논박이 계속되고 있고 아마 내일 있는 TV토론 같은 데서도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평택 전반적인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박상수 변호사님.
3: 글쎄요. 저는 진짜 이 의혹은 뭐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은 민주당에서 굉장히 그리고 민주당 쪽 진영에서 굉장히 문제가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아무리 직업에 귀천은 없다지만 우리가 정치인으로 나서기에는 조금 이 대부업이라는 업종은 조금 맞지 않는 게 아닌가. 더구나 항상 노동자 서민을 중시한다는 민주당의 후보로 나서기에는 맞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서민들의 삶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줄 수 있는 직역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이 김용남 후보의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유희동 의원 쪽에서도 고발이 들어간다고 제가 어디서 언뜻 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네. 이러한 부분들이 법리적으로 다퉈지기 전에 김용남 의원 쪽에서

0: 이게 다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
1: 그럼 왜 그러니까 우리 당 정치인들 중에서 네. 이해훈 후보자나 김용남 의원 같은 분들을 왜 데려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이해훈 후보자는요. 윤어게인 센터였어요. 윤어게인 집회에 네. 제가 그 사진이 있는데 네. 센터에 서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당내에서 정말 저희 개혁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과 정말 격렬히 부딪혔던 사람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영입해가는 거 보고 뭐지? 라는 생각이 든 거죠. 네. 네. 그래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체성이 뭔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영입 인사입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곽우식 기자님.
2: 일단 그 처음에 이제 논란이 불거지고 이제 의혹 자체도 뭐 물론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의혹에 대응하는 김용남 후보의 이제 해명이 더 논란을 키우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0: 네.
2: 일단 뭐 TV조선이든 JTBC든 관련해서 보도가 나오면 김용남 후보가 해명을 하는데 그 해명을 반박하는 보도가 추가로 나오는 형국인 거잖아요.
0: 네.
2: 뭐 녹취 관련 부분이든 뭐 수익과 관련 부분이든 뭐 이후에 뭐 차명 관련 부분이든 그러니까 뭐냐면은 김용남 후보가 처음부터 깔끔하게 이제 잘 해명을 해놔야 이게 이제 여파가 줄어드는 건데 김연아 후보께서 아 뭐 가족의 어떤 사정이 있었고 본인은 좀 억울하고 실제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지만 근데 보도가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보도에 어디가 사실이고 사실 아닌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거를 빠르게 진화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형적으로 이제 이 호미로 막을 가래로 막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토론도 그렇고 평택을 선거 자체가 기승전 이제 김용남 후보 대부업으로 끌려 들어간 상황이다 보니까
0: 네.
2: 이렇게 이슈가 블랙홀처럼 되어버리게 되면 결국 이 대부업 놓고 투표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0: 네.
2: 평택을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이제 2강이라고 볼 수 있는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가 이제 사실은 비슷한 파일을 놓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 연성 지지층,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이 아니라 연성 지지층 분들이 김용남 후보를 찍을지 조국 후보를 찍을지 고민하는 가운데 이런 이슈가 자꾸 나오면서 이미지가 프레임이 아 김용남 후보 거짓말하는 후보인가? 아 김용남 후보 처음부터 깔끔하게 해명하지 않는 후보인가? 이것만 사실 타격이 있는 거죠.
0: 네. 네, 조국 혁신당에서는 뭐 호재겠네요.
3: 아니 부끄럽죠. 이런 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0: 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지적했듯이 공인이 되겠다는 사람이 해명하는 과정 속에서 거짓말을 계속 늘어놓고 그 거짓말을 또 다른 거짓말로 덮고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게 진짜 통탄할 일이고 처참합니다. 보고 있으면 민주당을 평생 지지하셨던 분들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어요. 너무 부끄럽다. 이렇게 부끄러운 적은 없다. 내가 이번에는 꼭 3번 찍겠다.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마음, 그분들의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고리대금이 망국의 징조다라고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재명의 선택이라면서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배치되는 사람이 이재명 파리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거짓말로 늘어놓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부업체의 대표라고 하는 한모 씨. 이 한모 씨는 김용남 후보와 오랜 기간 동안 같이 했고 TV토론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대리인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대리인으로 참석하고 본인의 사인까지 남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모른다고 했어요. 거의 모르는 척 했어요. 이 정도 되면요. 이게 그분의 그 김용남 후보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가 다 거짓말이거든요. 또 하나의 거짓말이 어제 나왔죠. 2020년에 동생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떠안았다라고
0: 네.
3: 했는데 녹취가 나왔죠. 2018년도에 대부업체에 돈을 끌어와야 자기가 또 장사를 할 거니까 돈 투자해라, 돈 넣어라 이렇게 해서 대부업체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자기의 녹취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에 대한 사과를 하거나 그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고 내가 그런 말 한 걸 기억하기 어렵다.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자기 목소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 아,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좀 불미스럽게 이런 문제에 연루돼서 국민들께 너무 송구스럽고 평택 시민들께 죄송스럽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죠. 우당으로서. 근데 본인이 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거짓말로 부정하는 그리고 평택을이 이번에 재산 축소 때문에 재선거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지역에 또 재선거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시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김용남 후보는

0: 후보의 자격이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0: 이재명 파리 이제 제발 좀 그만하시고요. 약탈적 금융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에 어떻게 거짓말을 해도 빠져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네.
1: 알겠습니다. 제가 그 선거 시기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위해서 그게 저 사실 김용남 후보 전화번호도 없지만 김용남 후보 측 입장을 제가 어제 인터뷰도 했기 때문에 조금만 얘기를 하면 일단 농지 농업법인 자회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명은 아닌 것 같아요. 실명이죠. 예. 네. 그러니까 대표가 다른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한모 사무국장 뭐 이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주식은 갖고 있는 거니까 차명은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차명이란 단어는 약간 부정확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대부업에 대해서 제가 옹호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약탈적 금융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자 제한법이나 뭐 대부업법상에서를 넘는 폭리는 아니었다. 합법은 합법이었다. 근데 정치적 윤리적으로 비판이나 비난 부분은 이제 유권자분들이 판단할 부분이고 최소한의 어떤 뭐랄까요? 공정함을 위해서 여기까지만 빙의해서 예. 말씀드리고
0: 어제 네. 어제 이 방송을 저도 이제 들었는데 네. 방송하는 시간에 본인이 했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게 다른 방송국의 보도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1: 아, 네.
0: 예. 자기가 네. 오랫동안 같이 이제 정치 활동을 같이 했던 사람. 지금은 후원회 사무국장 네. 한모 씨.
1: 네.
0: 모르는 사람처럼 얘기했잖아요.
1: 아.
0: 예.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얘기했는데 그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TV 토론의 후보를 대신해서 나가고 그 나갔다는 사실을 본인이 한 모 씨가 사인을 한 문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1: 네, 제가 말씀드린 건 모르는 분이라고 한 적은 없고요. 후원회의 사무국장 직위인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
0: 후원회 사무국장으로서 네. 선관위에 등록까지 돼 있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0: 네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계속 네.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1: 네 어쨌든 그 후원회 사무국장이었다는 거를 어제 김용남 후보는 자기는 어제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정리를 하고요. 또 이제 왜냐하면 저희가 선방심이나 여러 군데서 막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0: 반론권 차원에서 네. 반드시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1: 살얼음을 걷는 진행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네. 상황에서 이제 뭐 단일화 얘기는 거의 뭐 물 건너 간 것 같고 지금 뭐 서로 이렇게 공격이 있으니까 사실 두 후보 간에 그러니까 그 조국 후보와 이제 네. 누구냐 저기 이름도 지금 합의 김용남 후보 간의 단일화는 이제 없는 것 같고 황교안 후보랑 유희동 후보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들으시는 그러니까 얘기 있으세요?
2: 사실 이게 보수도 많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인위적 단일화가 어떤 화학적 결합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에 의해서 자동 단일화가 그러니까 이기는 후보에게 표가 몰려지는 그거가 이제 가장 바람직하다고 기대들을 하는데 이게 또 조국 후보랑 김용남 후보가 지금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지 않았습니까? 지금 네. 이 상황은 이제는 못 합칠 것 같다라고 이쪽에서도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그렇다면은 이제 인위적 단일화가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네. 이제 유희동 의원도 이제 최우선순위로 한번 좀 최우선까지는 아니지만 우선순위로 생각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황교안 후보 역시 여기서 완주해가지고 유희동 의원 발목을 잡아봐야 본인 입장에서 뭐 그렇게 좋을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단일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다.
1: 네. 네,
2: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1: 알겠습니다. 과구신 기자님 이것만 좀 여쭤볼게요.
3: 네.
1: 그 지금 이 김용남 후보 이슈가 평택의 국지적 이슈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지역에 영향을 좀 미치는 전국적 쟁점이 네. 되고 있느냐 어느 쪽으로 보세요?
3: 저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전국 쟁점이라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께서도 이제 라디오 인터뷰 나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부산에 네. 있는 지인들이 네. 국민의힘 이거 관련해가지고 아 뭐 찍을 때 김용남 후보 때 민주당 못 찍겠다고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전했는데 물론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판세를 보았을 때 지금 전국을 가르는 주요 이슈라 보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니 김용남 후보가 대권 주자급은 아니잖아요.
1: 네. 그러니까
3: 김용남 후보께서 대단히 유명하시고 대단히 물론 이제 민주당 지지층은 당연히 유명하신 분이지만 네. 패널도 열심히 하셨고 네. 그분의 이 인지도나 위력 자체가 일단 전국급이라고 대선 주자급이라 보기가 어려운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민주당 고관여층 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거예요. 조국신당과 네. 맞물려 가지고 네. 과연 이 후보가 민주당스러운 후보냐 민주당을 대표할 만한 후보냐 아니면 혁신당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저런 후보보다 오히려 조국 후보가 훨씬 더 깨끗하고 한 이 후보 아니냐 이렇게 이 갈등인 거지 이것 때문에 중도층 입장 장에서 김용남 후보 같은 이 후보를 공천한 민주당 내가 못 찍겠는데 나는 꼭 국민의힘 찍어야지 이건 저는 조금 과도하게 좀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아.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제 그렇게 커질 수 있겠죠. 계속 거짓말 이슈로 나오면서 네. 네. 거짓말하는데 근데 당에서는 계속 아 우리가 해봤더니 불법적인 거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완주하는 거지 이런 식의 반응 나고 네. 이게 스택이 쌓이게 되면은 전국구가 될 수 있겠지만 네. 지금 단계에서는 좀
1: 아직은 아니다. 미풍이다. 네. 네. 네. 아니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윤재관 위원장님.
0: 네. 뭐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죠. 네. 근데 그렇게 판단하면서 위기에 자기도 모르게 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1: 점점 쌓이는 거다.
0: 선거는 그런 거죠. 본인이 위기를 느끼면 이미 판이 끝납니다. 자, 2년 전에 후보 등록이 다 끝났어요. 총선 때. 근데 어떤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했고
1: 세종에.
0: 이게 예, 네. 세종에 이게 전국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겠다. 그래서 하루 만에 후보직을 박탈시켰습니다. 네. 이번에 전북 후보가 직접 돈을 이렇게 살포하는 행위가 보였잖아요. 네. 나왔잖아요. 정광석화처럼 그 후보를 날렸습니다. 네. 그 왜 그렇겠습니까? 그 영향이 전국 단위로 전북은 물론 전국 단위로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라는 판단 그리고 그러한 경험들 그걸로 인해서 그 신속한 판단을 내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십시오. 김관영처럼 똑같이 후보자 본인의 육성이 다 나왔어요. 거짓말로 해명했다라는 본인의 육성이 나왔어요. 근데 김관영 지사하고는 정반대의 지금 길을 민주당이 가고 있습니다. 그냥 나 모르겠다. 후보가 알아서 해명해라. 이렇게 가고 있으니 전북에서 보시기에 어떻게 쓰시겠어요? 그 전북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 어떻게 보시겠어요? 왜 이렇게 고무줄이지? 왜 잣대가 이렇게 고무줄이지? 과거에 세종에서는 부동산 투기해서 잘못됐다고 하니까 바로 자르더니 이번에는 왜 저렇게 가만히 놔두지? SK 하이닉스 옆에 다른 회사 명의로 해가지고 회사 가족 회사 명의로 해가지고 저렇게 100억 가까운 투자를 한 것 같은데 그거 부동산 투기 아니야? 근데 왜 가만히 있지?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시간이 가면서 전국 단위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선거는 결국 막판에는 이런 것 같아요. 현실적인 측면을 보면 자기 지지자, 네. 자기를 지지한 사람들을 최대로 결집시켜서 투표장으로 가게 하는 유인을 만드는 것이 선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십니다. 이런 걸 보면서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더 많이 투표장에 가야겠다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아, 왜 민주당이 내가 생각하는 민주당이 아닌데 왜 이렇게 이중잣대지? 왜 고무줄잣대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투표율이 더 낮아지지 않을까.
1: 여기까지
0: 걱정입니다.
1: 듣고요. 저희가 이제 2부에서는 영남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서유미입니다.
4: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6: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7: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8: 안녕하세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송영종입니다. 도시의 품격은 예술의 깊이로 완성됩니다. 6000년 서울의 시간엔 2000년 역사도시의 숨결과 600년 수도서울의 이야기가 흐릅니다. 장인의 숨결이 겹겹이 쌓여 오늘의 서울을 이루고 시민의 일상까지 이어지는 힘을 지닌 도시. 서울은 그 자체로 예술이고 이것이 서울다움입니다. 예술가가 창작 영토를 넓혀갈 수 있도록 글로벌 문화도시 서울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9: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1: 네, 뉴스 정면승부 윤재관 위원장, 곽우신 기자, 박상수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구로 간다는 게 정확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동남풍이 아니라 박풍 TK풍이 불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한 얘기가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충북 강원 부산 경남

0: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당 출입 야당 출입이신 곽우신 네. 기자님,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신속히 등판해서 이렇게 광역으로 더 넓게, 그러니까 대구를 넘어서 돌아다니는 건 상당히 좀 의외의 행보인데 이 배경이 뭐가 있는 겁니까?
1: 장동윤 대표가 약하기 때문이죠.
0: 아,
1: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장동윤 대표 입장에서는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해서 여기저기 이제 좀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만 네. 뭐 오늘 서울 유세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서울시당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네.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장동윤 대표에 대한 비토 정서가 있고
0: 오지 말라.
1: 네. 그리고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장동윤 대표가 정말 선거에 도움이 되는 걸까? 지금 부산 북각 같은 경우에도 네. 박미식 후보가 처음에 장동윤 대표랑 이렇게 밀착하는 모습을 보인 게 오히려 지금 성적의 패인도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분석도 지금 중간평까지 막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대신해가지고 보수 충결집에 도움되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 해서 혹시 대구는 유영하 의원을 통해가지고 박 전 대통령의 등판을 꽤 오랫동안 공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후보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네. 대구가 성사가 되는 그림이 만들어지니까 다른 지역의 후보들도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었던 후보들을 중심으로 네. 여기에서 요청이 오는 거고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걸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으니까 보폭을 늘려 사실상 이제 수도권과 호남 빼고는 모든 지역을 다 가는 그림이 되어버린 거죠.
0: 아, 그러니까 지금 이장우 시장 그쵸. 대전에도 갔고 그다음 김영환 지사와 함께 유경수 여사 생가도 갔고 경남 강원까지 간다는 건데 그럼 이걸 기획한 거는 각 지역 선대위에서
1: 중앙 선대위 아닙니다.
0: 중앙 선대위는 아니다.
1: 네, 네 지역 선대위입니다.
0: 아, 그럼 뭐 큰 그림은 아니고.
1: 아, 네, 큰 그림은 이번 판에 박 전 대통령을 전면제 등판시켜가지고 만회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온 기획이 아니라 네. 처음에 이제 마이크로하게 들어가 대구에 박 전 대통령이 다시 와서 추경호의 힘을 실어주면은 네. 김부겸 후보 이걸 꺾을 수 있겠다, 누를 수 있겠다 이걸로 시작한 기획이었는데 네. 다른 후보들이 붙으면 특히 이제 이장호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인연이 네. 있으니까 네. 했더니 이제 바로 해서 박 전 대통령 뭐라고 합니까? 동지다. 그래서 되게 신뢰성 있는 분이다.
0: 그 유명한 대전은요 때 네, 같이
1: 거기에 있었던 거 보니까 그런 식으로 네. 힘떡 실어주니까 그림 나오네. 그러니까 하루 쉬고 바로 이제 부울경 강원까지 일정이 만들어지는 거죠.
0: 그 부분이 보수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다.
1: 는 게 이제 지선들의 판단인 거죠. 지방선대위.
0: 네, 박상수 선생님 어떠세요?
2: 제가 우재준 의원이랑 최근에 식사를 한번 했는데
0: 우재준 의원.
2: 예, 예. 네. 우재준 의원이 대구 북구의 이제 국회의원이지 네.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대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세 참여가 효과가 있다. 지금 어찌 보면은 여론조사도 나중에 언급하실
0: 네,
2: 거죠?
0: 제가 언급할
2: 예, 네,
0: 겁니다.
2: 알겠습니다.
0: 네, 얘기하셔도 돼요.
2: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세가 변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0: 네.
2: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대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우리 당 정치인들은 좀 상당한 자신감을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0: 부산에는 그래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2: 글쎄요. 부산과 대구는 그 약간 분위기 자체는 조금 다르죠. 같은 영남이긴 네. 하지만 그렇긴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소구력은 뭐 보수 진영에서는 아주 뭐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0: 기장을 같이 간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2: 그러니까 기장으로 간다는 것 같습니다. 보고. 저도 들었습니다.
0: 국갑은 예. 피해 주는 건가요?
2: 그러니까 예. 그 이 대구 유세를 할 때 네. 묘한 풍경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진숙 후보가 함께하지 못했어요.
0: 아.
2: 네, 그 없었습니다. 그 네. 자리에. 네, 그러한 부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전체적인 보수의 큰 어르신으로서 보수의 재건이나 이런 흐름에서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0: 저 뻔히 보기 때문에 굳이 북갑까지는 출정을 안 할 것 같다.
2: 네, 전체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0: 아, 네. 그럴 것 같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3: 예고된 역습이 찾아왔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건 민주당의 책임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를 낙관하면서 연대와 통합, 야권 그 진보개혁 세력의 연대를 위해서 민주당이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지금 울산을 보십시오.
0: 네.
3: 단일화 여론조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졍습니다.
0: 네.
3: 조국혁신당과 관련돼서도 같이 연대에 대한 논의를 하자고 했지만 정식적인 논의는 한 번도 제안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일로 승부 보겠다고 하다가 지금 탄핵된 대통령이 다시 나타나는 이런 역습을 만들어낸 것이죠. 근데 기껏 한다는 게 윤 어게인 물러갔더니 박 어게인 하는 거잖아요.
0: 네.
3: 근데 사실 정치적인 자산이 없는 정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건 좀 국민들에 대한 그 저 부끄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탄핵된 대통령이 9년 만에 다시 선거 전면에 나온다. 이게 대한민국 국격에 무슨 도움이 될 건더러 대한민국을 잘 아는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아주 높게 보는 해외 시민들이 이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나라가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0: 대한민국에도 도움이 안 된다. 민주당도 연대와 통합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힘있게 이 선거를 준비할 수 있었는데 그 골든타임을 다 날린 그 후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봅니다.
1: 네, 대구 같은 경우 지금 한국사회 여론 연구소가 CBS 의뢰로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대구거주 성인 1,001명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무선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추경호 50.1, 김부겸 41.1. 제 기억으로 최근 한 달간 오차범위 바깥에 격차가 난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대구 이거는 굉장히 그 변화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일 것 같네요.
2: 아, 그렇죠. 아, 물론 국민의힘이 대구를 지킨다는 걸 기뻐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적인 상황인 건 맞는데요. 근데 어쨌든 진짜로 이번에 혹시 대구시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는 거 아니야? 했던 위기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본진을 어떻게 빼앗길 수 있다라는 그 위기감과 공포 자체는 좀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2: 다만 이제 이걸 얼마나 확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고, 사실 김부겸 시장 측에서는 꽤 탄력받았고 이번이 선제일루의 기회다 싶은 게 있었는데
1: 네.
2: 뭔가 그 기회가 조금씩 빠져나가는 듯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 때문에
1: 네.
2: 좀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들도 있죠.
1: 그때 이제 공소취소 특검 논란 때문에 한번 보수 결집이
2: 그렇죠.
1: 이루어지면서
2: 그게 사실상 시발점이었죠.
1: 그렇고 이번에 이제 여기서 보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등판이라는 이제 카드를 내밀었으면 대구에서 김부겸 캠프도 뭔가 카드를 내밀어야 될 텐데 그 카드가 뭘지 있을지 궁금하기는 하네요. 알겠습니다. 부산 얘기 아까 조금 물었는데 지금 박정화 의원 인터뷰가 보니까 친한계라고 평가받는 부분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북값까지는 안 오지 않겠냐라고 오게 되면 박민식 후보한테는 어쨌든 탄력이 될 거고 한동훈 후보한테는 악재가 될 거는 분명한 거 아닌가요? 그죠?
3: 네, 뭐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북값까지는 안올 분위기인 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1: 확실합니까?
3: 예, 그거는 맞고
1: 네.
3: 그렇긴 한데 이제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혼자서 선거를 치러 나가기가 거의 힘든 상황으로 몰리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외지인들을 불러다가 지금 그러는데 사실 하정우 후보도 비슷하죠. 지금 보면은 김어준 씨 방송부터 시작해서 또 제가 이 헤이트 스피치와 관련돼서 이야기하면 이 말씀을 아까 드릴까 말까
1: 네.
3: 하다가 여기서 드려야지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도 나온 그5.18 전야제 때
1: 네.
3: 뭐 이준석으로 드는 액, 뭐 장동혁으로 드는 액을 뭘로 물리쳐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나온 유튜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하정우 후보는 거기도 나가고 있거든요.
1: 네.
3: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외지인 타령을 하지만 이두 후보 다 지금 외지인에 기대지 않으면 도저히 선거를 치를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1: 네.
3: 네, 그런 부분들이 아마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제한적일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북값 어떻게 보세요? 과거신 기자님.
2: 부산 북값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 원했던 그림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박민식 후보 측에서는 뭔가 이거를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이벤트를 못 만들고 있다는 게 핵심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박민식 후보 캠프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등장을 상당히 좀 바라고 있는 눈치입니다. 부산 온 김에
1: 네.
2: 북값도 한번 들려주면 좋겠다라는 건데 성사가 될지는 물음표인 거죠. 그게 실제로 움직일지는. 그러니까 지금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삭발도 하고 노모도 등판하시고 뭐 해서 그거 가지고 또 이제 그 삭발 장면을 가지고 좀 이렇게 홍보에 또 활용도 하고 하더라고요. 보면은 그런 정도 말고는 이벤트를 만들 만한 수단이 없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상황인 거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박민식 후보가 당이 있고 이 당에서 이제 조직을 잡고 있고 당세가 붙게 되면은 한동훈 후보가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 당세가 안 붙는 거죠. 그래도 기승전 뭐냐? 장동 대표가 약하다. 장동 대표가 한동훈 후보만 떨어뜨리겠다고 그렇게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박민식 후보의 최근 여론조사 추이가 좋지 않은 거는 지금 당 상황이 어떤지를 좀이 북갑이란 지역구에서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네. 국감에서 민주당 하정우 후보는
0: 네.
1: 어떤 전략으로 이걸 맞설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0: 지금 전략이 잘안 보이던데요.
1: 잘안 보인다.
0: 예.
1: 네.
0: 전략이 다들 할 거라고 예상했던 전재수 하정우
1: 투샷이 잘안 보여요?
0: 예.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1: 네.
0: 그러니까 전재수 후보도 이제 그 여론조사로 많이 앞서고 있는데 본인의 삼선을 했던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잘 되는 것은 본인한테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1: 네.
0: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을 더 키울 수 있는 계기인데 이상하게 잘 안 보여요. 이유를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정우 후보가 하정우만의 목소리와 캐릭터 그리고 본인의 스토리 서사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 제가 뭐 엄청난 정치 고관여층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아끼던 수석 정도밖에 안 되고 본인이 네. 북갑에서 어떻게 살아왔었는지 부산에서 본인이 어떠한 뭐 스토리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이는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매우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여론조사가 많이 앞선다는 표현을 하셔가지고 제가 소개를 할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조금 앞선 게 있고 안 앞선 게 있습니다. 그래서 26일 리얼미터가 뉴스핌 의뢰로 23, 24일 부산시 18세 이상 805명으로 대상으로 한 거에서는 전재수 44.8, 박형준 42.8, 오차범위 내인 2%포인트도 돼 있고요. 정의한 개혁신당 후보가 3.1%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조사도 아마 무선 ARS 방식으로 이루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에이스 리서치가 부산일보 의뢰로 23, 24일 한 거는 전재수 47.4, 박형준 41.5. 이것도 일단은 오차 범위 내에 있다는 점, 부산 자동 응답 방식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울산으로 넘어가죠. 지금 울산이요. 여론조사를 해서 지난 주말에 후보 단일화가 김상욱, 김종훈 두 후보가 됐어야 되는데 김상욱 후보가 단일화 여론조사를 중단을 발표했고 거의 김종훈 후보는 뭐 고발을 불사할 것 같은 느낌으로 있어서 이게 지금 파행으로 그쪽 단일화만 가지고 핵심은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이 같이 들어와서 여론조사가 튄다라고 아마 김상욱 후보는 얘기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룰을 세팅해놓고 이렇게 하다가 중단하다 보니까 조금 뭔가 왜 그랬지라는 좀 의문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2: 우선 김상욱 후보 측이 굉장히 나이브하지 않았나? 아니 일단 그 이 단일화를 여론조사를 방식을 통해 하기로 했다고 한다면은 그 문항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뭐 적합도를 물을 거냐, 경쟁력을 물을 거냐,
1: 후보 그 저기 뭘로 할 거냐, 그렇죠. 경력은 뭘로 할 거냐.
2: 그래서 그다음에 뭐 이게 뭐 순번부터 해가지고 여선택 방식 조항 넣을 거냐 말 거냐 굉장히 첨예한 거고 당연히 이거는 들어가기 전에 먼저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김상욱 후보가 본인이 합의하는 과정 최종 확인하지 않았었다고 뒤늦게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봤던 역선택 방지 조항이 빠져 있더라 왜 그쪽에 합의해줬냐라고 했더니 진보당 측에서 요구해가지고 이 실무진에서 빼줬다고 하더라 아니 어쨌든 실무진이 결정을 한 거고 본인이 컨펌을 한 거잖아요 그거 확인하지 않는 건 본인 탓이지 근데 그렇게 해서 여론조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 갑자기 본인이 이거 너무 튀는데 일단 중간에 어떻게 너무 튀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료를 어떻게 받아봤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받아보고 나서 너무 튀니까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중단한다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거 말이 안 돼 저는 이 단일화 방식에서 A부터 Z까지 김상욱 후보가 너무 좀 잘못하고 있다
1: 초보였다
2: 네, 상대에 대한 예의도 아닌 거고 그리고 보통 잘 아시겠지만 진보당처럼 기본적인 당세가 약한 그 같은 경우에는 먼저 미리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여론조사 적극적으로 응답하기 위해서 지지자들도 많이 가 있고 미리 주소 이전 해두는 분들도 있고 항상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리 여론조사에서 선전하기 위해서 만들어 왔던 거고 이거는 다 합법적인 룰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선택 방지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미국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하는 거 보게 되면은 역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그 선택으로 받아들일 유권자들의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와서 그렇게 세팅해놓고 역선택 방지가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제대로 된 울산 민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상하다. 네, 생각합니다.
1: 박상수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3: 단일화 결렬돼서 3자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는 것이 네,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네, 그래서 그냥 계속 이렇게 쭉 다툼이 쭉 가다가 우리 김두경 후보가 당선이 되는
1: 강백 후보
3: 아니 우리 당 후보가 당선이 되는 걸로 가면은 즐기고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조국혁신당에서 어떻게 봅니까?
0: 아니 이제 이게 그 평택의 단일화 문제에도 연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의주시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이제 단일화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잘 이제 구도가 좀 잘 짜여지길 바랬는데 중간에 이렇게 이제 조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진 거는 사실은 단일화 역사에서 많이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집권당이고 이렇게 가장 많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정당에서 이런 일이 보이는 게 선거에는 좋음이 안 되잖아요. 조금 좀 정말 절박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하나하나 잘 챙기는 집권여당의 모습하고는 좀 멀어 보인다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평택에서도 단일화 문제에 관련돼서는 국민들의 명령, 평택 시민들의 명령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조국 후보에 반해서 김용남 후보는 완전히 닫아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가지고 이제 옥신각신 뭐 하긴 하지만 그래도 국힘 제로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당으로서의 힘을 합칠 것들은 합치는 그런 모습.

0: 에 대해서도 완전히 닫아놓는 모습이 사실 조금 좀 낯설게 느껴져요.
1: 네.
0: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좀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1: 네.
0: 생각입니다.
1: 조혁신당 황명필 후보는 김상훈 후보랑 단일화를 조건 없이 하기는
0: 했죠.
1: 했었죠.
0: 네.
1: 네, 알겠습니다. 이따 4부에서 저희가 김재현 진보당 대표 인터뷰가 또 준비돼 있으니까요. 계속 주목해 주시고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곽우신 기자, 윤재관 위원장 그리고 박상수 변호사였습니다.
3: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4: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4: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평동 나비엔.
6: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ies.
7: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8: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9: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8: 성원에드피아
10: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11: 안전.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강호
3: 온라인.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4: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열혈강호
3: 온라인. 열혈강호 온라인.
5: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워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6: 김준의 뉴스 정면승 부는요, 뉴스 듣고 6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7: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8: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9: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S
11: FM. 기호동행 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은 약한 빗방울이고요. 제주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는 오늘 밤까지, 남해안과 지리산은 내일 새벽까지 거센 비가 내리고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로 인해서 서대문역에서 경찰청 앞 구간을 부분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청계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안현분기점 갓길에서도 사고 수습 중이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반월터널 부근 3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안산나들목에서 둔대분기점 구간 5km 정도 밀립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수서에서 탄천 1교 가는 길 1차로에서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탄천 1교부터 탄천 나들목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고요. 하남 쪽은 원효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정체고, 구리 쪽은 마포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저녁 6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30분쯤 철거 작업 중이던 고가차도 상판 일부가 갑자기 무너지며 아래에 있던 작업자 등이 잔해에 깔렸습니다. 작업자로 추정되는 50대와 60대가 숨지고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50대 역시 숨지면서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는 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사고는 슬라브 절단 작업 중 발생한 2.9cm 단차의 침하 현상에 대해 정밀 안전 진단을 진행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여파로 서울역에서 신촌역 구간 열차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이같이 주문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철저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사고 수습과 부상자 치료에 만전을 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진해 해군 잠수함 사령부에서 열린 제1회 미래 국방전략위원회에서 2030년대 후반까지 첫 핵추진 잠수함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장보고 N 사업으로 명명한 뒤 1번 함을 2030년대 중반까지 진수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기본 계획에는 국내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고 핵연료 교체를 최소화해 장주기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5가지 원칙을 담았습니다. 이 기본 계획은 국내외에 최초로 공식 제시하는 문서로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 원자로와 조선 기술을 활용해 자주적으로 건조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0: 소상공인 단체들이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 제한을 완화하고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법안 추진에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와 전국 상인 연합회, 한국 슈퍼마켓 협동조합 연합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관련 개정안을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 상정했다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에 날개를 달아주는 법안이라며 공정한 경쟁이 아닌 자본에 의한 무차별 학살에 소상공인을 내모는 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긋지긋한 오세훈 시정을 마무리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정원호 서울시장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정 후보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출근길 인사에 나서 서울 성동구청장 3선을 하면서 탁월한 행정 능력을 보여준 정 후보만이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손발을 맞춰 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3세판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 후보는 3세판을 넘었다며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지금까지 오래 시장을 했지만 잘한 게 뭐가 있느냐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전남 지역 유세장에서 불거진 이른바 얼차려 논란은 공천 권력에 대한 맹목적 복종이 드러난 유권자 모독 행위라고 직격했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당시 민주당 유세 진행자가 정청래 대표 방문을 앞두고 엎드려 뻗쳐를 구령하면서 후보들이 엎드렸는데 지방자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고 참담한 장면으로 기록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재미를 위한 일시적 오버라고 변명하지만 거대 여당의 무의식 깊숙이 자리 잡은 고압적 권위주의라며 민주당은 공천 권력으로 후보들을 줄 세워온 구태 정치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스타벅스 카드 환불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충전 금액 사용 비율과 관계없이 잔액 환불을 진행합니다. 환불은 계정당 총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신청 후 7영업일 이내에 환불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스타벅스 카드 이용 약관에 따라 최종 충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나머지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습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무거운 책임감과 자숙의 마음을 갖고 최근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준을 완화해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 카드를 보유한 고객은 기간 중 사용 조건 없이 스타벅스 모바일 앱을 통해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부터는 국경을 넘어 가상자산을 이전하려면 당국의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 외국환 거래법 공포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제주 산간에는 호우경보가, 그 밖에 제주도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제주도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도 비가 약하게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전남과 영남, 제주도는 오후 늦게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이어서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3: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4: 교통안전 1분 터.
5: 안녕하십니까. 우리 배우 김보성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족 나들이 가기 참 좋은 날씨죠. 그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나와 가족, 이웃을 향한 우리 바로 안전입니다. 출발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오리. 타이어, 브레이크, 안전벨트, 운행전은 꼼꼼히 점검하오리. 어르신을 향한 의리도 잊지 마십시오. 어르신들이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 줄이오리. 좌우로 한 번 더 살펴보오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오늘도 무사고오리.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김준의 뉴스 정면승부 3, 4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는요. 스타벅스 논란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호남 민심을 청취하려고 강기정 광주시장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고요. 4부는 평택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진보당 김재현 대표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계신 분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광고 듣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의 오늘 대국민 사과가 있었는데요. 사과도 진상규명도 책임도 모두 빠졌다. 산무 기자회견이었다라고 혹평한 강기정 광주시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제가 아까 소개도 드렸습니다만 오늘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과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4: 일단 너무 실망스러운데요. 네. 사과한다고 했는데 직원 핑계를 대고 있고 진상규명한다고 했는데 고의성도 아직 확인 못했다. 그리고 책임진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결과이거든요.
3: 네.
4: 예를 들면 저 같으면 그 이런 사과 말고 정말 그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긴 만큼
3: 네.
4: 전 직원 책임지고 어떤 민주시민 교육을 시키겠다. 네. 5.18 교육을 하겠다. 이런 문구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
3: 네.
4: 진정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3: 네, 그렇죠. 이제 이게 역사 교육을 다시 하겠다든가 아니면 정용진 회장이 오늘 뭐 광주를 직접 방문한다든가 뭐 뭔가 좀 더 사람들에게 위로와 뭐 감정을 좀 만질 수 네. 있는 좀 행동들이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아쉽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4: 그렇습니다.
3: 네. 근데 오늘 또 민주당 강준현 의원 같은 경우 수석 대변인인데 진정성 있는 사과였다라고 얘기했다가 다시 이제 그 평가에 대해서 다시 철회하는 뭐 해프닝 아닌 해프닝도 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좀 뭔가 서울 민심과 혹시 중앙당 민심과 호남 민심이 좀 다른 겁니까? 이건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부분은.
4: 아니 강준현 대변인 그 페이스북 저도 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만은 강 대변인이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3: 네.
4: 신세계 정용진 회장의 그 해명을 충분히 못 본 결과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그 페이스북에 본인이 사과를 했고 특히 정청래 대표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부족하다, 진정성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3: 네, 그렇군요. 그 오늘 기자회견, 그러니까 뭐 일단 신세계그룹 뭐 실무진 쪽에서 나와서 이제 그 설명하는 걸 보면 뭐 마케팅 직원들의 연령대에서 뭐 사회적 역사 인식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직원 책임, 그러니까 조직의 책임이 아니라 직원 개인적인 문제로 좀 약간 비추는 듯한 것들도 좀 불편하다 혹은 맞지 않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시장님도 좀 그렇게 보셨습니까?
4: 우리 정용진 회장께서 이번이 처음이라면 이게 네. 저기 처음이라면 그런 말이 또 설득력이 있는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정용진 회장이 멸봉 사건도 있었고
3: 네.
4: 과거에 세월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그거에 대해서 좀 비아냥거린 21년도 사건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했는지는 조사를 해보면 나오겠지만은 결국 근본적으로 정용진 회장이 이런 조직 문화를 만드는 책임이 분명히 있거든요.
3: 네.
4: 그래서 직접 정용진 회장이 지시를 했는지 또는 정용진 회장의 이 그런 문화를 만든지는 모르겠으나
3: 네.
4: 분명히 정용진 회장이 과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용진 회장이 스스로 오늘 본인의 책임이다 한 만큼 본인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그에 맞는 책임이 따라져야 되는데
3: 네.
4: 자꾸 무슨 그 대표이사나 팀장 이 4단계 결제 과정에 확인을 했니 안 했니 아이디어를 AI에서 구했니 외국 사례가 어쩌니 이런 게 구차한 변명으로 계속 들려서
3: 네.
4: 저희들은 동의하기가 어렵고 불편했습니다.
3: 이게 책임이랑 뭐 사과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완벽한 뭐 점수를 매기기는 좀 어렵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역사 교육이라든가 수반되는 어떤 후속 액션 플랜이 좀 나왔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시장님 보시기에 최소한 그러면 뭐 아까 얘기했던 역사 교육 외에 어떤 부분들을 좀 신세계 그룹에 주문하고 싶으십니까?
4: 우선은 본인 스스로들이 오늘 부사장이 발표했던 것처럼 이 진상 규명이 확인이 안 됐잖아요.
3: 네.
4: 휴대폰도 제출 안 했다. 확인할 수 없다. 아직은 고의성도 모르겠다. 일단은 꼬리 자르기에다가 진상규명이 아직 안 돼 있어요. 진상규명을 잘 해 주셔야 되고
3: 네.
4: 그리고 이것은 뭐 당연히 신세계 측도 해야 되지만은 정부에서도 수사기관에서 진상규명을 해 줘야 되고
3: 네.
4: 두 번째로는 정용진 회장이 책임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책임을 어떻게 지는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고 있어요.
3: 네.
4: 그래서 사태나 사태에 준하는 책임을 정확히 입장을 내놔야지요.
3: 네.
4: 네, 그렇고 세 번째로는 이제 아까 제가 5.18에 대한 역사인식 교육, 민주주의에 대한 그래서 신세계의 조직 문화를 바꿔내줘야지요.
3: 네.
4: 지금 정용진 회장이 자꾸 멸콩이다 뭐다 하면서 즐기고 있잖아요.
3: 네.
4: 비하하고 있고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고 가짜뉴스를 생성하고 있고 그런 문화를 만들고 있는 그룹 문화 전체 문화를 바꿔줘야 되죠.
3: 네.
4: 그런 걸 안 바꿔주기 때문에 설령 시켰는지 직접 했는지 밑에서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3: 네. 네. 알겠습니다. 그 5.18 관련해서 지금 이제 특별법에 몇 년 전에 이제 국회에서 8조를 개정을 해가지고 그 역사를 이제 허위사실 유포 관련된 부분을 이제 형사처벌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4: 네.
3: 그런데 이제 나머지 이제 지금 현재는 사실 허위사실보다는 약간 뭐 조롱 뭐 이런 부분들 가지고 조금 밈처럼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현행 법제에서는 형사처벌은 실제로 좀 어렵다 이런 게 법 쪽에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뭐 수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근데 이제
4: 그래서 지난번 국회에서 입법할 때 사실 애공만 처벌하도록 규정했는데요.
3: 네.
4: 그때 원한 초안에는 비방이나 혐오와 관련된 부분도 처벌해라.
3: 네.
4: 그런데 이제 그것은 국회에서 입법할 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3: 네.
4: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자꾸 신세계 측에서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는 없다 뭐 확인되지 않았다 고의성 이러거든요.
3: 네.
4: 그래서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이 법조문을 겸허히 이용해서 발표도 오늘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3: 네.
4: 또 고의성이라는 것은 확인하기가 참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 5.18 특별법 개정안을 새롭게 개정해서 비방과 혐오까지를 처벌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3: 네, 근데 그게 당시 민주당에서도 표현의 자유지 때문에 위헌 시비가 있어서 좀 바꾼 부분도 있고 이걸 다 뭐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도 맞냐 이런 또 만만치 않은 진보 진영 내에서의 반론이 좀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절충해서 그 당시 입법을 한 것인데 어쨌든 그런 말에도 불구하고 좀 더 강력한 추가적인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시라는 거죠?
4: 네, 예, 그렇습니다.
3: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근데 이 논란 자체가 지금 선거 국면에서도 좀 약간 양 진영에서 활용되고 있다. 약 좀 얘기가 있는데요. 뭐 대통령도 진상규명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이러니까 정부가 좀 과도하게 나선다라고 하면서 야권에서는 좀 역공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 사태를 좀 바라보시는 심정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4: 글쎄 이 본질은 5.18 또는 역사를 왜곡시키거나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서 시민들이 국민들이 말하고 있거든요.
3: 네.
4: 이걸 이제 장동혁 대표는 뭐 오히려 국민 선동이다, 인민 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장동혁 대표는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개헌도 않고 여전히 내란과 계엄을 옹호하는 행위를 계속 하는 하는 듯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정말 장동혁 대표가 이번 이런 일을 국민선동이고 인민재판이라고 이재명 정부를 공격할 것 같았으면 개헌도 좀 동의해 주셔야 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일은 전혀 안 하고 선거에 오히려 이 본질을 흐리는 선거에 활용하는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것 이것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 네.
4: 사실은 이번에 이 개헌이 되지 못해서 46주년 5.18 맞이하는 우리 광주 시민 또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참담했는데요.
3: 네.
4: 바로 5월 18일 날 이런 탱크데이가 발 그 재행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그걸

0: 하는 일이고요.
1: 네.
0: 뭐 저희 시청에서 막 불매운동을 선동하거나 주장하거나 이런 일은 아니고
1: 네.
0: 단지 이제 시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그럴 때 경품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 경품 사용 금지 지시를 제가 내린 건 맞고요. 그래서 확인하라는 지시는 맞고. 그러나 그 불매운동은 시민들이 판단해서 할 문제이고 그렇게 될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요게 근데 또 지역에 여러 가지 또 현안이 신세계 그룹이랑 또 광주가 엮여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거 관련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지
0: 예.
1: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보니까 그 그룹이 분리가 돼 있어서 광주 신세계는 정용진 회장 계열이 아니고 정유경 회장 계열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0: 광주에 이제 백화점을 확장하는 일이 하나가 있고요.
1: 네.
0: 그것은 정유경 회장의 그 백화점 사업부고,
1: 네.
0: 광주에 또 스타필드 건설
1: 아.
0: 사업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것은
1: 네.
0: 정용진 회장의 그 계열사 사업입니다.
1: 네, 이마트 쪽.
0: 그래,
1: 네.
0: 예, 이제 그래서 이 백화점 확장하는 문제는 지금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고,
1: 네.
0: 차질 없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1: 네.
0: 또 스타필드를 세우는 문제도 이 잘못을 하는 것은 잘못에 대한 책임과 분명히 그 책임을 묻는 것, 이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그러나 스타필드와 같은 이 신세계의 또 광주시의 이해요구에 서로 맞닿는 부분은 또잘 추진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스타벅스 이번 일이 잘못됐다고 해서 신세계의 투자를 다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는 그런 주장에는 또 시장으로서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아직 신세계 그룹에서는 정영진 회장이 광주에 갈지는 미정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온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언론의 비판 때문이라도, 광주에 방문한다면 현직 시장으로서 만나실 의향은 있으신 건지요?
0: 예, 뭐 정용진 회장이 광주에 오냐 마냐 하는 건 부차적입니다. 이것은 5.18이 광주만의 문제도 아니고 특히 신세계의 문화, 이 멸콩부터 5.18, 박종철 여러 가지가 폄하되고 훼손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단지 광주에 와서 사과하냐 마냐 이런 문제는 부차적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일단 오히려 뭐5.18 유가족 분들을 만난다든가 뭐 이제 망월동 참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겠네요. 시장을 만나는 것보다.
0: 뭐
1: 그리고
0: 그런 것보다도 그룹 전체의 앞서 말씀드렸듯이
1: 네.
0: 5.18에 대한 또 역사, 민주주의에 대한 전 직원들의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광주에 와서 사과한 일보다 더욱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뭐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이제 뭐그 재선에 도전은 안 되셨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얼마 안 남은 시정을 이제 마무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0: 네, 예.
1: 그래서 이제 어떤 일에 좀 역점을 좀 요즘 두고 계신지 네,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0: 여전히 광주가 이제 제가 벌려놓은 일이 많습니다. 특히 전남 광주 통합.
1: 네.
0: 일은 이제 뭐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새로운 통합 시장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만은
1: 네.
0: 통합 준비를 잘 하는, 그래서 통합 시 출범을 7월 1일 날 하는데
1: 네.
0: 그걸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1: 네.
0: 두 번째로 계속 기업 유치와 관련되어서는 계속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저 예민한 질문 하나만 좀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0: 네.
1: 그 이정효 감독 이적 이후에 광주 FC 성적이 너무 낮아져가지고 아마 시장님도 굉장히 마지막까지 이게 좀 부담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좀안 됩니까? 광주 차원에서?
0: 저희 이제 선수를 영입시켜야 되는데
1: 네.
0: 선수 영입시키는 재정이 부족한 것도 있고
1: 네, 뭐
0: 그래서
1: 징계받은
0: 새로운
1: 것도 있고, 네.
0: 선수들을 데려오지를 못한 점 때문에 성적이
1: 네.
0: 잘 나지 않고 있습니다.
1: 아.
0: 뭐 그런 점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이 영입 비용도 지금 마련하고 있고 또
1: 네.
0: 새로운 선수도 데려오면 성적이 달라질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1: 알겠습니다. 뭐 예고에 없는 질문이었는데 그냥 한번 제가 축구팬으로서

0: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광주 문제 계속 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슬기로운 해결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강기정 광주시장이었습니다.
2: 엄마 회사 같이 갈래?
3: 엄마.
4: 민준아.
5: 필요할 때 확장 돌봄.
6: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3: 아빠. 늦게 와도 돼.
5: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7: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3: 나도 바쁘니까 끊어.
5: 주말에도 긴급 돌봄.
3: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5: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8: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9: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0: 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재선을 노리고 있는 진보당 김재현 후보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10: 네, 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0: 네, 저희가 모시는 게 다소 늦었습니다.
10: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지금 뭐 굉장히 바쁘게 뛰어다니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네. 선거가 뭐 전국적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보궐선거입니다. 그렇죠?
10: 네, 맞습니다.
0: 네, 그 와중에서 이제 아마 내일 하이라이트가 내일 그 뭐 저희로서는 유감입니다만 옆 경쟁사 방송국의 토론회에 네, 참여를 하시는데 뭐 어떤 걸 중심으로 좀 이렇게 어필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토론 핵심 메시지랄까.
10: 글쎄요. 아,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선거가 우리 유권자들께서 보시기에 평택의 유권자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지역의 여러 현안들 중심으로 흐르지 않고
0: 네.
10: 워낙 그 각 후보들에 대한 네거티브 공방이 거세다 보니까
0: 네.
10: 그런 부분들이 좀 지난번 그 지역 언론사
0: 네.
10: 그 토론회에서도 너무 부각이 됐었거든요.
0: 네.
10: 저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지역을 또 오랫동안 누비면서 선거운동을 해왔던 만큼 우리 평택 시민들께 선택의 어떤 기준을 제시해드릴 수 있는 정책 공약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0: 다른 후보들보다 말하자면 이제 임장을 먼저 다니셔가지고 이제 먼저 선점해서 이렇게 초반에 기세가 좀 꽤 좋았습니다. 꽤 좋았는데 약간 주춤주춤한 모습이 아무래도 여론조사상으로는 좀 나타나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이제 소수 정당에 또 뭐 이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네 어떻습니까? 뭐 역시 결국 그런 이른바 뭐 사표 심리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10: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여론조사들 보면 저 김재현 후보에 대한 지지율보다 진보당 정당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0: 네.
10: 진보당이 이제 전국 지지율 여론조사하면 보통 뭐 2% 남짓 되는데
0: 네.
10: 여기서는 그 몇 배로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그 사표 심리가 발동을 하면서 그렇게 좀 전략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아무래도 언론의 주목이 높아진 그 다른 후보들에게 높아진 것은 네거티브 공세가 크겠죠. 지금도 계속 그런 보도들이나 뭐 질문들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0: 네.
10: 네, 선거가 너무 혼탁해지는 것 같은 것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0: 네, 지금 지지율 얘기를 하셔가지고 밖에 PD 얼굴은 파랗게 됐고요. 뭘 찾지 이러면서 지금 찾아보는 것 같은데.
10: 아 그런가요?
0: 네. 네. 근데 어쨌든 말씀하신 건 약간 만약에 이제 열심히 뛰어다니는 김재현 후보를 봐서라도. 뭐 비례는 진보당을 찍어주겠다라고 하는 유권자들이 좀 많이 확인된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들리네요. 네.
10: 저는 근데 진보당 김재현을 찍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 알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네. 토론회에서 그 지역 언론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단일화해서 OX 이제 밸런스 게임을 하는데 네. 김재현 후보랑 김용남 후보가 X 이렇게 들었고 조국 후보, 네. 황교안, 유희동 후보는 O를 들었는데
10: 저는 좀 의외였어요. 다른 분들이 그 네. 자리에서 갑자기 O를 많이 들려가지고 네. 네, 최근 들어서 그 황교안 후보, 유희동 후보는 좀 단일화의 물길이 좀 물꼬가 트이시는 것 같고
0: 네.
10: 근데 이 소위 그 민주 진보 계열이라고 하는 네. 진영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얘기들이 전혀 오간 바가 없었고 오히려 언론들에서 이렇게 뭐 시사 평론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늘 전망을 하시면서 언급하시는 정도였는데
0: 네.
10: 네, 뭐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한 번도 그런 얘기가 오간 적도 없지만
0: 네.
10: 진보 정당이 매번 선거 말미에 가서 너네는 작은 정당이니까 양보해야지 이런 얘기를 이제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0: 네.
10: 그런 부분들에서는 반드시 완주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다시 한번 좀 밝힌 것이고 또 저희가 전국적으로 너무 많은 후보들이 지금 이미 후보를 사퇴를 했어요.
0: 네.
10: 특히 단체장급 되는 기초단체장 그리고 뭐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이미 10명 이상이 조건 없이 사퇴도 하고 또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과의 그 선거연대 과정에서 사퇴를 많이 했기 때문에
0: 네.
10: 그래도 당대표인데요. 여기서 수개월을 그 지역을 누볐고 이후에도 이 평택에서 진보당의 가치를 뿌리까지 쭉 심겠다는 생각으로 나온 만큼 저는 완주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0: 그렇다면 지난 지역 토론회 이후 여러 조건과 상황이 변화에도 불구하고 단일화 가능성은 0이다. 평택에서는.
10: 어떤 조건과 상황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직까지는 왜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
0: 네,
10: 네 저는 단일화를 한다면 그 오히려 선거 이후에 지금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합당 얘기가 계속 살아 있잖아요.
0: 네.
10: 이게 종료가 된 게 마침표가 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0: 네.
10: 그런 합당 논의가 이제 본격화 될 거라고 조국 후보님께서는 공식적으로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0: 네.
10: 뭐 조금 있다가 같은 당의 한 솥밥을 먹게 되실 분들이 단일화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네.
10: 더군다나 조국 후보님께서는 아주 공개적으로 내가 더 민주당의 가치에 부합하는 후보다 이런 말씀들도 종종 하시던데 그런 상황에서 정말 진보 정치 외길 인생을 꿋꿋하게 걸어온 저에게
0: 네.
10: 그냥 이번에 사퇴를 하라고 종용하신다면 저는 너무 아쉽습니다.
0: 네. 지난번에 그 사실 단일화 관련해서 노회찬 의원 얘기도 이제 잠깐 하신 거를 제가 봤는데
10: 아, 다른 영상. 방송에서요?
0: 네, 네, 네. 네.
10: 그 이제 아, 그러니까요. 그게 참 역사가 깊다.
0: 네.
10: 선거 때마다 이렇게 그 접전지에서는 늘 진보 정당 후보에게 그게 뭐 2%가 나오든 3%가 나오든 특히 그 2010년 MB 정권 당시에
0: 네.
10: 그 오세훈, 한명숙, 노회찬 이렇게
0: 네.
10: 서울시장 후보들이 출마하셨을 때
0: 네.
10: 제 기억에 노회찬 후보가 3% 정도 얻으셨고
0: 네.
10: 한명숙, 오세훈 후보가 0.6% 차이였거든요.
0: 네.
10: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때마다 늘 진보정당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는데
0: 네.
10: 그게 굉장히 긴 역사를
0: 굉장히 긴 역사가 있죠. 사실
10: 네,
0: 그 선거는 당시에 같은 진보신당의 심상정 후보는 유시민 후보랑 단일화를 해줬죠. 조건 없는 사퇴를.
10: 단일화를 해줬는데
0: 졌죠.
10: 그 단일화가 너무 늦어서 효과를 많이 못 봐서
0: 네.
10: 유시민 후보가 낙선을 했다고 사퇴를 한 심상정 후보에게 또 뭐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랬었죠.
0: 네, 그런
10: 그러니까
0: 상황인데.
10: 예, 참 어렵고 어떤 그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론을 묻는 것에 대한 그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 오랫동안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아마도 저는 이제 그 제3의 정치 세력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많은 정치인들이 창당을 하셨다가
0: 네.
10: 느끼시고 포기하시고
0: 그렇죠.
10: 큰 정당들과 합당 계속 시도하시고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0: 네.
10: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 큰 정당 두 개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만으로는 빛의 혁명의 그 이 과제들을 완수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 왼쪽에서 개혁의 목소리를 더 선명하게 낼 수 있는 정당이 지금보다 좀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으로서는 원내에서 진보당이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0: 네.
10: 그러기 위해서는 평택에서 제가 좀 더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0: 그 이제 2010년에 노회찬 대표는 당시에 민주당에서 전화 온 것도 없다. 근데 왜 내가 욕먹냐 이런 게 있었고.
10: 네, 매번 그런 얘기.
0: 22년 있어요. 대선도 사실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심상정 이재명 후보 간에. 근데 김재현 후보한테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 단일화하자고 전화 온 건 없었습니까?
10: 아, 공개적으로들 말씀들을 이 뭐 후보들의 입으로가 아니라 각 정당의 지지자들께서 굉장히 뭐 DM을 보내신다든지 댓글을 쓰신다든지 이런 정도 상황이고요.
0: 네.
10: 아마도 뭐 그런 그 구체적인 제안 같은 것들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지금 구도에서는 유희동 후보가 뭐 1, 2등을 다투는 상황은 한 번도 없었잖아요. 여론조사 결과에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각자 모두가 완주하는 것이 베스트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0: 조금 마음이 편하다. 네, 그렇군요. 그 저기 다른 거 이제 울산으로 좀 질문을 넘어가기 전에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경남도지사의 후보를 지금 진보당이 냈습니다.
10: 네, 전희영 후보 뛰고 계십니다.
0: 거기는 경합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10: 네, 맞습니다.
0: 근데 거기는 이제 진주나 이런 데서는 진보당과 민주당이 좀 단일화를 한 것 같고,
10: 네. 네,
0: 경남 지역도 뭐 여러 진보 정당들과 민주당의 합종 연행이랄까요? 선거 연대와 이 역사 깊은데 그쪽은 지금 뭐 또 얘기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건 전혀 없습니까?
10: 실은 저희 진보당 입장에서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민주당과 당 대당 선거 연대 협상을 하자라고 제안을 해서.
0: 네.
10: 뭐 물밑으로 여러 소통을 하고 최근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울산과 부산에서 중앙당 차원에서 사무총장들이 이제 서명을 하면서 선거연대를 했는데 이상하리 만치 민주당 중앙당에서는 경남에는 크게 관심이 없으신 건지 경남 상황에서는 그다지 진도가 나가진 않았었던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접전지들이 있고 특히 그 접전 지역에 출격한 후보들은 뭐 민주당 후보든 뭐 진보당 후보든 다들 굉장히 이제 긴장된 상황에서 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얘기가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0: 아, 그 부분은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닫혀 있습니까? 이미 너무 많이 지났다. 어차피 사실 마지막은 투표 사전 투표가 이번 주 주말이니까 얼마 남지 않은 거잖아요, 사실은.
10: 네. 저는 평택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과 같이 협의할 생각이 있습니다.
0: 아, 그렇구나. 근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건 민주당 중앙당이다.
10: 뭐 지금 뭐 현재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오늘 상황은.
0: 네. 그렇군요. 아니 왜냐면 다들 이제 요즘 관심이 없으세요. 시사 방송이 이 북갑이랑 저기 평택만 관심 있고 나머지는
10: 그러니까요.
0: 이제 네. 그래서
10: 너무 안타깝습니다.
0: 조금 다른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본 것이고요.
10: 제가 안타깝다고 방금 표현한 게 뭐냐면 이게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어떤 기조가 저는 내란 청산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했고 거기에 대해서 뭐 큰 틀에서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크게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포커스가 평택으로 맞춰지면서 내란 청산의 화두 또는 뭐 각 그 진보 민주 진영의 선거 연대에 대한 관심보다는 네, 그 평택에서 뭐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와 이런 그 어쩌면 민주당 안에서의 범 여권 안에서의 향후 지형 이런 문제들에 보다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게 과연 지금 우리 정치권에 부여된 시대적 사명과 이번 선거에 주어진 역할 이런 것들을 부합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몇 개월째 가지고 있어요.
0: 여의도 큰 정당들이 너무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
10: 아, 이러다가 정말 이 지금 역사적 사명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평택 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그것이 큰 내란 청산의 대의와 너무 동떨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도 계속 갖고 있습니다.
0: 그래도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좀 결례일 수는 있습니다만 대표님이 평택을 택하는 바람에 언론 노출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 같습니다. 만약 안산을 택하셨으면
10: 사람 이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0: 네.
10: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을지.
0: 지금 요즘 선거 시기라서요. 그 저희 PD님이 유이동 후보가 2등 나온 여론조사 하나를 일단 소개를 반론 차원에서 좀 해드릴 수밖에 없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이래로 지난 5월 1일, 2일 조사인 거고요.
10: 여기 또 꽤 됐네요.
0: 무수한 ARS 방식 조사인데 저희 등수에 좀 민감.

0: 민감하지만 다 오차범위 이내였습니다. 이때는 김용남 28.8, 유희동 22.5, 조국 22.2 뭐 이렇게 돼 있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울산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처음에 저는 약간 의아했는데 울산과 평택 문제는 원 테이블에서 논의되는 것이었다라는 얘기와 울산에선 처음부터 원래 역사가 있어서 울산은 울산 안에서 해결하는 거였다. 이게 지금 평론가들 사이에서 좀 갈렸거든요. 대표님 혹시 요거는 저희가 궁금증을 이제 와서 풀 수 있을까요?
1: 엄밀히 말하면 그때까지 오고 간 얘기가 없었는데 네. 예, 오고 간 얘기가 없고 양당 간의 소통도 그다지 없었던 상황인데 네. 너무 언론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저희가 오히려 제가 뭐 잘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가 네. 싶을 정도로
0: 그때 카더라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1: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때 뭐 김상욱 후보님도 그렇고 단일화 꼭 해야 됩니다라고 언론 인터뷰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네. 중앙당에 막 조르기도 하시고 그랬던 때였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던 거고 뭐 그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변수 중에 있을 수, 가능성 중에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얘기가 됐던 건데 사실 그때까지 그런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오갔던 그 정도 진도가 아니었었습니다. 네. 예,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선거 그 후보 등록 직전에 급물살을 타면서 울산과 부산까지 해서 선거 연대가 이루어졌는데 네. 그게 지금 너무나 안타깝게도 위기의 상황에
0: 지금 부산 거죠. 연제구청장은 이제 여론조사 끝에 진보당 노정현 후보가 단일 후보로 선출이 됐고요. 예. 울산 동구는 그냥 별도 없이 진보당 후보로 낙점이 됐고요. 그죠?
1: 맞습니다.
0: 그 다음에 예. 남구랑 울주군선은 경선을 통해서 민주당 후보가 된 거죠?
1: 맞습니다.
0: 그리고 예. 광역의원을 한 4명 정도 여론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까지 지금 멈춘 건가요? 그거는 하는 건가요?
1: 제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0: 아, 당대표님께서 예. 너무 평택에만 네. 빠져 계시는.
1: 네. 죄송합니다.
0: 실망스럽습니다. 네.
1: 네 농담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0: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역선택 방지 조항을 빼놓고 했더니 국민의힘 지지층이 여론조사에 들어오는 것 같아서 중간에 여론조사를 말하자면 중단시킨 게 지금 김상욱 후보 입장이고 아니 네. 그 룰은 처음부터 상호 합의한 건데 이게 무슨 거냐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여론조사 중간 결과를 알게 된 것도 이상하지 않냐라는 것이 진보당의 강력한 반론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충분히 무슨 일이 오고 가는지는 알겠고 근데 네.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방안은 무엇인가 즉 각자 완주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골든타임은 남아있는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합니다.
1: 지금 어쨌든 그 김두겸 후보와 박맹우 무소속 후보 그러니까 두 보수 후보들의 단일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후보가 상당한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게 이 지역의 모든 뭐 민주 진보 그 유권자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또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부분들을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해서 선거연대의 이 주체가 시민사회가 함께 됐었던 것이고 네. 그런 상황에서 진보당이 제시한 마지막 방식은 불완전하게 중간에 멈추긴 하였지만 지금까지 진행 어쨌든 하루 이상 진행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결과로라도 승복을 하겠다, 수용하겠다 이걸로라도 단일화를 완수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건데 네. 민주당에서는 다시 룰 정해서 다시 처음부터 단일화 경선을 하자고 갑자기 제안을 하셔서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네. 애초에 축구 경기 하다가 아 이거 좀 룰이 이상해 다시 룰 정해서 경기 다시 해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어떤 양 캠프에서 뭐 실무적 실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네. 역선택 단지 조항이라는 것은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그렇습니다. 있는 건데 양 캠프가 합의를 해서 넣지 않았었던 것이고 그냥 뭐 추측컨대 김상욱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출신이기 때문에 보수적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나름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게 어느 후보에게 더 유리한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건데 저희는 당연히 뚜껑을 열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 이상 진행된 경선에서 누가 더 선두를 달리고 있었는지 모르고 근데 민주당에서는 마치 결과값을 알고 있는 것처럼 데이터가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건 정말 처음부터 신뢰가 깨지는 상황인 것이고요. 네. 지금이라도 단일화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행된 만큼 어쨌든 그 경선 여론조사는 첫날 대부분 많이 데이터가 차잖아요. 네. 결과값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결과가 뭐 어떤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단일화를 완료 지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0: 네, 이 오늘 밤에 협상이 되지 않으면 실제로 여론조사 진행이랑 뭐 하면서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죠.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택으로 돌아와서요. 김용남 네. 후보 대부업 관련한 논란이 엄청 뜨거운데 네. 그리고 이 검증이 사실은 또 뭐 조선일보라든가 뭐 하여튼 이렇게 유력 레거시 미디어에서 보수 언론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조국 대표는 이 문제가 결국 전국 선거까지 흔들리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사퇴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강공을 펼치고 있는데 같이 네. 선거를 뛰고 계시는 김재현 후보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아, 참 저는 조국 후보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보면 조국 후보님이 민주당의 후보이신가라는 생각이 가끔 이렇게 들 정도로 네. 이것에 악영향을 받는다면 민주당의 후보에게 악영향이 미쳐지는 거겠죠.
0: 네.
1: 영남권이나 뭐 서울 등 접전지에 그 조국혁신당 후보는 거의 없으니까요. 그런데
0: 네.
1: 정작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유권자들께서 이 차명대부업 문제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시기 때문에 나름 그 언론 보도와 또는 김용남 후보 측의 해명을 놓고 각자의 판단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0: 네.
1: 그 판단을 넘어서서 이런 얘기들이 반복되면 그건 이제 후보가 네거티브 공세가 되는 것이니까
0: 알겠습니다.
1: 예,
0: 네. 아마 내일 또 토론회 같은 데서 이 부분이 크게 쟁점이 되고 선거에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 아, 제가 네. 아까 정보를 못 드린 거 드려도 될까요?
0: 네네.
1: 광역 여론조사
0: 네.
1: 네, 4명 울산 모두 여론조사가 완료됐고 결과 발표는 지금 보류된 상황이라서
0: 아, 네.
1: 네, 이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택을 해서 재선에 도전하는 김재현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전?
8: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8: 닥터 캡슐.
7: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속옷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1: 맛있는 60개 치킨.
0: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1: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0: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2: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 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5: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4: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5: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6: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0: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ies.
1: 5월 26일 김준의 뉴스 정면승부 마칠 시간입니다. 아까 김재현 후보 인터뷰 중에 여론조사 고지들 관련해서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4: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2: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광복된 조국을 보고 싶다. 동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역할을 하고 싶다. 네,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양자 태길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7: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6: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입니다. 1919년 3월이면은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위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일경일 감옥에 넣으면서 댕기도 떼버리고 그리고 치마끈을 떼어버려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붙잡고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가끔 주먹밥 한 덩어리 그 손으로 밥에다가 먹고 풀려나서 집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 그러면서 막 과일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한신강 선생님이 굉장히 웅변을 잘하셨대요. 여러 차례 웅변대에서 1등도 하셨고요. 병자와 간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앞서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한 할머니.
7: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8: YTN i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화창했던 연휴가 끝나자마자 먹구름이 끼고 거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중부지방에 10에서 60mm, 남부지방은 1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되는데 남해안과 지리산, 제주산지는 100mm 이상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인한 서대문역에서 경찰청 앞 도로와 현장 주변 도로는 현재 전면 통제 중입니다. 우회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안성 부근 3차로와 5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월계 1교에서 녹천교 가는 길 3차로에서 사고 발생했는데요. 뒤로 차간 간격 매우 좁게 지나고 있고 나머지 차로에서도 서행 중이라서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에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슬라쌤. 비트 주세요.
1: I love YTN Radio and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Radio.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스타벅스가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 사용 조건 없이 선불카드 충전금을 환불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1: 네, 그룹 내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스타벅스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수습에 안간힘을 다하는 모습이지만 관건은 앞으로의 추가 행보입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2: 스타벅스 불매운동에 동참한 소비자들은 선불카드 충전금을 60% 이상 사용해야 잔액이 환불된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이 같은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에 따른 겁니다. 당국과 협의를 거친 신세계그룹은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사용 비율과 관계없이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정당 200만 원 한도 안에서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7영업일 이내 환불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앱에 등록되지 않은 무기명 실물 카드는 매장에서 환불이 가능합니다. 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이은 이번 환불 결정은 스타벅스 사태가 그룹 전체의 이미지는 물론 현금 유동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파급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카페 업계 1위 스타벅스 코리아의 매출액은 지난해 3조 2,380억 원, 영업이익은 1,730억 원입니다. 매출액 29조 원에 영업이익 3,225억 원인 이마트와 비교하면 수익이 절반을 넘습니다. 지분율 67.5%인 최대 주주 이마트가 받은 배당금만 지난해 716억 원에 이르는 것은 물론 스타벅스는 여러 계열사들의 매출원입니다.
3: 대화를 하는 곳인데 그곳이 편안함을 주지
0: 리더스
3: 않고
0: 인덱스 대표입니다.
3: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념적 장으로 변질되었다? 물론 선거기간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것이 오래 간다면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더욱더 치명적이다.
2: 상황이 더 악화하면 스타벅스 본사가 경영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사태 초기부터 나왔습니다. 이마트는 2021년 스타벅스 코리아의 최대 주주가 되면서 본사에 주식 매수 청구권, 콜옵션을 부여했습니다. 만약 이마트 잘못으로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되면 본사가 이마트의 보유 지분 전량을 35% 할인된 가격에 되사갈 수 있습니다.
4: 이 부분은 현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0: 보는 게 저희 쪽 판단이고요.
4: 아직 미국 본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하지는 않고.
2: 신세계그룹은 게다가 광주에 4조 원가량을 투자해 터미널 복합화와 스타필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성공 여부가 여론에 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과 함께 의미 있는 사회공헌 활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0: 5.18 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와 5.18 기념재단이 오늘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를 모욕한 정용진 회장의 빈껍데기 사과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5월 단체는 정 회장의 진정한 반성이 없는 형식적 사과는 상처받은 시민과 5월 영령에 대한 모욕과 기만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주 정용진 회장을 추가 고발하고 상경 투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용진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냈지만 정치권 공방은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1: 민주당은 가식적 사과라고 평가절하했고 국민의힘은 또 선동 정치를 벌인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황발경 기자입니다.
5: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대국민 사과 직후 민주당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신세계 측이 마케팅 직원의 고의성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비판 대신 사실상 옹호를 선택했습니다.
6: 진정성 있다고 보고요.
0: 강준현 민주당 소속 대변인입니다.
6: 그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되겠지요. 일단 마무리가 잘 된 것 같다.
5: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대체 어디가 진정성이 있나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어줬다는 등 격앙된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5.18 유공자 단체에서도 사과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단 비판이 나오자 결국 정청래 대표가 기자간담회 3시간 만에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 대표는 SNS에 그동안 정 회장의 극우적 언행을 봤을 때 소나기 피하려는 가식적 사과로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맨입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5.18 영령 뒤께 머리 숙이고 분노하는 민심에 더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당내에서도 윤석열 개사과 2탄이자 안 하는 이만 못한 회견이란 비판이 나왔는데 결국 민주당은 미숙하고 경솔한 발언이었다며 황급히 수습했습니다.
7: 사과의 내용과 형식
8: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5: 국민의힘은 종일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과거 광우병 사태와 사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에 이어 이제는 스타벅스를 희생양으로 삼아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정부 여당의 이런 행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 특검 추진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덮으려는 술수라고 정의했습니다.
9: 우리 국민들 커피 한 잔 선택할 자유까지
8: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9: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의 공포 정치입니다.
5: 국민의힘은 과거 5.18 전야제 당시 유흥주점 논란으로 비판받은 우상호, 송영길 후보와 김민석 총리부터 같은 기준을 적용하라면서 여권의 선택적 분노가 갈라치기 나쁜 정치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정용진 회장 사과를 둘러싼 민주당의 급격한 입장 변화는 선거를 코앞에 두고 민심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살얼음판 전국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1: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스타벅스 불매운동에 대해서 행안부 차원이 아닌 윤호중 장관의 개인 소신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 현안질의에서 정부 부처가 스타벅스 불매운동에 참전하고 있다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행안부가 불매운동에 참여하거나 그런 내용은 장관 SNS에 적혀 있지 않았다며 윤 장관이 개인 소신을 밝히신 거라고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0: 삼성전자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1: 합의안 가결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비반도체 부분 노조가 법원에 투표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내부 갈등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10: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의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 투표율은 마감을 하루 앞두고 이미 90%를 넘어섰습니다. 투표권자 5만 7천여 명 가운데 5만 1천여 명이 표결을 마쳤고 2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조 역시 투표율 80%를 돌파했습니다. 투표권자 대다수가 억대 성과급을 받게 되는 반도체 사업 부문 소속으로 가결 조건인 과반 찬성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100배까지 벌어진 삼성전자 내부 성과급 격차는 직원들 간의 갈등을 전면전으로 내몰았습니다. 가전과 모바일 등 완제품 DX 부문이 중심인 동행노조가 결국 법적 공방을 선언했습니다. 투표권 박탈을 문제 삼은 데 이어 진행되고 있는 찬반 투표 절차 역시 멈춰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11: 상생과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할 노동조합의 앞뒤가 다른 행보는 민주적 절차를 벗어나고
8: 박재용 삼성전자 동행노조 위원장입니다.
11: 목소를 벗어나는 기만 행위에 가깝습니다.
10: 여기에 주주단체 역시 과도한 성과급이 주주가치를 훼손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마무리되는 투표 결과에 따라 사상 초유의 파업 위기는 모면할 것으로 보이지만 노노 갈등에 주주 반발까지 겹친 삼성전자 내부 진통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1: 네,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삼성전자 성과급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사용자위원인 양욱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반도체 산업이 사상 최대 실적을 구가하고 있지만 절대다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주, 근로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 유가 상승과 내수 침체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최근 삼성 성과급 논란은 단순한 보상 문제를 넘어 동일한 노동시장에서 심화된 소득 격차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완화되지 못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0: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의 역대급 성과급이 자산시장을 자극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기업의 막대한 이익이 임직원 성과급을 통해 가계 유동성 확대로 번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4조 원을 시작으로 내년 16조 원 등 막대한 성과급이 풀리면 주식이나 용인, 동탄, 수원 등지의 부동산 투자에 쓰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결국 자산 가격 상승과 물가 불안 위험이 커지면서 한국은행이 오는 3분기 금리 인상으로 전환할 명분이 한층 강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1: 미국과 이란의 협상 진전 기대감에 코스피가 8000선에 안착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2.55% 오른 8,04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지수는 2.84% 오른 8,070으로 출발해 6거래일 만에 장중 8,130까지 오르며 장중 최고치 경신과 함께 장중 8,100선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2.2% 상승해 29만 9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도 5.7%가량 급등해서 205만 2천 원의 거래를 마치며 종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0: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미군이 이란 남부 지역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자위권 차원의 공격이었다고 밝혔는데 양국 간 합의에 걸림돌이 될지 주목됩니다. 권중기 기자입니다.
12: 건물 사이로 보이는 희뿌연 연기. 밤사이 이란 남부 지역에서 찍힌 사진으로 미군 공습이 이뤄진 직후로 추정됩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자위권 차원에서 이란 남부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작전 지역은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 해군 기지가 위치한 반다르 아바스. 이란의 미사일 발사 기지와 기뢰를 부설하려던 이란 선박 등이 표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휴전 상황이지만 절제력을 발휘해 미군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국영통신도 밤사이 반다르 아바스 전역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며 미군 공습을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 매체 등은 이란군 너댓 명이 숨졌다고 전했지만 이란 매체는 해당 지역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며 자세한 피해 상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13: 밤 12시 55분쯤이었습니다. 저도 폭발음을 들었는데 지역 주민에게 연락했더니 도시는 평온하고 정상적이었습니다.
12: 일부 이란 매체는 휴전 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한 가운데 이란 정부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중재국인 카타르의 협상 대표단을 보낸 상황에서 이번 공습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외신들의 전망은 엇갈립니다. 뉴욕타임스는 종전 합의가 통째로 뒤흔들릴 수 있는 위기라고 전망했지만 알자지라는 이번 사태는 작은 장애물로 협상 판을 깨진 않을 거라고 관측했습니다. YTN 권중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현충일을 맞아 이란이 절대로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5일 워싱턴 DC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메모리얼 데이 연설에서 미국의 대이란 군사공격 작전 과정에서 미군 장병 13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남녀 장병들이 세계 최고의 테러 후원국이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들의 목숨을 바쳤다며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 체결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 후퇴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하마드 바기르 졸가드르 사무총장은 현지 시각 25일 성명에서 전장과 외교 무대에서 그리고 거리를 메운 국민이 저항을 통해 이를 보여줬고 적을 무력화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그 어느 때보다 국가의 통합과 단결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미국인과 이스라엘이 실망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적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여드레 앞둔 오늘 서울과 부산, 대구와 울산, 경남과 전북에서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판세를 분석했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경합 우세와 열세를 따로 따지진 않지만 이들 지역에선 오차범위 안팎의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분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북은 국민의힘이 안정적으로 상황을 이끌고 있다고 봤고 인천과 경기 등 나머지 9개 지역에 대해선 민주당이 안정적으로 우세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서울 지역에서 지원 유세를 벌였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후 성동구 금남시장 앞 유세차에 올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와 스타벅스 사태를 비판하자 민주당이 자신을 극우 일베로 공격한다며 욕하는 것을 보니 맞는 말을 한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해선 오세훈 후보는 술 먹고 사람을 패지도 창피하다고 5.18 핑계를 대지도 않았다며 오 후보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1: 정부가 해군의 수건인 핵추진 잠수함 전력화를 공식화하고 2030년대 중반 일본함을 국내에서 건조해 진수하겠다는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면서 전시작전 통제권 역시 조속히 전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14: 정부가 경남 진해 해군 잠수함 사령부에서 핵추진 잠수함 개발 원칙과 방향성을 담은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잠수함 건조와 해결료 조달 협력에 합의한 지 반년 만에 국가 차원의 전력 획득 사업 추진을 처음 공식화한 겁니다. 1990년대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에 차세대와 핵 추진 신기술을 뜻하는 영문 머리 글자를 붙여 장보고 N 사업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15: 핵 추진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보다 은밀하고 장관입니다. 신속하게 북한 잠수함 전력을 감시하고 추적할 수 있으므로 수중 킬체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14: 그러면서 핵추진 잠수함 1번함을 2030년대 중반까지 국내에서 우리 독자 기술로 건조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연료로는 20% 미만 전홍축 우라늄을 확보해 건조부터 해체까지 한 척당 40년이 넘을 운용 전 과정을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핵무기를 탑재하는 전략 핵 잠수함과 구분 지으며 어떤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 아래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6: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건조하게 될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입니다.
14: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모든 영역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지만 국방 분야에선 여전히 의존적 사고가 남아있다며 자주국방 의지를 거듭 피력했습니다. 첨단 강군 육성과 함께 조속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주문하며 내일 당장 전작권이 회수돼도 국가 방위엔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1: 네, 북한이 오늘 오후 서해상으로 근거리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후 1시쯤 평안북도 정주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된 근거리 탄도미사일 등 다종의 발사체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 공유했고 일본과도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은 지난달 19일 함경남도 신포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뒤 37일 만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서해상으로 근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데 대해서 한반도 긴장 완

0: 화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정부는 다시 한번 북한이 우리의 평화 정책과 긴장 완화 노력에 호응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핵 비확산을 확고히 지지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면서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 아래 단계적이고 또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서 북핵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파키스탄의 실권자와 만나 이란 전쟁 중재에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일부 외신 보도와 달리 시 주석의 방북은 이번 주가 아닌 다음 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 건지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짚어봤습니다.
1: 중동 전쟁 중재에 나선 파키스탄의 총리가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바로 옆자리엔 이란에 직접 다녀온 실권자 아심 무니르 육군 총장도 배석했습니다.
2: 이란에서 막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전의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1: 무니르 총장은 왕이 외교부장과 별도 회담에서 종전협정이 거의 체결됐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을 거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싱가포르 외교장관도 왕이 부장과 만났습니다.
2: 지난 1년 동안 세계에 더 많은 격동과 변화, 새로운 전쟁까지 겹쳐서 걱정입니다. 싱가포르 외교장관입니다.
1: 왕 부장은 이제 미국 뉴욕으로 날아가 중국이 순회 의장국을 맡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를 주재합니다. 이어 트럼프 일기 때 중국과 척을 졌다가 2기 들어선 미국의 앙숙이 된 캐나다도 방문합니다. 중국 외교부장의 해외 일정에 주목하는 건 시진핑 주석 방북 때 빠질 수 없는 참모이기 때문입니다. 왕 부장이 캐나다에서 평양으로 바로 합류하더라도 북중 정상회담은 빨라야 31일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북한이 서해로 발사체 여러 발을 쏜 것도 국빈 방문을 코앞에 둔 행동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2: 강사국들 사이의 발사체의 성의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점에
1: 시진핑
2: 주목합니다.
1: 시진핑 주석이 빠르면 이번 주 방북할 거란 외신 보도와 달리 외교가에선 5월 말, 6월 초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0: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특검에서 기소유예했던 허석군 전 소방청장을 내란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합동참모본부의 계엄관여 의혹과 관련해서 내일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3: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허석군 전 소방청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허 전 청장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전 소방청 차장에게 전달했다는 혐의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허 전 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종합특검은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인정된 만큼 허 전 청장 역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1호 인지사건이었던 합동참모본부의 계엄 관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은 내일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인데 김 전 의장이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부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도록 단편 명령을 내린 것을 내란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앞서 관저의정공사 예산 불법 전용 혐의로 첫 신병 확보에 성공한 종합특검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소환을 통보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예산 전용 지시를 받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청사관리본부에 적극 협조를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0: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재판부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황 전 총리 측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황 전 총리 측은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5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즉시 항고 기각 이후 재항고했지만 이 또한 기각된 겁니다. 배우 고 김새론 씨의 사망.

0: 네, 오늘 오후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1: 관련 사고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0: 어서
2: 네,
0: 오십시오.
2: 안녕하십니까?
0: 네, 앞서 저희도 보도로 계속 전해드렸는데 오후 2시 반쯤에 서소문 고가차도가 무너지는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뭐 인명피해도 있었는데 새벽에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한 안전 진단 중에 또 붕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새벽에 사실 붕괴 조짐이 어느 정도 보였기 때문에 일단 공사는 잠시 중단이 됐었고
0: 네.
2: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그런 안전 진단을 하기 위해서 이 절차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오후 2시에 이 안전 진단을 시행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을 했고 이번 사고로 인해서 지금 감리단장, 현장 소장, 외부 전문가 이세 분이 사망을 했고
0: 네.
2: 지금 서울시 공무원 2명 그리고 서대문구청 공무원 1명이 이제 부상을 입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1: 예. 뭐 사고가 일어나기 수시간 전, 그러니까 새벽 한 2시 30분 정도에도 고가 일부가 좀 가라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단차가 생겼다고 하는데 이제 현장 작업이 이제 그 일로 중단이 됐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인명사고까지는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2: 네, 그 점이 사실 이번 사고에서 조금 가장 안타까운 지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애초에 이런 붕괴 조짐이 없다가 갑자기 발생한 사고였다라고 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공사 현장에서 뭔가 조짐이 보였고 그래서 일단 공사 자체가 중지됐던 그리고 이후에는 당연히 이제 앞으로의 공사 과정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진행됐던 그런 안전 진단 과정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 보니까 더더욱 아쉬움이 무척 안타까움이 더욱 큰 그런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렇게 희생을 하신 사고를 당하신 분들 역시도 이 공사 관계자들 뭐 다신 분들도 계실 수 있긴 하겠지만 주요 인물들은 결국 안전 진단 과정에서 업무를 수행하시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상당히 좀 많이 안타깝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뭐 조짐이 보여서 공사가 중단이 됐다면 만약에 사고 조사를 하는 단계에서 뭐 돌발 사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2: 네, 우선은 뭐 그렇게 보여지긴 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결국 이제 경찰 당국이라든가 혹은 관계 기관에서의 그런 조금 수사 그리고 조사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2: 일단 작업은 뭐 당시에 중지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더 나아가는 과정에서 결국 이러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이 이 안전 진단 과정에서 그 이전까지 그 시간 동안 필요했던 조치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진행이 됐었는지 혹은 안전 진단 조치 과정에서는 특별한 그런 안전보호 절차들이 지켜지지 않았는지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좀 집중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 예, 지금 뭐 영상을 보면 이제 구조물이 이제 붕괴하는 그 당시에, 네. 지금 영상을 이제 보고 있는데 붕괴될 당시에 보면 밑에 이제 자동차가 한대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새벽에도 이상 징후를 감지를 한 건데도 교량 및 도로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 자체는 좀 문제가 안 될까요?
2: 일단 구체적인 공사 사정을 조금 봐야 될것 같긴 합니다. 이제 저 지역 같은 경우에 저도 근처를 지나 다니다 보면 어느 정도 구조를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 지나가는 자동차들은 이그 도로와 평행을 해서 지나가는
1: 예,
2: 자동차일 겁니다. 네,
1: 옆차선. 예.
2: 그래서 아마 이 부분 그러니까 옆차선까지는 사실 뭐 안전적인 그런 조치를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현장에서는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만약에 뭐 붕괴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밑을 다니는 뭐 차량들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뭐 조치가 필요 없다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위험도나 당시 상황을 따져봤을 때뭐 파편이라든가 혹은 추가적인 붕괴 사고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는지 뭐이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 가지로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그리고 수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앞으로 뭐 사고 원인을 좀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뭐 단순 붕괴인지 아닌지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뭐 안전관리 미흡이라면 뭐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2: 네, 일단 두 가지 법률 모두 적용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선 지금 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그런 사고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이 돼서 이 현장에서의 그런 주요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게 될 겁니다.
0: 네.
2: 그리고 나아가서는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게 적용이 되고 실제로 필요했던 그런 계획들이 있었는지 또 계획들이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준수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했을 때 만약 그러한 조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현장에서 이 상황을 관리하는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뭐 시공을 하는 그런 업체의 경영 책임자까지 또

0: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이 사고 내용을 봤을 때는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모두 적용이 되는 사항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잘못이 있었는지 어떠한 주요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 조항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 아니 그런데 이 공사 책임자들이 지금 인명피해를 입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관련 법 적용을 했을 때 뭔가 이 책임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책임 주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0: 일단 이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재산적인 피해 혹은 사망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손해 등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는 당연히 관련 업체 등이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이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형사적인 책임, 그 책임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까지 지울 수 있을 것인가? 뭐이 부분이 가장 이제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고 배경에 있어서 누구의 그런 잘못이 있었는지 어떠한 계획상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혹은 그 계획을 수립은 했지만은 안전보건 조치 등의 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책임의 주체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만약 어떤 현장에서의 과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현장에서 이런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그 현장 관계자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이지만 이 사안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결국 필요했던 안전보건 계획들조차 수립되지 않았다 혹은 그런 계획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이상 나아가서 뭐 사업주까지도 이제 책임을 질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형사 책임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의 그런 당국의 조사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2: 네, 다음 주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이 발생한 지 8일 만에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이 고개를 숙여서 사과했습니다. 스타벅스 대표 해임 후 추가 수습 조치 등에도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대국민 사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3: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여러분, 박종철 열사 유가족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신세계그룹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내부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준도 더욱 높이겠습니다. 오늘의 사과를 끝이 아닌 시작으로 삼겠습니다.
2: 네, 이번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이 있은 지 8일 만에 이제 정 회장이 직접 사과를 했는데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0: 사실 이 사과의 내용이 좀 길지는 않았고 뭐 개인적으로는 좀 충분하지 못한 사과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2: 네.
0: 일단 그룹 총수가 나와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사실 뭐 저도 이제 업무적으로 많은 관계자들이 그런 뭐 반성문 같은 걸 많이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대국민 사과도 뭐 반성문의 그런 내용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보통 반성문에 담기는 내용들이 결국에는 내가 잘못을 했다, 책임을 인정하겠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방지를 하겠다 이 내용들은 항상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2: 네.
0: 그렇지만 더 큰 의미를 하기 위해서는 그 각 사항들마다 얼마나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아내는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더욱 좀 잘 전달이 될 텐데 지금 오늘 정용진 회장의 그런 사과문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좀 빠져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충분하지 못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1: 그러니까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이제 정용진 회장이 모욕 그다음에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가 됐잖아요. 현실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까?
0: 사실 정 회장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명예훼손이라든가 모욕죄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제 피해자들이 특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뭐 이번에 있었던 그런 홍보 문구가 광주 민주화 운동의 그런 피해자들, 희생자들, 유가족들을 지칭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표현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법리적으로 명예훼손이라든가 혹은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텐데 사실 지금 진행이 됐던 그런 이벤트에 대해서는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고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그 역사에 대한 그런 평가, 그런 왜곡이라든가 혹은 조롱을 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렇기
2: 네.
0: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인 그런 판단을 하자면은 이건 역시도 피해자들은 광주 민주화 운동의 그런 관련자들이 아니냐 생각은 해볼 수 있긴 하겠지만 엄격하게 그 형사 책임을 따지는 그런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특정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결국 이런 법리적인 측면에서 정용진 회장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라든가 혹은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2: 네. 신세계그룹이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조사를 좀 진행했는데 뭐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이 중에서 또 담당 직원 3명은 뭐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이제 이후에 뭐 경찰 조사로 넘어가는 겁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0: 라는 점은 사실 진상 조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예견된 그런 한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1: 네.
0: 아무래도 회사 내부에서 처리하는 절차이다 보니까 강제성을 가질 수가 없고, 그래서 관련자들이 제출을 거부하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낼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한계를 오늘 한번 확인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결국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될 부분이 결국엔 수사 단계의 공으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1: 네.
0: 수사 단계에서도 먼저는 뭐 임의 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자들에게 먼저 임의로 휴대폰을 제출해달라라고 요구를 할수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다 혹은 뭐 수사 과정에서도 충분히 그걸 거부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곧바로 이제 압수수색 절차를 또 거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 정용진 회장에 대한 소환 가능성은 어떨까요?
0: 지금 상황에서 소환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 이 사안에서 사실관계가 불투명해서 뚜렷하지 못해서 정용진 회장에 대한 수사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우선은 소환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관계도 사실관계지만 법리적으로 과연 명예훼손이라든가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혹은 5.18 민주화운동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지 여기에 대해서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 결국 수사 과정, 그 절차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만약에 수사가 진행이 됐을 때는 가장 직접적인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혹은 그런 보고 라인, 결재 라인에 따라서 뭐그 상급자 정도까지는 소환을 할수 있긴 하겠지만, 뭐
1: 네.
0: 스타벅스의 대표 이사가 아니라 나아가서는 이 그룹의 총수를 현재 이 사안으로 소환 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부담이 있지 않나. 그래서 뭐 지금까지 나온 사안을 가지고 소환 조사를 예상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1: 네. 근데 이번 이벤트가 뭐 커머스 팀에서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팀장이나 뭐 담당, 본부장, 대표이사 결재를 통해서 최종 확정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문제 제기한 사람도 없었고, 뭐 첨부 파일을 열어본 사람도 이제 열지 않고 결재한 사례도 있다고 전해지거든요. 이 부분도 좀 지적을 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0: 뭐 그렇습니다. 일단 뭐 법적인 책임을 지우기에는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법 외에서 지켜봤을 때는 분명히 좀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스타벅스라는 기업 자체가 커피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런 비중이 매우 큰 그런
3: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에 대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고의성 여부 등 구체적인 의혹과 책임이 빠진 반쪽짜리 사과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4: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4: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워,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7: 어디까지 가시나요?
8: 살아서 장까지요.
7: 혹시 닥터 캡슐 전?
9: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8: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1: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5: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7: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8: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9: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0: 가수 MC몽이 우리 연예계에 수십억 원대의 판권 요구하는 이른바 바둑이 도박 모임이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가장 먼저 가수 겸 배우 김민종 씨를 지목해서 지금 큰 파장을 일고 있습니다. 어제 자신의 라이브 방송에서
11: 이번 논란의 시작은 MC몽 본인을 둘러싼 불법 도박 의혹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MC몽 씨는 라이브 방송에서 본인의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고 오히려 다른 인물들이 불법 도박 모임에 연루돼 있다는 취지의 폭로성 주장을 내놨죠. 문제는 그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점입니다. 사실관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가 보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실명까지 언급한 점, 문제는 없을까요?
12: MC몽 라이브 봤어? 연예인 불법 도박 모임?
13: 봤지. 난리던데? 그런데 아직 확인된 건 아닌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름 말해도 되는 거야?
12: 그니까! 김민종 씨 쪽은 바로 반박했던데?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민형사상 법적 대응하겠다.
13: 본인이 억울한 건 억울한 건데 다른 사람 이름까지... 아유.
11: 물론 폭로라고 해서 언제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공익을 위해 필요한 문제제기일 수도 있고요. 실제 사회적으로 밝혀져야 할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그 내용이 진실인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표현 방식은 적절했는지, 혹 불필요하게 누군가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은 아닌지 같은 것들이죠. 이번 폭로는 과연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12: 그런데 만약 MC몽 말이 사실이면?
13: 사실이라고 해도 무조건 괜찮은 건 아니라잖아. 그리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 억울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믿을 수는 없지.
12: 라이브 또 한다는 것 같던데?
13: 이 판국에? 계정 정지된 거 아니었어?
11: 이번 사안이 더 조심스러운 이유는 아직 끝난 이야기가 아니란 점인데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는 MC몽의 연예계 불법 도박 의혹, 폭로 논란, 그 이면에 있는 법적 쟁점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성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14: 안녕하세요. 이성호 변호사입니다.
11: 변호사님, 먼저 사건의 개요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 MC몽 씨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연예계 불법 도박 모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보도된 내용을 기준으로 이번 논란 어떻게 시작된 건지부터 한번 사실관계를 정리해 주시죠.
14: 네, 보도에 따르면 MC몽 씨는 지난 18일 라이브 방송에서 연예인들의 불법 도박 의혹에 관해서 자신은 불법 도박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MC몽 씨는 연예인이 속한 불법 도박 모임이 존재는 하지만 그중 한 명은 김민종 씨라는 폭로성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김민종 씨 측 법률 대리인은 김민종 씨에 대한 근거 없는 사생활 루머와 악의적인 의혹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오랜 시간 믿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11: 정리해보면 본인에 대한 의혹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0: 진짜 문제는 다른 쪽에 있다는 취지로 폭로성 발언을 한 셈인데요. 라이브 방송에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심지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범죄 의혹을 제기했다. 어떤 법적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까?
1: 네, 먼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라이브 방송은 물론 기타 SNS 등을 통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이 되어서 그 발언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간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형법상 모욕죄도 문제가 됩니다. 실명 저격 과정에서 범죄 의혹 제기와 같은 그리고 그 외에 욕설이나 비하 발언이나 혹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경멸적인 표현이 같이 있었다면 이는 형법 311조가 정하는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범죄 행위는 민법상 불법 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나 명예 실추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민법상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0: 많은 분들이 그래도 사실이면 괜찮지 않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정당화되는 건 아니죠? 폭로가 법적으로 정당화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이번 사안은 그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떨지 짚어주시죠.
1: 네, 그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310조에서 그러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형법 규정을 판례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에서도 유추 적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성 발언을 한 자가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신해야 되고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발언한 것이라고 설명한다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0: 김민종 씨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가만히 있다가 저격을 당해버린 상황인데 곧바로 반박하고 민형사상 법적 대응 예고했거든요. 폭로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최종적으로 확인까지 되면 문제는 훨씬 더 커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 네, 만일 MC몽 씨가 김민종 씨에 대한 불법 도박을 했다는 폭로가 허위 사실로 밝혀지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행위를 처벌하는 그 법규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처벌 규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그 손해배상액이 증액되는 사유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더더군다나 허위사실적시의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는 그런 위법성 조각사유가 전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거, 이 부분도 또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면 수사 결과에 따라 MC몽 씨가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1: 네, 실형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입니다. 일단 MC몽 씨는 과거에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다고 전해지는데 이 부분은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어서 형의 가중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다만 이번 폭로는 실명을 언급하여서 그러한 특정성이 분명하고 불법 도박을 하였다는 내용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허위 사실인지 여부에 따라 결국 죄의 그 정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배우 심은진 씨등 여러 연예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악플러 이모 씨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도 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0: 네. 김민종 씨 변호인 측 입장문, 변호사님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1: 네.
0: 보통 이런 논란이 벌어지면 법률 대리인 측에서 이런 입장문을 내곤 하는데, 그냥 내놓는 건 아니고, 이게 다 법적으로 의미가 있죠.
1: 네, 법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입장문에서 김민종 씨에 대한 의혹이 거짓임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입장문 발표 이후에는 이러한 의혹들을 재확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소지가 높아집니다.

0: 마찬가지로 발표 이후에는 의혹 확산 행위자의 미필적 고의의 성립 여지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언론이나 유포자에 대한 반론권 행사를 한다는 차원의 의미가 있기도 하고 또 입장문을 통해서 어떠한 타협이 없다는 그런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나 이런 것을 표현하거나 합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엄벌 탄원을 하겠다는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김민종 씨 측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로는 MC몽 씨에 대한 고소를 할 수 있고 고소를 통해서 수사기관에 IP 추적 등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악플러들이나 추가 유포자들을 추가로 고소할 수도 있고 이들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각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 네. 걱정인 게 MC몽 씨가 추가 폭로를 예고하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증거가 있다, 고소하면 더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고소하면 더 폭로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 법에서는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합니까?
0: 일단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증거가 있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관해서는 오히려 자백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혐의로 보더라도 향후에 증거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고의나 비방의 목적 등 이러한 죄질이 중해지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증거가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공익적 목적을 입증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서 정당화될 수 있는 사유로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양형 사유로서 오히려 형을 가중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 외에 추가로 뭔가를 폭로하겠다라는 선언은 협박 혐의가 추가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1: 자, 그런데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연예인이 속한 불법 도박 모임이 존재한다. 공개적으로 주장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수사기관 측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폭로성 발언만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될 수 있습니까?
0: 네, 그 경찰의 수사 개시 요건으로는 꼭 고발이 없더라도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매체를 통해 그런 정보를 첩보로 판단해서 내사를 먼저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발언의 신빙성이나 입증 가능성 등을 먼저 점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MC몽 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 버닝썬 게이트 같은 사건들도 단순 폭행 사건에서 시작했지만 인터넷 폭로를 통해서 경찰이 인지수사를 개시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1: 네, 지금 단순히 MC몽 씨가 뭐 일방적으로 폭로를 한 내용, 뭐 이 내용만 가지고 경찰이 인지를 바로 시작한다 이렇게 보기까지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뭐 다른 이제 뭐 보강 증거들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좀 여론이 좀 더 뜨거워진다든지 아니면 뭐 정부 차원에서 어떤 이제 뭐 발언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마이클 잭슨의 The Way You Make Me Feel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비 소식 있는데요.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특히 더 강하겠습니다. 이들 지역에 1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되는데 제주 산지는 15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에 10에서 60mm, 남부지방엔 1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오늘 늦은 밤부터 전남 남해안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이른 새벽에는 경남 남해안에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운전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진부 3터널 부근 1차로와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월계 1교에서 녹천교 구간 3차로에서 난 사고는 아직 처리 중인데요. 거의 2시간째 수습 중입니다. 시간 조금 더 필요해 보이고 나머지 차로에서 서행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마포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구리 방향은 마포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하남 쪽은 한남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안녕하십니까. 저녁 8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철거 중이던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가 무너지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4: 지금까지 3명이 숨졌고 3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는데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송수현 기자.
5: 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현장입니다.
3: 네,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5: 네, 제 뒤쪽에는 경찰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어 일반인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사고 현장에는 고가차도 윗부분 철근이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철판이 종잇장처럼 무너져 내려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빗속에도 헬멧과 우비를 착용한 작업자들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졌고 3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는 모두 공사 현장 관계자였는데 60대 남성 감리단장, 60대 남성 현장 관리소장, 그리고 50대 남성인 외부 전문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새벽 철근 콘크리트 상판을 자르는 작업 중에 상판이 2.9cm가량 주저앉자 업체는 철거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진단을 벌였습니다. 숨진 작업자들은 상판 단차를 확인하기 위해 내부로 들어갔다가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참변을 당했습니다.
4: 예, 사고 이후 상황은 어떻습니까?
5: 네, 사고 직후에는 소방차와 굴착기 등 사고 현장을 수습하기 위한 차량으로 일대가 북적였지만 구조작업이 끝난 지금은 다소 한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서소문로 경찰청 교차로부터 서울 아리수본부 앞 삼거리는 양방향의 전면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열차가 지나는 철길 위에 있는 고가차도가 무너져 내리면서 서울역 북쪽 구간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먼저 서울역부터 신촌역까지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열차 운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코레일은 서울역부터 수색역까지 전동열차 운행이 중단됐고 경기 고양시에 있는 행신역부터 서울역 구간의 KTX 열차 운행도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교통 불편은 내일도 이어질 예정인데요.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5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3: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시했습니다. 사고 발생의 구조적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감독과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직후 해당 작업에 대해 작업 중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곧바로 노동부 본부와 서울서부지청에 산업재해 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등을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4: 서울시는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사고 수습과 유족 지원 등에 나섰습니다. 사망자 유가족에게는 지원 절차에 따라서 생활안전지원금 등이 지급되고 유가족 전담 서울시 공무원이 1대1로 배치돼서 장례 절차와 생활안정지원을 돕습니다. 또 서울시 광역심리지원센터 등을 통해 유가족 심리상담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3: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합의안 가결의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비반도체 부문

0: 노조가 법원에 투표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내부 갈등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의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 투표율은 마감을 하루 앞두고 이미 90%를 넘어섰습니다. 투표권자 5만 7천여 명 가운데 5만 1천여 명이 표결을 마쳤고 2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조 역시 투표율 80%를 돌파했습니다. 투표권자 대다수가 억대 성과급을 받게 되는 반도체 사업 부문 소속으로 가결 조건인 과반 찬성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100배까지 벌어진 삼성전자 내부 성과급 격차는 직원들 간의 갈등을 전면전으로 내몰았습니다. 가전과 모바일 등 완제품 DX 부문이 중심인 동행노조가 결국 법적 공방을 선언했습니다. 투표권 박탈을 문제 삼은 데 이어 진행되고 있는 찬반 투표 절차 역시 멈춰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2: 상생과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할
3: 삼성전자 동행노조 위원장입니다.
2: 앞뒤가 다른 행보는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고 독선을 우선하는 기만 행위에 가깝습니다.
1: 여기에 주주단체 역시 과도한 성과급이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마무리되는 투표 결과에 따라 사상 초유의 파업 위기는 모면할 것으로 보이지만 노노 갈등에 주주 반발까지 겹친 삼성전자 내부 진통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0: 삼성전자 노조 과반수가 잠정 합의안에 찬성하면 파업 계획을 포함한 쟁의 행위는 중단됩니다. 하지만 부결이나 법원 결정으로 합의안이 없던게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정부는 긴장 속에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4: 삼성전자 노조 투표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투표 결과 과반수가 동의하면 잠정 합의안은 통과되고 쟁의 행위가 종료됩니다. 물론 부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소수 노조가 제기한 투표 가처분 등 법원 판단에 따라 잠정 합의안이 무효가 될 여지도 남았습니다. 삼성전자 파업 시계가 다시 작동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쟁의 행위가 재개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재를 위해 다시 노사 양측에 사후 조정을 요청할 거로 보입니다. 다만 사후 조정이 재개된다 해도 앞선 조정보다 교섭 과정은 더 험난할 전망입니다. 노조는 기존 합의에서 한 발짝 더 나간 요구를 할 것이고 그만큼 회사가 받아들이기 힘들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후 조정이 최종 불성립돼 파업이 강행되면 긴급조정권 발동 압박은 다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권이 있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앞서 긴급조정권의 부정적 의견을 밝힌 만큼 정부 내부 논의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5: 제 입장에서 제가 긴급조정권을 쓴다는 것이야말로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3: 노동부 장관입니다.
4: 노동부는 어떤 상황이 와도 노사 간 자율적으로 대화해서 갈등을 풀어가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선 쟁의 행위 중단보다 더 나은 경우의 수를 찾기 어려운 상황 속에 삼성전자 노조 투표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임석입니다.
0: 오늘 열린 최저임금위 2차 전원회의에서 삼성전자 성과급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사용자위원인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반도체 산업이 사상 최대 실적을 구가하고 있지만 절대다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주, 근로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 유가 상승과 내수 침체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근로자위원인 유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삼성 성과급 논란은 단순한 보상 문제를 넘어 동일한 노동시장에서 심화한 소득 격차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완화되지 못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이 한국 경제가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그제 SNS 글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현재 상황이 중소기업과 서민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주요 품목의 수급과 물가 동향에 대한 상시 점검과 안정조치, 그리고 부동산과 외환시장의 안정적 관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우 김수현 씨와 고 김세론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가로세로연구소 김세희 대표가 구속갈림길에 섰습니다. 김 대표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6: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굳은 표정으로 법원 앞에 선 가로세로연구소 김세희 대표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7: 혐의 인정 하나도 안 하고요. 저희가 이따가 자세히 다 반박할 예정인데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6: 김 대표는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였던 고 김세론 씨와 교제했다거나 김세론 씨가 숨진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고 김세론 씨가 중학생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음성 파일도 재생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당시 김 대표가 AI로 조작한 음성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또 김세론 씨의 유족 측으로부터 SNS 대화 캡처 사진을 받은 뒤 누군지 확인되지 않은 프로필에 김수현의 사진을 임의로 넣어 마치 김수현과 김세론의 대화인 것처럼 자료를 왜곡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김 대표가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였던 고 김세론 씨와 교제한 적이 없고 사망 경위와도 무관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비방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를 이용해 허위 사실을 재차 주장하거나 증거를 왜곡할 위험이 커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대표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면 변호인과의 공모 여부를 포함해 남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8: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막바지인 가운데 미군이 이란 남부 지역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자위권 차원의 공격이었다고 밝혔는데 양국 간 합의에 걸림돌이 될지 주목됩니다. 권중기 기자입니다.
9: 건물 사이로 보이는 희뿌연 연기. 밤사이 이란 남부 지역에서 찍힌 사진으로 미군 공습이 이뤄진 직후로 추정됩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자위권 차원에서 이란 남부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작전 지역은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 해군기지가 위치한 반다르 아바스. 이란의 미사일 발사기지와 기뢰를 부설하려던 이란 선박 등이 표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휴전 상황이지만 절제력을 발휘해 미군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국영통신도 밤사이 반다르 아바스 전역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며 미군 공습을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 매체 등은 이란군 너댓 명이 숨졌다고 전했지만 이란 매체는 해당 지역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며 자세한 피해 상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10: 밤 12시 55분쯤이었습니다. 저도 폭발음을 들었는데 지역 주민에게 연락했더니 도시는 평온하고 정상적이었습니다. 이란 SNN 방송 보도입니다.
9: 일부 이란 매체는 휴전 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한 가운데 이란 정부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중재국인 카타르의 협상 대표단을 보낸 상황에서 이번 공습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외신들의 전망은 엇갈립니다. 뉴욕타임스는 종전 합의가 통째로 뒤흔들릴 수 있는 위기라고 전망했지만 알자지라는 이번 사태는 작은 장애물로 협상 판을 깨진 않을 거라고 관측했습니다. YTN 권중입니다.
8: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커지는 가운데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미국의 첨단 무인기인 MQ-9 리퍼 드론 한 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같이 밝히고 미국이 휴전 합의를 위반할 경우 혁명수비대는 이에 대응할 정당하고도 확실한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리퍼 드론에 이어서 이란 영공에 진입한 전투기 한 대에도 방공부대가 발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는 미국이 중동 지역에 더는 군사기지를 유지할 수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모스타바는 이슬람 성지 순례 행사인 하지를 맞아 발표한 메시지에서 미국은 더 이상 중동에서 안전한 군사 거점을 유지할 수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동 지역 국가들도 미군 기지의 방패 역할을 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서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줄곧 미국으로 반출해야 한다던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이란이나 제3국

0: 한국에서 폐기할 수도 있다고 유연함을 보여서 종전협상 진전의 촉매제가 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1: 미국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 기념식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추모 속에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란 군사작전 과정에서 숨진 군 장병 13명을 추모하며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2: 이 놀라운 남녀 장병들은 세계 시대 테러 후한국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 핵 보유 불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 440kg 처리 방안에 대해선 새로운 제안을 내놨습니다. SNS에 올린 글에서 이란의 농축 우라늄이 미국으로 넘겨진 뒤 폐기되거나 더 바람직하게는 이란과의 협의를 통해 현지에서 폐기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아니면 다른 적절한 장소에서 미국 원자력 에너지 위원회 등의 감독 아래 폐기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줄곧 미국으로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한 걸음 물러난 것이어서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 핵 프로그램 제한과 제재 완화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보도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농축 우라늄 문제에서 유연함을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이 이란에 다른 제재를 일부 먼저 완화할 경우 핵 협상을 지연시킬 가능성에 대한 고심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3: 합의문에는 이란의 핵 관련 약속에 대해 매우 포괄적인 내용만 담기게 될 겁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후 협상을 통해 정해야 하고 세부 사항은 최종 타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합의가 불발될 경우 더 크고 강력한 공격이 있을 거라며 압박의 끈도 놓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철거 중이던 서소문 고가차도는 한순간에 무너지며 도로와 선로를 덮쳤습니다.
1: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는데 사고 당시 상황을 윤혜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철거 작업 중이던 서울 미근동 서소문 고가차도 공사 현장에 비추던 CCTV 화면입니다. 짧은 섬광과 동시에 도로를 떠받치던 상판 구조물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철로 위에 있던 전기줄이 큰 충격을 받은 듯 출렁거리고 고가도로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굉음에 놀란 듯 황급히 뛰쳐나옵니다.
3: 지진난 무너지는 소리가 나서
4: 고가차도 붕괴 사고 목격자입니다.
3: KTX 전선이 좀 휘청거렸던 것 같아요. 천둥 소리처럼 나서
2: 무너져 내린 고가도로 상판은 아래에 깔려있던 철로와 도로를 순식간에 덮쳤는데 열차가 지나던 순간이었다면 피해가 더 커질 뻔했습니다.
5: 행인들도 많이 지나다니고 그래서 조금
4: 사고 목격자입니다.
5: 위험하긴 해요. 거기가 그 인도의 폭이 굉장히 좁아요. 거기가 고가차도 밑으로 지나다녀요.
2: 붕괴 사고가 발생한 건 오후 2시 반쯤. 현장에 있던 행인과 공사 관계자 등 13명 가운데 7명은 구조물이 무너지기 전 대피했지만 나머지 6명은 몸을 피하지 못했고 이 가운데 3명이 숨졌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6: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7: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8: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0: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5: 안녕하세요. 독서치유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6: 듀엣토의 더 클래식.
7: 5월 26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8: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트리치 트라치 폴카, 볼프강 자발리 씨가 지휘하는 빈 심포니 연주입니다.

0: 스트라치 폴카, 볼프강 자발리 씨가 지휘하는 빈 심포니의 연주였습니다.
1: 어제와 오늘 롯데 콘서트홀과 전당에서는 빈 심포니의 내한 공연이 있었습니다. 체코 출신 지휘자 페트로 포펠카가 지휘봉을 잡았고 첼리스트 아나스타샤 코베키나와 피아니스트 손민수가 협연을 맡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손민수는 임윤찬의 스승입니다.
0: 이빈 심포니라고 하면 빈 필하모니와는 다른 단체잖아요.
1: 이게 두곳 모두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을 거점으로 한 오케스트라인데 빈 필하모닉에 가려서 빈 심포니는 그만큼 주목받지 못했죠.
0: 그래서 피해를 보는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빈 출신 음악가들은 빈 필하모니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빈 심포니가 우선순위는 아니거든요.
1: 아무래도 실제로 지휘자 카라얀은 2차 대전이 끝난 뒤빈 심포니에서 계속 활동했는데요. 실제로 상임 지휘자의 업무를 맡아 하면서도 정식으로 취임은 하지 않았다고 하죠. 베를린 필과 빈 필의 지휘자가 목표였기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는 1955년 베를린 필로 가게 되면서 빈 심포니를 떠나게 됐습니다.
0: 그래서 빈 심포니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내용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 빈 심포니는 빈 필하모니라면 하지 않을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아주 보수적인 나라고, 빈이라는 도시도 아주 보수적인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빈 심포니는 이런 틀을 깨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슬기 씨가 또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1: 네, 거리에 나가서 시민들에게 연주를 들려주고 빈 필하모닉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연주회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의 영화음악가 히사이 시조를 초청해 그의 작품을 연주하는 콘서트가 큰 성공을 거두었고요. 여기에 더해 올해 초에는 K-팝 콘서트까지 가졌습니다.
0: 어떤 곡이요?
1: 뭐잘 아시는 엑소의 으르렁, 에스파의 블랙맘바,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이런 곡을 오케스트라 편곡으로 연주했고 슈퍼주니어 려욱이 협연자로 참여해 어린 왕자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같은 곡을 불렀다고 합니다.
0: 근데 이거 전에 그 서울 시향에 여러 K-팝을 편곡해 연주하면서 화제를 모은 적이 있잖아요.
1: 그렇죠. SM에서 클래식으로.
0: 이거 보고 따라한 거 아니에요?
1: 실제로 작년에 있었던 서울 시향의 콘서트에 빈 심포니의 대표인 얀 나스트가 내한에 관람했다고 하고요. 이 연주회를 그대로 빈으로 가져간 거라고 합니다.
0: 따라했네.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히사이 시조와 K-팝 음악 이어서 준비했습니다. Summer, 히사이 시조가 지휘하는 빈 심포니 연주고요. 이어서 들으실 곡은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서울시향 연주입니다.

0: 썸머, 히사이 시조가 지휘하는 빈 심포니의 연주 이어서 들으신 곡은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서울시향의 연주였습니다.
1: 빈 심포니는 빈을 거점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수적인 성격으로 유명한 오케스트라인데 최근에 이런 활동을 했군요.
0: 네, 빈 심포니 하면 우리나라 출신 저희도 잘 알고 있는 최나경 때문에 엄청난 화제를 모았습니다.
1: 네, 플루 수석 주자를 뽑는 오디션에서 신시내티 심포니의 부수석이었던 최나경이 합격했습니다. 최나경은 2012년 8월부터 빈 심포니와 같이 연주를 했는데 수습 기간이 끝난 뒤 재신임 투표에서 재계약에 실패했습니다. 오케스트라 측에서는 음악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이 일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 외국인이고 동양인이고 여성이고 미국에서 공부했고 유럽에서 산 적이 없었고 빈에서 공부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차별을 당한 것이라는 비판을 했죠. 영국의 음악 평론가 노먼 레브리히트가 이걸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면서 인종차별 논란이 있었습니다.
0: 네, 빈 피라모니아도 그렇고 빈 심포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뒤로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잖아요. 케이팝 콘서트까지 가질 정도니까.
1: 2010년 9월부터 한국인 여성인 김여진 지휘자가 빈 심포니의 부지휘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지휘자긴 하지만 여성에게 지휘봉을 맡겼다는 점에서 빈 심포니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내한 공연에서 연주할 작품이에요. 드보르작 교향곡 9번 중 마지막 4악장. 카를 안체르리 지휘하는 빈 심포니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수요일 뿌띠 뒤더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온 세상이 싱그러운 초록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지쳐 있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죠. 남들은 기다린다는 달력의 빨간 날도 반갑지 않고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계시다면 이 눈부신 계절이 평소보다 더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럴 땐 혼자서 다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이곳으로 오세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답답함 저희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홍수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 홍수연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40년 전 결혼해 슬하의 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남편은 책 읽기와 마라톤을 즐기며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딸에게 손편지를 즐겨 써줄 정도로 다정한 사람이었죠. 남편은 일본과 거래하는 무역법인의 중역이었는데

가운데 일본에서 반도체 제조 장비와 정밀 공작 기계를 들여와 국내 기업에 납품하는 일을 했습니다. 계약 규모가 크다 보니 일본 출장이 잦았고 한 번 나가면 체류 기간도 길었습니다. 저는 그저 남편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거로구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이 작년에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저는 도쿄에 있던 남편의 숙소와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 일본에서 쓰던 휴대전화도 넘겨받았는데 그 안에는 낯선 젊은 여성과 아이들이 함께 찍은 사진, 서로 주고받은 다정한 메시지, 그리고 생활비를 보낸 내역들이 남아있었습니다.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오랜 시간 동안 일본에서 또 다른 가정을 꾸려왔다는 것을요. 두 사람은 꽤 오래 관계를 이어온 것 같았습니다. 여기저기에 물어봤더니 상대방은 2010년경 일본 거래처 사장의 소개로 알게 된 한국인 여자이고 현지에서 기업 금융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는 남편에게 가정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아이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자고 합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황입니다. 그래도 남편과 오랜 기간 관계를 이어오고 아이까지 낳아 키운 그 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0: 어디서도 말하지 못했던 당신의 고민 지금 해결해드립니다.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남편과 갑작스럽게 사별하게 됐는데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셨어요. 상당히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사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남편이 이미 사망을 했어요. 내연녀한테 이런 상황에서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요?
2: 네, 그렇습니다.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하여 혼인의 유지를 방해하고 나머지 배우자 권리를 침해해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는 점, 네. 우리 청취자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 그쵸?
2: 남편의 내연녀가 남편이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장기간 내연관계를 이어가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하셨는데요. 이 경우 남편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사연자는 남편의 내연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남편이 사망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상간자한테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다고 하신 건데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2: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사연자의 혼인 기간과 가족 관계, 내연녀 부정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이후 태도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1: 네.
2: 실무에서는 그동안 통상 3천만 원을 상간소송 청구 취지로 해서 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1: 네.
2: 최근 실무례는 더 높여서 청구하고 있고 판결례도 최근 인용 금액이 증액되는 추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2: 또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는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5%,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네.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 손해금이 붙게 됩니다.
1: 네, 그러니까 위자료 금액이 이제 3천만 원보다 더 약간 높아지는 추세고 그 금액에 대해서 판결 선고 날부터 12% 지연 이자가 붙는다는 거죠. 굉장히 고리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이 이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이외에 자녀들도 그 내연녀한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요?
2: 아, 글쎄요.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서 부부 네. 공동생활을 침해한 경우 제3자나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는 나머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위자료 지급 등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1: 네.
2: 부정행위를 한 부부 일방이 자기 자신의 자녀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1: 그러니까 자녀들은 이제 상간녀한테 손해배상 청구는 좀 어렵다.
2: 그렇죠. 이러한 맥락에서 부정행위를 한 내연녀가 남편과 사연자 간 자녀의 양육이나 보호를 적극적으로 방해했다고 하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내연녀, 상간녀가 그 자녀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뭐 애들이 있는데 애들을 돌보지 말아라 라고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서 빨리 이혼하고 나한테 와라 라고 막 이렇게 종용을 했다거나 이런 사정이 없는 한 자녀들은 이제 상간자한테 손해배상 청구는 좀 어렵다는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사연자 자녀들이 사연자하고 함께 내연녀한테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네. 자녀들의 청구 부분은 기각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그 남편이 이제 상간녀랑 그리고 혼의 자녀한테 돈을 상당히 보냈어요. 그런 거 은행 거래 내역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상간녀와 혼의 자녀한테 사용된 돈 사연자분이 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는 없을까요?
2: 피해 배우자가 이제 상간소송에서 상간녀를 상대로 청구하는 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손해배상입니다.
1: 네.
2: 상간 배우자가 상간녀에게 지출한 금원은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 법률관계로 발생한 것이어서
1: 네.
2: 피해 배우자가 그 금전을 상간녀에게 직접 반환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1: 그렇군요.
2: 다만 이제 배우자가 상간녀에게 지출한 금전의 규모와 내용은 위자료 액수 산정 시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되고 법원도 위자료 산정할 때 그 부정 행위에 수반된 경제적인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경우는 배우자가 사망했지만 실무에서는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병행하면서 재산분할 절차에서 배우자가 상간녀에게 지출한 금전을 혼인재산 감소로 이제 보고 네.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상대 여성이 남편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오랜 기간 관계를 이어왔다면 이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이미 사망했다라고 하더라도 위자료 청구 가능하고요. 이 위자료 액수 최근에는 실무상 3천만 원보다 조금 높게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다만 이 상간소송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자녀들의 위자료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 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각박한 빌딩 숲을 벗어나 도심 속 텃밭에서 나만의 채소를 가꾸면서 힐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최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애지중지 키운 상추와 깻잎, 깨모종이 통째로 사라지는 이른바 텃밭서리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 상추 도둑을 잡기 위해서 강력계 형사들까지 현장에 투입됐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동대문구의 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에서는 최근 한 달 사이에 농작물 절도 신고가 대거 접수됐고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지역 카페에도 주말 농장 피해 호소에 관한 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텃밭 절도가 기승을 부리는 배경을 두고 전문가들은 고공행진 중인 식탁 물가를 원인으로 꼽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와 물가 상승으로 채소값이 그야말로 금값이 되다 보니 도덕적인 해이가 발생했다는 건데요. 많은 분이 시골의 정겨운 문화로 착각하기 쉬운 서리는 법적으로 엄연하고 명백한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타인의 농작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면 현행법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소란의 연애 같은 걸 하니까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제주와 남해안 지역은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강풍주의보도 동시에 발효된 곳이 많아서 거센 비바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주는 오늘 밤까지 시간당 50mm의 폭우가 쏟아지고요. 남해안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안과 제주 지역에 100mm 이상의 비가 내릴 텐데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0도, 전주 19도, 제주 21도에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23도, 대전 26도로 예상됩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4차로에서 고장난 차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신갈 방향 서초에서 양재 구간 2차로에서 고장난 차량이 정차 중이고 한남나들목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용인휴게소 갓길에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곳곳이 빗길이라서 주의해서 지나셔야 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청주에서 안성 구간 이후 양재까지 빗길 주의 구간이고요. 서울 방향 천안 부근 갓길에서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해 주실

0: 네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6.3 지방선거 레이스가 종반전에 접어들며 선거판이 각종 논란과 폭로로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범여권 후보 단일화는 여론조사 공정성 시비 속에 파행 위기에 놓였고 상대 후보를 향한 고발도 부지기수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2: 범여권 울산시장 단일화가 파행을 넘어 법정 다툼까지 갈 위기에 놓였습니다. 여론조사가 한창인 와중에 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뒤늦게 역선택 방지 조항이 빠졌다고 제동을 걸었고 제자리 걸음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3: 27일과 28일
0: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입니다.
3: 특정 세력 조직적 개입을 차단할 안전장치를 마련한 여론조사 당시 단일화를 제안합니다.
2: 진보당은 합의해놓고 돌연 중단을 선언한 건 민주당이 여론조사기관과 내통해 불리한 결과를 전달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고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4: 경선중에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0: 진보당
4: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여론조사를 중단시킨 것으로 의심될 수밖에 없거든요.
2: 여기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진보당 김 후보가 울산시장을 민주당에 양보하는 조건으로 장관급을 보장받기로 했다는 매관매직 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혼전의 부산 북갑에선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그림자 캠프 의혹이 떠올랐습니다. 한 대표 측 지지자들 쉼터가 유사 선거사무소로 운영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는데 한 후보 측은 캠프와 무관할 뿐 아니라 2022년 보궐선거 당시 인천 계양을 해서 이 대통령도 캠프 차원에서 잼잼봉사단을 운영했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격전지가 된 전북지사 선거에선 명픽 싸움이 한창입니다.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출마 전에 이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다는 취지로 언급하자
5: 저를 대통령님인지
0: 김관영 무소속 전북지사 후보입니다.
5: 말씀드리는 것이 저로서는 또 도리 아니겠습니까?
2: 민주당 이원택 후보는 펄쩍 대통령 이름 훔치지 말고 사퇴하라고 일갈했습니다.
6: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6: 청와대에
0: 대표입니다.
6: 확인해 보니 펄쩍지며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2: 전북 군산 김제 부안을에 출마한 민주당 박지원 후보는 해외 성접대 폭로가 나와 곧장 부인했고 국민의힘에서도 또 다른 오빠 논란이 등장했습니다.
7: 여기 잘생긴 오빠들 많아요.
0: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2: 유불리 싸움 속 진영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네거티브 대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막판으로 다가갈수록 비전 정책 대결은 실종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1: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대부업체 차명 보유 논란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고발전에 가세해 공세를 이어갔는데 5파전 구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8: 수원지방법원 맞은편에 터잡은 사무용 건물 10층에는 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설립한 법무법인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 후보 차명 운영 의혹이 불거진 대부업체의 본점 주소 역시 같은 건물 10층입니다. 대부업체 대표가 최근까지도 김용남 후보 선거를 도와온 데다 김 후보가 운영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녹취까지 공개되면서 논란은 연일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 측은 그러나 사실 무근이란 입장입니다. 업체 설립과 운영, 폐업까지 모두 정상 절차를 밟았고 배당이나 급여, 수익도 1원 한 푼 받아보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결자해지를 촉구하는 조국 후보를 향해선 적반하장이다. 본인부터 되돌아보라고 맞받았습니다.
9: 조국 후보께서는
0: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평택을
9: 당선이 됐다가 당선 무효가 됐는데 김태우 후보하고 어떤 면에서 다름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8: 국민의힘 역시 공세 압류에 김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는데 진보 진영 갈등이 극대화한 틈에 보수 단일화를 노리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특히 자유와 혁신 황교안 후보의

0: 부정선거 주장도 대의 앞에선 상관없다며 단일 대우를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1: 부정선거론에 대한 입장을 동의하는 쪽으로 밝혀라라고 하면 얘기는 좀 달라지겠지만 보수 의석을 찾아오겠다라는 네. 대전제라면 뭐 그렇게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0: 토론회에서도 양측은 사뭇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대부업체 등 여러 논란으로 충돌한 김용남 조국 후보와 달리
2: 국민들이 이 말을 듣고 도저히 믿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3: 조국 혁신당 평택을 후보입니다.
2: 제주도권 토론이 지금 이 충분 답변하시고 계시고요.
0: 유이동, 황교안 후보는 상호 견제 대신 범여권 후보를 향한 공격에 집중했습니다. 보수 후보 사이 단일화가 성공하느냐는 물 건너간 것처럼 보이는 진보 진영 연대에도 막판까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4: 북한이 오늘 서해상으로 근거리 탄도미사일 등 여러 종류의 발사체를 동시에 발사했습니다. 한 달여 만에 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건데요. 우리 군은 자폭 드론이 동원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추가 분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5: 합동참모본부는 오후 1시쯤 북한 평안북도 정주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된 근거리 탄도미사일 등 다종의 발사체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착된 미사일은 8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고 정확한 재원에 대해선 한미가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방사포도 함께 발사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군은 자폭 드론이 동원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 전방군단
3: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입니다.
6: 그 CRBM을 사거리 문제 때문에 평안북도에서 서해상으로 해서 어떤 표적섬에 시체 사격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5: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19일 이후 37일 만입니다. 당시 북한은 화성 11 나영에 집속탄과 파편줄에 탄두를 장착해 여러 발을 쏜 뒤 축구장 18개에 달하는 면적을 초토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7: 고밀도 진압 타격 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은 TV입니다. 군사 행동 실천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시험 결과에 대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5: 동해상에 이어 이번엔 서해상으로 표적이 이동한 만큼 새로 개량했거나 양산 중인 전술미사일 등의 기능을 다각도로 시험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또 무엇보다 지난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군 지휘관을 모두 소집해 국경선 요새화 지침을 내린 상황이어서 대남 압박용 행보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8: 최근 북한이 주장하는 두국과 기조 및 남북 국경 요새화 선언과 맞물려 우리 군의 작전적 부담을 줄이는 의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우리 군은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해왔다며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 아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4: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동 국가들의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로 이어지는 아브라함 협정 참여를 다시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이란을 고립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였는데요. 현실은 무시한 무모한 도박이나 환상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이란과의 협상과 동시에 공격을 이어가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이 아브라함 협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관계 정상화를 확대해 이란을 고립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지난 12일에도 아브라함 협정에 근거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의 특별한 관계를 의도적으로 공개하며 이란을 압박한 바 있습니다.
3: 이스라엘은 방금 UAE에 아이언돔 포대와 이를 운영할 인력을 보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아브라함 협정에 기반한 양국 간의 특별한 관계 때문입니다. 마이크 허커비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입니다.
9: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아브라함 협정이 장기적으로 아랍과 이스라엘 간 갈등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이란의 참여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현재 전쟁 중인 이스라엘을 공식 인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가자 전쟁 이후 아랍권의 이스라엘을 향한 여론도 크게 악화한 상황.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사우디 역시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브라함 협정 압박은 이란 전쟁 결과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란 핵 해체라는 전쟁의 핵심 목표가 흔들리자 다른 성과로 이를 무마해보려는 정치적 계산이 담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도 이란 핵 문제도 해결 못한 상황에서 아브라함 협정 확대까지 들고 나온 건 다소 황당하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단기적으로 이란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전략 자체가 의미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단계에선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CNN은 트럼프의 중동 대화합 부상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무모한 도박이나 환상에 가까운 시도라고 짚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4: 일본 정부가 기름에 이어 전기와 가스 요금에도 보조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중동 전쟁이 길어지며 관련 요금이 일제히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 28조 원이 넘는 예산을 추가로 짜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10: 중동 기름길이 막히며 원유값이 뛰자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정부 비상금을 털어 보조금을 투입했습니다. 리터당 최대 170엔, 마지노선까지 정하고 가격 조절에 나섰습니다.
3: 휘발유 가격 상승이 예상되지만 그래도 소매 가격을 전국 평균 170엔 정도로 억제하겠습니다.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입니다.
10: 긴급 연료 보조 비상금에 예비비까지 더해 지금까지 모두 1조 800억 엔을 투입했습니다. 우리 돈 10조 2천억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중동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당장 다음 달부터 전기, 가스요금도 오를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여름은 역대급 폭염까지 예고됐습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 전기와 가스까지 보조금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규모는 3조 엔 이상, 우리 돈 28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앞서 지급했던 보조금보다 두 배가 많습니다. 기간은 본격 여름이 시작되는 7월부터 석 달간, 한 집에 5천엔, 4만 7천 원 정도 부담이 줄어들 거라고 일본 정부는 밝혔습니다.
3: 중동 정세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가스 전기 요금 지원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겁니다.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입니다.
10: 필요한 예산은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세금을 늘려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국채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의 추경 편성에 일본 국민 다수가 찬성 뜻을 내비치며 여론도 나쁘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서조차 무작정 보조금을 늘리는 것이 해답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결국 재원은 국민들이 낸 세금인데 이미 보조금으로 적지 않은 돈을 쓴 만큼 다른 방식의 출구 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11: 2차 종합특검이 내란특검에서 기소 유예했던 허석곤 전 소방총장을 내란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합참의 계엄 관여 의혹과 관련해서 내일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12: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허 전 청장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전 소방청 차장에게 전달했다는 혐의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허 전 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종합특검은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인정된 만큼 허 전 청장 역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1호 인지사건이었던 합동참모본부의 계엄 관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은 내일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인데 김 전 의장이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부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도록 단편 명령을 내린 것을 내란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앞서 관저 이전 공사 예산 불법 전용 혐의로 첫 신병 확보에 성공한 종합특검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소환을 통보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예산 전용 지시를 받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청사관리본부에 적극 협조를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11: 최근 한 유튜브 채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방 3개를 혼자 쓰며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법무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은 독거실 한 개만 사용하고 있고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해서 인접 거실을 공실로 둔 것일 뿐 특혜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채널에서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외부 음식물 제공 등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법무부는 전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YTN과 중앙선관위의 공동기획 두 번째 순서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네거티브 공방이 심화하고 있지만 정책선거를 알리려는 여러 가지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게 있는지 김다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13: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정책선거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14: 어떤 공약을 냈는지를 잘 살펴보고 뽑아야 합니다.
13: 선거관리 주무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장애인 전문기업이 함께 마련한 자리인데 정책과 선거, 공약 등 단어의 의미부터 자신에게 필요한 공약까지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15: 이번 프로그램의 활동지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공약 주제를 고르거나 나만의 공약 만들기와 같은 프로그램을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13: 교육 참가자들은 어렵게만 느껴지던 선거가 조금은 더 가깝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16: 정책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근데
17: 발달 장애인 정책 선거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입니다.
16: 정책이 무엇인지 조금 알게 된 정책이에요.
18: 21만 명의 발달 장애인 자신이 원하는 공약을 가진 이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공약이 나에게 필요한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13: 이 밖에도 중앙선관위는 정책선거를 독려하기 위해 여러 곳에 흩어진 후보들 공약을 하나의 사이트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보자 공약을 음성전환이 가능한 파일로 제공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도 확대했습니다. 또 지역 주민들의 희망 공약을 접수해 생활밀착형 공약 발굴을 시도하면서 유권자 관심도도 높였고 지역별 유권자의 주요 관심 분야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열쇠말도 뽑았습니다.
19: 정당 후보자가 정책 공약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17: 정창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입니다.
19: 공약 이슈 트리를 공개하고
13: 한국정당학회와 한국정치학회 등도 청년층이 정책 선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학생 정책 공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 정책 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 이를 위한 여러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선택과 지역 정가의 실천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17: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2: 굿모닝 굿라이프.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부쩍 더워진 날씨에도 땀에 흠뻑 젖어가며 달리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러닝의 인기를 실감하는 요즘인데요. 흔히 러너들은

0: 인생을 긴 마라톤에 비유하며 매력을 설명합니다. 근데 숨가쁘게 흘러가는 우리 집 재무 사정을 살펴보면요. 인생이 매일 숨가쁘게 달려야만 하는 단거리 달리기처럼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한눈 팔면요. 어느새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마련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눈앞의 지출을 막느라 급급하다 보면 또 먼 미래의 진짜 목적지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인생이라는 마라톤 무사히 건강하게 완주하기 위해서는 눈앞의 장애물을 넘어서 꾸준히 달릴 수 있는 재무적인 지구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는요. 단거리 경주 같은 지출은 꽉 잡아두고 풍요로운 미래는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마라톤 플랜으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김정수 팀장님, 권지은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인생은 마라톤이다. 참 진부한 이야기 같지만 또 이게 맞는 말인데 하루하루 쳐내면서 사는 거 보면요. 이건 마라톤이 아니라 단거리 달리기다 싶습니다.
2: 맞아요.
0: 인생 멀리 봐라. 나무 보지 말고 숲을 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오늘 살기도 급급하거든요.
2: 제가 뭐 방송에서 명언이 아닌 띵언을 본 게 있는데요. 박명숙 씨가 그러더라고요. 늦었다고 느꼈을 때가 늦은 거다. 근데 그때라도 느꼈다면 그게 다행 아닐까요?
0: 늦었다는 걸 자각했으니까요.
2: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 단거리 경주 같은 이 통장 잔고를 지난주에서야 잘 막아서 잔고를 지켰다는 썰이 또 있죠.
0: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늘을 잘 챙겨가면서 또 내일을 준비하고 맞아요. 먼 미래까지 대비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네. 자 오늘 권진 팀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은 건 맞지만 더 큰
1: 늦은
0: 문제.
1: 건 알았으니
0: 그렇죠.
1: 즉시 실행하자.
0: 그렇죠.
1: 뭐 이런
0: 맞아요.
1: 거, 이런 의미겠죠.
0: 왜냐하면 인생이 또 하루하루 쳐내기 급급하지만 길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잘 뛸 수 있는 지구력 길러서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지 두 분과 함께 그런 알찬 정보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요. 굿모닝 굿나이프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상담 문자 창 열려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상담 딱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지만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이게 뭐니 상담소 바로 시작해 볼게요.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1077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개인택시 운전하고 있는 50대 후반 청취자입니다. 최근 지인이 암진단을 받고 치료받는 걸 보면서 제가 가입한 보험들도 살펴봤습니다. 5만 원씩 납입하는 실손보험을 제외하고 총 6건의 보험에 가입이 돼 있었습니다. 6건의 보험료는 총 35만 원인데 대부분이 10년 만기, 20년 만기 자동갱신형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최근에 실손보험료도 많이 올라서 4세대로 전환하며 보험료를 좀 줄였는데 2, 3년 뒤에 이렇게 갱신되는 상품도 몇 건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갱신형 보험 없애고 비갱신형으로 다시 준비하는 게 더 좋을까요? 휴대전화 끝번호 1077번님, 1077번님 문자 사연으로 오늘 이게 뭐니 상담소 문을 열었습니다. 가지고 계신 보험이요. 갱신형이라고 하시는데 50대시래요. 아직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이 기니까 갱신형 보험.

0: 마다 자동으로 보험료가 인상이 되면서 갖고 있는 20년 만기 또 자동 갱신형 이렇게 갱신 상품으로만 갖고 있다 보니 이거를 무조건 해지하기 전에 정말로 해지라는 게 맞는지 아니면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를 해야 되는지 걱정이 많으신 상태시더라고요.
1: 비갱신형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리고 비갱신형으로 바꾸는데 더 저렴할 수 있다면, 이건 무조건 고해야 되는 상황 아닐까요?
2: 일단 뭐 앞으로 내가 납부해야 될 보험료만 뭐 따진다면 당연히 갱신형들을 정리하고 비갱신형으로 더 저렴하게 보험료를 구성을 할수 있다면야 뭐 당연히 아나운서님 말씀대로 바로 바꾸면 되겠죠. 하지만 이제 50대 후반이라고 하셨고 또암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암보험을 가입을 하고 보장을 받으려고 하면 이 면책 기간을 지나서부터 이제 보장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뭐 요즘에는 가입 첫날부터 보장하는 암보험도 간혹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가입 조건들이 까다롭다든지 하는 아니면 보험료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암보험은 이 90일의 면책 기간을 갖고 있는 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보험을 갈아타고 싶다 하더라도 요 90일의 면책 기간을 잘 기억을
2: 그렇죠.
1: 하셔야
2: 고려해야
1: 되는
2: 되는
1: 건데.
2: 거죠.
1: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어쨌든 내가 보험 가입 후 90일 동안은 암 진단을 받아도 보험금 못 받는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0: 맞아요. 그럼 갱신형이라고 무조건 해지하고 다시 가입을 한다면 새롭게 가입한 보험은 가입일로부터 90일이 지나야 91일째부터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 되시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리고 1년 이내에 암의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50%만 보험금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또 감액 기간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청취자님처럼 전부 10년 갱신과 20년 갱신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20년 갱신으로 가입한 상품의 암보험은 일단 유지하시는 게 좋겠죠.
2: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이 50대에 가입하신 20년 갱신 암보험이라면 어쨌든 70대까지 그 20년간은 보험료가 오르지 않잖아요. 그럼 갱신 전까지 변하지 않는 보험료로 보장을 받다가 갱신 시에 보험료가 많이 올라갈 경우 뭐 사실 그때 해지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이미 가입해 놓고 뭐 단지 갱신형이라는 이유만으로 해지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20년 갱신보다 10년 갱신 상품 이거는 이제 갱신 주기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10년 갱신 상품 위주로 정리를 좀 하면서 이전 보험에서는 없었던 뭐 치료비 담보 등을 좀 저렴하게 비갱신형으로 보완을 해놓는다면 70대에 가서 이 20년 갱신 암보험이 보험료가 많이 오르더라도 우리가 또 치료비로 충분히 준비를 해놓았기 때문에 해지에도 큰 문제가 안 생기게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1: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도 갱신형 보험 여러 건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시다면 요게 몇년 주기의 갱신형 상품인지를 좀
0: 그렇죠.
1: 따져보시고 긴 주기의 갱신형 보험은 일단 가지고 가면서 나머지를 좀 보완하는 게 좋겠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문자 보내주신 1077번님은 50대 후반이시기 때문에 갱신 주기가 20년 정도 되는 것들은 그냥 유지하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군요.
0: 맞아요. 만약에 30, 40대 젊은 분들이신데 모두 갱신형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당연히 비갱신형으로 재가입을 도와드렸을 거예요. 근데 30대가 20년 갱신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기대연명까지만 계산을 하더라도 50대, 70대 때두 번이나 갱신은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1: 맞아요.
0: 그러면 이 처음 가입했을 때보다 보험료가 예를 들어 5만 원의 보험을 가입을 준비하셨다면 50대 때 똑같은 보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까요?
2: 많이요.
0: 그렇죠? 최소 제 생각엔 두세 배 이상은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2: 맞아요.
0: 들어요.
1: 최소요, 최소.
0: 그럼요. 그런데다가 이 갱신형은 납입 기간 만기도
1: 없죠.
2: 그렇죠.
1: 없어요.
0: 그러다 보니까 건강하게 노후를 맞이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납입하면서도 무기한 100세, 110세까지 유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2: 맞아요. 보험료 납입 리스크가 너무 큰 거죠. 끝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 나이가 좀 젊은 분들일수록 비갱신형이 훨씬 더 유리하고요. 60세가 지나서 이제 노후 생활에 접어든 분들이 비갱신형이 이제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되신다면 뭐 20년이나 30년 갱신 상품으로 좀 갱신 주기가 긴 상품으로 선택을 하셔서 보험료를 좀더 저렴하게 가져가시는 걸좀 추천드리고요. 오늘 사연 주신 50대 후반 청취자님도 이 20년 갱신형 보험 중에 가입 내용이 좋은 건 한두 건이라도 좀 남겨놓고 이 10년 갱신의 갱신 주기가 짧은 보험들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요즘 많이 강조드리잖아요. 뭐 암이나 뇌혈관 심혈관 심혈관 치료에 해당되는 치료비 위주의 비갱신형 보험으로 보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갱신형 상품이라고

0: 해서 이거 무조건 안 좋은 거네. 방송에서 이거 위험하다고 했는데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1: 누구한테나 안 좋다는 건 아닌 것
0: 그렇죠.
1: 같습니다.
0: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품들을 쫙 나열해 봤을 때 이건 필요하고 저건 필요치 않다라는 것들을 구분해 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취사 선택을 잘 해야 내가 지금까지 냈던 보험료가 무조건 낭비된 돈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이런 유불리를 일반 소비자가 정말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건 쉽지 않죠?
1: 그렇죠.
0: 그러면.
1: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뭐
0: 맞습니다.
1: 나이도 고려를 해야 되고 병력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0: 맞아요. 그리고 뭐 갱신형이라고 무조건 저렴한 거 아니고 비갱신형 상품이라고 무조건 비싼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그런 도움 드리고 있죠. 전문가와의 상담 필요하신 분들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의 보장은 괜찮은지 그리고 보험료 수준은 적정한지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잘 모르겠어서 정확하게 따져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간단하게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머리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두 분의 가정경제 주치의와 함께합니다. 재무설계 전문가 권지은 팀장님, 김정수 팀장님 두 분과 함께 이번에는 생활경제 문제로 골치 많이 아프셨던 청취자분 직접 만나 문제 해결해드린 고민사연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머니 처방전, 어디에서 어떤 고민으로 저희에게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1: 네, 오늘 첫 번째 사연은 파주 운정에 거주하시는 40대 초반 직장인 청취자님이시고요. 현재 미혼이시고 1인 보험료로 5건에 월 40만 원 정도 납부를 하고 계신다고 해요. 최근에 실손보험에 이제 갱신 안내장을 받으시고 이 8만 원의 실손보험이 13만 원으로 오른다는 안내를 받고 전체적으로 보험 점검을 받고 싶어서 상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0: 실손보험이 8만 원에서 13만 원이 된다.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가 된다. 이거는 체감상 많이 부담이 그럼요. 됩니다. 월 5만 원씩이나 내가 더 비싸게 실손보험 유지하는 거 맞아? 이런 고민이 되실 텐데 일단 총합을 살펴보면요. 혼자 내시는 보험료가 5건에 월 40만 원이다. 이것도 적지 않은 돈인데 어떤 상품들 갖고 계시는지 보험 가입 내역 한번 따져볼까요?
2: 네. 우선 이 청취자님이 말씀하신 기존에 8만 원에서 이번 갱신 시점에 13만 원이 된 실손 의료비는 실손 특약의 종합건강보험의 특약 형태로 가입이 되어 있는 상품이었어요. 이 실손 특약만 갱신형이라면 현재 40대 초반의 나이대에 실손보험만 4만 원이나 오른 일은 사실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 증권의 특약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니 실손 특약뿐만이 아니라 암 진단비,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같은 3대 진단비가 보장 범위도 매우 좁게 가입이 되어 있었고 모두 다 3년마다 갱신되는 특약이었어요.
0: 와, 3년 갱신은 진짜 짧은데요?
1: 실손 말고도 그렇죠?
2: 그렇죠.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2번 일당이라든지 수술비 등도 이제 주요 담보들이 모두 다 3년마다 갱신되는 특약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셨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 실손 특약만이 아닌 모든 특약들이 다 3년마다 갱신이 되는 거다 보니까 앞으로 이 보험료가 13만 원에서 더 얼마나 오를지 모르실 수밖에 없는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아니 앞선 이게머니 상담소에서도 10년 주기의 갱신형 상품 그거 주기 긴 거 아니다. 짧은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3년 텀으로 보험료가 계속 오른다고 하면은 이거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3년마다 보험료 인상된다? 나중엔 유지 못하실 것 같은데요?
2: 그러실 수도 있겠죠. 우선 이 실손 특약을 뺀 나머지 주요 보장들이 비갱신형이었다면 사실 이 보험에서 실손 의료비만 전환 가입을 좀 도와드리면 되고 좀 보험료도 쉽게 줄일 수 있으셨을 텐데 일단 이 실손 특약은 전환 가입을 시켜드리더라도 남은 보장들이 전부 3년 갱신이기 때문에

0: 우선 실손보험만 빼내고 기존 갱신형 특약들이 난무하는 이 보험은 정리, 그러니까 해지를 좀 도와드렸어요.
1: 그렇군요. 과거에 실손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그 종합보험의 실손 특약이 들어있는 거, 일단 이 실손을 살려내서
0: 그렇죠.
1: 잘 빼낼 수가 있습니다. 빼낸 실손을 전환 실손으로 보험료 줄여드리고, 아, 나머지는 아무리 전문가분들이 들여다봐도 이거는 소생의 여지가 없어서,
2: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1: 그렇죠. 해지를 권해주셨다. 자, 5건 중에 1건 알아봤습니다. 나머지 4건의 보험 내역도 궁금한데요.
2: 네, 일단 나머지 4건 중 2건은요. 네, 또 10년 갱신형 보험으로 월 9만 원 정도를 납입 중이셨는데,
1: 갱신형 보험
2: 네,
1: 콜렉터셨네요.
2: 이두 보험도 이제 2년 뒤에 첫 갱신 주기가 도래하더라고요. 그럼 보험료가 가입했을 때보다 많이 오르겠죠. 네, 아직 40대 초반 직장인이시니까 비갱신형 보험으로도 사실 저렴하게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신 나이거든요. 건강하시다고 하면 더 좋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이 남은 두건중한 건은 만 원짜리 운전자 보험하고 나머지 한 건은 20만 원씩 납부하고는 있던 이 당기납 종신 상품이었어요. 이 당기납 종신 상품은 다행히 7년을 납입하고 이제 3년만 거치하면 10년째 원금이 이제 1,680만 원에서 이자 504만 원이 확정적으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원금의 30%가 비과세로 지급되는 총 2,200만 원 정도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목적으로 가입을 하신 상품이기 때문에 일단 유지를 권해드렸고요. 이두 건의 갱신형 보험은 해지 후에 비갱신형으로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1: 그렇군요. 전체적인 머니 처방전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0: 네, 우선 첫 번째로 기존에 8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오르는 실손보험이 포함된 종합건강보험을 해지하면서 실손보험만 전환했을 때 보험료가 3만 원으로 10만 원을 줄일 수 있게 되셨고요. 기존의 두 건의 10년 갱신 건강보험은 이번 기회에 해지를 하셨고, 운전자보험 만 원과 목돈 마련을 위한 당기납 종신 20만 원은 그대로 기존의 상품을 유지를 권해드렸어요. 그리고 갱신형 보험들을 해지하면서 부족했던 비급여 암치료비와 기존에 없었던 범위가 제일 넓은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그리고 치료비 등을 넣어서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단돈 7만 원에 추가 가입을 도와드렸어요.
1: 되게 저렴하게 가입하셨네요.
2: 네, 어제 이제 치료비 위주로 가입하시다 보니까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 5건의 40만 원의 보험료를 이제 총 납부를 하고 계셨었잖아요. 리모델링 결과 이 4건의 31만 원으로 그것도 비갱신형으로 보험료를 좀 줄여드렸고요. 실손보험을 제외한 보험을 뭐 비갱신형으로 그것도 기존 가입했던 내용보다 보장 범위를 사실 더 넓혀서 가입을 시켜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기존 40만 원의 보험료를 대부분 갱신형 보험으로 가지고 계셨었는데, 근데 이 보험료를 9만 원이나 줄이면서 또 비갱신형으로 보장을 더 넓힐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일회성 진단비를 중복해서 가입하는 것보다 해당 이제 비급여 치료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비급여 치료들을 치료기간 내내 보장받을 수 있게 설계하더라도 보험료가 더 저렴하게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0: 네, 여기에서 좀 제가 첨언을 해드리자면, 사실 우리나라에는 보험사가 몇 개가 있을까요?
1: 수십 개가 있겠죠?
0: 그쵸. 정확한 개수를
1: 수십 곳이?
0: 아실 수가 없을 텐데, 30개가 넘는 보험회사가 있어요. 그럼 이 회사의 상품은 몇 개가 있을까요?
1: 수백 개가 있겠죠?
0: 엄청 많은 또 상품들이 있겠죠? 근데 이런 거는 아무래도 가입자가 혼자서 알아보고 찾아보는 건 쉽진
1: 쉽잖아요.
0: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상담했던 청취자분께서 하셨던 말씀이, 같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이 보장이 어떻게 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기회에 아셨다라고 하시거든요. 이런 것처럼 상품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안에 보장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혼자서 내 보험에 점검을 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건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저희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나에게 필요한 보장, 그리고 앞으로 좀 납입을 은퇴 기간까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게 궁금하시거나 지금이라도 좀 해결을 하고 싶다면 늦더라도 지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1: 맞아요.
2: 박명수님의 그 뭐였죠?
0: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늦은 거지만
2: 그러니까 지금 당장
0: 지금은
2: 실행이라.
1: 그쵸. 맞아요. 맞아요. 수습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
0: 그쵸.
1: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머니 처방전 사례 살펴보니까요. 가장 기본적인 플랜 아닌가, 플랜 아니다 싶어요. 살펴보면 실손보험 3만 원. 요거 전환 실손으로 최근 실손보험으로 가입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보험료 저렴할 수 있었고, 운전자 보험 그냥 개인 승용차 자가용 모시는 분들, 운전이 업이 아닌 분들 항상 얘기하지만 만원 내외.
0: 맞아요.
1: 그리고 40대이신 분 기준으로 했을 때 별다른 병력 사항이 없다면 이 암, 뇌, 심장 관련 진단비와 치료비 20년 납입 9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7만 원대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 그 단기납 종신보험 저축성으로 가입하신 것 이외에는 11만 원으로 충분히 맞아요. 위험 부담 대비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족력 또는 간병비 보험 또는 여타 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따로 있다면 추가가 될 수 있겠지만 가장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의 위험 대비를 하실 수 있는 게 이 보장성 보험인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들 점검해서 나도 이 사람처럼 다이어트를 쫙 하고 싶다. 어떤 다이어트? 보험료 다이어트 하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취자분들 사연에 공감하시는 분들 지금 많이 상담 신청해주고 계신데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관련 도움 드릴게요. 9649번님이 라디오 듣다가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들 구분하면서 보험 리모델링 받고 싶어서 연락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 연락드릴 테니까요. 02번에 방송국 전화도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상담 문자 받아보고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 와서 두 번째 머니 처방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3: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면?
4: 마이너스 가계부가 고민이라면?
3: 노후자금 준비가 막막하다면?
4: 새는 돈 막고 있는 돈 불리는 시간.
3: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1: YTN 라디오입니다. 굿모닝 굿라이프 재무설계 전문가 권지은 팀장님, 김정수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머니 처방전 사연 만나볼게요.
0: 네, 두 번째 사연은 경기도 광명에 거주하시면서 화물차 운전을 하시는 40대 후반의 남성 청취자분의 사연이에요. 매달 본인의 보험료로 한 달에 60만 원 정도를 납부 중이시고요. 몇 년 전에 목돈 마련을 하기 위해서 가입했던 보험은 종신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던 것들이라 전체적인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1: 그렇군요. 월 6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신다. 월 소득이 얼마나 되실지 궁금한데 어떻게 되셨을까요?
2: 궁금하시죠?
0: 엄청 많으신 거 아니에요?
1: 그러게요. 왜 이렇게 뜸들이시는 거예요?
2: 아니요. 예, 어. 자, 들어오세요. 일단 이 개인 화물차를 운행하시면서요. 어. 이분도 이제 자영업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제 소득이 등락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어쨌든 지난 1년을 계산해 보니까 평균 5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유지를 하고 계셨어요. 그럼 뭐 60만 원의 월보험료가 사실 월소득의 한 10% 수준이니까 현재로서 보험료 부담은 크지 않으시겠지만 이 우리가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갱신이 되면서 보험료가 지금 엄청나게 오르잖아요. 지금 이전 세대 실손들은. 언젠가는 그럼 이 보험료가 60만 원에서 멈추지 않고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시기가 있겠죠. 그런데다가 이 청취자님은 CI보험 두 건 그리고 운전자 보험, 주택화재 보험으로 총 4건의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단순히 소득 대비 보험료 수준으로는 과하진 않지만 이 40대 후반의 1인 보험료로는 보험료 대비 보장도 좀 구멍이 많은 편이었고요. 불필요하게 중복된 부분도 많이 보였습니다.
1: 그리고 우리 개인 화물차 기사님이 월 평균 소득이 500만 원이라 할지라도 요즘처럼 기름값 비싸면요. 그렇죠. 이거 뭐 운반비 뭐 재하고 비용 쓰고 하면은 또 남는 거 많이 맞아요. 없으실 수도 있어요. 최대한 보험료에서 지출 많이 되지 않게끔 줄여드려야 될 텐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정리해드리면 될까요?
0: 네. 우선 일단 CI종신보험이 두 건이 가입이 되어 있으셨는데 그중에 2007년에 가입하신 CI보험에는 1세대 실손보험이 특약 형태로 같이 가입이 되어 있으셨고요. 2013년에 설계사의 권유로 추가로 가입한 CI종신보험은 보장 내용이 실손특약만 빼고 동일했어요. 근데 이 두 건의 보험료로만도 30만 원을 납입 중이셨는데 일단 이 실손특약이 들어가져 있는 CI종신보험은 전환실손으로 재가입을 도와드리고 기존에 중복되는 보장은 해지를 좀 권유해드렸어요. 아무래도 이 중대안이라는 단서가 붙어있다 보니까 사실상 보험금을 받기는 쉽지 않은 상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두 개나 가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건은 정리하는 게 맞다 보니 한 한 건만 유지를 좀 권유해드렸어요.
1: 하나는 유지하고 하나는 정리한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딱히 있을까요?
2: 일단 그 실손특약에 붙어있던 종신보험은 이미 해약환급금의 90% 정도를 약관대출로 사용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네.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유도 있었고요. 또 사실 해지 두 개 이제 CI가 두 건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복되는 부분 때문에 또 해지를 권해드렸고 해지를 하면서 이 실손특약 당연히 전환실손으로 재가입을 권해드렸습니다. 또 한 건에 이제 그 CI 보험은 약관 대출도 없는 데다가 납입 기간도 이제 7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유지를 권해드렸어요. 이 상품이 바로 이제 설계사한테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나중에 목돈으로도 쓸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7년 뒤에 납입이 끝나면 연금 전환이나 또 해약 후에 뭐 이렇게 연금 상품보다는 좋진 않지만 또 해약 후에 일시금으로 찾아서 목적 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현재 손해를 조금 최소화하면서 한 건은 유지를 그대로 권해드렸습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몇 년 전에 목돈 마련용으로 가입한 종신보험도 있으셨다고 했잖아요.
0: 맞아요. 지금 월 보험료를 20만 원씩 납입하고 계시는데 다른 보장은 없고 3,600만 원의 일반 사망보험금만 보장이 되는 종신보험이었는데 심지어 납입 기간을 잘못 알고 계셨어요. 10년 납입인데 5년을 납입하신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납입을 해야 된다는
2: 5년 납인 줄 알고 가입을 하셨는데 그죠?
0: 10년 납으로. 네. 근데 지금 현재 54개월만 더 납입을 하셔도 원금의 110%는 보장이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4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요것만 납입하시고 목돈으로 활용하시기로 하셨어요.
1: 처음 가입할 때 분명히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 꼭 지나고 나면은 왜곡되게 기억하는 것들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보험이라는 금융 상품 같습니다. 자 그렇군요.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고 있는데 이분이 운전자 보험도 있었고 주택 화재 보험도 가지고 계셨거든요.
0: 네, 우선 주택 화재 보험은 만 원의 불필요한 보장 없이 필요한 화재 담보로만 잘 가입이 되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유지를 권해드렸고 월 9만 원씩 납입되고 있는 운전자 보험은 재가입을 권해드렸거든요. 영업용 화물차를 운행 중이시잖아요. 네. 여기서 깜짝 퀴즈 드릴게요. 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취소는 되지만 벌금을 배로 내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벌금을 배로 내야 한다. 그러게요. 뭘까요? 정답은 왠지 내야 할 것 같아요. 잘못을 많이 했으니까 O로 해보겠습니다. 땡,
2: X죠. 오랜만에 땡이네요.
1: 영 아니라는 거죠 지금.
2: 네, 일단 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이 누적되는 경우는요 최악의 경우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그렇죠.
2: 네, 아무래도 직업적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면허 취소 위로금 같은 담보들이 좀 충분해야 되는데요. 기존 운전자에는 500만 원, 제가 시켜드린 운전자 보험에는 이 면허 취소 위로금이 1,500만 원이 들어가고요. 보험료는 오히려 절반 수준인 4만 5천 원에 재가입을 시켜드렸습니다.
1: 근데 보험료가 저렴한데도 오히려 담보는 더 좋아졌어요.
0: 이게 이제 여러 보험사를 비교하다 보면은 같은 담보인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저렴한 곳도 있고 혹 그보다 더 비싼 곳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 청취자분께서 본인이 직접 요거를 파악하고 가입을 하는 게 어려우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 보험료가 저렴한 곳을 찾아서 가입을 하시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도 꼭 알아주셔야 돼요.
1: 그렇군요. 월소득 500만 원에 매달 60만 원씩 보험료 납부하고 계셨던 우리 개인 화물차 기사님. 그래서 총 얼마의 보험료를 어떻게 줄이시게 된 건지 김정수 팀장님이 정리를 해주시죠.
2: 네. 기존에 월 60씩 납입하시던 보험료를 일단 39만 원까지 줄여드렸고요. 그중에 20만 원은 앞으로 4년 정도만 더 납부하시면 2,400만 원의 원금 정도에 한 240만 원의 이자까지 목돈으로 마련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 보장성 보험은 월 19만 원에 해결이 된 거죠. 당연히 보험료는 줄였지만 보장의 범위는 넓어졌고요. 중복해서 가입된 종신보험 하나를 해지하면서 월 19만 원의 보험료에 실손 및 진단비 그리고 비급여 치료비까지 보완해드리면서 상담을 마쳤습니다.
1: 얘기해 주신 이런 보장들 다 보완을 함에 있어서도 역시 두 번째 고민 사연의 주인공이신 청취자님 역시 10만 원대 건강 관련된 보장성 보험 다 리모델링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상담 그리고 도움 필요하다는 마음 드신다면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휴대폰 여시고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누르시면 됩니다. 상담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지만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자, 문자는 계속 받아보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권지은 팀장님, 김정수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5: 수고하셨습니다.
6: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워?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7: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8: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7: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8: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9: 평동 나비엔.
10: 여기가 뉴욕입니까?
11: 이곳이 파리입니까?
1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워?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1: 세상에 나쁜 보험, 좋은 보험 없습니다. 나에게 맞고 저 사람한테는 안 맞는 보험이 있을 뿐이죠. 여러분이 가입해서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들은 목적에 잘 맞는 게 맞는지 따져보고 유지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겠죠. 전문가와의 상담, 점검 원하는 분들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지만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이은미의 기억 속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6: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남해안과 제주는 주무실 시간에 강한 비가 내려서 걱정인데요. 제주는 늦은 밤까지, 남해안은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50mm의 거센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람도 초속 20m의 강풍이라서 문 단속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토사 유출이나 산사태, 축대 붕괴에 피해 없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하수도나 배수구에 물이 역류하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에서 발생한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성수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4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구리 방향은 한강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반포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2차로에서 도로 보수 공사 중입니다. 한남대교부터 밀리고 한남 방향은 성수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빗길에 장거리 운전하신다면 차량 점검 꼭 해주셔야 하는데요. 현재 고속도로 곳곳에 고장난 차량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천안 부근 갓길에 고장난 화물차가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토평 3차로에서 고장난 소형 화물차를 처리 중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7: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8: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9: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8: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10: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 화요일 YTN 뉴스 나이트 시작합니다.
11: 고가차도 붕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철거 중이던 서울 서대문구의 서소문 고가차도가 무너지며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2: 지금까지 3명이 숨졌고 3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는데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수연 기자.
13: 네,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현장입니다.
12: 네,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13: 네, 제 뒤로는 노란색 출입 통제선이 걸려 있고 그 뒤로는 철근이 모두 무너진 채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보이는 사고 현장이 있습니다. 회색 철근 막대기 여러 개가 힘없이 한쪽으로 쓰러져 있고 그나마 붙어있는 다른 구조물도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사 현장을 가리고 있던 천은 군데군데 찢긴 채 바람에 휘날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에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3명이 숨졌고 3명이 다쳤습니다. 있습니다. 사망자는 모두 공사 관계자였는데 60대 남성 감리단장, 60대 남성 현장관리소장, 그리고 50대 남성인 외부 전문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업체는 오늘 새벽 철근 콘크리트 상판을 자르는 작업 중 상판이 2.9cm가량 주저앉자 철거 작업을 잠시 중단하고 안전진단을 벌였습니다. 숨진 안전진단 작업자들은 상판 단차를 확인하기 위해 내부로 들어갔다가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참변을 당했습니다.
11: 예, 인명피해가 컸는데요. 사고 이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13: 네, 사고 직후에는 소방차나 굴착기 등 사고 수습을 위한 차량이 투입됐지만 인명구조 작업이 끝난 지금은 다소 한산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고 지점 인근인 서소문로 경찰청 교차로부터 서울 아리수본부 앞 삼거리는 양방향 전면 통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사고 잔해가 기찻길 위로 무너져 내리면서 서울역에서 행신역을 오가는 KTX와 서울역에서 수색역 구간 전동열차 운행도 중지됐습니다. 코레일은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음날 새벽 1시 50분까지 심야 시간대 임시열차를 모두 4번 추가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시열차가 운행되는 노선은 경의중앙선 용산행과 1호선 광운대행, 인천행, 병점행입니다. 이번 붕괴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50여 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영은 고용노동부 장관도 현장을 찾아 긴급회의를 열고 사고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소문고가 차도 사고 현장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11: 네, 이 사고가 난 서소문 고가차도에서는 오늘 새벽 상판 절단 작업이 진행되던 중 이미 붕괴 징후가 나타났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 상판 일부가 주저앉아 작업을 중단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철거 중이던 서소문 고가차도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된 건 새벽 2시 반쯤입니다. 새벽 1시 반쯤 철근 콘크리트 상판을 자르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상판이 2.9cm가량 주저앉은 겁니다.
4: 오늘 새벽 1시 반에서 2시 30분까지
14: 최진욱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장입니다.
4: 슬라브 절단 작업 중 슬라브가 2.9cm 단차가
3: 확연히 보일 정도로 상판이 내려앉자 업체는 철거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진단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진단이 한창이던 오후 2시 반쯤 고가차도는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상 징후를 보인 지 12시간 만이었습니다. 안전진단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상판을 떠받치는 보인 거더가 중간에 끊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4: 갑자기 이제 붕괴가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밑으로 이제 아마 제 생각은 거더가 중간에 끊어진 것 같습니다.
3: 거더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면서 붕괴 조짐이 나타난 지 12시간여 만에 고가차도는 결국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상판 단차를 확인하기 위해 내부로 들어갔던 안전진단 작업자들은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참변을 당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11: 무너진 서소문 고가는 안전 문제로 지난해부터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12: 오는 7월 철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고가차도를 짓기로 했는데 이 공사 완료 두 달을 앞두고 붕괴 참사가 났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15: 서소문 고가차도는 서울 충정로역과 시청역을 잇는 교각 18개로 구성돼 있습니다. 길이 335m, 폭 14.9m 왕복 4차로로 지난 1966년에 지어졌습니다. 노후화가 심각해 안전 문제가 수시로 불거졌는데 2019년에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도로 위로 떨어지는 등 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에 정밀 안전 진단을 한 결과 안전성 미달인 D등급을 받았고 보수공사로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지난해 서울시가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해 주식회사 흥화가 시공을 맡았습니다.
16: 콘크리트가 깨지고
17: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입니다.
16: 아니면 자동차에 유해가 가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망을 설치했지만 노화 속도가 점점 진행이 빨라져서 이번에 철거를.
15: 지난해 8월 단계적으로 도로를 폐쇄한 데 이어 9월부터는 전면 통제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오는 7월 철거를 마칠 계획이었습니다. 철거 완료 두 달을 앞두고 붕괴 참사가 난 건데 서울시는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철거 마무리까지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지만 시는 2028년 2월로 예상했던 새 고가차로 준공 시점은 변함없다는 입장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12: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이같이 주문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철저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사고 수습과 부상자 치료에 만전을 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11: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12: 세 차례 허리를 숙이며 사과한 정 회장은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18: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낸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 사태 발생 8일 만에 직접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정 회장은 어두운 표정으로 사과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네. 무겁고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과 광주시민에게 다시 한번 머리를 숙였습니다.
19: 진심으로 머리 숙여
20: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입니다.
19: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18: 정 회장은 사과문을 읽는 동안 모두 세 차례 허리를 굽혔습니다. 정 회장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 사과문을 발표한 것은 2024년 3월 회장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정 회장은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내부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현장 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비난만은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9: 지금도 전국의 매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수많은 스타벅스 코리아 파트너들과 현장 직원들이 있습니다. 부디 이분들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8: 정 회장은 또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라고 언급하며 정치적 논란으로 번진 상황도 에둘러 언급했습니다.
19: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미래 세대에게 남겨주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우리 모두 같다고 믿습니다.
18: 정 회장이 이처럼 직접 사과와 쇄신 의지를 강조했다고는 해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인 만큼 논란의 여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용진 회장이 직접 사과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지만 사태가 정치 이슈와 맞물리며 빠르게 가라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11: 이런 가운데 신세계는 이 탱크데이 명칭은 물탱크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고 이 책상에 탁 문구는 실무자가 AI를 돌려 아이디어를 찾았다고 해명했습니다.
12: 문제가 있으면 결제 과정에서 걸러냈어야 하는데 관행적인 검증 시스템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1: 지난달 스타벅스 코리아는 5월 15일부터 진행할 텀블러 행사 프로모션을 구체적으로 기획했습니다. 행사 날짜별로 텀블러 이름을 딴 네이밍을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탱크 텀블러 관련 행사명을 탱크데이라고 지었습니다. 탱크 텀블러는 해외 제조사가 물탱크를 타서 만든 베스트셀러 제품이었고 텀블러 가운데 매출이 가장 커서 장기간 매출을 올리도록 월요일인 18일로 행사 날짜를 정했다는 게 신세계 설명입니다.

0: 책상에 탁 문구는 가방에 쑥이라는 기존 홍보 문구와 라임을 맞추려고 실무진이 AI를 돌려 표현을 찾다가 고안됐습니다. 담당자들이 당시에는 5.18 민주화운동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나중에야 문제가 될수 있음을 인지했다는 게 신세계 입장. 택정인 수인번호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던 용량 503ml는 17온스를 환산한 수치이며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판매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신세계는 직원들의 부적절한 인식은 있었지만 해당 마케팅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식의 고의성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는 찾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1: 정황만으로 현재까지
2: 전상진 신세계 그룹 경영 총괄 부사장입니다.
1: 고의성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0: 마케팅 검증 체계 부실은 인정했습니다. 해당 마케팅은 4단계의 보고 절차를 거쳤지만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디자인 시안이 담긴 메일 첨부 파일조차 열람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승인했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핵심 직원들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고, 최초 기획 단계에서 실무진 사이에 오간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 역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진술만으로는 고의성 여부를 가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경위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신세계 측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3: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논란에 대해서 정용진 회장이 직접 사과했지만 비판 여론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4: 5.18 유족들과 시민들은 스타벅스 매장 앞 1인 시위를 확대했고, 5월 단체는 5.18 왜곡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5: 5.18 최후 항쟁 장소인 옛 전남도청 인근 스타벅스 매장입니다. 출입구 앞에 불매운동 참여를 호소하는 1인 시위가 이어집니다. 다른 매장에서도 5.18 유가족들이 자발적으로 피켓을 들고 시위에 동참합니다.
6: 5.18 영령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행위가 같습니다. 회장이라면 책임을 지고 사퇴하십시오. 오늘 기자회견이 사과문이 신세계의 수준입니까?
5: 1인 시위는 광주 지역 스타벅스 매장 10여 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시민단체는 정용진 회장의 사과 발표는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7: 1인 시위도 좀 더 체계적으로
2: 기후식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 사무처장입니다.
7: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스타벅스 본사에 재계약 취소를 촉구하는 이메일 운동.
5: 5.18 재단과 5월 단체 회원들도 민주광장에 모여 신세계 그룹을 규탄했습니다. 5월 단체는 역사를 모욕한 빈 껍데기 사과라며 정 회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8: 알맹이 없는 사과는 더 이상 사과가 아니다.
2: 신국정 5.18 민주화운동 구성적 회장입니다.
8: 책임 없이 넘어가려는 모든 회의를 끝까지 규탄할 것이다.
5: 이와 함께 5.18 특별법 개정을 통해 역사를 왜곡한 세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8: 그들의
2: 윤목현 5.18 기념재단 이사장입니다.
8: 기업체들의 이상한 마케팅, 이것이 없어지려면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
5: 5월 단체는 이번 주 정용진 회장을 추가 고발하고 상경 투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설입니다.
3: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막바지인 가운데 미군이 이란 남부 지역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자위권 차원의 공격이었다고 밝혔는데 양국 간 합의의 걸림돌이 될지 주목됩니다. 먼저 권준기 기자입니다.
9: 건물 사이로 보이는 희뿌연 연기. 밤사이 이란 남부 지역에서 찍힌 사진으로 미군 공습이 이뤄진 직후로 추정됩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자위권 차원에서 이란 남부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작전 지역은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 해군 기지가 위치한 반다르 아바스. 이란의 미사일 발사 기지와 기뢰를 부설하려던 이란 선박 등이 표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휴전 상황이지만 절제력을 발휘해 미군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국영통신도 밤사이 반다르 아바스 전역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며 미군 공습을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 매체 등은 이란군 너댓 명이 숨졌다고 전했지만 이란 매체는 해당 지역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며 자세한 피해 상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2: 밤 12시 55분쯤이었습니다. 저도 폭발음을 들었는데 지역 주민에게 연락했더니 도시는 평온하고 정상적이었습니다. 이란 SNN 방송 보도입니다.
9: 일부 이란 매체는 휴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한 가운데 이란 정부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중재국인 카타르의 협상 대표단을 보낸 상황에서 이번 공습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외신들의 전망은 엇갈립니다. 뉴욕타임스는 종전 합의가 통째로 뒤흔들릴 수 있는 위기라고 전망했지만 알자지라는 이번 사태는 작은 장애물로 협상 판을 깨진 않을 거라고 관측했습니다. YTN 권중입니다.
3: 이렇게 미군이 이란 남부 지역 공습을 단행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미국의 첨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협상단의 카타르 방문이 이란 동결자금 해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왔습니다. 중동 현지 연결합니다. 양일혁 특파원.
10: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나와 있습니다.
3: 예,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종이었습니까?
10: 미국의 첨단 무인기 MQ-9 리퍼 드론입니다. 사신이라는 별명을 가진 기종으로 무장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현지 시간 26일 오후 해당 드론 한 대를 격추했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또 미국이 휴전 합의를 위반할 경우 혁명 수비대는 이에 대응할 정당하고도 확실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혁명 수비대는 이란 영공에 진입한 미 전투기 F-35를 향해서도 발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의 이란 남부 공격에 이은 맞대응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인 모주타파 하메네이는 이슬람 성지순례 행사 하지를 맞아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미국은 더 이상 중동에서 안전한 군사 거점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동 지역 국가들도 미군 기지의 방패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그렇군요. 종전 협상 상황도 알아보죠. 협상단이 카타르로 이동을 해서 회담을 했는데 어떤 논의가 이루어진 겁니까?
10: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이란 측 협상단과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해 종전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이란 동결 자산의 절반인 120억 달러, 우리 돈 18조 원을 즉시 해제해달라고 이란이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나머지 절반은 양해각서 체결 뒤 핵 문제 등을 협상하는 60일 동안 이란에 송금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란 대미 협상단장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이와 관련한 논의를 위해 카타르를 방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과거 한국에 묶여있던 이란 동결자금 약 60억 달러가 2023년 카타르를 통해 이란으로 송금되던 중 가자전쟁 발발로 다시 동결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카타르에서 몇 가지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종전 합의문 초안에 특정 표현을 두고 많은 논의가 오가는 것 같다며 이란과 협상 문구 마련에 며칠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4: 6.3 지방선거를 8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하루 이동거리만 320여 킬로미터의 강행군을 펼치며 격전지 표심을 훑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처음으로 승부처인 서울 현장 유세에 나섰는데요.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11: 서울 여의도를 출발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가장 먼저 경기 여주와 인천을 찾았습니다. 수도권에서도 보수 강세 지역들을 콕 집어 핀셋 유세에 나선 겁니다.
12: 여주시장 탄압!
11: 손발이 맞아야 일을 잘한다며 집권 여당 프리미엄을 앞세운 정 대표는 격전지 표심을 다잡을 승부수로 이재명 정부 경제 성과를 띄웠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2: 주식이 뛰기 시작해서 주식이 8천이 넘었더라고요. 3배 정도 뛰었어요. 권위가 최고입니다.
11: 수도권 유세를 마친 정 대표는 곧이어 충북 제천과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경북 안동을 차례로 찾으며 이동 거리만 320여 킬로미터 광폭 행보를 펼쳤습니다. 역시 상대적 험지로 꼽히는 곳들인데 막판 보수 결집으로 접전 지역이 느는 등 판세가 흔들린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은

0: 보입니다.
1: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남,
2: 조성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1: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6개의 이 접전 지역 중에서 최대한 많이 이긴 게 목표겠죠.
0: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첫 일정으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실정을 조목조목 꼬집었습니다.
3: 서울 아파트값은 문재인 시장과
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3: 삼전 닉스 말고는 집 살 사람이 없다는 자조가 떠돌고 있습니다.
0: 곧이어 성동과 마포 등 이른바 한강벨트를 훑으며 지원 사격을 펼쳤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서울 지역 현장 유세에 나선 건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같은 곳을 찾았지만 거리두기 속 투샷은 끝내 무산됐습니다.
4: 우리 오세훈 시장은
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4: 너무 안 했어요. 일단 술 먹고 사람 패는 거 안 했어. 그리고 술 먹고 경찰 패는 것도 안 했어.
0: 사전투표를 사흘 앞두고 나란히 보폭을 넓히던 여야 대표는 서소문 고가 붕괴 직후 일제히 유세를 멈추고 현장으로 향했는데 향후 수습 상황에 따라 활동 폭도 유동적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5: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대부업체 차명 보유 논란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고발전에 가세해 공세를 이어갔는데 5파전 구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6: 수원 지방법원 맞은편에 터잡은 사무용 건물 10층에는 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설립한 법무법인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 후보 차명 운영 의혹이 불거진 대부업체의 본점 주소 역시 같은 건물 10층입니다. 대부업체 대표가 최근까지도 김용남 후보 선거를 도와온 데다 김 후보가 운영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녹취까지 공개되면서 논란은 연일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 측은 그러나 사실 무근이란 입장입니다. 업체 설립과 운영, 폐업까지 모두 정상 절차를 밟았고 배당이나 급여, 수익도 이런 한 푼 받아보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결자해지를 촉구하는 조국 후보를 향해선 적반하장이다. 본인부터 되돌아보라고 맞받았습니다.
7: 조국 후보께서는
2: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평택을 후보입니다.
7: 당선이 됐다가 당선 무효가 됐는데 김태우 후보하고 어떤 면에서 다름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6: 국민의힘 역시 공세 압류에 김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는데 진보 진영 갈등이 극대화한 틈에 보수 단일화를 노리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특히 자유와 혁신 황교안 후보의 부정선거 주장도 대의 앞에선 상관없다며 단일 대우를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7: 부정선거론에 대한 국민의힘 평택을 동의하는 쪽으로 밝혀라라고 하면 얘기는 좀 달라지겠지만 보수 의석을 찾아오겠다라는 네. 대전제라면 뭐 그렇게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6: 토론회에서도 양측은 사뭇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대부업체 등 여러 논란으로 충돌한 김용남 조국 후보와 달리
8: 국민들이 이 말을 듣고 도저히 믿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2: 조국 혁신당 평택을 후보입니다.
8: 제가 제주도권 토론이 지금 이 충분 답변하시고 계시고요.
6: 유이동, 황교안 후보는 상호 견제 대신 범여권 후보를 향한 공격에 집중했습니다. 보수 후보 사이 단일화가 성공하느냐는 물 건너간 것처럼 보이는 진보 진영 연대에도 막판까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5: 네, 이렇게 6.3 지방선거 레이스가 종반전에 접어들면서 선거판이 각종 논란과 폭로로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범여권 후보 단일화는 여론조사 공정성 시비 속 파행 위기에 놓였고 상대 후보를 향한 고발도 부지기수입니다. 이어서 박정현 기자입니다.
9: 범여권 울산시장 단일화가 파행을 넘어 법정 다툼까지 갈 위기에 놓였습니다. 여론조사가 한창인 와중에 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뒤늦게 역선택 방지 조항이 빠졌다고 제동을 걸었고 제자리 걸음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10: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2: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입니다.
10: 차단할 안전장치를 마련한 여론조사 당시 단일화를 제안합니다.
9: 진보당은 합의해놓고 돌연 중단을 선언한 건 민주당이 여론조사기관과 내통해 불리한 결과를 전달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고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11: 경선 중에 여론조사
2: 김종훈 진보당 울산시장 후보입니다.
11: 불리하니까 여론조사를 중단시킨 것으로 의심될 수밖에 없거든요.
9: 여기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진보당 김 후보가 울산시장을 민주당에 양보하는 조건으로 장관급을 보장받기로 했다는 매관

0: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저로서는 또 도움이
1: 김관영
0: 아니겠습니까?
1: 무소속 전북지사
2: 민주당
1: 후보입니다.
2: 이원택 후보는 펄쩍 대통령 이름 훔치지 말고 사퇴하라고 일갈했습니다.
3: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입니다.
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3: 펄쩍지며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2: 전북 군산 김제 부안을에 출마한 민주당 박지원 후보는 해외 성접대 폭로가 나와 곧장 부인했고 국민의힘에서도 또 다른 오빠 논란이 등장했습니다.
4: 여기 잘생긴 오빠들 많아요.
1: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2: 유불리 싸움 속 진영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네거티브 대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막판으로 다가갈수록 비전 정책 대결은 실종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5: 네, 6.3 지방선거가 여드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현장에는 서울시장 후보들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오늘 포커스 나이트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6: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5: 네, 반갑습니다. 자,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3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여파로 여야는 예정됐던 선거운동 유세를 모두 중단했고 서울시장 후보들도 곧바로 현장을 찾았는데요. 관련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7: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 아픈
1: 정은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7: 대한 수습과 또 구조가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보고를 듣고 그리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8: 현재로서는 직무가 정지되어 있지만 현직 시장으로서
1: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8: 시간 이후에 모든 선거운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5: 자, 여야가 이미 GTX 철근 누락 사태를 놓고 안전 공방을 벌이던 상황에서 이번에는 이제 고가 도로가 무너지는 그런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 어쨌든 이 사고가 이번 선거에 영향이 있을까요?
6: 근데 이거 각 그 캠프에서 하기 나름이겠죠.
5: 예.
6: 이 선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철근 누락 그 사건 가지고 공방이 치열했잖아요.
5: 예.
6: 그리고 이슈가 조금 이제 가라앉을만 할 때 또 이 지금 이 사고가 난 거거든요. 사람이 죽었어요. 이건 또 더군다나.
5: 그렇죠.
6: 철근 누락 사건은 이제 보강이 되는 상황이고 이건 사람이 죽었고 다쳤고 이런 상황인데 오늘 정원호 후보도 그렇고
1: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입니다.
6: 말을 아끼는 듯한 모습이 역력해요. 철근 누락 사건이 얼마 전인데 이걸 또 선거에 활용하려 한다면 이용하려 한다면 당연히 그 유권자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 이게 원인을 가리고 사건의 어떤 그 과정이 뭔가 결과 뭐 이런 걸 이제 따지는 거 이런 것들을 에 치중하는 것 같아서 해서
5: 예.
6: 그런 어떤 중도층 뭐 이런 진보 보수를 떠나서 말이죠 선거 때 이게 터지면 이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지만 최대한 이거 자꾸만 정치 이슈화하려는 건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5: 예.
6: 그런 움직임이 지금 이 두 후보의 역력하게 보입니다.
5: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안전 이슈가 원래 정원호 후보가 핵심으로 지금
6: 그렇죠, 예.
5: 많이 강조를 해왔었는데. 예.
6: 그 이슈를 너무 과도하게 활용하면 그게 항상 역풍이 불죠. 특히 중도층에게. 특히 서울시장 선거가 초반에는 정원호 후보가 상당히 앞서가는 게 사실이었고 그런 또 승리하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던 게 사실이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이게 접전 양상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과도하게 어떤 사건을 이용하는 것처럼 미치는 거. 이건 아마 선거에 역풍이 분다. 이런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네.
5: 최현일 의원이 이 정원호 후보 캠프의 종합상황 본부장이죠.
6: 그렇죠.
5: 서소문 고가차도가 붕괴된 건 오세훈 후보의 안전 불감증이 낳은 예고된 참사다. 이렇게 했다가 이거 글을 SNS에 올렸다가 바로 삭제를 했습니다.
9: 그렇죠.
5: 네.
9: 이제 이런 대목이 이제 우리 좀 정치권이 성찰하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고 정확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1: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9: 당협위원장입니다. 오세훈 안전 불감증이 초래한 예고된 참사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일단 사실에 기반한 과학에 기반한 그러한 발언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선거용으로 이제 활용하려고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띄웠다가 내부에서도 이제 이건 좀 너무 도가 지나치다 이런 이제 반응이 나오면서 글을 삭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사고, 특히 안전사고를 정치, 더 나아가서 선거

0: 과거에 악용하는 그러한 모습은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풍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오늘 보니까 민주당 소속의 한 서울시 의원이 오세훈 후보에게 괜히 구조 현장 혼란 주지 말고 떨어져 있기를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입장을 표명해서 내부에서도 이제 논란을 낳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안전사고는 사고고 선거는 선거다 해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또 서울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어쨌든 사고 직후 여야가 모두 이제 서울에서 이제 선거 운동을 중지하고 정쟁 표현 금지 지침도 내렸는데 어쨌든 상당히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요, 이 공식 선거 운동 이후에 처음으로 서울 지원 유세에 나섰는데 오세훈 후보하고는 오늘 겹치지가 않았습니다, 동선이.
2: 근데 오세훈 후보는 아무튼 장동혁 대표, 특히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본인의 선거에 자꾸 엮이는 걸 싫어한 기색이 역력해요. 그건 뭐 이미 보도가 많이 됐었고, 또 오세훈 후보 스스로가 그런 발언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드디어 서울에 이제 그 등판했어요, 장동혁 대표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서울시 선거가, 서울시장 선거가 다른 선거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특히 이게 서울시 선거는 말이죠. 이게 과거에 2022년도에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구청장은 국민의힘이 쓸었어요. 또 어떤 때는 완전히 민주당이 쓸 때가 있고, 이게 뭐냔 말이죠. 서울이란 그 지역의 특성은 전국에서 다 모인 거예요. 그렇죠? 대구라든지 뭐 광주라든지 이런 거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선거를 쭉 봐오면서 느낀 게 선거가 참 묘하게 말이죠. 결과가 항상 특히 총선 같은 경우 지방선거 좀 덜한 편인데 정말로 국민들이 예측하기 어려웠던 그런 놀람을 많이 우리가 나타내잖아요. 기묘한 황금문화이다 이런 거. 제가 느낀 이런 거예요.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그 선거를 규정하는 그 규정력이 있다고 봐요. 선거에는 반드시 있다 그게.
1: 전체 선거를
2: 아,
1: 규정하는
2: 규정하는. 그러니까 물론 지역에 따라
1: 대표하는.
2: 달라요. 승패도 바뀌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래서 서울시가 그런 성격을 띠는 것이라고 좀 봐요. 특히 이제 굳이 지역으로는 충청도 같은 지역이 이제 바로미터라는 게 그런 건데, 캐스팅 보트라는 게 그런 건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쨌든가 지금 많이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계엄 탄핵 이런 여러 가지 그 국민의힘에게 불리한 이 구도 이슈 같은 거, 이런 게전 기류에 흐르고 있다, 저변에. 그런 상황에서 어떤 장동 대표가 그래서 이 지금 서울에 나타나기를 꺼려하는 게 오세훈 캠프의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생각이 맞다고 봐요. 근데 어제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나타났어요. 근데 당 대표가 안올 수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장동혁 대표 오는데 여기 지금 이제 오세훈 후보는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아마 선거 당일날까지 오세훈 후보가 이 장동혁 대표가 어떤 나타나는 곳에 그 나오는 곳에 아마 가지 않을 거예요. 아마 특히 서울이라는 지역이 전국에서 민심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의식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추론이 됩니다, 좀.
1: 그러니까 오늘 장동혁 대표도 그 고가차도 붕괴 현장에도 갔습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 후보도 갔었고, 근데 오 후보가 이제 먼저 가면서 둘이 이제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2: 그렇죠.
1: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그래요. 자칫 당내 분열로 보일 수 있다. 그런 우려도 있다고 하던데.
0: 그렇죠. 그게 또 사실 뭐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런데 이제 오세훈 후보도 말씀하시길 전략적 역할 분담이다. 그렇게 좀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방선거라고 하는 건그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의 어떤 철학, 기조, 전략, 전술 이런 부분을 당 대표가 존중해줘야 됩니다. 서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물론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이긴 하지만 서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오세훈 후보 따라갈 자가 없다. 따라서 오세훈 후보가 간절하게 원하는 어떤 철학적 기조, 인식의 지평 하에서 전략과 전술을 세우는 게 그게 자연스럽고 또 매우 효능감이 높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오세훈 후보 캠프의 전략을 당대표도 따를 필요가 있다 말씀하셨고요. 자, 부산 북갑으로 가볼 텐데요. 여기서 오늘 또 오빠 발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3: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4: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3: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잘생긴 오빠들 많아요. 여기 잘생긴 오빠들 많아요. 아, 너무 멋진데요.
5: 여기 정우 오빠.
6: 오빠.
5: 오빠 해봐요.
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6: 아유.
1: 자, 오빠 발언은 원래 이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하정우 후보 유세 그러니까 지원 나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오빠 발언이 홍역을 치르는 경우가 그렇죠. 있는데 지금 김민전 의원이 오빠 발언이 나왔습니다.
2: 잊을만 하니까 또 나타났는데 예. 하정우 후보 때 얘기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정청래 대표하고 네. 그때 그냥 오빠라고 불러봐 이런 거였잖아요. 잘생긴 오빠.
1: 이번에는
2: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참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아니 지난번에 그래서 뭐 저기 하정우 후보를 비판하는 그 국민의힘 측에서 얘기가 별 얘기 다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건 뭐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뭐 성인지 감수성 얘기도 나왔고 뭐 공감 능력 얘기도 나왔고 여러 비판이 있었어요.
1: 예.
2: 어떻게 선거라는 게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말도 있고 설화도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구도도 있고 인물도 있고 다 변수인데 어쨌든 선거가 다가오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말이에요, 말.
1: 예.
2: 이게 직접적이거든요. 근데 이게 선거 초반 같으면 이게 또 이슈가 생성됐다가 생산됐다가 또 소멸되고 또 다른 이슈가 나타나면 이렇게 되니까 만약 시간이 있어요. 점점 이제 시간이 쭉 얼마 안 남으면 그 새로운 이슈가 그걸 덮기가 어려워진다고요.
1: 예.
2: 특히 이제 지난번 오빠 발언이 한번 오빠 문제 가지고 이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건데 김민전 의원이 왜 저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 물론 도와준다고 하는 건데 그 후보들 제발 좀 도와야 되는데 당대표도 그렇고 왜 의원들이 와서 왜 자꾸만 쓸데없는 짓들을 하냐고요.
1: 오늘 해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여학생들이 유튜버와 청년들 사이에 끼어서 지나가지 못하고 있길래 편하게 지나가라는 뜻에서 한 이야기였다.
2: 그 얘기는 도하지
0: 그렇죠.
2: 말았어요.
0: 예. 네. 그 이제 취지는 그러니까 그 김민전 의원 입장에선 박민식 후보를 오빠라고 불렀던 건 지칭했던 건 아니다.
1: 아
0: 그러니까 거기에 그 길을 뭐 이렇게 같이 가로막고 있던 20대 일행들이 한 10명
1: 그러니까
0: 정도
1: 그 유튜버
0: 있었다는
1: 지금 화면으로만 예. 봐도 저 흰 옷을 입고 있는 그
0: 그렇죠.
1: 친구들이
0: 예.
1: 이제 그 유튜버나
0: 젊은 청년들로 청년들, 여겨지는 예. 예, 일행들이 보이는데
1: 예. 제작진이네요 그러니까
0: 아마 그럴 겁니다.
1: 예. 예,
0: 그래서 20대 청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빠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잘생긴 오빠 표현은 적절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정청래 하정우 두 사람의 오빠 발언 이어서 이제 제 2탄이 나온 건데 아마 우리 정치권에서 이제 오빠 금지령을 좀 내려야 되지 않을까.
2: 근데 저는 이 차라리 이게 사과하는 게 나아요.
1: 예.
2: 누가 봐도 물론 이걸 또 적절한 발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 네, 네.
2: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볼 때 적절하지 않잖아요, 발언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1: 예.
2: 여기서 이 대담에서도. 그럼 이게 사과를 깨끗이 하면 되는 거예요. 사과해야죠. 이게 말이 됩니까? 여학생들이 유튜버와 청년들 사이에 끼어 지나가지 못하니까 편하게 지나가라고 한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정치가 자꾸만 국민들로부터, 일반인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예. 생각이 짧았다.
1: 예.
2: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이게 말이 되나? 논리적이지도 않고. 인과관계도 안 맞고.
1: 예.
2: 그러니까 더 비판받는 거죠.
1: 부산 북갑이 상당히 이제 그 화제가 되는 영상들이 많은데 잘 기억하시겠죠. 신동욱 최고위원이 또 가가지고 하정우 화이팅을 외쳐가지고 또 논란이 됐었는데 이게 신동욱 최고위원이 오늘 그랬습니다. 경쟁 후보 격려도 못하냐라면서 이제 그 한동훈 후보 측을 겨냥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이제 특히 이 북갑 선거에서 정책 경쟁보다는 말 한마디 장면 하나하나가 계속 이제 충돌에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단 말이죠.
0: 그렇죠.
1: 그건 예. 어떻게 보세요?
0: 지금 이제 가장 뜨거운 격전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뜨거운 만큼 굉장히 다들 예민해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통상적인 어떤 화이팅 같은 경우도 바라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바라보고
1: 예.
0: 그리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하면서 지금 바라보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제 통상적인 선거 국면이라면 신동욱 최고의 어떤 화이팅 발언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 네.
0: 부산 북구갑이라는 점 거기에 지금 친윤계 박민식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1: 네.
0: 함께 출마해서 지금 굉장히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서 신동욱 최고의 그 화이팅 발언은 여러 가지 해석을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속보 하나가 들어와가지고요. 이거 전해드리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배우 고 김세론 씨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 씨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의 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가 구속이 됐다는 소식 막 들어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늘 성폭력 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해서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관련 소식 더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북감 이야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정말 화제를 이어가고 있는 그 지역인데 한동훈 후보가 오늘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정우 후보가 김어준 씨 유튜브에 이제 출연해가지고 거기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김어준 씨가 요청을 해가지고 하정우 씨가 이제 캠페인송을 부르는 장면이 있었는데 상황 김어준 씨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이거 혹시 보셨습니까? 노래하는 장면?
2: 저는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는데
1: 전화 인터뷰였는데 거기서 노래를 하더라고요.
2: 글쎄요. 근데 이건 기사에서 봤는데.
1: 예.
2: 김어준 씨가 이 여권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방송인 이상의 지금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건 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인식돼 있는 건데 하정 후보로서는 안 나가기 어려웠을 거예요. 전 이럴 때 말이죠. 하정 후보의 입장에서 제가 본다면 하정 후보가 자기가 독특하게 좀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선거 전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뭐 하정 후보한테 뭐 이렇게 전략적으로 충고하거나 조언할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만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건 뭐 하정우 씨로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 부르니까 할 수 있는 건데 또 이제 한동훈 후보로서는 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또 이게 상당히 김어준 씨의 어떤 상징적인 지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하는 건데 이 비판 자체는 저는 뭐 그렇게 큰 변수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후보들이 뭔가 자신의 전략을 가지고 특히 하정우 후보는 그 젊은 정치인 아니 이제 신인이니까 정치인이라고 말하기도 정말 아직은 이제 민망할 정도인데. 그다 AI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정면으로 승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꾸 그 지난번에 아까 오빠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때도 정청래 대표하고 같이 가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본인도 어떤 그런 취지 얘기를 했고 자꾸 이렇게 이제 중앙정치에 관련된 인사들 때문에 자꾸 이 하정우 후보의 어떤 그 장점이라고 할까요? 정체성 이런 것들이 잘 못 살리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객관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 있다.
1: 예.
2: 앞으로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하정우 후보가 가는 여러 가지 아주 그 정체성이 있어요.
1: 네.
2: 그 부분은 얼마나 좋은 건데 지금 주식시장도 뭐 AI 때문에 반도체에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장점을 못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이런 식의 수세적이고 말 이것도 뭐라고 또 변명이라는 말은 이상하지만 또 뭔가 해명 같은 걸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왜 만들어 가는지 모르겠다. 객관적으로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1: 예. 자, 이렇게 여전히 혼전의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 부산 북구 갑 여론조사 결과가 또 하나가 나왔었는데요. 부산일보와 에이스리서치의 조사 결과인데 이번에는 하정우 후보가 34% 나왔고요. 박민식 후보 23.3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38.2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말이죠.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아요. 나올 때마다.
0: 그렇죠.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지금 유의미한
1: 예.
0: 그런 이제 변화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1: 예.
0: 제가 가장 크게 주목하는 건 지금 하정우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계속 지금 떨어지고 급락 수준으로 지금 추락하고 있다라는 예. 대목에 지금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불과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43% 정도 때를 유지하다가 지금 이제 35%까지 지금 떨어진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박민식 후보도 지금 약간 올라간 상태고 한동훈 예. 후보는 크게 올라간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한동훈 후보가 지금 1위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러면 하정우 후보가 왜 저렇게 떨어진 것일까? 그 대목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출연하게 된 것도 결국 민주당 지지표도 지금 다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뭔가 민주당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려는 그러한 이제 선거 전략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고 있고요.
1: 예.
0: 그래서 지금 박민식, 한동훈 두 사람의 지지율은 상승하고 하정우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상당히 뭐 선거 공학적으로 보면 무척 재미난
1: 예. 예,
0: 흥미로운 어떤 그런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1: 어쨌든
0: 좀, 예, 며칠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어쨌든 그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 어쨌든 계속 눈에 띄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런데 민주당은 물론이고요. 이 하정우 후보랑 박민식 후보 모두 이 여론조사 결과를 좀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인 게 박민식 후보는 여론조사 표본이 오염됐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2: 저는 그런 태도는 적절치 않아 보여요. 지금 이 조사 여론조사 결과가 워낙 수치가 많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론조사 자체에 문제 제기하는 것은 자신이 없는 후보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이건 분명히 인식해야 돼. 여론조사라는 게 수치도 수치입니다만 그 하나의 추세 같은 것들이 있어요. 추이라는 게 그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흐름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여론조사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익히 들은 여론조사 기관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업체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업체의 조사를 우리가 폄하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여론조사라는 게 어떤 경우는 ARS가 있고 또 전화면접이 있는 경우도 있고 예. 또 표본의 숫자가 작은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게 반영되는 여론조사 있고 그렇지 않은 여론조사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걸 우리가 평면적으로 볼 수는 없는 건데 분명해 보이는 건 하나의 흐름은 한동훈 후보가 지금 하정 후보를 이기는 거라든지 이런 게 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보기에 따라서는 하정 후보가 좀 정체를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전 박민식 후보는 점점 표가 이탈하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느낌이 말이죠. 이런 예.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표본이 문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후보 자체가
1: 예.
2: 그건 제3자가 여론조사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하면 몰라도 후보 본인이 얘기하는 거 그렇게 썩 그렇게 득표에 도움되지 않는다. 이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예.
1: 자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부산을 찾습니다. 부산 북감에도 갈지 안 갈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최근에 대구에 갔었고요. 그리고 충청에 갔었고 내일은 이제 부산, 울산, 경남, 불경 지역에 찾아가고요. 강원 지역도 이제 찾아간다고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원주도 가나 보죠. 자, 이런 움직임, 행보 어떻게 보시나요?
0: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그야말로 작심을 한 거죠. 이번 예. 선거에서 본인이 확실한 역할을 해야 되겠다.
1: 예.
0: 그래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위상이 먹힐 수 있는 곳을 지금 차례차례 지금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 갔죠. 그다음에 충청도 가고 다시 부울경 찍고 그다음에 네. 이제 강원도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또 그 현장에 있는 후보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방문해 주기를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역할이 먹힐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예. 최대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대구나 부산, 즉 경상도 지역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그 정치적 효과 이런 게 상당히 통할 수가 있겠고요.
1: 예.
0: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지역에 가면 과연 박근혜의 효과 과연 먹힐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은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오신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수도권 후보들 뭐 예를 들어서 오세훈 후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1: 예.
0: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영남권 지역에선 상당히 그런 대로 소기에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1: 워낙 종횡무진으로 지금 이제 행보가 있다 보니까 마치 선대위원장 같다 그런 얘기도 나오더군요.
2: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역사의 퇴행이라고 저는 규정을 합니다. 저는 아예. 대구 같은 경우는 아주 100번 양보해서 정치라는 게 현실이고
1: 예.
2: 정치공학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또 자신의 어떤 고향이기도 하고 충청도 마찬가지 옥천 같은 경우가 어머니의 고향이니까 유경수 여사의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대구, 충청, 부산, 울산, 경남 그 완전 2012년도 선대 본인 후보 같아요.
1: 예.
2: 그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이 선거에서 지금 왜 국민의힘이 불리한 거죠? 계엄 탄핵 때문이 아니겠어요? 내란 프레임이랑이 거의 지금 사라졌다고 하지만 그게 기류에 깔렸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이에요. 본인이 자숙해야죠. 형을 20년 이상 받고 나서 사면된 다음에 자숙하고 자중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지금 선거 여왕이라는 과거의 그 어떤 그 얘기에 그 이름에 지금 스스로가 매몰되어 있는 건지 도취되어 있는 건지 자신의 정치적 명예를 회복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으나 대한민국의 헌법 절차에 따라서 탄핵된 대통령입니다. 그걸 또 뭐 억울하게 보는 사람은 또 보는 거고 각자의 네. 생각이 다른 건데 선거 이렇게 아까 종횡무진이라고 말씀하신 이거 종횡무진이잖아요. 이건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도 선거공학적으로 분석한다면 전망한다면
1: 예.
2: 이건 아주 국민의힘에게는 다른 지역에도 그 지역은 모르겠어요. 특정 지역은 모르겠는데
1: 예.
2: 다른 지역의 중도층에겐 역풍을 다가갈 것이다. 이건 절대 국민의힘에게는 선거 아니 국민의힘에게 선거 전체로 볼 때 절대로 호재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예. 자, 마지막으로 전북지사 선거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북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0: 아, 이원택 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센전북실문 조사 결과인데 김관영 후보가 47.3이고요. 이원택 후보가 48.7. 예, 38.7. 오차범위 밖에서 지금 김관영 후보가 앞서네요. 민주당이 지금 비상이던데요.
1: 완전 초비상이죠.
0: 예.
1: 민주당 텃밭에서 민주당 후보가 무소속 후보에게 밀리고 있다. 그것도 오차범위 밖에서 밀리고 있다. 정말 이례적인 현상이고요. 그리고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그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 텃밭인 전주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수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세 도중에 전주에서 피켓 시위를 하던 일군의 전주 시민들에게 기습 시위를 당하는 그러한 양상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같은 현상이 어떤 특정 세력의 어떤 조직적인 움직임인지
0: 예.
1: 아니면 전주 전체 유권자들의 민심인지 그 부분은 좀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0: 예.
1: 그러나 저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 지금 전주 전체의 민심이 지금 굉장히 요동치고 출렁이고 있다라는
0: 예.
1: 점은 거의 분명해 보이고요. 결국 이제 공천 과정에 대한 어떤 정당성 문제, 그 문제가 크게 작용한 것 같은데
0: 예.
1: 김관영 후보 같은 경우는 전략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0: 네.
1: 자, 이렇게 하니까 이원택 후보 측에서 김관영 후보 왜 이재명 대통령 이름을 파느냐 또 이렇게 이제 서로 설전을 벌이기도 하고 있고요.
0: 예.
1: 어쨌든 지금 전주시장 선거는 정말 앞으로
0: 예.
1: 예측 불허의 상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 하여튼 민주당에서는 절대 지면은 안 되는 지역, 밀리면 안 되는 지역 중에 하나로 전북 지역을 꼽고
1: 그렇죠.
0: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밀린단 말이에요.
2: 그러니까 이원태 후보는 민주당 후보고 김관영 후보는 민주당 후보가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 소속으로 지사가 됐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로서는 특히 민주당의 정 대표로서는 말이죠. 이건 반드시 이겨야 되는 선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 이후에 대표 연임과 연결되는 정치 구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치열한 거고 또 특히 호남 지방에서 호남에서 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가 떨어졌다, 낙선했다.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아무리 김관영 후보가 민주당 소속이었다 하더라도 두 가지가 겹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 호남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이원태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김관영 후보로서는 억울함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공천을 누가 받았느냐가 역시 호남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변수로 다가오지 않을까. 어쨌든 정청래 대표로서는 이원태 후보가 지는 게 본인에겐 대단한 악재다. 뭐 선거 이후에 어떤 대표 연임 구도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0: 알겠습니다. 이번에 전북지사 선거 요 이야기할 때 우리 전주시장으로 저희가 이제 잘못 얘기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정정을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그리고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수고하십니다.
0: 네, 오늘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송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화물차가 지나는 순간 갑자기 위에서 시멘트 덩어리와 철골이 무너져 내립니다. 오후 2시 반쯤 서울 미근동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현장에서 상판 일부가 붕괴했습니다.
4: 어마어마한 굉음하고 흙먼지가 진짜
5: 인근 상인입니다.
4: 대형 사고가 터졌구나는 걸 직감적으로 생각하고 119에 먼저 신고하고 그다음에 112에 신고.
3: 소방당국은 다수의 인명피해를 우려해 신고 20분 만에 대응 단계를 발령하고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등 모두 6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60대 감리단장과 60대 현장 관리소장, 그리고 안전점검을 위해 투입된 50대 외부 전문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가도로 상판이 폭격을 맞은 듯 내려앉았습니다. 일부 구조물은 여전히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날벼락 같은 굉음과 희뿌연 먼지에 주변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보고 추가 붕괴가 있으면 어떡할지 마음을 졸였습니다.
5: 저희 근무 중에
6: 사고 목격자입니다.
5: 지금 다리가 떨어져가지고 나가서 본 적 봤어요. 어느 부분은 떨어져 있고 어느 부분은 걸쳐 있어가지고 좀 위험하게 느껴졌어요. 좀.
3: 대낮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인명사고로 작업자들과 시민들은 큰 충격과 불안을 느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0: 철거 중이던 서서문 고가차도는 한순간에 무너지며 도로와 선로를 덮쳤습니다.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는데 이 사고 당시 상황을 윤혜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7: 철거 작업 중이던 서울 미근동 서소문 고가차도 공사 현장에 비추던 CCTV 화면입니다. 짧은 섬광과 동시에 도로를 떠받치던 상판 구조물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철로 위에 있던 전기줄이 큰 충격을 받은 듯 출렁거리고 고가도로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굉음에 놀란 듯 황급히 뛰쳐나옵니다.
8: 지진난 무너지는 소리가 나서
6: 사고 목격자입니다.
8: KTX 전선이 좀 휘청거렸던 것 같아요. 천둥 소리처럼 뭐가 나서
7: 무너져 내린 고가도로 상판은 아래에 깔려 있던 철로와 도로를 순식간에 덮쳤는데 열차가 지나던 순간이었다면 피해가 더 커질 뻔했습니다.
9: 행인들도 많이 지나다니고 그래서 조금
6: 사고 목격자입니다.
9: 위험하긴 해요. 거기가 그 인도의 폭이 굉장히 좁아요. 거기가 고가차도 밑으로 지나다녀요.
7: 붕괴 사고가 발생한 건 오후 2시 반쯤. 현장에 있던 행인과 공사 관계자 등 13명 가운데 7명은 구조물이 무너지기 전 대피했지만 나머지 6명은 몸을 피하지 못했고 이 가운데 3명이 숨졌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0: 서소문 고가차도는 철거 작업이 90% 가까이 진행된 상태에서 붕괴됐습니다. 이상 징후에 대한 안전 점검 중에 사고가 났는데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고가차도 한쪽이 무너져 내려 철길을 덮쳤습니다. 붕괴 충격에 구조물이 조각조각 쪼개진 모습인데 부서진 잔해 사이로 철근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아래쪽에서 있던 작업 트럭도 깔렸습니다. 철거 작업 중이던 서소문 고가차도가 붕괴된 현장입니다. 지난 1966년 준공된 서소문 고가차도는 정밀 안전진단 결과 안전성 미달에 해당하는 D등급 판정을 받아 지난해 9월부터 본격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9% 수준으로 오는 7월 철거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설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11: 정밀 안전 진단 결과
6: 최진욱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장입니다.
11: S8, S9 두 경강만 남고 나머지는 철거 다 했습니다.
10: 이상 징후에 대한 안전 점검 중 사고가 난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중대재해수사 2개 등 3개 팀과 과학수사팀 등을 포함한 50여 명 규모입니다. 경찰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사고 원인을 신속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0: 서울시장 후보들도 앞다퉈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현장을 찾았습니다. 양당 지도부도 유세 일정을 중단하고 수습과 구조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여의도 출근길 직장인을 만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를 대동해 유권자와 셀카를 찍으며 접촉면을 넓히는 동시에 시민 일상을 뒷받침하는 일꾼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3: 시민의 일상을
6: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13: 든든하게 응원하는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12: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170개 동에 7개 노선 83개 역을 만들겠다는 177-83 공약, 내 집 앞 10분 전철역을 약속하며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GTX를 고리로 한 여권의 안전 불감증 공세에도 지하철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해 서울을 사망률 제로로 만들었다고 받아쳤습니다.
13: 2년 내에
6: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13: 방치할 수 없다. 이런 의지로 해냈던 것이 스크린도어고요.
12: 궂은 날씨에도 서울을 촘촘히 훑던 두 후보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소식에 즉각 유세를 멈추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14: 특히 희생자가 최소화되고 구조가 빨리 완료되기를
6: 정원호 후보입니다.
14: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달려왔고.
15: 직무가 정지되어 있지만
6: 오세훈
15: 시장으로서 정말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2: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경북 안동에서 곧장 상경해 사고 현장을 찾았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마포 유세를 마치고 실시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여야 모두 과도한 율동과 로고성을 자제하는 차분한 유세를 공지했고 동시에 정쟁성 표현이나 자극적 발언도 금지하는 기강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최연일 의원은 이번 사고가 오세훈 후보의 안전 불감증이 낳은 예고된 참사라는 SNS를 올렸다가 빠르게 삭제했고 국민의힘 박강수 마포구청장 후보는 마포는 4년 동안 단 한 건도 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걸 자랑하고 싶다고 발언해 빈축을 샀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16: 네,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여름철처럼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 지역은 새벽까지 비바람이 몰아치겠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17: 네, 기상센터입니다.
16: 네, 현재 비 상황 어떤가요?
17: 네, 현재 내륙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지만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비가 내린 제주 산간에는 350mm가 넘는 폭우가 기록됐는데요. 레이더 영상을 보면 밤이 된 지금은 동쪽으로 비구름이 빠져나가면서 빗줄기가 약해졌고요. 호우특보도 해제됐습니다. 반면 남해안 지역은 여전히 강한 비구름이 발달해 있습니다. 노란색의 비구름이 보이실 텐데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앞으로 비는 남해안 지역에 집중되겠습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최대 50mm의 폭우가 집중되겠고요. 초속 20m 이상의 돌풍도 몰아치겠습니다. 시설물 붕괴 그리고 저지대 침수 등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16: 네, 그런데 거기다 이 비의 양도 매우 많다고요?
17: 네, 그렇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10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는데요. 아직 5월이지만 한여름같이 많은 비가 퍼붓겠습니다. 서울 등 내륙 지역에도 10에서 80mm의 비가 올 텐데 지역별로 강수량 차이가 크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서쪽 지역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다만 수도권 지역은 오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3에서 7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서울 23도, 대구도 23도, 광주 27도, 대전 26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16: 네, 제주에는 호우특보와 함께 강풍특보까지 내려지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정오쯤 제주시 영평동에서는 강풍에 나무가 쓰러지고 남원읍에서는 폭우에 도로가 침수되는 피해가 나 소방당국이 안전조치했습니다. 한라산 진달래밭에는 어제부터 이틀 동안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고 서귀포시 등 남부지역을 중심으로도 곳에 따라 100mm가 넘는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내일 밤까지 비바람이 더 이어지겠다며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가 반도체 투톱의 강세에 힘입어 장중 8천 돌파 6거래일 만에 종가로도 8천선을 넘었습니다. 내일로 다가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흐름 2배 추종 ETF 상품 출시도 매수세 유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18: 코스피가 8,000 돌파 6거래일 만에 8,000을 훌쩍 넘겨 8,04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30만 2천원, SK하이닉스는 208만 7천원까지 올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가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했지만 주말 사이 미국과 이란 간 협상 기대감에 국제유가와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반도체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났습니다. 8,000피 달성에는 27일부터 출시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흐름을 두 배로 추종하는 ETF 상품 영향도 컸습니다. 투자 전 의무로 이수해야 하는 사전교육 신청자는 이미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9: 개별 종목 ETF가 출시가
6: 박석현,
19: 되게 되면
6: 우리은행 연락리스트입니다.
19: 개별 종목 ETF 매수가 해당 종목의 현물 주식 매수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인 수급 호전 여의도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18: 올 초 4,200선에서 출발한 코스피가 5개월도 채 안 돼 거의 두 배인 8,000을 돌파하면서 연내에 만 피 도달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20: 같은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몇 배냐를
21: 영승환 LS증권 이사입니다.
20: 우리나라 30년 평균 PER이 한 9.8배 정도 되는데

0: 지금 그걸로 계산하면은 한 9,800포인트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10,000포인트 얘기도 나오는 건
1: 국민성장펀드 자금 유입 기대 지난 22일 5% 급등했던 코스닥도 1% 오른 1,171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15원으로 출발해 11원 내린 1,504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이 소폭 하락했지만 6거래일 연속 주간 거래 종가는 1,500원을 넘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 주요 원인으로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팔아 달러로 바꿔가는 수요를 꼽으며 주가가 안정되면 고환율 현상도 멈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삼고는 성공 비용이라는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3: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은 한국 경제가 도약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성공비용이란 김용범 실장의 SNS글 파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열린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고환율의 배경으로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각대금 환전 수요를 지목했습니다.
4: 지금 1,500원이 넘었잖아요.
5: 네.
4: 근데 그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 어쨌든 주식을 팔아서 그걸 달러로 바꿔서 나가는 수요가 꽤 있을 것 같아요.
3: 가격이 급등한 국내 주식의 차익 실현과 보유자산 비중 조정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증가해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렸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흑자를 이어가고 있는 경상수지까지 거론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 주가가 안정되면 환율 역시 진정될 거로 내다봤습니다.
4: 경상수지 흑자폭은 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6: 일정 시기가 돼서 주가가 안정이 되면 멈추겠네요.
3: 최근 고환율의 원인은 외화가 부족했던 외환위기 때와는 다르다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주장에 힘을 실으며 후폭풍 차단에 나선 거로 보입니다. 청와대도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물가와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진화에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정치권에선 김 실장의 이른바 삼고는 성공비용 발언을 놓고 거친 설전이 오갔습니다.
7: 정부가 성장의 엔진을 키우되 그 과정에서 발생한
8: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7: 부담과
8: 원내부대표입니다.
7: 불균형은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발언의 핵심입니다.
9: 먹고 살기 힘든 것은 성공의 비용이
8: 정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9: 인식의 틀을 바꾸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오만한 발상입니까?
3: 보수야당은 한 발 더 나가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하고 경제정책을 원점에서 전면 재점검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여권의 불리한 이슈를 쟁점화해 표심을 파고들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10: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해수부와 HMM에 이어 다른 공공기관과 기업에 신속한 추가 이전을 주문하는 등 동남권 투자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YTN 강주론입니다.
2: 삼성전자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합의안 가결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비반도체 부문 노조가 법원에 투표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내부 갈등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의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 투표율은 마감을 하루 앞두고 이미 90%를 넘어섰습니다. 투표권자 5만 7천여 명 가운데 5만 1천여 명이 표결을 마쳤고 2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조 역시 투표율 80%를 돌파했습니다. 투표권자 대다수가 억대 성과급을 받게 되는 반도체 사업 부문 소속으로 가결 조건인 과반 찬성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100배까지 벌어진 삼성전자 내부 성과급 격차는 직원들 간의 갈등을 전면전으로 내몰았습니다. 가전과 모바일 등 완제품 DX 부문이 중심인 동행노조가 결국 법적 공방을 선언했습니다. 투표권 박탈할 문제 삼은 데 이어 진행되고 있는 찬반 투표 절차 역시 멈춰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12: 상생과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할 노동조합의 앞뒤가 다른
8: 박재용 삼성전자 동행노조 위원장입니다.
12: 독선을 우선하는 기만 행위에 가깝습니다.
11: 여기에 주주단체 역시 내일 오전 10시 마무리되는 투표 결과에 따라 사상 초유의 파업 위기는 모면할 것으로 보이지만 노노 갈등에 주주 반발까지 겹친 삼성전자 내부 진통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2: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삼성전자 성과급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사용자 위원인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정책본부장은 반도체 산업이 사상 최대 실적을 구가하고 있지만 절대다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주, 근로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 유가 상승과 내수 침체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근로자 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최근 삼성 성과급 논란은 단순한 보상 문제를 넘어 동일한 노동시장에서 심화한 소득 격차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완화되지 못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5: 탱크데이 이벤트로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가 다음 달 1일부터 2주 동안 사용 조건 없이 선불카드 충전금을 환불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룹 내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스타벅스의 이미지 쇄신 수습을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스타벅스 불매운동에 동참한 소비자들은 선불카드 충전금을 60% 이상 사용해야 잔액이 환불된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이 같은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에 따른 겁니다. 당국과 협의를 거친 신세계그룹은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사용 비율과 관계없이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정당 200만 원 한도 안에서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7 영업일 이내 환불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앱에 등록되지 않은 무기명 실물 카드는 매장에서 환불이 가능합니다. 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이은 이번 환불 결정은 스타벅스 사태가 그룹 전체의 이미지는 물론 현금 유동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파급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카페 업계 1위 스타벅스 코리아의 매출액은 지난해 3조 2,380억 원, 영업이익은 1,730억 원입니다. 매출액 29조 원에 영업이익 3,225억 원인 이마트와 비교하면 수익이 절반을 넘습니다. 지분율 67.5%인 최대 주주 이마트가 받은 배당금만 지난해 716억 원에 이르는 것은 물론 스타벅스는 여러 계열사들의 매출원입니다.
14: 대화를 하는 곳인데 그곳이 편안함을 주지 않고 어떤 정치적인
15: 리더스 인덱스 대표입니다.
14: 장으로 변질되었다. 물론 선거 기간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만약 이것이 오래 간다면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더욱 더 치명적이다.
13: 상황이 더 악화하면 스타벅스 본사가 경영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사태 초기부터 나왔습니다. 이마트는 2021년 스타벅스 코리아의 최대 주주가 되면서 본사에 주식 매수 청구권, 콜옵션을 부여했습니다. 만약 이마트 잘못으로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되면 본사가 이마트의 보유 지분 전량을 35% 할인된 가격에 되사갈 수 있습니다.
16: 이 부분은 현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저희 쪽 판단이고요.
17: 전남진 신세계그룹 부사장입니다.
16: 본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지는 않고.
13: 신세계그룹은 게다가 광주에 4조 원가량을 투자해 터미널 복합화와 스타필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성공 여부가 여론에 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과 함께 의미 있는 사회공헌 활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5: 신세계그룹이 탱크데이 이벤트가 진행된 경위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지만 직원의 고의성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습니다. 담당 직원들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해 확인할 수 없었다는 입장인데 결국 경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통해 규명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18: 신세계그룹은 자체 조사 결과 직원들과 임직원이 고의로 탱크데이를 기획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우선 이벤트 기획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했고 5.18을 생각조차 못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신세계는 고의성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최초 마케팅 기획 단계부터 팀원들 사이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직원 3명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고 사내 메신저 대화 기록은 일주일까지만 저장돼 확보할 수 없었다고 신세계그룹은 밝혔습니다. 기업이 임직원을 상대로 장치 제출을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자체 조사에 한계가 있었던 건데 이 때문에 공을 넘겨받은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로 다뤄지는 혐의인

0: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피해자가 특정되는지와 고의성이 있는지가 핵심 요건인데 직원들 사이 대화 내용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경찰 입장에서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물증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추가로 고소 의사를 밝힌 5.18 유공자들 20여 명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관련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세계 측이 고의성이 확인된다면 누구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직원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지도 남은 수사의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1: 정영진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정치권 공방은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가식적 사과라고 평가절하 했고 국민의힘은 또 선동 정치를 벌인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2: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대국민 사과 직후 민주당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신세계 측이 마케팅 직원의 고의성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비판 대신 사실상 옹호를 선택했습니다.
3: 진정성 있다고 보고요.
4: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입니다.
3: 그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되겠지요. 일단 마무리가 잘 된 것 같다.
2: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대체 어디가 진정성이 있나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어줬다는 등 격앙된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5.18 유공자 단체에서도 사과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단 비판이 나오자 결국 정청래 대표가 기자간담회 3시간 만에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 대표는 SNS에 그동안 정 회장의 극우적 언행을 봤을 때 소나기 피하려는 가식적 사과로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맨입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5.18 영령들께 머리 숙이고 분노하는 민심에 더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당내에서도 윤석열 개사과 2탄이자 안 하는 이만 못한 회견이란 비판이 나왔는데 결국 민주당은 미숙하고 경솔한 발언이었다며 황급히 수습했습니다.
5: 사과의 내용과
4: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5: 모든 측면에서 진정성이 없다.
2: 국민의힘은 종일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과거 광우병 사태와 사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에 이어 이제는 스타벅스를 희생양으로 삼아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정부 여당의 이런 행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 특검 추진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덮으려는 술수라고 정의했습니다.
6: 우리 국민들
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6: 선택할 자유까지 빼앗길 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의 공포 정치입니다.
2: 국민의힘은 과거 5.18 전야제 당시 유흥지점 논란으로 비판받은 우상호, 송영길 후보와 김민석 총리부터 같은 기준을 적용하라면서 여권의 선택적 분노가 갈라치기 나쁜 정치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정용진 회장 사과를 둘러싼 민주당의 급격한 입장 변화는 선거를 코앞에 두고 민심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살얼음판 전국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1: 정부가 해군의 숙원인 핵추진 잠수함 전력화를 공식화하고 2030년대 중반 일본함을 국내에서 건조해 진수하겠다는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며 전시작전 통제권 역시 조속히 전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정부가 경남 진해 해군 잠수함 사령부에서 핵추진 잠수함 개발 원칙과 방향성을 담은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잠수함 건조와 핵연료 조달 협력에 합의한 지 반년 만에 국가 차원의 전력 획득 사업 추진을 처음 공식화한 겁니다. 1990년대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에 차세대와 핵추진 신기술을 뜻하는 영문 머리 글자를 붙여 장보고 N 사업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8: 핵추진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보다 국방부 은밀하고 신속하게 북한 잠수함 전력을 감시하고 추적할 수 있으므로 수중 킬체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7: 그러면서 핵추진 잠수함 1번함을 2030년대 중반까지 국내에서 우리 독자 기술로 건조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연료로는 20% 미만 전홍축 우라늄을 확보해 건조부터 해체까지 한 척당 40년이 넘을 운용 전 과정을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특히 핵무기를 탑재하는 전략 핵 잠수함과 구분 지으며 어떤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 아래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건조하게 될 핵 추진 잠수함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모든 영역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지만 국방 분야에선 여전히 의존적 사고가 남아있다며 자주국방 의지를 거듭 피력했습니다. 첨단 강군 육성과 함께 조속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주문하며 내일 당장 전작권이 회수돼도 국가 방위엔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2: 북한이 서해상으로 근거리 탄도미사일 등 여러 종류의 발사체를 동시에 발사했습니다. 한 달여 만에 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건데 군은 자폭 드론이 동원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추가 분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3: 합동참모본부는 오후 1시쯤 북한 평안북도 정주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된 근거리 탄도미사일 등 다종의 발사체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착된 미사일은 8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고 정확한 재원에 대해선 한미가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방사포도 함께 발사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군은 자폭 드론이 동원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전방군단
5: 신정우 한국 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입니다.
4: CRBM을 사거리 문제 때문에 평안북도에서 서해상으로 해서 어떤 표적섬에 시체 사격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19일 이후 37일 만입니다. 당시 북한은 화성 11 나영에 집속탄과 파편질의 탄두를 장착해 여러 발을 쏜 뒤 축구장 18개에 달하는 면적을 초토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6: 고밀도 진압 타격 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은 군사 행동 실천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시험 결과에 대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3: 동해상에 이어 이번엔 서해상으로 표적이 이동한 만큼 새로 개량했거나 양산 중인 전술미사일 등의 기능을 다각도로 시험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또 무엇보다 지난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군 지휘관을 모두 소집해 국경선 요새화 지침을 내린 상황이어서 대남 압박용 행보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7: 최근 북한이 주장하는
5: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입니다.
7: 남북 국경 요새화 선언과 맞물려 우리 군의 작전적 부담을 줄이는 의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우리 군은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해왔다며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 아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8: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국가들의 아브라함 협정 참여를 다시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란을 고립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현실을 무시한 무모한 환상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9: 이란과의 협상과 동시에 공격을 이어가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이 아브라함 협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관계 정상화를 확대해 이란을 고립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지난 12일에도 아브라함 협정에 근거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의 특별한 관계를 의도적으로 공개하며 이란을 압박한 바 있습니다.
5: 이스라엘은 방금 UAE에 아이언돔 포대와 이를 운용할 인력을 보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아브라함 협정에 기반한 양국 간의 특별한 관계 때문입니다. 마이크 허커비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입니다.
9: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아브라함 협정이 장기적으로 아랍과 이스라엘 간 갈등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이란의 참여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현재 전쟁 중인 이스라엘을 공식 인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가자 전쟁 이후 아랍권의 이스라엘을 향한 여론도 크게 악화한 상황.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사우디 역시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브라함 협정 압박은 이란 전쟁 결과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란 핵 해체라는 전쟁의 핵심 목표가 흔들리자 다른 성과로 이를 무마해보려는 정치적 계산이 담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도 이란

0: 국회를 협상에서 사실상 배제했습니다. 지지율 하락에 사법 리스크까지 직면한 네타냐후 총리는 대미 영향력마저 상실하며 정치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공유하던 핵심 안보 정보 제공을 중단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적 제안들은 공개적으로 거부하며 협상의 주도권을 단독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주변국들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이스라엘을 안보 논의에서 제외하는 미국 중심의 일방적 행보입니다. 한때 트럼프의 조언자를 자처했던 네타냐후 총리는 이제 미국과 이란이 무엇을 합의하는지조차 정확히 알 수 없는 정보 빈곤 상태입니다.
2: 네타냐후 총리와 현 정부는 워싱턴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능력을 대부분 잃어버렸습니다. 야이르 라피드 이스라엘 야당
1: 이스라엘과 아랍
2: 지도자입니다.
1: 국가들의 관계 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아브라함 협정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을 안보 체제에 강제로 묶어 본인 임기 내에 중동 평화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핵심 구상입니다. 이미 이란까지 중동 평화 체제의 일원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설계도를 예고했습니다.
2: 이란도 아브라함 협정의 회원국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를 협상을 방해하는 변수로 규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사람이라며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 정권 교체를 노리고 미국을 전쟁으로 유인했지만 오히려 전략적 패배를 자초했다고 진단합니다.
2: 이란 정권은 예상보다 훨씬 뿌리 깊고 견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네타냐후 총리는 본질적인 전략적 패배를 마치 작전상의 승리인 것처럼 포장하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알리바에즈 국제위기감시그룹 이란 프로젝트 국장입니다.
1: 국제행사재판소의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외교적 운신폭은 더욱 좁아졌습니다. 고립무원에 빠진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입지는 이제 10월 총선이라는 시험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0: 이란이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동결 자산 중 절반에 달하는 120억 달러를 즉시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이란 타스님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타스님 뉴스는 현지 시간 26일 이란 측 협상단과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총 240억 달러에 달하는 동결 자산의 해제를 요구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란은 나머지 120억 달러는 양해각서 체결 뒤 핵 문제와 종전 세부 사항을 협상하는 60일 동안 이란에 송금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영국 해사 무역기구는 오만 앞바다에 있던 유조선 부근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 선박은 오만 무스카트에서 60해리 떨어진 해상에 있던 중 좌현의 해수면과 가까운 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신고했습니다. 현재 선원과 선박은 모두 안전한 상태지만 연료 일부가 바다로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우 김수현 씨와 고 김새론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김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3: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대표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전 취재진을 만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4: 혐의 인정 하나도 안 하고요. 저희가 이따가 자세히
2: 대표입니다.
4: 다 반박할 예정인데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3: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대표는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 씨와 교제했다거나 김새론 씨가 숨진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고 김새론 씨가 중학생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음성 파일도 재생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당시 김 대표가 AI로 조작한 음성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또 김새론 씨의 유족 측으로부터 SNS 대화 캡처 사진을 받은 뒤 누군지 확인되지 않은 프로필에 김수현의 사진을 임의로 넣어 마치 김수현과 김세론의 대화인 것

0: 것처럼 왜곡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김 대표가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였던 고 김세론 씨와 교제한 적이 없고 사망 경위와도 무관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비방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변호인과의 공모 여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석입니다.
1: 그룹 BTS가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꼽히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5년 만에 다시 한번 대상을 탔습니다. 이외에도 올해의 노래, 신인상 등 주요 부문에서 K-POP이 잇따라 수상하며 달라진 위상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라스베이거스 투어 공연 영상으로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의 문을 열어낸 BTS. 이후 BTS는 대상격인 올해의 아티스트상을 거머쥐며 그야말로 시상식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지난 2021년 아시아 가수 최초로 받았던 대상을 군백기를 마치고 새 완전체 음반으로 돌아온 지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한번 수상한 겁니다.
3: 모두가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와 이렇게 귀중한 상을 다시 받게 돼 영광입니다. BTS 리더 RM입니다.
2: 여기에 여름 노래상의 최우수 남자 K-POP 가수상까지 3관왕에 오르며 세계 최대 팬투표 기반 시상식에서 굳건한 영향력을 입증했습니다.
4: 예, 우리 아미 상 받았습니다.
5: 이건 진짜 아미 여러분들이
2: 이외에도 올해 AMA 시상식은 세계 팝 시장에서 달라진 K-POP의 위상을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K-POP 데몬 헌터스 속 K-POP 장르곡들이 올해의 노래상을 비롯해 4개 부문을 석권하고 한미 합작 그룹 캣츠아이가 올해의 신인상 등 3관왕에 오르면서 결과적으로 K-POP 장르 노래나 아티스트가 후보에 오른 모든 부문에서 수상 성과가 나왔습니다.
3: 한 분 모두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겁니다. 캣츠아이 멤버 메간입니다.
2: 또 시상자 자격으로 잇따라 무대에 오른 K-POP 아티스트들. 그 선봉에서 K-POP의 새 역사를 써온 BTS는 이제 남은 마지막 관문, 그래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YTN 송재입니다.
6: 앞서 뉴스에서 언급된 부산 북구갑 후보 지지도 관련 여론조사는 부산일보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 동안 무선 ARS 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이어 전북지사 지지도 관련 여론조사는 새 전북신문이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동안 무선 ARS 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혜입니다. 요즘 창업에 대한 관심 정말 뜨겁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민 창업 프로젝트 모두의 창업에 지원자가 대거 몰리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모두의 창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모두의 창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창업 오디션형 프로젝트입니다. 기존처럼 사업 경험이 있거나 회사를 차린 사람만 대상이 아니라 아이디어만 있어도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혁신 창업가를 대규모로 발굴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프로젝트 시작 이후 지원자가 빠르게 몰리면서 정부는 오는 7월 초에 2차 모집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선발 인원은 기존 5,000명에서 1만 명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도 넓어집니다. 기존 창업 3년 이내 재창업자에서 창업 7년 이내 재창업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차 참가 현황을 보면 총 62,944명이 지원했고요. 최연소 9세부터 최고령 90세까지 참여하며 세대를 초월한 창업 열기를 보여줬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단순 지원금 지급을 넘어 멘토링과 투자 연계, 제도전 지원까지 포함한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쏟겠다는 방침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11: 듀엣토의 더 클래식.
12: 5월 26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3: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트리치 트라치 폴카, 볼프강 자발리 씨가 지휘하는 빈 심포니 연주입니다.

0: 5월 26일 화요일 듀엣의 오다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의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요한 슈트라우스의 2세 트리치 트라치 폴카 볼프강 자발리 씨가 지휘하는 빈 심포니의 연주였습니다.
0: 어제와 오늘 롯데 콘서트홀과 전당에서는 빈 심포니의 내한 공연이 있었습니다. 체코 출신 지휘자 페트로 포펠카가 지휘봉을 잡았고 첼리스트 아나스타샤 코베키나와 피아니스트 손민수가 협연을 맡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손민수는 임윤찬의 스승입니다.
1: 이 빈 심포니라고 하면 빈 피라모니와는 다른 단체잖아요.
0: 이게 두 곳 모두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을 거점으로 한 오케스트라인데 빈 피라모닉에 가려서 빈 심포니는 그만큼 주목받지 못했죠.
1: 그래서 피해를 보는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빈 출신 음악가들은 빈 피라모니에 들어가고 싶어하지 빈 심포니가 우선순위는 아니거든요.
0: 아무래도 실제로 지휘자 카라야는 2차 대전이 끝난 뒤 빈 심포니에서 계속 활동했는데요. 실제로 상임 지휘자의 업무를 맡아 하면서도 정식으로 취임은 하지 않았다고 하죠. 베를린 필과 빈 필의 지휘자가 목표였기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는 1955년 베를린 필로 가게 되면서 빈 심포니를 떠나게 됐습니다.
1: 그래서 빈 심포니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내용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 빈 심포니는 빈 피라몬이라면 하지 않을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아주 보수적인 나라고 빈이라는 도시도 아주 보수적인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빈 심포니는 이런 틀을 깨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슬기 씨가 또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0: 네, 거리에 나가서 시민들에게 연주를 들려주고 빈 피라모닉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연주회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의 영화음악가 히사시조를 초청해 그의 작품을 연주하는 콘서트가 큰 성공을 거두었고요. 여기에 더해 올해 초에는 K-POP 콘서트까지 가졌습니다.
1: 어떤 곡이요?
0: 뭐 잘 아시는 엑소의 으르렁, 에스파의 블랙맘바,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이런 곡을 오케스트라 편곡으로 연주했고 슈퍼주니어 려욱이 협연자로 참여해 어린 왕자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같은 곡을 불렀다고 합니다.
1: 근데 이거 전에 그 서울 시향에 여러 K-POP을 편곡해 연주하면서 화제를 모은 적이 있잖아요.
0: 그렇죠. SM에서 클래식으로.
1: 이거 보고 따라한 거 아니에요?
0: 실제로 작년에 있었던 서울 시향의 콘서트에 빈 심포니의 대표인 얀 나스트가 내한에 관람했다고 하고요. 이 연주회를 그대로 빈으로 가져간 거라고
1: 따라했네.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히사이시조와 K-POP 음악 이어서 준비했습니다. Summer. 히사이쇼가 지휘하는 빈 심포니 연주고요. 이어서 들으실 곡은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서울시향 연주입니다.

0: 썸멀, 히사이시조가 지휘하는 빈 심포니의 연주 이어서 들으신 곡은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서울시향의 연주였습니다.
1: 빈 심포니는 빈을 거점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수적인 성격으로 유명한 오케스트라인데 최근에 이런 활동을 했군요.
0: 네, 빈 심포니 하면 우리나라 출신 저희도 잘 알고 있는 최나경 때문에 엄청난 화제를 모았습니다.
1: 네, 플루 수석 주자를 뽑는 오디션에서 신시내티 심포니의 부수석이었던 최나경이 합격했습니다. 최나경은 2012년 8월부터 빈 심포니와 같이 연주를 했는데 수습 기간이 끝난 뒤 재신임 투표에서 재계약에 실패했습니다. 오케스트라 측에서는 음악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이 일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 외국인이고 동양인이고 여성이고 미국에서 공부했고 유럽에서 산 적이 없었고 빈에서 공부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차별을 당한 것이라는 비판을 했죠. 영국의 음악평론가 노먼 레브리히트가 이걸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면서 인종차별 논란이 있었습니다.
0: 네, 빈 피라모니아도 그렇고 빈 심포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뒤로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잖아요. 케이팝 콘서트까지 가질 정도니까.
1: 2010년 9월부터 한국인 여성인 김여진 지휘자가 빈 심포니의 부지휘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지휘자긴 하지만 여성에게 지휘봉을 맡겼다는 점에서 빈 심포니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내한 공연에서 연주할 작품이에요. 드보르작 교향곡 9번 중 마지막 4악장 카를 안체르리 지휘하는 빈 심포니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수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규정을 통해 역사를 왜곡한 세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2: 그들의 왜곡, 그다음에 이런 기업체들의 이상한 마케팅, 이것이 없어지려면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
1: 5월 단체는 이번 주 정용진 회장을 추가 고발하고 상경 투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설입니다.
3: 스타벅스 코리아가 스타벅스 카드 환불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충전 금액 사용 비율과 관계없이 잔액 환불을 진행합니다. 환불은 계정당 총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고 신청 후 7영업일 이내 환불될 예정입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무거운 책임감과 자숙의 마음을 갖고 최근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0: 기존을 완화해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1: 삼성전자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오늘 오전 10시에 종료됩니다.
0: 합의안 가결에 물개가 실리고 있지만 비반도체 부문 노조가 법원에 투표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내부 갈등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2: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의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 투표율은 마감을 하루 앞두고 이미 90%를 넘어섰습니다. 투표권자 5만 7천여 명 가운데 5만 1천여 명이 표결을 마쳤고, 2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조 역시 투표율 80%를 돌파했습니다. 투표권자 대다수가 억대 성과급을 받게 되는 반도체 사업 부문 소속으로 가결 조건인 과반 찬성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100배까지 벌어진 삼성전자 내부 성과급 격차는 직원들 간의 갈등을 전면전으로 내몰았습니다. 가전과 모바일 등 완제품 DX 부문이 중심인 동행노조가 결국 법적 공방을 선언했습니다. 투표권 박탈을 문제 삼은 데 이어 진행되고 있는 찬반 투표 절차 역시 멈춰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3: 상생과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할 노동조합의 앞뒤가 다른 행보는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고 독선을 우선하는 기만행위에 가깝습니다.
2: 여기에 주주단체 역시 과도한 성과급이 주주가치를 훼손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마무리되는 투표 결과에 따라 사상 초유의 파업 위기는 모면할 것으로 보이지만, 노노 갈등에 주주 반발까지 겹친 삼성전자 내부 진통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1: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삼성전자 성과급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사용자 위원인 양홍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반도체 산업이 사상 최대 실적을 구가하고 있지만 절대 다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주, 근로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 유가상승과 내수침체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최근 삼성 성과급 논란은 단순한 보상 문제를 넘어 동일한 노동시장에서 심화한 소득 격차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완화되지 못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0: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의 역대급 성과급이 자산 시장을 자극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기업의 막대한 이익이 임직원 성과급을 통해 가계 유동성 확대로 번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이들 임직원은 고소득층이라 성과급을 즉각 소비하기보다는 주식이나 용인, 동탄, 수원 등지의 부동산 투자에 쓸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1: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하루 이동 거리만 320여 킬로미터 강행군을 펼치며 격전지 표심을 훑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처음으로 승부처 서울 현장 유세에 나섰는데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4: 서울 여의도를 출발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가장 먼저 경기 여주와 이천을 찾았습니다. 수도권에서도 보수 강세 지역들을 콕 집어 핀셋 유세에 나선 겁니다.
5: 여주시장 반함!
4: 손발이 맞아야 일을 잘한다며 집권 여당 프리미엄을 앞세운 정 대표는 격전지 표심을 다잡을 승부수로 이재명 정부 경제 성과를 띄웠습니다.
5: 이재명 대통령 뽑아놓으니까 주식이 뛰기 시작해서 주식이 8천이 넘었더라고요. 3배 정도 뛰었어요. 머니가 최고입니다.
4: 수도권 유세를 마친 정 대표는 곧이어 충북 제천과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경북 안동을 차례로 찾으며 이동 거리만 320여 킬로미터 광폭 행보를 펼쳤습니다. 역시 상대적 험지로 꼽히는 곳들인데 막판 보수 결집으로 접전 지역이 느는 등 판세가 흔들린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6: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남, 전북 등에서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6개의 이 접전 지역 중에서 최대한 많이 이기는 게 목표겠죠.
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첫 일정으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실정을 조목조목 꼬집었습니다.
7: 서울 아파트값은 문재인 시절보다 더 올랐습니다. 삼전 닉스 말고는 집살 사람이 없다는 자

0: 구조가 떠돌고 있습니다.
1: 곧이어 성동과 마포 등 이른바 한강벨트를 훑으며 지원 사격을 펼쳤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서울 지역 현장 유세에 나선 건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같은 곳을 찾았지만 거리두기 속 투샷은 끝내 무산됐습니다.
2: 우리 오세훈 시장은 안 해도 너무 안 했어요. 일단 술 먹고 사람 패는 거안 했어. 그리고 술 먹고 경찰 패는 것도 안 했어.
1: 사전투표를 사흘 앞두고 나란히 보폭을 넓히던 여야 대표는 서서문 고가 붕괴 직후 일제히 유세를 멈추고 현장으로 향했는데 향후 수습 상황에 따라 활동 폭도 유동적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3: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대부업체 차명 보유 논란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고발전에 가세해 공세를 이어갔는데 5파전 구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4: 수원지방법원 맞은편에 터잡은 사무용 건물 10층에는 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설립한 법무법인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 후보 차명 운영 의혹이 불거진 대부업체의 본점 주소 역시 같은 건물 10층입니다. 대부업체 대표가 최근까지도 김용남 후보 선거를 도와온 데다 김 후보가 운영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녹취까지 공개되면서 논란은 연일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 측은 그러나 사실 무근이란 입장입니다. 업체 설립과 운영, 폐업까지 모두 정상 절차를 밟았고 배당이나 급여, 수익도 이런 한 푼 받아보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결자해지를 촉구하는 조국 후보를 향해선 적반하장이다. 본인부터 되돌아보라고 맞받았습니다.
5: 조국 후보께서는 22대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다가 당선 무효가 됐는데 김태우 후보하고 어떤 면에서 다름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4: 국민의힘 역시 공세 합류해 김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는데 진보 진영 갈등이 극대화한 틈에 보수 단일화를 노리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특히 자유와 혁신, 황교안 후보의 부정선거 주장도 대의 앞에선 상관없다며 단일 대우를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6: 부정선거론에 대한 입장을 동의하는 쪽으로 밝혀라라고 하면 얘기는 좀 달라지겠지만 보수 의석을 찾아오겠다라는 네. 대전제라면 뭐 그렇게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4: 토론회에서도 양측은 사뭇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대부업체 등 여러 논란으로 충돌한 김용남 조국 후보와 달리
7: 국민들이 이 말을 듣고 도저히 믿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8: 아니, 잠깐만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 제가 제주도권 토론이 지금 이 충분 답변하시고 계시고요.
4: 유희동, 황교안 후보는 상호 견제 대신 범여권 후보를 향한 공격에 집중했습니다. 보수 후보 사이 단일화가 성공하느냐는 물 건너간 것처럼 보이는 진보 진영 연대에도 막판까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3: 6.3 지방선거 레이스가 종반전에 접어들면서 선거판이 각종 논란과 폭로로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범여권 후보 단일화는 여론조사 공정성 시비 속 파행 위기에 놓였고 상대 후보를 향한 고발도 부지기수입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9: 범여권 울산시장 단일화가 파행을 넘어 법정 다툼까지 갈 위기에 놓였습니다. 여론조사가 한창인 와중에 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뒤늦게 역선택 방지 조항이 빠졌다고 제동을 걸었고 제자리 걸음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10: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특정 세력 조직적 개입을 차단할 안전장치를 마련한 여론조사 당시 단일화를 제안합니다.
9: 진보당은 합의해놓고 돌연 중단을 선언한 건 민주당이 여론조사기관과 내통해 불리한 결과를 전달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고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11: 경선 중에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가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여론조사를 중단시킨 것으로 의심될 수밖에 없거든요.
9: 여기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진보당 김 후보가 울산시장을 민주당에 양보하는 조건으로 장관급을 보장받기로 했다는 매관매직 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혼전에 부산 북갑에선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그림자 캠프 의혹이 떠올랐습니다. 한 대표 측 지지자들 쉼터가 유사 선거사무소로 운영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는데 한 후보 측은 캠프와 무관할 뿐 아니라 2022년 보궐선거 당시 인천 계양을 해서 이 대통령도 캠프 차원에서 잼잼봉사단을 운영했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격전지가 된 전북지사 선거에선 명픽 싸움이 한창입니다.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출마 전에 이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다는 취지로 언급하자
12: 저를 대통령님 인재형 위로로 영입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저로서는 또 도리 아니겠습니까?
9: 민주당 이원택 후보는 펄쩍 대통령 이름 훔치지 말고 사퇴하라고 일갈했습니다.
13: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입니다. 청와대에 확인해 보니 펄쩍짐이요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9: 전북 군산 김제 부안을에 출마한 민주당 박지원 후보는 해외 성접대 폭로가 나와 곧장 부인했고 국민의힘에서도 또 다른 오빠 논란이 등장했습니다.
14: 여기 잘생긴 오빠들 많아요.
9: 유불리 싸움 속 진영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네거티브 대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막판으로 다가갈수록 비전 정책 대결은 실종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3: 청와대는 무소속 출마의 불가피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말한 적이 있다는 김관영 무소속 전북도지사 후보의 발언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청와대를 선거 쟁점으로 끌어들이는 일은 삼가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거는 후보와 유권자의 영역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15: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16: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7: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8: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sleep tonight.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과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서울 미근동 서서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졌고 3명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60대 남성 감리단장, 60대 남성 현장관리소장, 그리고 50대 남성인 외부 전문가로 확인됐는데 이들은 작업을 멈추고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 내부로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가 난 서서문 고가차도에서는 상판 절단 작업이 진행되던 중 이미 붕괴 징후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판 일부가 주저앉아 작업을 중단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7: 철거 중이던 서소문 고가차도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된 건 새벽 2시 반쯤입니다. 새벽 1시 반쯤 철근 콘크리트 상판을 자르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상판이 2.9cm가량 주저앉은 겁니다.
8: 오늘 새벽 1시 반에서 2시 30분까지 슬라브 절단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슬라브 절단 작업 중 슬라브가 2.9cm 단차가
7: 확연히 보일 정도로 상판이 내려앉자 업체는 철거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진단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진단이 한창이던 오후 2시 반쯤 고가차도는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상 징후를 보인 지 12시간 만이었습니다. 안전진단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상판을 떠받치는 보인 거더가 중간에 끊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8: 갑자기 이제 붕괴가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밑으로 이제 아마 제 생각은 거더가 중간에 끊어진 것 같습니다.
7: 거더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면서

0: 붕괴 조짐이 나타난 지 12시간여 만에 고가차도는 결국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상판 단차를 확인하기 위해 내부로 들어갔던 안전진단 작업자들은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참변을 당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1: 무너진 고가차도가 철로 위로 떨어지며 해당 구간을 지나는 열차와 차량 운행에도 지장이 생겼습니다. 승객들은 열차에서 내려 선로 위를 걸어 서울역까지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2: 서소문 고가차도가 무너지며 열차가 지나는 선로를 덮쳤습니다. 여기에 사고 직후 서울역 일대에서는 일시적인 정전까지 발생했고 이 여파로 운행하던 열차가 대거 멈춰섰습니다.
3: 우리 열차는 현재 서울역 전체 전력 이상으로 서울역을 진입하지 못하고 서울역 밖에 정차 중입니다.
2: 한참을 대기하던 승객들은 결국 열차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철로를 따라 서울역까지 걸어갔는데 일부 승객은 캐리어를 들고 이동했습니다.
4: 도착하기 직전에 차에서 갑자기 뭐 소리가 삐삐 나더니 멈추고 기다리다가 이제 한 30분 정도 지났을 때 안내 직원이 그 철도에서 철길로 나갈 수 있게 안내를 해주신다고. 짐이 없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캐리어가 저 같은 경우도 캐리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체감상 좀 한정류장까지는 아니어도 반정류장 정도?
2: 사고가 난 곳 인근 차량 통행도 제한되며 극심한 정체도 빚어졌습니다.
5: 안 그래도 여기가 서울 중심이라 막히는데 더 막힐 것 같아서 한 30분 더 일찍 나올까 합니다.
2: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서울역에서 행신역을 오가는 KTX와 서울역에서 수색역 구간 전동열차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또 서울역에 들어선 열차가 차량 기지로 이동하지 못하게 되면서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도 서울역 전까지만 운행하는 등 차질을 빚었습니다. 복구 작업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열차 운행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코레일 측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차 운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1: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여파로 오늘 일부 열차의 운행이 조정됩니다. 서울에서 행신을 오가는 열차는 전면 중단되고 KTX는 서울에서 부산, 용산에서 목포, 여수 엑스포 구간이 전 정차역에서 임시 정차하는 방식으로 운행됩니다. 강릉 중앙선 KTX는 청량리에서 강릉 부전역 구간 운행합니다. 일반 열차의 경우 경부선 무궁화호는 대전에서 부산, 호남선 무궁화호는 서대전에서 목포, 여수 엑스포, 장강선은 익산에서 천안 구간이 운행됩니다. ITX 새마을, ITX 마음 모든 열차는 출발역과 도착역 모두 수원역입니다. 전동열차의 경우 경의선 열차가 문선에서 수색까지만 운행하고 나머지 호선은 모두 정상 운행됩니다. 무너진 서소문 고가는 안전 문제로 지난해부터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오는 7월 철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고가차도를 짓기로 했는데 공사 완료 두 달을 앞두고 붕괴 참사가 났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6: 서소문 고가차도는 서울 충정로역과 시청역을 잇는 교각 18개로 구성돼 있습니다. 길이 335m, 폭 14.9m 왕복 4차로로 지난 1966년에 지어졌습니다. 노후화가 심각해 안전 문제가 수시로 불거졌는데 2019년에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도로 위로 떨어지는 등 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에 정밀 안전 진단을 한 결과 안전성 미달인 D등급을 받았고 보수공사로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지난해 서울시가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해 주식회사 흥화가 시공을 맡았습니다.
7: 콘크리트가 깨지고 그 부분이 떨어져서 사람들이나 아니면 자동차에 유해가 가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망을 설치했지만 노화 속도가 점점 진행이 빨라져서 이번에 철거를.
6: 지난해 8월 단계적으로 도로를 폐쇄한 데 이어 9월부터는 전면 통제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오는 7월 철거를 마칠 계획이었습니다. 철거 완료 두 달을 앞두고 붕괴 참사가 난 건데 서울시는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철거 마무리까지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지만 시는 2028년 2월로 예상했던 새 고가차로 준공 시점은 변함없다는 입장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1: 경찰이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원인 등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

어제 서울청 광역수사대장인 백승원 총경을 팀장으로 하는 서서문 고가붕괴사고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담수사팀에는 광역수사대 중대재해수사 2개 등 3개 팀과 서울청 과학수사팀, 일선경찰서 형사팀 등 인력 50여 명이 포함됐습니다. 정성구 법무부 장관이 서서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피해 국민에 대한 법률 구조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정 장관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붕괴 사고가 인명피해로 이어져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법무부는 관계 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 코리아가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공식 석상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 회장은 자신의 잘못이라며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준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1: 먼저 이번 일로 깊은 상처와 실망을 느끼신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여러분, 박종철 열사 유가족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신세계그룹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 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저를 포함한 신세계그룹 구성원 모두 우리 사회의 역사와 희생을 기억하고 늘 국민의 마음을

0: 기준도 더욱 높이겠습니다. 오늘의 사과를 끝이 아닌 시작으로 삼겠습니다.
1: 탱크레이 명칭에 책상에 탁 문구까지. 명칭은 해외 제품인 탱크 텀블러에서 따왔고 문구는 AI 활용 과정에서 비롯됐다는 게 신세계의 해명인데요. 결국 검증 시스템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2: 지난달 스타벅스 코리아는 5월 15일부터 진행할 텀블러 행사 프로모션을 구체적으로 기획했습니다. 행사 날짜별로 텀블러 이름을 딴 네이밍을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탱크 텀블러 관련 행사명을 탱크데이라고 지었습니다. 탱크 텀블러는 해외 제조사가 물탱크를 타서 만든 베스트셀러 제품이었고 텀블러 가운데 매출이 가장 커서 장기간 매출을 올리도록 월요일인 18일로 행사 날짜를 정했다는 게 신세계 설명입니다. 책상에 탁 문구는 가방에 쑥이라는 기존 홍보 문구와 라임을 맞추려고 실무진이 AI를 돌려 표현을 찾다가 고안됐습니다. 담당자들이 당시에는 5.18 민주화운동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나중에야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했다는 게 신세계 입장. 특정인 수인 번호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던 용량 503ml는 17온스를 환산한 수치이며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판매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신세계는 직원들의 부적절한 인식은 있었지만 해당 마케팅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식의 고의성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는 찾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3: 정황만으로 현재까지 해당 임직원들의 사전 모의 등 고의성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2: 마케팅 검증 체계 부실은 인정했습니다. 해당 마케팅은 4단계의 보고 절차를 거쳤지만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디자인 시안이 담긴 메일 첨부 파일조차 열람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승인했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핵심 직원들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고 최초 기획 단계에서 실무진 사이에 오간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 역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진술만으로는 고의성 여부를 가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경위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신세계 측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1: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공개석상에서 사과한 데 이어 스타벅스가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 사용 조건 없이 선불카드 충전금을 환불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룹 내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스타벅스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수습에 안간힘을 다하는 모습이지만 관건은 앞으로의 추가 행보입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4: 스타벅스 불매운동에 동참한 소비자들은 선불카드 충전금을 60% 이상 사용해야 잔액이 환불된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이 같은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에 따른 겁니다. 당국과 협의를 거친 신세계그룹은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사용 비율과 관계없이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정당 200만 원 한도 안에서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7영업일 이내 환불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앱에 등록되지 않은 무기명 실물카드는 매장에서 환불이 가능합니다. 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이은 이번 환불 결정은 스타벅스 사태가 그룹 전체의 이미지는 물론 현금 유동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파급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카페 업계 1위 스타벅스 코리아의 매출액은 지난해 3조 2,380억 원, 영업이익은 1,730억 원입니다. 매출액 29조 원에 영업이익 3,225억 원인 이마트와 비교하면 수익이 절반을 넘습니다. 지분율 67.5%인 최대 주주 이마트가 받은 배당금만 지난해 716억 원에 이르는 것은 물론 스타벅스는 여러 계열사들의 매출원입니다.
5: 대화를 하는 곳인데 그곳이 편안함을 주지 않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념적 장으로 변질되었다? 물론 선거 기간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만약 이것이 오래 간다면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더욱더 치명적이다.
4: 상황이 더 악화하면 스타벅스 본사가 경영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사태 초기부터 나왔습니다. 이마트는 2021년 스타벅스 코리아의 최대 주주가 되면서 본사에 주식 매수 청구권, 콜옵션을 부여했습니다. 만약

0: 이마트 잘못으로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되면 본사가 이마트의 보유 지분 전량을 35% 할인된 가격에 되사갈 수 있습니다.
1: 이 부분은 현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저희 쪽 판단이고요. 아직 미국 본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지는 않고.
0: 신세계그룹은 게다가 광주에 4조 원가량을 투자해 터미널 복합화와 스타필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성공 여부가 여론에 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과 함께 의미 있는 사회공헌 활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2: 5.18 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와 5.18 기념재단이 어제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 열고 역사를 모욕한 정용진 회장의 빈껍데기 사과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5.18 단체는 정 회장의 진정한 반성이 없는 형식적 사과는 상처받은 시민과 5.18 영역에 대한 모욕과 기만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5월 단체는 이번 주 정용진 회장을 추가 고발하고 상경 투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한 정용진 회장의 사과에 대해 사과와 진상규명, 책임이 빠진 산무 기자회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강 시장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사과한다며 직원을 방패삼아 그 뒤에 숨었고 진상규명을 한다며 시간을 끌었지만 어떠한 의혹도 밝혀내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스타벅스의 5.18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했지만 정치권 공방은 더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가식적 사과라고 평가절하했고 국민의힘은 또 선동 정치를 벌인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3: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대국민 사과 직후 민주당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신세계 측이 마케팅 직원의 고의성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비판 대신 사실상 옹호를 선택했습니다.
4: 진정성 있다고 보고요. 이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되겠지요. 일단 마무리가 잘 된 것 같다.
3: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대체 어디가 진정성이 있나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어줬다는 등 격앙된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5.18 유공자 단체에서도 사과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단 비판이 나오자 결국 정청래 대표가 기자간담회 3시간 만에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 대표는 SNS에 그동안 정 회장의 극우적 언행을 봤을 때 소나기 피하려는 가식적 사과로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맨입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5.18 영령 뒤께 머리 숙이고 분노하는 민심에 더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당내에서도 윤석열 개사과 2탄이자 안 하는 이만 못한 회견이란 비판이 나왔는데 결국 민주당은 미숙하고 경솔한 발언이었다며 황급히 수습했습니다.
5: 사과의 내용과 형식 모든 측면에서 진정성이 없다.
3: 국민의힘은 종일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과거 광우병 사태와 사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에 이어 이제는 스타벅스를 희생양으로 삼아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정부 여당의 이런 행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 특검 추진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덮으려는 술수라고 정의했습니다.
6: 우리 국민들 커피 한 잔 선택할 자유까지 빼앗길 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의 공포 정치입니다.
3: 국민의힘은 과거 5.18 전야제 당시 유흥주점 논란으로 비판받은 우상호, 송영길 후보와 김민석 총리부터 같은 기준을 적용하라면서 여권의 선택적 분노가 갈라치기 나쁜 정치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정용진 회장 사과를 둘러싼 민주당의 급격한 입장 변화는 선거를 코앞에 두고 민심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살얼음판 전국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2: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직원에게 평균 6억 원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의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오늘 종료됩니다.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와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오늘 오전 10시까지 조합원 전자투표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과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절반 이상의 찬성표를 받으면 가결됩니다. 투표권자 대부분이 억대 성과급을 받게 될 반도체 사업 부문 소속인 만큼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 삼성전자 DX 부문 직원 5명이 초기업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섭 요구안이 특정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에 치우쳐 소속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그 자체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채권자들이 충분히 소명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여름을 코앞에 두고 제주 산간에 벌써 300mm를 넘는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밤사이 많은 비가 더 내리며 누적 강수량이 500mm 안팎에 달할 걸로 우려됩니다. 남해안과 일부 내륙에서도 돌풍과 함께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7: 본격적인 여름을 코앞에 두고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도 산간에는 시간당 20mm 이상의 굵은 비가 쏟아지며 이미 3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한여름 수준의 장대비입니다. 제주도에는 호우경보와 주의보, 강풍특보가 동시에 발령됐고 남해안 등 일부 내륙으로도 확대 발령됐습니다. 강한 비바람은 밤사이 더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제주도에는 밤사이 누적 강수량이 총 500mm를 넘어서는 곳이 있겠고 최대 순간풍속도 초속 25m 이상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해안과 일부 내륙, 해상에도 특보 수준의 강한 비가 내릴 전망인데 지역에 따라 시간당 20mm에서 많게는 50mm 안팎까지 강한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릴 때는 바깥 출입을 자제하고 개울가나 하천, 해안가 등 침수 위험이 있는 곳은 특히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8: 제주도 부근을 통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27일 수요일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특히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는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7: 또 비가 내리는 동안 강한 돌풍에 의해 공사 자재가 넘어지거나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다며 변덕스런 날씨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9: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나는 매일 당신 궁금합니다. 나는 매일 당신 그립습니다. 방금 전에 당신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합니다. 어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6: 화물차가 지나는 순간 갑자기 위에서 시멘트 덩어리와 철골이 무너져 내립니다. 오후 2시 반쯤 서울 미근동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현장에서 상판 일부가 붕괴했습니다.
7: 어마어마한 굉음하고 흙먼지가 진짜 대형 사고가 터졌구나는 걸 직감적으로 생각하고 119에 먼저 신고하고 그다음에 112에 신고.
6: 소방당국은 다수의 인명피해를 우려해 신고 20분 만에 대응 단계를 발령하고 구조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등 모두 6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60대 감리단장과 60대 현장 관리소장, 그리고 안전점검을 위해 투입된 50대 외부 전문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가도로 상판이 폭격을 맞은 듯 내려앉았습니다. 일부 구조물은 여전히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날벼락 같은 굉음과 희뿌연 먼지에 주변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보고 추가 붕괴가 있으면 어떡할지 마음을 졸였습니다.
8: 저희 근무 중에 지금 다리가 떨어져가지고 나가서 본 적이 봤어요. 어느 부분은 떨어져 있고 어느 부분은 걸쳐 있어가지고 좀 위험하게 느껴졌어요. 좀.
6: 대낮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인명사고로 작업자들과 시민들은 큰 충격과 불안을 느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5: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는 슬라브, 상판 절단 작업 중에 생긴 침하 현상을 점검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최진욱 토목부장은 어제 사고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슬라브 절단 작업을 하던 중 2.9cm 정도 단차가 발생해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했다며 이후 거더가 중간에 끊어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는 철거 작업이 89% 진행된 상태에서 붕괴됐습니다. 이상 징후에 대한 안전점검 중 사고가 났는데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9: 고가차도 한쪽이 무너져 내려 철길을 덮쳤습니다. 붕괴 충격에 구조물이 조각조각 쪼개진 모습인데 부서진 잔해 사이로 철근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아래쪽에서 있던 작업 트럭도 깔렸습니다. 철거 작업 중이던 서소문 고가차도가 붕괴된 현장입니다. 지난 1966년 준공된 서소문 고가차도는 정밀 안전진단 결과 안전성 미달에 해당하는 D등급 판정을 받아 지난해 9월부터 본격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9% 수준으로 오는 7월 철거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설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10: 정밀 안전 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서 지금 보시다시피 S8, S9 두 경강만 남고 나머지는 철거 다 했습니다.
9: 이상 징후에 대한 안전 점검 중 사고가 난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중대재해수사 2개 등 3개 팀과 과학수사팀 등을 포함한 50여 명 규모입니다. 경찰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사고 원인을 신속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5: 철거 중이던 소소문 고가차도는 한순간에 무너지며 도로와 선로를 덮쳤습니다.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는데 사고 당시 상황을 윤혜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1: 철거 작업 중이던 서울 미근동 서소문 고가차도 공사 현장에 비추던 CCTV 화면입니다. 짧은 섬광과 동시에 도로를 떠받치던 상판 구조물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철로 위에 있던 전기줄이 큰 충격을 받은 듯 출렁거리고 고가도로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굉음에 놀란 듯 황급히 뛰쳐나옵니다.
12: 지진난 무너지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KTX 전선이 좀 휘청거렸던 것 같아요. 천둥 소리처럼 나서.
11: 무너져 내린 고가도로 상판은 아래에 깔려있던 철로와 도로를 순식간에 덮쳤는데 열차가 지나던 순간이었다면 피해가 더 커질 뻔했습니다.
13: 행인들도 많이 지나다니고 그래서 조금 위험하긴 해요. 거기가 그 인도의 폭이 굉장히 좁아요. 거기가 고가차도 밑으로 지나다녀요.
11: 붕괴 사고가 발생한 건 오후 2시 반쯤. 현장에 있던 행인과 공사 관계자 등 13명 가운데 7명은 구조물이 무너지기 전 대피했지만 나머지 6명은 몸을 피하지 못했고 이 가운데 3명이 숨졌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어제 사고 현장에서 소방당국의 설명을 들은 뒤 여당 대표로서 국민께 죄송하다며 이 같은 인명사고가 발생해 참 안타깝고 황망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직 사고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른 시간 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열어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우선 신속하게 현장을 수습하는 게 우선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어제 사고 현장에서 구조 상황 브리핑을 들은 뒤 기자들과 만나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당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장 대표는 서울 마포구 유세장에서 오늘까지 유세 일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들도 앞다퉈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현장을 찾았습니다. 양당 지도부도 유세 일정을 중단하고 수습과 구조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14: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여의도 출근길 직장인을 만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를 대동해 유권자와 셀카를 찍으며 접촉면을 넓히는 동시에 시민 일상을 뒷받침하는 일꾼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5: 시민의 일상을 안전하고 편리하고 든든하게 응원하는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14: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170개 동에 7개 노선 83개 역을 만들겠다는 177, 83 공약, 내 집 앞 10분 전철역을 약속하며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GTX를 고리로 한 여권의 안전 불감증 공세에도 지하철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해 서울을 사망률 제로로 만들었다고 받아쳤습니다.
16: 2년 내에 초스피드로

0: 1년이라도 방치할 수 없다 이런 의지로 해냈던 것이 스크린도어고요.
1: 궂은 날씨에도 서울을 촘촘히 훑던 두 후보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소식에 즉각 유세를 멈추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2: 특히 희생자가 최소화되고 구조가 빨리 완료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달려왔고.
0: 직무가 정지되어 있지만 현직 시장으로서 정말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경북 안동에서 곧장 상경해 사고 현장을 찾았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마포 유세를 마치고 실시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여야 모두 과도한 율동과 로고성을 자제하는 차분한 유세를 공지했고 동시에 정쟁성 표현이나 자극적 발언도 금지하는 기강단속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최연일 의원은 이번 사고가 오세훈 후보의 안전불감증이 낳은 예고된 참사라는 SNS를 올렸다가 빠르게 삭제했고 국민의힘 박강수 마포구청장 후보는 마포는 4년 동안 단 한 건도 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걸 자랑하고 싶다고 발언해 빈축을 샀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3: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용난 후보의 대부업체 차명 보유 논란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고발전에 가세 공세를 이어갔는데 우파전 구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4: 수원지방법원 맞은편에 터잡은 사무용 건물 10층에는 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설립한 법무법인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 후보 차명 운영 의혹이 불거진 대부업체의 본점 주소 역시 같은 건물 10층입니다. 대부업체 대표가 최근까지도 김용남 후보 선거를 도와온 데다 김 후보가 운영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녹취까지 공개되면서 논란은 연일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 측은 그러나 사실 무근이란 입장입니다. 업체 설립과 운영, 폐업까지 모두 정상 절차를 밟았고 배당이나 급여, 수익도 이런 한 푼 받아보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결자해지를 촉구하는 조국 후보를 향해선 적반하장이다. 본인부터 되돌아보라고 맞받았습니다.
5: 조국 후보께서는 22대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다가 당선 무효가 됐는데 김태우 후보하고 어떤 면에서 다름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4: 국민의힘 역시 공세 압류에 김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는데 진보 진영 갈등이 극대화한 틈에 보수 단일화를 노리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특히 자유와 혁신 황교안 후보의 부정선거 주장도 대의 앞에선 상관없다며 단일 대우를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6: 부정선거론에 대한 입장을 동의하는 쪽으로 밝혀라라고 하면 얘기는 좀 달라지겠지만 보수 의석을 찾아오겠다라는 네. 대전제 라면 뭐 그렇게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4: 토론회에서도 양측은 사뭇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대부업체 등 여러 논란으로 충돌한 김용남 조국 후보와 달리
7: 국민들이 이 말을 듣고 도저히 믿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8: 아니,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 제가 제주도권 토론이 지금 이 충분 답변하시고 계시고요.
4: 유희동, 황교안 후보는 상호 견제 대신 범여권 후보를 향한 공격에 집중했습니다. 보수 후보 사이 단일화가 성공하느냐는 물 건너간 것처럼 보이는 진보 진영 연대에도 막판까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3: 6.3 지방선거 레이스가 종반전에 접어들며 선거판이 각종 논란과 폭로로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범여권 후보 단일화는 여론조사 공정성 시비 속 파행위기에 놓였고 상대 후보를 향한 고발도 부지기수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9: 범여권 울산시장 단일화가 파행을 넘어 법정 다툼까지 갈 위기에 놓였습니다. 여론조사가 한창인 와중에 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뒤늦게 역선택 방지 조항이 빠졌다고 제동을 걸었고 제자리 걸음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10: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특정 세력 조직적 개입을 차단할 안전장치를 마련한 여론조사 당시 단일화를 제안합니다.
9: 진보당은 합의해놓고 돌연 중단을 선언한 건 민주당이 여론조사기관과 내통해 불리한 결과를 전달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고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11: 경선 중에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가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여론조사를 중단시킨 것으로 의심될 수밖에 없거든요.
9: 여기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진보당 김 후보가 울산시장을 민주당에 양보하는 조건으로 장관급을 보장받기로 했다는 매관매직 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혼전의 부산 북갑에선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그림자 캠프 의혹이 떠올랐습니다. 한 대표 측 지지자들 쉼터가 유사 선거사무소로 운영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는데 한 후보 측은 캠프와 무관할 뿐 아니라 2022년 보궐선거 당시 인천 계양을 해서 이 대통령도 캠프 차원에서 잼잼봉사단을 운영했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격전지가 된 전북지사 선거에선 명픽 싸움이 한창입니다.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출마 전에 이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다는 취지로 언급하자
12: 저를 대통령님 인재형 위로로 영입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저로서는 또 도리 아니겠습니까?
9: 민주당 이원택 후보는 펄쩍 대통령 이름 훔치지 말고 사퇴하라고 일갈했습니다.
13: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입니다. 청와대에 확인해 보니 펄쩍짐이요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9: 전북 군산 김제 부안을에 출마한 민주당 박지원 후보는 해외 성접대 폭로가 나와 곧장 부인했고 국민의힘에서도 또 다른 오빠 논란이 등장했습니다.
14: 여기 잘생긴 오빠들 많아요.
9: 유불리 싸움 속 진영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네거티브 대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막판으로 다가갈수록 비전 정책 대결은 실종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3: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세 차례 허리를 숙이며 사과한 정 회장은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15: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낸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 사태 발생 8일 만에 직접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정 회장은 어두운 표정으로 사과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네. 무겁고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과 광주시민에게 다시 한번 머리를 숙였습니다.
16: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15: 정 회장은 사과문을 읽는 동안 모두 세 차례 허리를 굽혔습니다. 정 회장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 사과문을 발표한 것은 2024년 3월 회장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정 회장은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내부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현장 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비난만은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6: 지금도 전국의 매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수많은 스타벅스 코리아 파트너들과 현장 직원들이 있습니다. 부디 이분들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5: 정 회장은 또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라고 언급하며 정치적 논란으로 번진 상황도 에둘러 언급했습니다.
16: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미래 세대에게 남겨주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우리 모두 같다고 믿습니다.
15: 정 회장이 이처럼 직접 사과와 쇄신 의지를 강조했다고는 해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인 만큼 논란의 여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용진 회장이 직접 사과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지만 사태가 정치 이슈와 맞물리며 빠르게 가라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3: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벌어진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행사와 관련해 신세계그룹은 실무 임직원들의 의도를 갖고 고의적으로 기획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상진 신세계그룹 부사장은 정용진 회장의 사과문 발표 직후 열린 자체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 부사장은 행사를 기획한 직원 5명 가운데 3명이 사생활을 이유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는 등 회사 차원의 조사에 법적 절차적 한계가 제약 요건으로 작용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경찰 조사에서 누구라도 의도를 갖고 이벤트를 기획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임직원을 즉각 해고 조치하고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논란에 대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사과했지만 비판 여론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5.18 유족들과 시민들은 스타벅스 매장 앞 1인 시위를 확대했고 우월단체는 5.18 왜곡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17: 5.18 최후 항쟁 장소인 옛 전남도청 인근 스타벅스 매장입니다. 출입구 앞에 불매운동 참여를 호소하는 1인 시위가 이어집니다. 다른 매장에서도 5.18 유가족들이 자발적으로 피켓을 들고 시위에 동참합니다.
18: 5.18 영령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행위가 같습니다. 회장이라면 책임을 주고 사퇴하십시오. 오늘 기자회견이 사과문이 신세계의 수준입니까?
17: 1인 시위는 광주 지역 스타벅스 매장 10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시민단체는 정용진 회장의 사과 발표는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19: 1인 시위도 좀 더 체계적으로 전국화하기에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스타벅스 본사에 재계약 취소를 촉구하는 이메일 운동.
17: 5.18 재단과 5월 단체 회원들도 민주광장에 모여 신세계 그룹을 규탄했습니다. 5월 단체는 역사를 모욕한 빈 껍데기 사과라며 정 회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20: 알맹이 없는 사과는 더 이상 사과가 아니다. 우리는 5월의 역사를 모욕하고도 책임없이 넘어가려는 모든 행위를 끝까지 규탄할 것이다.
17: 이와 함께 5.18 특별법 개정을 통해 역사를 왜곡한 세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20: 그들의 왜곡, 그다음에 이런 기업체들의 이상한 마케팅, 이것이 없어지려면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
17: 5월 단체는 이번 주 정용진 회장을 추가 고발하고 상경 투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설입니다.
2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22: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2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4: 제가 들어드릴게요.
25: 여기 앉으세요.
2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서울 미근동 서서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졌고 3명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60대 남성 감리단장, 60대 남성 현장관리소장, 그리고 50대 남성인 외부 전문가로 확인됐는데 이들은 작업을 멈추고 안전지단을 하기 위해 내부로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가 난 서서문 고가차도에서는 상판 절단 작업이 진행되던 중 이미 붕괴 징후가 나타났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판 일부가 주저앉아 작업을 중단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4: 철거 중이던 서소문 고가차도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된 건 새벽 2시 반쯤입니다. 새벽 1시 반쯤 철근 콘크리트 상판을 자르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상판이 2.9cm가량 주저앉은 겁니다.
5: 오늘 새벽 1시 반에서 2시 30분까지 슬라브 절단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슬라브 절단 작업 중 슬라브가 2.2cm 그 단차가
4: 확연히 보일 정도로 상판이 내려앉아 업체는 철거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진단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진단이 한창이던 오후 2시 반쯤 고가차도는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상 징후를 보인 지 12시간 만이었습니다. 안전진단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상판을 떠받치는 보인 거더가 중간에 끊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5: 갑자기 이제 붕괴가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밑으로 이제 제 생각은 거더가 중간에 끊어진 것 같습니다.
4: 거더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면서 붕괴 조짐이 나타난 지 12시간여 만에 고가차도는 결국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상판 단차를 확인하기 위해 내부로 들어갔던 안전진단 작업자들은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참변을 당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3: 무너진 고가차도가 철로 위로 떨어지며 해당 구간을 지나는 열차와 차량 운행에도 지장이 생겼습니다. 승객들은 열차에서 내려 선로 위를 걸어 서울역까지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6: 서소문 고가차도가 무너지며 열차가 지나는 선로를 덮쳤습니다. 여기에 사고 직후 서울역 일대에서는 일시적인 정전까지 발생했고 이 여파로 운행하던 열차가 대거 멈춰섰습니다.
7: 우리 열차는 현재 서울역 전체 전력 이상으로 서울역을 진입하지 못하고 서울역 밖에 정차 중입니다.
6: 한참을 대기하던 승객들은 결국 열차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철로를 따라 서울역까지 걸어갔는데 일부 승객은 캐리어를 들고 이동했습니다.
8: 도착하기 직전에 차에서 갑자기 소리가 삐삐 나더니 멈추고 기다리다가 이제 한 30분 정도 지났을 때 안내 직원이 그 철도에서 철길로 나갈 수 있게 안내를 해주신다고. 짐이 없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캐리어가 저 같은 경우도 캐리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체감상 좀 한정류장까지는 아니어도 반정류장 정도?
6: 사고가 난 곳 인근 차량 통행도 제한되며 극심한 정체도 빚어졌습니다.
9: 안 그래도 여기가 서울 중심이라 막히는데 더 막힐 것 같아서 한 30분 더 일찍 나올까 합니다.
6: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서울역에서 행신역을 오가는 KTX와 서울역에서 수색역 구간 전동열차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또 서울역에 들어선 열차가 차량 기지로 이동하지 못하게 되면서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도 서울역 전까지만 운행하는 등 차질을 빚었습니다. 복구 작업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열차 운행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코레일 측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차 운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3: 무너진 소소문 고가는 안전 문제로 지난해부터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오는 7월 철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고가차도를 짓기로 했는데 공사 완료 두 달을 앞두고 붕괴 참사가 났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10: 서소문 고가차도는 서울 충정로역과 시청역을 잇는 교각 18개로 구성돼 있습니다. 길이 335m, 폭 14.9m 왕복 4차로로 지난 1966년에 지어졌습니다. 노후화가 심각해 안전 문제가 수시로 불거졌는데 2019년에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도로 위로 떨어지는 등 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에 정밀 안전 진단을 한 결과 안전성 미달인 D등급을 받았고 보수공사로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지난해 서울시가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해 주식회사 흥화가 시공을 맡았습니다.
11: 콘크리트가 깨지고 그 부분이 떨어져서 사람들이나 아니면 자동차에 유해가 가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망을 설치했지만 노화 속도가 점점 진행이 빨라져서 이번에 철거를.
10: 지난해 8월 단계적으로 도로를 폐쇄한 데 이어 9월부터는 전면 통제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오는 7월 철거를 마칠 계획이었습니다. 철거 완료 두 달을 앞두고 붕괴 참사가 난 건데 서울시는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철거 마무리까지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지만 시는 2028년 2월로 예상했던 새 고가차로 준공 시점은 변함없다는 입장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3: 경찰이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원인 등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 서울청 광역수사대장인 백승원 총경을 팀장으로 하는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담 수사팀에는 광역수사대 중대재해수사 2개 등 3개 팀과 서울청 과학수사팀, 일선경찰서 형사팀 등 인력 50여 명이 포함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열린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에 대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공식 석상에서 사과했습니다. 정 회장은 어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일로 깊은 상처와 실망을 느끼신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과 박종철 열사 유가족, 광주시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 회장은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내부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준도 더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와 5.18 기념재단이 어제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를 모욕한 정용진 회장의 빈껍데기 사과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5월 단체는 정 회장의 진정한 반성이 없는 형식적 사과는 상처받은 시민과 5월 영령에 대한 모욕과 기만이라고 규탄했습니다. 5월 단체는 이번 주 정용진 회장을 추가 고발하고 상경투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탱크데이 명칭에 책상에 탁 문구까지. 명칭은 해외 제품인 탱크 텀블러에서 따왔고, 문구는 AI 활용 과정에서 비롯됐다는 게 신세계의 해명인데요. 결국 검증 시스템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차효정 기자입니다.

0: 지난달 스타벅스 코리아는 5월 15일부터 진행할 텀블러 행사 프로모션을 구체적으로 기획했습니다. 행사 날짜별로 텀블러 이름을 딴 네이밍을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탱크 텀블러 관련 행사명을 탱크데이라고 지었습니다. 탱크 텀블러는 해외 제조사가 물탱크를 타서 만든 베스트셀러 제품이었고 텀블러 가운데 매출이 가장 커서 장기간 매출을 올리도록 월요일인 18일로 행사 날짜를 정했다는 게 신세계 설명입니다. 책상에 탁 문구는 가방에 쑥이라는 기존 홍보 문구와 라임을 맞추려고 실무진이 AI를 돌려 표현을 찾다가 고안됐습니다. 담당자들이 당시에는 5.18 민주화 운동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나중에야 문제가 될수 있음을 인지했다는 게 신세계 입장. 특정인 수인 번호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던 용량 503ml는 17온스를 환산한 수치이며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판매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신세계는 직원들의 부적절한 인식은 있었지만 해당 마케팅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식의 고의성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는 찾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1: 정황만으로 현재까지 해당 임직원들의 사전 모의 등 고의성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0: 마케팅 검증책의 부실은 인정했습니다. 해당 마케팅은 4단계의 보고 절차를 거쳤지만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디자인 시안이 담긴 메일 첨부 파일조차 열람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승인했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핵심 직원들이 휴대전화 지출을 거부했고 최초 기획 단계에서 실무진 사이에 오간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 역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진술만으로는 고의성 여부를 가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경위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신세계 측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2: 전해드린 것처럼 신세계 그룹은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지만 직원의 고의성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습니다. 담당 직원들의 휴대전화 제출 거부 때문인데요. 결국 경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통해 규명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조경훈 기자입니다.
3: 신세계그룹은 자체 조사 결과 직원들과 임직원이 고의로 탱크데이를 기획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우선 이벤트 기획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했고 5.18을 생각조차 못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신세계는 고의성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최초 마케팅 기획 단계부터 팀원들 사이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직원 3명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고 사내 메신저 대화 기록은 일주일까지만 저장돼 확보할 수 없었다고 신세계그룹은 밝혔습니다. 기업이 임직원을 상대로 장치 제출을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자체 조사에 한계가 있었던 건데 이 때문에 공을 넘겨받은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로 다뤄지는 혐의인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피해자가 특정되는지와 고의성이 있는지가 핵심 요건인데 직원들 사이 대화 내용이 핵심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경찰 입장에서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물증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추가로 고소 의사를 밝힌 5.18 유공자들 20여 명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관련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세계 측이 고의성이 확인된다면 누구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직원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지도 남은 수사의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2: 스타벅스의 5.18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했지만 정치권 공방은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가식적 사과라고 평가절하했고 국민의힘은 또 선동 정치를 벌인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4: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대국민 사과 직후 민주당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신세계 측이 마케팅 직원의 고의성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비판 대신 사실상 옹호를 선택했습니다.
5: 진정성 있다고 보고요. 향후에는 그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되겠지요. 일단 마무리가 잘된것 같다.
4: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대체 어디가 진정성이 있나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어줬다는 등 격앙된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5.18 유공자 단체에서도 사과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단 비판이 나오자 결국 정청래 대표가 기자간담회 3시간 만에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 대표는 SNS에 그동안 정 회장의 극우적 언행을 봤을 때 소나기 피하려는 가식적 사과로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맨입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5.18 영령들께 머리 숙이고 분노하는 민심에 더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당내에서도 윤석열 개사과 2탄이자 안 하는 이만 못한 회견이란 비판이 나왔는데 결국 민주당은 미숙하고 경솔한 발언이었다며 황급히 수습했습니다.
6: 사과의 내용과 형식 모든 측면에서 진정성이 없다.
4: 국민의힘은 종일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과거 광우병 사태와 사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에 이어 이제는 스타벅스를 희생양으로 삼아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정부 여당의 이런 행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 특검 추진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덮으려는 술수라고 정의했습니다.
7: 우리 국민들 커피 한 잔 선택할 자유까지 빼앗길 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의 공포 정치입니다.
4: 국민의힘은 과거 5.18 전야제 당시 유흥주점 논란으로 비판받은 우상호, 송영길 후보와 김민석 총리부터 같은 기준을 적용하라면서 여권의 선택적 분노가 갈라치기 나쁜 정치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정용진 회장 사과를 둘러싼 민주당의 급격한 입장 변화는 선거를 코앞에 두고 민심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살얼음판 정국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0: 6.3 지방선거를 8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하루 이동 거리만 320여 킬로미터 강행군을 펼치며 격전지 표심을 훑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처음으로 승부처 서울 현장 유세에 나섰는데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1: 서울 여의도를 출발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가장 먼저 경기 여주와 이천을 찾았습니다. 수도권에서도 보수 강세 지역들을 콕 집어 핀셋 유세에 나선 겁니다.
2: 여주시장 탄압!
1: 손발이 맞아야 일을 잘한다며 집권 여당 프리미엄을 앞세운 정 대표는 격전지 표심을 다잡을 승부수로 이재명 정부 경제 성과를 띄웠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 뽑아놓으니까 주식이 뛰기 시작해서 주식이 8천이 넘었더라고요. 3배 정도 뛰었어요. 머니가 최고입니다.
1: 수도권 유세를 마친 정 대표는 곧이어 충북 제천과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경북 안동을 차례로 찾으며 이동 거리만 320여 킬로미터 광폭 행보를 펼쳤습니다. 역시 상대적 험지로 꼽히는 곳들인데 막판 보수 결집으로 접전 지역이 느는 등 판세가 흔들린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3: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남, 전북 등에서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6개의 이 접전 지역 중에서 최대한 많이 이긴 게 목표겠죠.
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첫 일정으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실정을 조목조목 꼬집었습니다.
4: 서울 아파트값은 문재인 시절보다 더 올랐습니다. 삼전 닉스 말고는 집 살 사람이 없다는 자조가 떠돌고 있습니다.
1: 곧이어 성동과 마포 등 이른바 한강벨트를 훑으며 지원 사격을 펼쳤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서울 지역 현장 유세에 나선 건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같은 곳을 찾았지만 거리두기 속 투샷은 끝내 무산됐습니다.
5: 우리 오세훈 시장은 안 해도 너무 안 했어요. 일단 술 먹고 사람 패는 거 안 했어. 그리고 술 먹고 경찰 패는 것도 안 했어.
1: 사전투표를 사흘 앞두고 나란히 보폭을 넓히던 여야 대표는 서소문 고가 붕괴 직후 일제히 유세를 멈추고 현장으로 향했는데 향후 수습 상황에 따라 활동 폭도 유동적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6: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0: 일요일에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1: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1: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2: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1: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7: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YTN 24 시작합니다.
7: 어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8: 작업자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9: 화물차가 지나는 순간 갑자기 위에서 시멘트 덩어리와 철골이 무너져 내립니다. 오후 2시 반쯤 서울 미근동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현장에서 상판 일부가 붕괴했습니다.
10: 어마어마한 굉음하고 흙먼지가 진짜 대형 사고가 터졌구나는 걸 직감적으로 생각하고 119에 먼저 신고하고 그다음에 112에 신고.
9: 소방당국은 다수의 인명피해를 우려해 신고 20분 만에 대응 단계를 발령하고 구조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등 모두 6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60대 감리단장과 60대 현장관리소장, 그리고 안전점검을 위해 투입된 50대 외부 전문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가도로 상판이 폭격을 맞은 듯 내려앉았습니다. 일부 구조물은 여전히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날벼락 같은 굉음과 희뿌연 먼지에 주변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보고 추가 붕괴가 있으면 어떡할지 마음을 졸였습니다.
11: 저희 근무 중에 지금 다리가 떨어져가지고 나가서 본 적 봤어요. 어느 부분은 떨어져 있고 어느 부분은 걸쳐 있어가지고 좀 위험하게 느껴졌어요. 좀.
9: 대낮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인명사고로 작업자들과 시민들은 큰 충격과 불안을 느꼈습니다. YTN 송수현입니다.
7: 사고가 난 서소문 고가차도에서는 상판 절단 작업이 진행되던 중 이미 붕괴 징후가 나타났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8: 상판 일부가 주저앉아 작업을 중단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12: 철거 중이던 서소문 고가차도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된 건 새벽 2시 반쯤입니다. 새벽 1시 반쯤 철근 콘크리트 상판을 자르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상판이 2.9cm가량 주저앉은 겁니다.
13: 오늘 새벽 1시 반에서 2시 30분까지 슬라브 절단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슬라브 절단 작업 중 슬라브가 2.9cm 그 단차가
12: 확연히 보일 정도로 상판이 내려앉아 업체는 철거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진단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진단이 한창이던 오후 2시 반쯤 고가차도는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상 징후를 보인 지 12시간 만이었습니다. 안전진단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상판을 떠받치는 보인 거더가 중간에 끊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13: 갑자기 이제 붕괴가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밑으로 이제 제 생각은 거더가 중간에 끊어진 것 같습니다.
12: 거더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면서 붕괴 조짐이 나타난 지 12시간여 만에 고가차도는 결국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상판 단차를 확인하기 위해 내부로 들어갔던 안전진단 작업자들은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참변을 당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7: 경찰이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원인 등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전담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 서울청 광역수사대장인 백승원 총경을 팀장으로 하는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담수사팀에는 광역수사대 중대재해수사 2개 등 3개 팀과 서울청 과학수사팀, 일선경찰서 형사팀 등 인력 50여 명이 포함됐습니다. 무너진 서소문 고가는 안전 문제로 지난해부터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8: 오는 7월 철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고가차도를 짓기로 했는데 공사 완료 두 달을 앞두고 붕괴 참사가 났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14: 서소문 고가차도는 서울 충정로역과 시청역을 잇는 교각 1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길이 335m, 폭 14.9m 왕복 4차로로 지난 1966년에 지어졌습니다. 노후화가 심각해 안전 문제가 수시로 불거졌는데 2019년에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도로 위로 떨어지는 등 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에 정밀 안전 진단을 한 결과 안전성 미달인 D등급을 받았고 보수공사로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지난해 서울시가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해 주식회사 흥화가 시공을 맡았습니다.
15: 콘크리트가 깨지고 그 부분이 떨어져서 사람들이나 아니면 자동차에 유해가 가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망을 설치했지만 노화 속도가 점점 진행이 빨라져서 이번에 철거를.
14: 지난해 8월 단계적으로 도로를 폐쇄한 데 이어 9월부터는 전면 통제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오는 7월 철거를 마칠 계획이었습니다. 철거 완료 두 달을 앞두고 붕괴 참사가 난 건데 서울시는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철거 마무리까지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지만 시는 2028년 2월로 예상했던 새 고가차로 준공 시점은 변함없다는 입장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7: 무너진 상판이 철로 위로 떨어지면서 해당 구간을 지나는 열차와 차량 운행에도 지장이 생겼습니다.
8: 승객들은 열차에서 내려 선로 위를 걸어 서울역까지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16: 서소문 고가차도가 무너지며 열차가 지나는 선로를 덮쳤습니다. 여기에 사고 직후 서울역 일대에서는 일시적인 정전까지 발생했고 이 여파로 운행하던 열차가 대거 멈춰섰습니다.
17: 우리 열차는 현재 서울역 전체 전력 이상으로 서울역을 진입하지 못하고 서울역 밖에 정차 중입니다.
16: 한참을 대기하던 승객들은 결국 열차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철로를 따라 서울역까지 걸어갔는데 일부 승객은 캐리어를 들고 이동했습니다.
18: 도착하기 직전에 차에서 갑자기 뭐 소리가 삐삐 나더니 멈추고 기다리다가 이제 한 30분 정도 지났을 때 안내 직원이 그 철도에서 철길로 나갈 수 있게 안내를 해주신다고.
19: 짐이 없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캐리어가 저 같은 경우도 체비 캐리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체감상 좀 한정류장까지는 아니어도 반정류장 정도?
16: 사고가 난 곳 인근 차량 통행도 제한되며 극심한 정체도 빚어졌습니다.
20: 안 그래도 여기가 서울 중심이라 막히는데 더 막힐 것 같아서 한 30분 더 일찍 나올까 합니다.
16: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서울역에서 행신역을 오가는 KTX와 서울역에서 수색역 구간 전동열차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또 서울역에 들어선 열차가 차량 기지로 이동하지 못하게 되면서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도 서울역 전까지만 운행하는 등 차질을 빚었습니다. 복구 작업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열차 운행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코레일 측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차 운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7: 이제 6.3 지방선거가 곧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오전 충남 논산에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김영빈 충남 공주 부여 청양 국회의원 후보와 김정섭 공주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오후에는 인천에서 박천대 인천시장 후보와 한현희 인천 강화군수 후보 등에 대한 지원 유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북 익산시를 지역구로 둔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남 강진과 보성, 순천 등 텃밭 호남을 돌며 후보자 유세를 지원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서울 서소문 붕괴사고 여파로 오늘까지 현장 유세 일정까지 취소하고 중앙선대위 회의에 집중합니다. 반면 대구와 충청 지역을 방문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PK 지역으로 이동해 후보 지원 사격을 이어갑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전 경남 진주 방문을 시작으로 울산과 부산을 차례로 이동하며 각 지역 후보자들과 함께 현장 유세를 펼친다.

0: 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대부업체 차명 보유 논란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고발전에 가세해 공세를 이어갔는데 5파전 구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1: 수원지방법원 맞은편에 터잡은 사무용 건물 10층에는 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설립한 법무법인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 후보 차명 운영 의혹이 불거진 대부업체의 본점 주소 역시 같은 건물 10층입니다. 대부업체 대표가 최근까지도 김용남 후보 선거를 도와온 데다 김 후보가 운영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녹취까지 공개되면서 논란은 연일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 측은 그러나 사실 무근이란 입장입니다. 업체 설립과 운영, 폐업까지 모두 정상 절차를 밟았고 배당이나 급여, 수익도 이런 한 푼 받아보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결자해지를 촉구하는 조국 후보를 향해선 적반하장이다. 본인부터 되돌아보라고 맞받았습니다.
2: 조국 후보께서는 22대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다가 당선 무효가 됐는데 김태우 후보하고 어떤 면에서 다름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 국민의힘 역시 공세 합류해 김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는데 진보 진영 갈등이 극대화한 틈에 보수 단일화를 노리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특히 자유와 혁신 황교안 후보의 부정선거 주장도 대의 앞에선 상관없다며 단일 대우를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3: 부정선거론에 대한 입장을 동의하는 쪽으로 밝혀라라고 하면 얘기는 좀 달라지겠지만 보수 의석을 찾아오겠다라는 네. 대전제라면 뭐 그렇게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1: 토론회에서도 양측은 사뭇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대부업체 등 여러 논란으로 충돌한 김용남 조국 후보와 달리
4: 국민들이 이 말을 듣고 도저히 믿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5: 아니, 잠깐만 예, 제가
4: 그다음에 제주도권 토론이 지금 이 충분 답변하시고요.
1: 유이동, 황교안 후보는 상호 견제 대신 범여권 후보를 향한 공격에 집중했습니다. 보수 후보 사이 단일화가 성공하느냐는 물 건너간 것처럼 보이는 진보 진영 연대에도 막판까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0: 6.3 지방선거 레이스가 종반전에 접어들면서 선거판이 각종 논란과 폭로로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범여권 후보 단일화는 여론조사 공정성 시비 속 파행 위기에 놓였고 상대 후보를 향한 고발도 부지기수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6: 범여권 울산시장 단일화가 파행을 넘어 법정 다툼까지 갈 위기에 놓였습니다. 여론조사가 한창인 와중에 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뒤늦게 역선택 방지 조항이 빠졌다고 제동을 걸었고 제자리 걸음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7: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특정 세력 조직적 개입을 차단할 안전장치를 마련한 여론조사 당시 단일화를 제안합니다.
6: 진보당은 합의해놓고 돌연 중단을 선언한 건 민주당이 여론조사기관과 내통해 불리한 결과를 전달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고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8: 경선 중에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가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여론조사를 중단시킨 것으로 의심될 수밖에 없거든요.
6: 여기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진보당 김 후보가 울산시장을 민주당에 양보하는 조건으로 장관급을 보장받기로 했다는 매관매직 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혼전의 부산 북갑에선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그림자 캠프 의혹이 떠올랐습니다. 한 대표 측 지지자들 쉼터가 유사 선거사무소로 운영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는데 한 후보 측은 캠프와 무관할 뿐 아니라 2022년 보궐선거 당시 인천 계양을 해서 이 대통령도 캠프 차원에서 잼잼봉사단을 운영했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격전지가 된 전북지사 선거에선 명픽 싸움이 한창입니다.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출마 전에 이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다는 취지로 언급하자
9: 저를 대통령님 인재형 위로로 영입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저로서는 또 도리 아니겠습니까?
6: 민주당 이원택 후보는 펄쩍 대통령 이름 훔치지 말고 사퇴하라고 일갈했습니다.
10: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입니다. 청와대에 확인해 보니 펄쩍지며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6: 전북 군산 김제 부안을에 출마한 민주당 박지원 후보는 해외 성접대 폭로가 나와 곧장 부인했고 국민의힘에서도 또 다른 오빠 논란이 등장했습니다.
11: 여기 잘생긴 오빠들 많아요.
6: 유불리 싸움 속 진영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네거티브 대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막판으로 다가갈수록 비전 정책 대결은 실종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5: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사찰에 허리를 숙이며 사과한 정 회장은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11: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낸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 사태 발생 8일 만에 직접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정 회장은 어두운 표정으로 사과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네. 무겁고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과 광주시민에게 다시 한번 머리를 숙였습니다.
12: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11: 정 회장은 사과문을 읽는 동안 모두 세 차례 허리를 굽혔습니다. 정 회장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 사과문을 발표한 것은 2024년 3월 회장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정 회장은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내부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현장 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비난만은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2: 지금도 전국의 매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수많은 스타벅스 코리아 파트너들과 현장 직원들이 있습니다. 부디 이분들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 정 회장은 또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라고 언급하며 정치적 논란으로 번진 상황도 에둘러 언급했습니다.
12: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미래 세대에게 남겨주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우리 모두 같다고 믿습니다.
11: 정 회장이 이처럼 직접 사과와 쇄신 의지를 강조했다고는 해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인 만큼 논란의 여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용진 회장이 직접 사과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지만 사태가 정치 이슈와 맞물리며 빠르게 가라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5: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논란에 대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사과했지만 비판 여론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5.18 유족들과 시민들은 스타벅스 매장 앞 1인 시위를 확대했고 5월 단체는 5.18 왜곡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13: 5.18 최후 항쟁 장소인 옛 전남도청 인근 스타벅스 매장입니다. 출입구 앞에 불매운동 참여를 호소하는 1인 시위가 이어집니다. 다른 매장에서도 5.18 유가족들이 자발적으로 피켓을 들고 시위에 동참합니다.
14: 5.18 영령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행위가 같습니다. 회장이라면 책임을 주고 사퇴하십시오. 오늘 기자회견이 사과문이 신세계의 수준입니까?
13: 1인 시위는 광주 지역 스타벅스 매장 10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시민단체는 정용진 회장의 사과 발표는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15: 1인 시위도 좀 더 체계적으로 전국화하기에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스타벅스 본사에 재계약 취소를 촉구하는 이메일 운동.
13: 5.18 재단과 5월 단체 회원들도 민주광장에 모여 신세계그룹을 규탄했습니다. 5월 단체는 역사를 모욕한 빈껍데기 사과라며 정 회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16: 알맹이 없는 사과는 더 이상 사과가 아니다. 우리는 5월의 역사를 모욕하고도 책임 없이 넘어가려는 모든 행위를 끝까지 규탄할 것이다.
13: 이와 함께 5.18 특별법 개정을 통해 역사를 왜곡한 세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16: 그들의 왜곡, 그다음에 이런 기업체들의 이상한 마케팅, 이것이 없어지려면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13: 합니다. 5월 단체는 이번 주 정용진 회장을 추가 고발하고 상경 투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설입니다.
5: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17: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내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5월 27일 수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어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1: 작업자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송소영 기자입니다.
2: 화물차가 지나는 순간 갑자기 위에서 시멘트 덩어리와 철골이 무너져 내립니다. 오후 2시 반쯤 서울 미근동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현장에서 상판 일부가 붕괴했습니다.
3: 어마어마한 굉음하고 흙먼지가 진짜 대형 사고가 터졌구나는 걸 직감적으로 생각하고 119에 먼저 신고하고 그다음에 112에 신고.
2: 소방당국은 다수의 인명피해를 우려해 신고 20분 만에 대응 단계를 발령하고 구조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등 모두 6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60대 감리단장과 60대 현장관리소장, 그리고 안전점검을 위해 투입된 50대 외부 전문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가도로 상판이 폭격을 맞은 듯 내려앉았습니다. 일부 구조물은 여전히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날벼락 같은 굉음과 희뿌연 먼지에 주변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보고 추가 붕괴가 있으면 어떡할지 마음을 졸였습니다.
4: 저희 근무 중에 지금 다리가 떨어져가지고 나가서 본 적이 봤어요. 어느 부분은 떨어져 있고 어느 부분은 걸쳐 있어가지고 좀 위험하게 느껴졌어요. 좀.
2: 대낮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인명사고로 작업자들과 시민들은 큰 충격과 불안을 느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0: 이번 붕괴 사고는 슬라브, 상판 절단 작업 중에 생긴 침하 현상을 점검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최진욱 토목부장은 어제 사고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슬라브 절단 작업을 하던 중 2.9cm 정도 단차가 발생해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했다며 이후 거더가 중간에 끊어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거더는 건설 구조물을 받치는 보로, 다리 상판 밑에 설치돼 구조물을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서소문 고가차도는 철거 작업이 89% 진행된 상태에서 붕괴됐습니다.
1: 이상징후에 대한 안전점검 중 사고가 났는데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고가차도 한쪽이 무너져 내려 철길을 덮쳤습니다. 붕괴 충격에 구조물이 조각조각 쪼개진 모습인데 부서진 잔해 사이로 철근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아래쪽에서 있던 작업 트럭도 깔렸습니다. 철거 작업 중이던 서소문 고가차도가 붕괴된 현장입니다. 지난 1966년 준공된 서소문 고가차도는 정밀 안전진단 결과 안전성 미달에 해당하는 D등급 판정을 받아 지난해 9월부터 본격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9% 수준으로 오는 7월 철거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설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6: 정밀 안전 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서
7: 최진욱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통합부장입니다.
6: S9 두 경강만 남고 나머지는 철거 다 했습니다.
5: 이상징후에 대한 안전점검 중 사고가 난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중대재해수사 2개 등 3개 팀과 과학수사팀 등을 포함한 50여 명 규모입니다. 경찰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사고 원인을 신속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0: 무너진 상판이 철로 위로 떨어지면서 해당 구간을 지나는 열차와 차량 운행에도 지장이 생겼습니다.
1: 승객들은 열차에서 내려 선로 위를 걸어서 서울역까지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8: 서소문 고가차도가 무너지며 열차가 지나는 선로를 덮쳤습니다. 여기에 사고 직후 서울역 일대에서는 일시적인 정전까지 발생했고 이 여파로 운행하던 열차가 대거 멈춰섰습니다.
9: 우리 열차는 현재 서울역 전체 전력 이상으로 서울역을 진입하지 못하고 서울역 밖에 정차 중입니다.
8: 한참을 대기하던 승객들은 결국 열차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철로를 따라 서울역까지 걸어갔는데 일부 승객은 캐리어를 들고 이동했습니다.
10: 도착하기 직전에 차에서 갑자기 뭐 소리가 삐삐 나더니 멈추고 기다리다가 이제 한 30분 정도 지났을 때 안내 직원이 그 철도에서 나갈 수, 철길로 나갈 수 있게 안내를 해주신다고.
11: 짐이 없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캐리어가 저 같은 경우도 캐리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체감상 좀 한 정류장까지는 아니어도 반 정류장 정도?
8: 사고가 난 곳 인근 차량 통행도 제한되며 극심한 정체도 빚어졌습니다.
12: 안 그래도 여기가 서울 중심이라 막히는데 더 막힐 것 같아서 한 30분 더 일찍 나올까 합니다.
8: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서울역에서 행신역을 오가는 KTX와 서울역에서 수색역 구간 전동열차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또 서울역에 들어선 열차가 차량 기지로 이동하지 못하게 되면서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도 서울역 전까지만 운행하는 등 차질을 빚었습니다. 복구 작업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열차 운행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코레일 측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차 운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0: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1: 세 차례 허리를 숙이며 사과한 정 회장은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13: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낸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 사태 발생 8일 만에 직접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정 회장은 어두운 표정으로 사과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네. 무겁고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과 광주시민에게 다시 한번 머리를 숙였습니다.
14: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15: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입니다.
13: 정 회장은 사과문을 읽는 동안 모두 세 차례 허리를 굽혔습니다. 정 회장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 사과문을 발표한 것은 2024년 3월 회장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정 회장은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내부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현장 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비난만은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4: 지금도 전국의 매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수많은 스타벅스 코리아 파트너들과 현장 직원들이 있습니다. 부디 이분들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3: 정 회장은 또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라고 언급하며 정치적 논란으로 번진 상황도 에둘러 언급했습니다.
14: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미래 세대에게 남겨주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우리 모두 같다고 믿습니다.
13: 정 회장이 이처럼 직접 사과와 쇄신 의지를 강조했다고는 해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인 만큼 논란의 여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용진 회장이 직접 사과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지만 사태가 정치 이슈와 맞물리며 빠르게 가라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0: 이번 논란에 대해 신세계 측은 탱크데이 명칭은 해외 제조사가 만든 제품 탱크 텀블러에서 따온 거고 책상에 탁 문구는 실무자가 AI를 돌려 아이디어를 찾는 과정에서 5.18 의미를 고려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1: 문제가 있으면 결제 과정에서 걸러냈어야 하는데 관행적인 검증 시스템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16: 지난달 스타벅스 코리아는 5월 15일부터 진행할 텀블러 행사 프로모션을 구체적으로 기획했습니다. 행사 날짜별로 텀블러 이름을 딴 네이밍을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탱크 텀블러 관련 행사명을 탱크데이라고 지었습니다. 탱크 텀블러는 해외 제조사가 물탱크를 타서 만든 베스트셀러 제품이었고 텀블러 가운데 매출이 가장 커서 장기간 매출을 올리도록 월요일인 18일로 행사 날짜를 정했다는 게 신세계 설명입니다. 책상에 탁 문구는 가방에 쑥이라는 기존 홍보 문구와 라임을 맞추려고 실무진이 AI를 돌려 표현을 찾다가 고안됐습니다. 담당자들이 당시에는 5.18 민주화운동을 전혀 생각하지

0: 못했고 나중에야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했다는 게 신세계 입장. 특정인 수인 번호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던 용량 503ml는 17온스를 환산한 수치이며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판매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신세계는 직원들의 부적절한 인식은 있었지만 해당 마케팅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식의 고의성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는 찾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1: 정황만으로 현재까지 해당 임직원들의 사전 모의 등 고의성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0: 마케팅 검증 체계 부실은 인정했습니다. 해당 마케팅은 4단계의 보고 절차를 거쳤지만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디자인 시안이 담긴 메일 첨부 파일조차 열람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승인했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핵심 직원들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고 최초 기획 단계에서 실무진 사이에 오간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 역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진술만으로는 고의성 여부를 가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경위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신세계 측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2: 5.18 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와 5.18 기념재단이 어제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를 모욕한 정용진 회장의 빈껍데기 사과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5월 단체는 정 회장의 진정한 반성이 없는 형식적인 사과는 상처받은 시민과 5월 영령에 대한 모욕과 기만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5월 단체는 이번 주 정용진 회장을 추가 고발하고 상경 투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삼성전자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오늘 오전 10시에 끝납니다. 가결 조건인 과반 찬성은 달성될 것으로 보이지만 삼성 직원들 간 내부 갈등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2: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단일 종목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가 오늘 국내 시장에 처음 상장됩니다. 두 회사의 주가 상승 시 수익률의 두 배를 가져갈 수 있지만 반대로 주가 하락 시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3: 국가 데이터처가 3월 인구 동향을 발표합니다.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22,898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27명 늘어나면서 20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결혼 적령기 인구 증가로 당분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카카오 본사 노사가 오늘 오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을 진행합니다. 이번 조정 결과는 카카오그룹 공동 파업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IT업계는 대규모 전면 파업 전례가 드물어서 이번 카카오 노사 갈등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3: 코스피가 반도체 투톱의 강세에 힘입어 장중 8천 돌파 6거래일 만에 종가로도 8천선을 넘었습니다.
2: 오늘부터 출시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흐름 2배 추종 ETF 상품 출시를 하루 앞두고 매수세가 유입된 것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류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코스피가 8,000 돌파 6거래일 만에 8,000을 훌쩍 넘겨 8,04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30만 2천원, SK하이닉스는 208만 7천원까지 올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가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했지만 주말 사이 미국과 이란 간 협상 기대감에 국제유가와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반도체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났습니다. 8,000피 달성에는 27일부터 출시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흐름을 두 배로 추종하는 ETF 상품 영향도 컸습니다. 투자 전 의무로 이수해야 하는 사전교육 신청자는 이미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5: 개별 종목 ETF가 출시가 되게 되면 투자자들의 개별 종목 ETF 매수가 해당 종목의 현물 주식 매수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인 수급 호전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4: 올 초 4,200선에서 출발한 코스피가 5개월도 채 안 돼 거의 두 배인 8,000을 돌파하면서 연내에 만피 도달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6: 같은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몇 배냐를 PER

0: 실제로 계산했는데
1: 겸손한 LS 증권
0: 우리나라
1: 이사입니다.
0: 30년 평균 PER이 한 9,800 정도 되는데 지금 그걸로 계산하면은 한 9,800포인트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만 포인트 얘기도 나오는 건
2: 국민성장펀드 자금 유입 기대 지난 22일 5% 급등했던 코스닥도 1% 오른 1,171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15원으로 출발해 11원 내린 1,504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이 소폭 하락했지만 6거래일 연속 주간 거래 종가는 1,500원을 넘었습니다. YTN 유환웅입니다.
3: 정부가 해군의 수권인 핵추진 잠수함 전력화를 공식화하고 2030년대 중반 일본함을 국내에서 건조해 진수하겠다는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며 전시작전 통제권 역시 조속히 전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5: 정부가 경남 진해 해군 잠수함 사령부에서 핵추진 잠수함 개발 원칙과 방향성을 담은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잠수함 건조와 해결료 조달 협력에 합의한 지 반년 만에 국가 차원의 전력 획득 사업 추진을 처음 공식화한 겁니다. 1990년대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에 차세대와 핵 추진 신기술을 뜻하는 영문 머리 글자를 붙여 장보고 N 사업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6: 핵 추진 잠수함은 디젤
1: 안기백 국방부
6: 잠수함보다
1: 장관입니다.
6: 은밀하고 신속하게 북한 잠수함 전력을 감시하고 추적할 수 있으므로 수중 킬체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5: 그러면서 핵추진 잠수함 1번함을 2030년대 중반까지 국내에서 우리 독자 기술로 건조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연료로는 20% 미만 전홍축 우라늄을 확보해 건조부터 해체까지 한 척당 40년이 넘을 운용 전 과정을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핵무기를 탑재하는 전략 핵 잠수함과 구분 지으며 어떤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 아래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7: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건조하게 될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모든 영역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지만 국방 분야에선 여전히 의존적 사고가 남아있다며 자주국방 의지를 거듭 피력했습니다. 첨단 강군 육성과 함께 조속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주문하며 내일 당장 전작권이 회수돼도 국가 방위엔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0: 6.3 지방선거가 이제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제 하루 이동 거리만 320여 킬로미터 강행군을 펼치면서 격전지 표심을 훑었습니다.
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처음으로 승부처 서울 현장 유세에 나섰는데요.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2: 서울 여의도를 출발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가장 먼저 경기 여주와 이천을 찾았습니다. 수도권에서도 보수 강세 지역들을 콕 집어 핀셋 유세에 나선 겁니다.
3: 여주시장 탄압!
2: 손발이 맞아야 일을 잘한다며 집권 여당 프리미엄을 앞세운 정 대표는 격전지 표심을 다잡을 승부수로 이재명 정부 경제 성과를 띄웠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 뽑아놓으니까
4: 정청래 민주당 대표입니다.
3: 주식이 뛰기 시작해서 주식이 8천이 넘었더라고요. 3배 정도 뛰었어요. 언니가 최고입니다.
2: 수도권 유세를 마친 정 대표는 곧이어 충북 제천과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경북 안동을 차례로 찾으며 이동 거리만 320여 킬로미터 광폭 행보를 펼쳤습니다. 역시 상대적 험지로 꼽히는 곳들인데 막판 보수 결집으로 접전 지역이 느는 등 판세가 흔들린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5: 서울.

0: 부산, 대구, 울산, 경남, 전북.
1: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0: 6개의 이 접전 지역 중에서 최대한 많이 이기는 게 목표겠죠.
2: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첫 일정으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실정을 조목조목 꼬집었습니다.
3: 서울 아파트값은 문재인 시절보다 더 올랐습니다. 삼전 닉스 말고는 집 살 사람이 없다는 자조가 대표입니다. 또 돌고 있습니다.
2: 곧이어 성동과 마포 등 이른바 한강벨트를 훑으며 지원 사격을 펼쳤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서울 지역 현장 유세에 나선 건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같은 곳을 찾았지만 거리두기 속 투샷은 끝내 무산됐습니다.
4: 우리 오세훈 시장은 안 해도 너무 안 했어요. 일단 술 먹고 사람 패는 거 안 했어. 그리고 술 먹고 경찰 패는 것도 안 했어.
2: 사전투표를 사흘 앞두고 나란히 보폭을 넓히던 여야 대표는 서소문 고가 붕괴 직후 일제히 유세를 멈추고 현장으로 향했는데 향후 수습 상황에 따라 활동 폭도 유동적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5: 수도권 광역단체 가운데 한 곳인 인천교육감 선거는 3파전으로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6: 현직 교육감이 진보 후보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진보 성향 후보 2명과 보수 단일 후보 1명이 맞붙었습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7: 8년간 인천 교육을 이끌었던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은 그동안 내세웠던 읽었스, 즉 읽고 걷고 쓰는 교육을 완성하겠다며 3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특히 AI 시대에 맞춰 읽었스를 접목해 학생들에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길러주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동안 교육 행정을 펼친 경험과 정책 연속성에 더해 인지도가 높은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8: 읽었스 AI라고 하는 사업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고
1: 도성훈 인천교육감
8: 그 후보입니다. AI를 통해서 학생 성공 시대를 완성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7: 전교조 인천지부장 출신인 임병구 후보는 민주진보 후보로 추대됐습니다. 임 후보는 설레는 등교길을 만들겠다며 아침 돌봄 공백과 결식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쟁 중심 교육보다 협력과 공동체 교육 회복에 방점을 두어 교육 자치가 시민에 의해 실현되는 인천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9: 인천의 시민사회단체 40여 곳에서 저를 민주진보교육감으로
1: 임병구 인천교육감 후보입니다.
9: 인천교육에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라는 뜻을 받들기 위해서 교육감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7: 두 명의 진보 성향 후보에 맞서 인천교총 회장을 지낸 이대영 경인교대 교수는 단일화 과정을 거친 중도 보수 후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인천교육수장이 진보적이어서 복지만 신경 쓴 탓에 학생들의 실력과 교권이 떨어졌다며 인천교육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합니다.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는 교육에 방점을 두고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낮추는 교육 행정을 펼치겠다는 겁니다.
10: 아이들의 성적 올리는 그리고 사교육비 반으로 줄여주는
1: 이대영 인천교육감 후보입니다.
10: 학교가 학교다운 그런 기능을 회복하고 선생님들의 교권을 살려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살리는 그러한 교육 행정이 돼야 됐다.
7: 교육감 선거는 유권자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데다 기호 없이 이름으로 투표가 이뤄지는 만큼 인지도를 높이는 게 관건입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5: YTN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변수를 짚어보는 기획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지방선거 방정식, 지식의 첫 번째 순서로 사전투표를 짚어봅니다.
6: 선거 때마다 사전투표 대신 당일 투표를 고수하는 유권자들이 있죠. YTN 선거단이 데이터 분석 전문가와 협업해서 이런 유권자가 많은 지역이 어딘지 찾아봤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11: 서울 강남을 대표하는 초고층 주상복합의 상징 강남 도곡이동 타워팰리스와 경기 일산의 대장 주상복합 장항일동 킨텍스 원시티입니다. 두 고급 주상복합이 각각 위치한 곳은 지난 대선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12: 바로 김문수 후보를 찍은 유권자가 가장 많이 당일 투표를 한 곳이라는 겁니다. 김 후보에게 기표한 유권자 10명 가운데 9명 넘게 사전투표를 안 했습니다.
13: 사전투표는

0: 나쁜 놈들이야.
1: 왜 나쁜 놈들이에요?
0: 대동은 안 보여. 정상적인 지역 날짜에는 다 통제가 잘 되고 있는데 이건 이제 그런 게 아니잖아. 간이 투표 아니야 그게.
2: 김문수 후보 지지가 높은 10개 지역의 당일 투표 비율은 90% 안팎으로 지난 대선의 당일 투표율 66%와 비교하면 눈에 띄게 높습니다. 사전 투표율은 최근 10년 동안 20-30%가량 꾸준하게 유지됐지만 후보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컸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진보 성향 지지층이 보수 성향 지지층보다 사전 투표를 더 신뢰하고 적극 활용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자는 당일 투표보다 사전 투표를 더 많이 활용했지만 윤석열 후보를 뽑은 유권자는 당일 투표를 더 선호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선 그 차이가 더 두드러졌습니다. 3년 만에 보수 후보의 사전 투표율이 16%포인트 넘게 하락한 겁니다. 일부 극우 세력의 사전 투표 음모론이 보수 지지층 발길을 선거일에 묶어두는 흐름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3: 정당 지지 성향에 따라서 이제 사전 투표를 신뢰하고 활용하는 방식이 달랐고 그 결과로 투표 시점에 후보별
4: 신수연 보시 데이터 연구소장입니다.
3: 이 순서를 거꾸로 읽으면 안 됩니다.
2: 지역에 따라서도 유달리 당일 투표를 선호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경북 구미와 대구 달성 일부 지역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찍은 유권자들 가운데서도 당일 투표 비율이 70-80% 정도 높게 나타납니다. 음모론이 유권자의 선택을 좁히고 그 결과를 부정선거론에 활용하는 세력도 여전한 상황에서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어떻게 나타날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5: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합동참모본부의 계엄관여 의혹과 관련해 오늘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앞서 내란 특검에서 기소 유예했던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6: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허 전 청장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전 소방청 차장에게 전달했다는 혐의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허 전 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종합특검은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인정된 만큼 허 전 청장 역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1호 인지사건이었던 합동참모본부의 계엄 관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은 오늘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인데 김 전 의장이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부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도록 단편 명령을 내린 것을 내란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앞서 관저 이전 공사 예산 불법 전용 혐의로 첫 신병 확보에 성공한 종합특검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소환을 통보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예산 전용 지시를 받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청사관리본부에 적극 협조를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5: 배우 김수현 씨와 고 김세론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로세로연구소 김세희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김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7: 가로세로연구소 김세희 대표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전 취재진을 만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8: 혐의 인정 하나도 안 하고요. 저희가 이따가 자세히 다 반박할 예정인데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4: 자신이 있기 때문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입니다.
7: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대표는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였던 고 김세론 씨와 교제했다거나 김세론 씨가 숨진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고 김세론 씨가 중학생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음성 파일도 재생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당시 김 대표가 AI로 조작한 음성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또 김세론 씨의 유족 측으로부터 SNS 대화 캡처 사진을 받은 뒤 누군지 확인되지 않은 프로필에 김수현의 사진을 임의로 넣어 마치 김수현과 김세론의 대화인 것처럼 왜곡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김 대표가

0: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강제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또 신천지 교단 자금을 횡령하고 조세 포탈 등 신천지 관련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법조계와 정치권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기도 내 육군부대 소속 A 하사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하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같은 부대 소속 비상병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등 두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군부대에 피해 상황을 전한 뒤 일부 간부들이 이를 무마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종전 협상 중 미군이 이란 남부를 공습하자 이란 정부는 휴전 협정 위반이라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란 협상단은 카타르를 방문해 동결 자산 해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MQ-9 드론 한 대를 격추했다고 성명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MQ-9 드론은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지닌 미국의 최첨단 장거리 무인 공격기입니다. 또 다른 무인 정찰기 RQ-4와 F-35 전투기에도 발포해 영공 밖으로 도망치게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그러면서 미군의 휴전협정 위반 행위를 경고하며 자신들이 이에 대응할 확실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성명을 공개한 건 미군이 이란 남부를 타격했다고 밝힌 지 불과 몇 시간 뒤입니다. 이란 외무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성명을 통해 미국이 지난 48시간 동안 휴전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비판하면서 부당한 행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미국 정권의 책임을 묻는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미군의 이번 공습을 설명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언급했습니다.
3: 호르무즈 해협은 반드시 열려있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열려야 하죠. 지금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불법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카타르를 방문해
2: 동결 자산 해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협상단 관계자를 인용해 종전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동결 자산의 절반인 120억 달러, 우리 돈 18조 원은 즉시, 나머지 절반은 양해각서 체결 뒤 핵 문제 등을 협상하는 60일 사이 이란에 송금돼야 한다는 게 이란 측 주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종전협상 타결이 늦어지는 가운데 미군이 이란 남부를 공습하자 이란은 보복을 시사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혀가던 중 발생한 예상치 못한 공습이 종전협상의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내각회의를 열고 이란 문제를 논의합니다. 뉴욕포스트는 현지 시간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해 내각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내각회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12번째 열리는 것으로 뉴욕포스트는 이란 문제가 주로 논의될 걸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국가들의 아브라함 협정 참여를 다시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란을 고립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현실을 무시한 무모한 도박이나 환상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이란과의 협상과 동시에 공격을 이어가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이 아브라함 협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관계 정상화를 확대해 이란을 고립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지난 12일에도 아브라함 협정에 근거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의 특별한 관계를 의도적으로 공개하며 이란을 압박한 바 있습니다.
5: 이스라엘은 방금 회의에 아이언돔 포대와 이를 운용한 인력을 보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아브라함 협정에 기반한 양국 간의 특별한 관계 때문이죠.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아브라함 협정이 장기적으로 아랍과 이스라엘 간 갈등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이란의 참여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현재 전쟁 중인 이스라엘을 공식 인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가자 전쟁 이후 아랍권의 이스라엘을 향한 여론도

0: 악화한 상황.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사우디 역시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브라함 협정 압박은 이란 전쟁 결과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란 핵 해체라는 전쟁의 핵심 목표가 흔들리자 다른 성과로 이를 무마해보려는 정치적 계산이 담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도 이란 핵 문제도 해결 못한 상황에서 아브라함 협정 확대까지 들고 나온 건 다소 황당하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장기적으로 이란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전략 자체가 의미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단계에선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CNN은 트럼프의 중동 대화합 부상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무모한 도박이나 환상에 가까운 시도라고 짚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타트 1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앱댄.
2: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계란을 구매할 때 왕란과 특란 중 어떤 걸 고르시나요? 어느 것이 더 큰지 몰라 혼란을 느낄 때 있으셨죠? 앞으로는 계란 크기 표시가 더욱 쉽게 바뀝니다. 관련 내용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비자가 계란 크기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계란 중량 규격 명칭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계란 크기를 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으로 나눠 표시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를 각각 2X라지, X라지, 라지, 미디엄, 스몰로 바꿔 표시하게 됩니다. 중량 기준은 기존과 같습니다. 68g 이상은 2X라지, 60g 이상, 68g 미만은 X라지, 52g 이상, 60g 미만은 라지, 44g 이상, 52g 미만은 미디엄, 44g 미만은 스몰로 표시되죠. 이번 개편은 지난 2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다만 포장재 교체와 현장 준비, 소비자의 혼선까지 고려해 앞으로 6개월 동안은 기존 명칭과 새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선으로 소비자가 계란 크기를 한눈에 알아보고 더 합리적으로 제품을 고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3: 듀엣토의 더 클래식.
4: 5월 27일 수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5: 엘가가 작곡한 사랑의 인사, 핑커스 주커만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0: 5월 27일 수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엘가가 작곡한 사랑의 인사, 핑커스 주커만의 바이올린 연주였어요.
0: 오는 31일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는 핑커스 주커만의 내한 공연이 있습니다. KG 피라모닉의 연주회에서 협연을 맡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 2일에는 부산 콘서트홀에서는 KNN 방송 교향악단과도 함께 연주할 예정입니다.
1: KG 피라모닉, KNN 방송 교향악단 다 처음 듣는 이름인데.
0: KG 피라모닉은 KG 그룹의 후원으로 작년에 새로 창단한 오케스트라입니다.
1: 작년에.
0: KNN 방송 교향악단은 부산을 거점으로 하는 오케스트라입니다. 이번이 10번째 정기 연주회라고 하네요.
1: 이 주커만 같은 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가 신생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하는 건 정말 흔하지 않네요.
0: 의외로 주커만은 오케스트라를 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2019년에도 애들레이드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통영에서 공연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벨린필이나 빈필 같은 오케스트라와 협연 무대를 갖고 같은 달에 무명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드문 종류의 활동을 하고 있네요.
1: 주커만은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의 라이벌로 우리나라에 소개됐죠.
0: 줄리어드에서 갈라미안 교수 밑에서 같이 공부했고 리벤트리트 콩쿠르에서 공동 우승을 하면서 세계 무대에 데뷔했습니다. 그런데 이 콩쿠르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은 아이작 스턴이 주커만을 우승시키기 위해 여러 무리수를 두었고 결국 공동 우승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1: 주커만은 아이작 스턴이 발굴한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그리고 아이작 스턴은 당시 미국 음악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요. 아주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뒤로도 아이작 스턴은 여러 가지로 주커만의 활동을 도와줬습니다.
0: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시죠.
1: 바흐가 작곡한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중 2악장, 핑커스 주커만과 아이작 스턴의 바이올린, 세인트 폴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바흐가 작곡한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중 2악장 핑커스 주커만과 아이작스턴의 바이올린 세인트 폴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1: 이 핑커스 주커만은 한동안 정경화의 라이벌로 우리에게 알려졌는데 사실 그 이후의 활동을 보면 정경화가 아무래도 앞서는 편이에요.
0: 그런데 핑커스 주커만은 바이올린뿐만 아니라 지휘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1: 주커만이 지휘도 했군요.
0: 미국의 세인트 폴 체인버 오케스트라, 캐나다 국립예술센터 오케스트라 등 여러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을 맡았죠. 그리고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에 올 때마다 마스터 클래스도 계속 열고 있고 이번에도 부산에서 마스터 클래스를 한다고 합니다.
1: 신예 오케스트라와 협연도 자주 갖고 젊은 음악가들을 가르치기도 한다.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0: 이번 내한 공연에서 연주할 작품입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중 3악장, 핑커스 주커만의 바이올린,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목요일 뿌띠 뒤더클로 돌아올게요.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2: 삼성전자 노조의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가 오늘 오전에 마무리됩니다. 일단 가결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데요.

0: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노노 갈등, 주주와의 갈등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상치 못한 이익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과제도 던져졌습니다.
1: 어제 오후 서송은 고가도로 붕괴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졌습니다. 안전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참사인데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열차 교통엔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서울시장 후보들도 사고 현장을 찾았는데요. 일단 양당 모두 정쟁 비화는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0: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철거 중이던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가 무너지며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상판 절단 작업 중에 붕괴 징후가 나타나 작업을 중단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1: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5월 단체는 알맹이 없는 사과라며 5.18 왜곡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0: 삼성전자 임금 협상 장장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오늘 오전 10시에 끝납니다. 합의안 가결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기반도체 부문 노조가 법원에 투표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내부 갈등은 여전합니다.
1: 배우 김수현 씨와 고 김세론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 종전협상 타결이 늦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내각회의를 열고 이란 문제를 논의합니다. 이란은 미군의 남북 공습에 대해 휴전협정 위반이라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0: 첫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에 일어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1: 도심을 오가는 도로와 철도 교통에도 영향을 주면서 출근길 혼잡도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규혜 기자.
2: 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현장입니다.
0: 네, 뒤쪽으로 붕괴 현장이 바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장 상황부터 전해 주시죠.
2: 네, 이곳 철거 현장에 1시간쯤 전부터 나와 있었는데요. 구조물 수습을 위해서 현장으로 가는 작업자는 아직 많지 않고 밤 사이에는 경찰이 인근을 통제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수습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무너진 구조물의 모습은 그대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뒤에 보시는 것처럼 무너진 지점의 단면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가림막조차 제대로 수습되지 않은 상황이라 현장이 완전히 정리되려면 시간이 다소 필요해 보입니다.
1: 네, 특히 철도 쪽이 이번 사고 여파가 가장 크다고요?
2: 네, 사고 지점이 경의선 바로 위를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레일은 현장 복구에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고 오늘도 열차 운행 조정에 들어간다고 알렸는데요. 우선 전동열차 경의중앙선 서울역 수색 구간, 또 KTX 서울역에서 행신 구간이 운행을 멈춥니다. 일반 열차도 대부분 서울역까지 가지 않고 수원이나 대전 정도까지만 운행하는데요. 다만 오늘 하루 KTX는 서울에서 부산과 목포, 여수엑스포만 오가는 대신 전 정차역에서 멈춘 방식으로 운행될 예정입니다. 도로 쪽은 비교적 상황이 낫습니다. 밤사이 한때 사고 지점 주변으로 4개 구간이 부분 통제 또는 전면 통제가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사고 지점 바로 근처인 경찰청 교차로에서 아리수 분부 삼거리 쪽만 양방향 전면 통제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우회하는 버스 없이 사고 지점 인근으로 가는 33개 노선의 시내버스를 출근 시간대에 집중 배차하기로 했습니다.
0: 네, 사고 내용도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2: 네,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2시 반쯤입니다. 철거 중이던 서소문 고가가 무너지면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모두 공사 관계자였는데 어제 새벽 철거 작업 중 상판이 2.9cm가량 주저앉자 작업을 잠시 중단하고 안전진단을 진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을 찾아 긴급회의를 열고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고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도 5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서소문고가 사고 현장에서 YT

0: 신계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고 원인을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이같이 주문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철저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사고 수습과 부상자 치료에 만전을 다하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들도 앞다퉈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현장을 찾았습니다.
2: 양당 지도부도 유세 일정을 중단하고 수습과 구조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3: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여의도 출근길 직장인을 만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를 대동해 유권자와 셀카를 찍으며 접촉면을 넓히는 동시에 시민 일상을 뒷받침하는 일꾼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 시민의 일상을
5: 정원호 민주당
4: 안전하고
5: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4: 힘들어하고 든든하게 응원하는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3: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170개 동에 7개 노선, 83개 역을 만들겠다는 177, 83 공약, 내 집 앞 10분 전철역을 약속하며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GTX를 고리로 한 여권의 안전 불감증 공세에도 지하철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해 서울을 사망률 제로로 만들었다고 받아쳤습니다.
4: 2년 내에 초스피드로
5: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4: 이런 의지로 해냈던 것이 스크린도어고요.
3: 궂은 날씨에도 서울을 촘촘히 훑던 두 후보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소식에 즉각 유세를 멈추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6: 희생자가 최소화되고 구조가
5: 정원호 후보입니다.
6: 네, 완료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달려왔고
7: 직무가 정지돼 있지만 현직 시장으로서 정말
5: 오세훈
7: 깊은
5: 후보입니다.
7: 책임감을 느낍니다.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3: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경북 안동에서 곧장 상경해 사고 현장을 찾았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마포 유세를 마치고 실시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여야 모두 과도한 율동과 로고성을 자제하는 차분한 유세를 공지했고 동시에 정쟁성 표현이나 자극적 발언도 금지하는 기강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최연일 의원은 이번 사고가 오세훈 후보의 안전 불감증이 낳은 예고된 참사라는 SNS를 올렸다가 빠르게 삭제했고 국민의힘 박강수 마포구청장 후보는 마포는 4년 동안 단 한 건도 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걸 자랑하고 싶다고 발언해 빈축을 샀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정윤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공식 석상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2: 정 회장은 자신의 잘못이라며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준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8: 먼저 이번 일로 깊은 상처와 실망을 느끼신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여러분, 박종철 열사 유가족 여러분,
5: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입니다.
8: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신세계그룹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저를 포함한 신세계 그룹 구성원 모두 우리 사회의 역사와 희생을 기억하고 늘 국민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겠습니다. 내부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준도 더욱 높이겠습니다. 오늘의 사과를 끝이 아닌 시작으로 삼겠습니다.
1: 스타벅스는 다음 달 1일부터 2주 동안 사용 조건 없이 선불카드 충전금을 환불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2: 그룹 내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스타벅스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수습에 안간힘을 다하는 모습이지만 관건은 앞으로의 추가 행보입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0: 스타벅스 불매 운동에 동참한 소비자들은 선불카드 충전

0: 보증금을 60% 이상 사용해야 잔액이 환불된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해 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에 따른 겁니다. 당국과 협의를 거친 신세계그룹은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사용 비율과 관계없이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정당 200만 원 한도 안에서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7영업일 이내 환불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앱에 등록되지 않은 무기명 실물 카드는 매장에서 환불이 가능합니다. 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이은 이번 환불 결정은 스타벅스 사태가 그룹 전체의 이미지는 물론 현금 유동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파급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카페 업계 1위 스타벅스 코리아의 매출액은 지난해 3조 2,380억 원, 영업이익은 1,730억 원입니다. 매출액 29조 원에 영업이익 3,225억 원인 이마트와 비교하면 수익이 절반을 넘습니다. 지분율 67.5%인 최대 주주 이마트가 받은 배당금만 지난해 716억 원에 이르는 것은 물론 스타벅스는 여러 계열사들의 매출원입니다.
1: 대화를 하는 곳인데 그곳이 편안함을 주지 않고
2: 박조근 리더스
1: 어떤
2: 인덱스
1: 정치적인
2: 대표입니다.
1: 어떤 이념적 장으로 변질되었다? 물론 선거 기간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만약 이것이 오래 간다면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더욱더 치명적이다.
0: 상황이 더 악화하면 스타벅스 본사가 경영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사태 초기부터 나왔습니다. 이마트는 2021년 스타벅스 코리아의 최대 주주가 되면서 본사에 주식 매수 청구권, 콜옵션을 부여했습니다. 만약 이마트 잘못으로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되면 본사가 이마트의 보유 지분 전량을 35% 할인된 가격에 되사갈 수 있습니다.
3: 이 부분은 현재는
2: 전성진 신세계그룹
3: 예상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2: 부사장입니다.
3: 저희 쪽 판단이고요. 아직 미국 본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하지는 않고.
0: 신세계그룹은 게다가 광주에 4조 원가량을 투자해 터미널 복합화와 스타필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성공 여부가 여론에 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과 함께 의미 있는 사회공헌 활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4: 하지만 비판 여론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5: 5.18 유족과 시민들은 스타벅스 매장 앞 1인 시위를 확대했고요. 5월 단체는 5.18 왜곡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6: 5.18 최후 항쟁 장소인 옛 전남도청 인근 스타벅스 매장입니다. 출입구 앞에 불매운동 참여를 호소하는 1인 시위가 이어집니다. 다른 매장에서도 5.18 유가족들이 자발적으로 피켓을 들고 시위에 동참합니다.
7: 5.18 영령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행위가 같습니다. 회장이라면
2: 고 김영용
7: 책임을 주고
2: 열사
7: 사퇴하십시오.
2: 동생입니다.
7: 오늘 기자회견이 사과문이 신세계의 수준입니까?
6: 1인 시위는 광주 지역 스타벅스 매장 10여 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시민단체는 정용진 회장의 사과 발표는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8: 1인 시위도 좀 더 체계적으로
2: 광주 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입니다.
8: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스타벅스 본사에 재계약 취소를 촉구하는 이메일 운동.
6: 5.18 재단과 5월 단체 회원들도 민주광장에 모여 신세계그룹을 규탄했습니다. 5월 단체는 역사를 모욕한 빈 껍데기 사과라며 정 회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9: 알맹이 없는 사과는 더 이상 사과가 아니라 우리는 5월에
2: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회장입니다.
9: 넘어가려는 모든 회의를 끝까지 규탄할 것이다.
6: 이와 함께 5.18 특별법 개정을 통해 역사를 왜곡한 세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9: 그들의 왜곡
2: 5.18 기념재단 이사장입니다.
9: 이상한 마케팅 이것이 없어지려면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진.
6: 5월 단체는 이번 주 정용진 회장을 추가 고발하고 상경 투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설입니다.
4: 이 문자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가열되는 중입니다.
5: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평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말을 바꿨고요. 국민의힘은 또 선동 정치를 벌인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0: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대국민 사과 직후 민주당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신세계 측이 마케팅 직원의 고의성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비판 대신 사실상 옹호를 선택했습니다.
2: 진정성 있다고 보고요. 제 향후에는
3: 강준현 그런 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2: 일단 마무리가 잘 된 것 같다.
1: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대체 어디가 진정성이 있나,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어줬다는 등 격앙된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5.18 유공자단체에서도 사과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단 비판이 나오자 결국 정청래 대표가 기자간담회 3시간 만에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 대표는 SNS에 그동안 정 회장의 극우적 언행을 봤을 때 소나기 피하려는 가식적 사과로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맨입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5.18 영령 뒤께 머리 숙이고 분노하는 민심에 더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당내에서도 윤석열 개사과 2탄이자 안 하는 이만 못한 회견이란 비판이 나왔는데 결국 민주당은 미숙하고 경솔한 발언이었다며 황급히 수습했습니다.
4: 사과의 내용과 형식 모든 측면에서 진정성이 없다.
3: 조승래 민주당
1: 국민의힘은 종일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과거 광우병 사태와 사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에 이어 이제는 스타벅스를 희생양으로 삼아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정부 여당의 이런 행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 특검 추진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덮으려는 술수라고 정의했습니다.
5: 우리 국민들 커피 한 잔 선택할
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5: 빼앗길 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의 공포 정치입니다.
1: 국민의힘은 과거 5.18 전야제 당시 유흥주점 논란으로 비판받은 우상호, 송영길 후보와 김민석 총리부터 같은 기준을 적용하라면서 여권의 선택적 분노가 갈라치기 나쁜 정치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정용진 회장 사과를 둘러싼 민주당의 급격한 입장 변화는 선거를 코앞에 두고 민심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살얼음판 전국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6: 삼성전자 임금 협상 잔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오늘 오전 10시에 끝납니다.
7: 합의안 가결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비반도체 부문 노조가 법원에 투표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내부 갈등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의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 투표율은 마감을 하루 앞두고 이미 90%를 넘어섰습니다. 투표권자 5만 7천여 명 가운데 5만 1천여 명이 표결을 마쳤고 2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조 역시 투표율 80%를 돌파했습니다. 투표권자 대다수가 억대 성과급을 받게 되는 반도체 사업 부문 소속으로 가결 조건인 과반 찬성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100배까지 벌어진 삼성전자 내부 성과급 격차는 직원들 간의 갈등을 전면전으로 내몰았습니다. 가전과 모바일 등 완제품 DX 부문이 중심인 동행노조가 결국 법적 공방을 선언했습니다. 투표권 박탈할 문제 삼은 데 이어 진행되고 있는 찬반 투표 절차 역시 멈춰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9: 상생과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할 노동조합에 앞뒤가 다른 행보는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고 독선을 우선하는 기만 행위에 가깝습니다.
8: 여기에 주주단체 역시 과도한 성과급이 주주가치를 훼손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마무리되는 투표 결과에 따라 사상 초유의 파업 위기는 모면할 것으로 보이지만 노노 갈등에 주주 반발까지 겹친 삼성전자 내부 진통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7: 수원지방법원은 어제 삼성전자 DX 부문 직원 5명이 초기업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섭 요구안이 특정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에 치우쳐 소속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그 자체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채권자들이 충분히 소명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설령 총회나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을 관련 법령이나 규약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교섭 행위 자체를 중단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잠정 합의안이 도출돼 단체 교섭 행위가 종료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6: 경제 소식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 주요 원인으로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팔아 달러로 바꾸러 가는 수요를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안정되면 고환율 현상도 멈출 것으로 전망한 겁니다.
7: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3권은 성공비용이란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자 진화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은 한국 경제가 도약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성공비용이란 김용범 실장의 SNS 글 파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열린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고환율의 배경으로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각 대금 환전 수요를 지목했습니다.
11: 지금 1,500원이 넘었잖아요.
12: 네.
11: 근데 그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 어쨌든 주식을 팔아서 그걸 달러로 바꿔서 나가는 수요가 꽤 있을 것 같아요.
10: 가격이 급등한 국내 주식의 차익 실현과 보유자산 비중 조정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증가해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렸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흑자를 이어가고 있는 경상수지까지 거론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 주가가 안정되면 환율 역시 진정될 거로 내다봤습니다.
11: 경상수지 흑자폭은 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일정 시기가 돼서 주가가 안정이 되면 멈추겠네요.
10: 최근 고환율의 원인은 외화가 부족했던 외환위기 때와는 다르다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주장에 힘을 실으며 후폭풍 차단에 나선 거로 보입니다. 청와대도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물가와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진화에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정치권에선 김 실장의 이른바 3고는 성공비용 발언을 놓고 거친 설전이 오갔습니다.
13: 정부가 성장의 엔진을 키우되
3: 안도걸 민주당 원내부대표입니다.
13: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과 불균형은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발언의 핵심입니다.
5: 먹고 살기 힘든 것은
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5: 인식의 틀을 바꾸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오만한 발상입니까?
10: 보수야당은 한 발 더 나가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하고 경제정책을 원점에서 전면 재점검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여권의 불리한 이슈를 쟁점화해 표심을 파고들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14: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해수부와 HMM에 이어 다른 공공기관과 기업에 신속한 추가 이전을 주문하는 등 동남권 투자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6: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어제 미국과 이란의 협상 진전 기대감에 코스피가 8,000선에 안착했습니다.
7: 금융당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상장을 놓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6: 국토교통부는 비아파트 신규 공급 모델 도입 등을 통해 수도권에서 내년까지 4만 1,000호, 2030년까지는 11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 올해 1분기 서울 연립 다세대 주택의 매매 거래량이 만 건을 넘어서며 2022년 2분기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6: 소상공인 단체들이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 제한을 완화하고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법안 추진에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이번엔 미국과 이란의 전쟁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7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내각 회의를 열고 이란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7: 마수도 폐쇄시킨 이란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을 마무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국과 이란의 막바지 종전 협상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5: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메릴랜드주 국립군사의료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뒤에 이 백악관에서 비공개 정책회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종전협상과 관련한 새로운 언급은 없었는데요. 다만 내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내각회의를 주재할 계획이어서 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는 메릴랜드주 산속에 위치한 곳으로 백악관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CNN은 미 언론들은 이란과 양해각서 체결을 놓고 막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외부에서 내각회의를 소집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에 대한 군사작전 직전에도 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보고받았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은 내일 내각회의 의제에 대해 경제와 중소기업 분야의 성과 또 외교정책 분야라고 소개를 했지만 뉴욕포스트는 이란 문제가 주로 논의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며칠 더 걸릴 수 있다면서도 외교적 해법을 통한 합의에 무게를 뒀는데요.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12: This, and it's going to take a couple days to
16: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둘러싼 이견까지 정리하는 데 며칠이 걸릴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 나가야 합니다. 좋은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아예 합의가 무산되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겁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입니다.
15: 오늘 뉴욕 유엔 본부에서 순회 의장국 대표로 안보리 회의를 주재한 왕이 중국 중앙 외사 판공실 주임은 이란 전쟁과 관련해 당사국의 양보를 촉구했습니다. 두꺼운 얼음이 하루 추위에 언 게 아니듯 오래 쌓인 문제가 하룻밤 사이에 해결될 수는 없다면서도 협상을 통해 중동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6: 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중동 지역의 분쟁을 끝내기 위한 준비가 돼 있다고 이야기를 했네요.
15: 네, 미국과의 양해각서 체결 협상을 중재하고 있는 카타르 군주와의 만남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이란 대통령실은 성명을 내고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전쟁과 지역적 긴장을 종식하기 위한 이란의 준비 태세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관련 문서와 조항을 최종 확정짓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제 미국이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스님 통신은 이란이 제안한 종전안에 미국이 동결한 이란의 해외 자산 240억 달러를 해제하라는 요구도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기지 않으면서 경제적인 숨통을 틔우기 위한 합의를 꾀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어제 미군의 남부 공습에도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남아있는 건 동결 자산 일부 해제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핵 프로그램 해체는 거부해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레바논에서의 군사작전 강화를 지시하고 남부에서 지상전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16: 이스라엘군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지상작전을 수행하고 통제 지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북부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해 보안구역을 강화하는 동시에 폭발물 탑재 드론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15: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에 설정한 방어선인 옐로 라인을 넘어서 헤즈볼라의 군사 인프라를 겨냥한 대대적인 공습을 재개하면서 민간인 사상자도 지금 속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6: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파키스탄의 실권자와 만나서 이란 전쟁 중재에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7: 일부 외신 보도와 달리 시 주석의 방북은 이번 주가 아닌 다음 주 이후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왜 그런 건지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7: 중동 전쟁 중재에 나선 파키스탄의 총리가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바로 옆자리엔 이란에 직접 다녀온 실권자 아심 무니르 육군 총장도 배석했습니다.
16: 이란에서 막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전의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17: 무니르 총장은 왕이 외교부장과 별도 회담에서 종전협정이 거의 체결됐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을 거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싱가포르 외교장관도 왕이 부장과 만났습니다.
16: 지난 1년 동안 세계에 더 많은 격동과 변화, 새로운 전쟁까지 겹쳐서 걱정입니다. 싱가포르 외교장관입니다.
17: 왕 부장은 이제 미국 뉴욕으로 날아가 중국이 순회 의장국을 맡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를 주재합니다. 이어 트럼프 일기 때 중국과 척을 졌다가 2기 들어선 미국의 앙숙이 된 캐나다도 방문합니다. 중국 외교부장의 해외 일정에 주목하는 건 시진핑 주석 방북 때 빠질 수 없는 참모이기 때문입니다. 왕 부장이 캐나다에서 평양으로 바로 합류하더라도 북중 정상회담은 빨라야 31일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북한이 서해로 발사체 여러 발을 쏜

0: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하자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해산 작전에 나섭니다. 기름값 인상에 항의하는 대중교통 파업으로 도시는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1: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어요. 그 영향이 결국 여기까지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케냐 시위대입니다.
0: 중남미 볼리비아 상황도 비슷합니다. 기름 부족에 물가 폭등까지 겹치면서 항의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1: 우리는 무능한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위한 통치를 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연맹 대표입니다.
0: 칼라이 그룹은 이란 전쟁 여파로 곳곳에서 석유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미국과 유럽도 한두 달 뒤면 심각한 공급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역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7월이면 비상 상황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 This may be difficult and
1: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대로 7월이나 8월이 되면 진짜 레드존,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입니다.
0: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전쟁으로 중동의 원유 시설이 상당 부분 훼손된 걸 고려하면 단기간의 공급이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1: 재고가 완전히 정상화되고 가격이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기까지는 2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원유 시장 전문가입니다.
0: 이에 따라 당장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린다고 해도 고난의 시기는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3: 국제에너지기구와 합의한 비축유 방출 기한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정부는 8월 이후에 원유 수급난에 대비해서 방출 시기를 더 늦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정부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지금으로선 비축유 방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실장은 오는 7월까지 예년 내 85% 수준의 원유를 확보했지만 8월 이후에는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정부의 비축유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수단으로 남겨놔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잠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서둘러서 간다, 잠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글래요?
8: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7: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8: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왕,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7: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9: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0: 모모 뉴먼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0: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틴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 목재 예스틴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지금까지 뉴스타트 2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FM.
7: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8: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9: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8: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9: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에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8: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9: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8: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0: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광복된 조국을 보고 싶다. 동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그 역할을 하고 싶다. 네,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더 잘 키우고 양자 태결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11: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10: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입니다. 1919년 3월이면은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위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일경이를 감옥에 넣으면서 댕기도 떼버리고 그리고 치마끈을 떼어버려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붙잡고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가끔 주먹밥 한 덩어리 그 손으로 밥에다가 먹고 풀려나서 집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 그러면서 막 과일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한신강 선생님이 굉장히 웅변을 잘하셨대요. 여러 차례 웅변 내에서 1등도 하셨고요. 병자와 간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앞서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한 할머니.
6: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12: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3: 최근 세계적인 팝스타인 두아리파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청구액은 무려 1,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0억 원 규모인데요. 세계적 팝스타와 글로벌 기업 사이에 도대체

0: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 삼성전자가 뭘 잘못해서 220억짜리 소송이 걸린 거야?
2: TV 포장 박스 있잖아. 거기 두아리파 사진이 들어갔다는 거야.
1: 공식 모델이라 쓴 거 아니야?
2: 그게 아닌가 봐. 두아리파 측은 그래서 허락도 없이 왜 쓰냐 이거고, 삼성 쪽은 사용권 확인하고 쓴 거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거지.
0: 보도에 따르면 두아리파 측은 삼성전자가 TV 제품 포장 상자에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고 사용 중단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측은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이미지 사용권을 확인했다며 무단 사용이 아니란 입장인데요. 이 논란 과연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1: 뉴진스도 미국에서 소송 휘말렸다던데?
2: 응, 하우스비트. 그 노래 알지? 미국 작곡가들이 자기들 대목을 표절했다고 주장한 모양이야.
1: 엥? 표절? 뉴진스 지금 뭐래?
2: 사실 무근이라는 거지. 되게 복잡해지겠는데?
0: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작곡가 4명은 뉴진스의 곡 하우스위트가 자신들의 데모곡을 도용했다며 로열티 배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죠. 소속사 어드워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소송의 관건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는 최근 잇따르는 콘텐츠 저작권 분쟁 법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열 법무법인 이성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이성호 변호사입니다.
0: 변호사님, 두아리파 아시죠?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던데 뭐가 문제인 겁니까?
3: 네, 보도에 따르면 두아리파 측은 지난 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앙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저작권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본인의 사진을 허락 없이 TV 포장 박스에 사용해서 상업적으로 활용했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청구 금액은 1,500만 달러로 하나 약 220억 원 규모입니다. 네. 두아리파 측은 소장에서 삼성전자가 지난해부터 TV 포장 박스 외부에 그 사진을 사용했다고 하면서 해당 이미지는 2024년 오스틴 시티 리미츠 페스티벌 백스테이지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리파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사용권 확인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TV 포장 박스에 해당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그 뒤에 2025년 미국에서 TV 포장 박스에 이미지를 활용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0: 정리하면 두아리파 측은 허락 없이 사진이 사용됐다라는 거고, 삼성전자는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사용권을 확인했다는 건데, 이 지점이 결국 핵심일 것 같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우리는 파트너사를 통해 사용권을 확인했다라고 하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3: 네, 엄밀히 따지면 삼성전자 측은 추가적인 입증을 해야만 법적 책임을 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두아리파가 그 파트너사에게 두아리파 사진 사용을 제3자에게 허락할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점, 그리고 파트너사가 그런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가 TV박스까지 사용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점, 그리고 파트너사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 삼성 측에서는 위와 같이 파트너사가 권한 범위 넘는 계약을 했다는 점에 관해서 충분히 주의 의무를 다해서 살펴봤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그리고 사진 한 장이라고 해도 단순히 사진 저작권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거든요. 유명인의 얼굴이 상품 포장에 들어갔다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모델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이 지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3: 유명인의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하였다는 것 자체로도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가 되지만, 그 사용의 구체적인 모습이 자사 제품 포장 박스에 인쇄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유명인이 해당 회사 제품의 전속적인 광고 모델이라는 인식을 소비자들에게 심어준 것은 단순히 사진을 사용한 초상권 침해 피해를 넘어서 그 유명인이 가진 입지나 성향, 브랜드 가치 등이 원치 않은 방향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그런 피해를 주었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게다가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이고 해당 제품이 세계적으로 판매 유통되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그 피해 규모를 상당히 크게 산정하게 될 요소로 보입니다.
0: 네, 그런데 청구 금액이요. 우리 돈으로 220억이란 말이죠. 사진 한 장에 이렇게까지 큰 금액이 가능한가 싶은데 이게 미국인이라 그런 건지 아니면 두아리파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그런 건지 어떻습니까?
3: 네, 그 미국에서의 그 청구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원인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가장 크게 영향을 줍니다. 이는 단순히 치매에 따른 피해를 기준으로 배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치매 행위나 그 위법성의 정도를 평가해서 그에 따라 징벌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소송에서 청구 금액이 압도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편 두아리파와 삼성전자권에서는 만약 두아리파 측 주장대로 두아리파 측에서 사용 중단을 요청하였음에도 삼성전자 측이 이에 응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진 사용을 계속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그 침해 양태의 위법성을 높게 보아서 그 피해를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배상금의 몇 배를 곱하는 징벌적 금액이 산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0: 소송이 계속 이어진다면 법원은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볼까요? 두아리파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3: 현재까지 공개된 양측의 입장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두아리파 측의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쟁점별로 보자면 법원은 먼저 삼성전자가 말하는 파트너사가 두아리파 측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는가, 그 계약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가, 만약 파트너사의 권한이 단순 음원 홍보용이나 특정 미디어의 노출용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삼성전자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용 중단 요구의 고의성인데 만약 두아리파 측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고 그 이후에도 삼성전자 제품의 생산 및 유통 정황이 입증된다면 고의성이 인정돼서 미국 법원 특유의 막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이번에는 음악 저작권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뉴진스 노래가 미국에서 표절 소송에 휘발렸다던데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3: 네, 그 빌보드 보도에 따르면 오드리 아마코스트를 포함한 4명의 작곡가는 뉴진스가 2024년 5월 발매한 How Sweet라는 곡이 자신들의 데모곡 One of a Kind를 도용했다며 뉴진스와 소속사를 상대로 로열티 배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소장에 명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작곡가 오드리 아마코스트는 지난 2024년 1월 퍼블리셔를 통해 인스트루멘털 트랙을 전달받았으며 뉴진스의 신곡 후보로 제출할 탑라인 가사와 멜로디 작업을 의뢰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동료 작곡가 3인과 협업하여 해당 트랙 위에 One of a Kind를 작사하고 녹음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곡은 최종 선발 과정에서 탈락했고 이후 4개월 만에 뉴진스의 How Sweet가 발표됐다고 합니다. 오드리 측은 이 곡 첫 번째 벌스가 자신들의 데모곡과 양적 질적으로 매우 흡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참고로 How Sweet는 발매 당시 빌보드 클럽 200 차트에서 18위, 미국 제외 순위에서는 7위까지 오르는 등 큰 인기를 끌었던 바 있습니다.
0: 네, 표절은 이게 진짜 쉽지 않다고 느끼는 게 듣는 사람 입장에선 뭐 비슷한데 싶어도 법적으로는 바로 표절이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 사건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원고 측이 자신들의 데모곡을 뉴진스 측에 제출했다가 탈락했는데 그 뒤에 나온 How Sweet라는 곡 첫 번째 벌스가 데모곡과 흡사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점이거든요. 이 지점이 일반적인 표절 소송과는 다른 부분 같기도 한데요. 법적으로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치열하게 다툴 핵심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3: 네, 지적하신 대로 오드리 측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일반적인 표절 소송과는 구조적,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파괴력을 가집니다. 일반적인 표절 소송은 피고가 원고의 곡을 들었을 가능성인 의거성을 입증하는 것부터가 난관이지만 이번 사건은 뉴진스 측이 해당 데모곡을 직접 전달받아서 검토한 명백한 기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음악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표절의 인정 요건은 보통 피해자의 저작권이 성립하고 있는가,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저작했는가, 그리고 두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한가인데 첫 번째로 오드리 측의 저작권이 성립하였는가에 관해서는 311개 음표 시퀀스가 독창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공공재인지가 문제됩니다. 법원은 아무리 두 곡이 유사하더라도 그 유사한 부분이 누구나 쓸 수 있는 흔한 음악적 클리셰라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0: 네. 만약에 음악 저작권 침해가 인정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3: 네. 만약 침해가 인정된다면 형사적 문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성이 부정되어서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뉴진스 측은

0: 막대한 재정적 타격과 함께 향후 활동에 상당한 법적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로 과거 수익을 정산해야 됩니다. 곡이 발매된 2024년 5월부터 판결 시점까지 발생한 모든 음원 스트리밍, 다운로드, CD 앨범 판매, 방송, 공연 수익 중에 1절 벌스가 기여한 만큼의 로열티를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로 미래 수익 분배를 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향후 발생하는 모든 저작권 수입의 일정 비율을 평생 오드리 측에게 자동으로 배분되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거액의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청구가 예상됩니다. 미국 저작권법은 강력한 금전적 징벌을 부과하기 때문에 오드리 측은 손해배상 및 소송비용 청구를 할 것이며 그 결과 이익환수 법리에 따른 뉴진스 측의 저작권료를 포함한 콘서트, 굿즈 등의 파생이익까지도 배상금으로 산정될 것이고 오드리 측의 천문학적인 소송비용과 함께 변호사 선임료까지 전액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드리 측이 음원 사용 금지 가처분 아니면 배포 중단을 청구한다면 뉴진스 측은 스트리밍 중단 위험에 빠지고 콘서트나 방송 등의 행위가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0: 현재 팽팽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의거성 요건은 상당히 입증된 상태로 보이기는 하지만 독창성의 측면에서 마이애미 베이스라는 장르가 그 문제된 311개의 음표 시퀀스가 그러한 장르에서 수많은 작곡가들이 오랫동안 써온 흔한 멜로디다라는 패턴으로 보일 확률이 높아서 그렇게 인정된다면 표절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 유사성 측면에서도 뉴진스 측이 제공한 반주는 드럼 리듬, 베이스 라인, B플랫 마이너 코드 진행이 애초에 같았기 때문에 그 위에 멜로디나 그런 가사들을 얹었을 때에도 결국 비슷한 흐름으로 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음악적 결론이라는 그러한 반론을 깨기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법원이 최종 판결로 오드리 측의 손을 완벽히 들어줄 가능성이 아주 높지만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드리 측은 이러한 데모 접수 기록을 무기로 뉴진스 측을 압박해서 합의금과 저작권 지분을 받아내는 그런 소송 외적 실리적 결말을 추구할 소지가 커 보입니다.
1: 네.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두아리파의 New Rules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0: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3: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4: 안녕하세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송영종입니다. 도시의 품격은 예술의 깊이로 완성됩니다. 6000년 서울의 시간엔 2000년 역사도시의 숨결과 600년 수도 서울의 이야기가 흐릅니다. 장인의 숨결이 겹겹이 쌓여 오늘의 서울을 이루고 시민의 일상까지 이어지는 힘을 지닌 도시. 서울은 그 자체로 예술이고 이것이 서울다움입니다. 예술가가 창작 영토를 넓혀갈 수 있도록 글로벌 문화도시 서울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5: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is
7: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제주 산간에 360mm 이상의 많은 비를 뿌렸던 비구름이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남해안과 제주의 세찬 빗줄기는 지금 많이 약해진 상태고요. 오늘 오후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약하게 비가 산발적으로 이어지다가 곧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이 24도에 머물며 어제보다 5도 정도 낮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와 비 소식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가는 길 추풍경 경주 일대로 빗길이고요. 신탄진 부근 2차로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과 양재 일대로 빗길인 가운데 수원과 신갈분기점까지 달래대고개에서 반포까지 차량이 많아서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인천 부근에 사고가 났습니다. 서인천 부근 사고 때문에 부근으로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방향 차량이 많지는 않은데 양양 쪽으로는 인제터널, 서울 쪽으로는 남양주 요금소 부근에 각각 고장차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판교분기점 부근 일산 쪽으로 5차로에 고장차 있어서 5차로 미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8: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9: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10: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작철도 함께 듣습니다.
9: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1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3: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여파로 오늘 일부 열차의 운행이 조정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서울시의 복구 작업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여 불가피하게 오늘 KTX 등 열차 운행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행신을 오가는 열차는 전면 중단되고 KTX는 서울에서 부산, 용산에서 목포, 여수엑스포 구간이 전 정차역에서 임시 정차하는 방식으로 운행됩니다. 강릉중앙선 KTX는 청량리에서 강릉 부전역 구간 운행합니다. 일반 열차의 경우 경부선 무궁화호는 대전에서 부산, 호남선 무궁화호는 서대전에서 목포, 여수엑스포, 장항선은 익산에서 천안 구간이 운행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이같이 주문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철저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사고 수습과 부상자 치료에 만전을 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어제 사고 현장에서 소방당국의 설명을 들은 뒤 여당 대표로서 국민께 죄송하다며 이 같은 인명피해가 발생해 참 안타깝고 황망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직 사고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이른 시간 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열어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서울 서소문 붕괴 사고 여파로 오늘까지 현장 유세 일정까지 취소하고 중앙선대위 회의에 집중합니다. 반면 대구와 충청 지역을 방문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PK 지역으로 이동해 후보 지원 사격을 이어갑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전 경남 진주 방문을 시작으로 울산과 부산을 차례로 이동하며 각 지역 후보자들과 함께 현장 유세를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열린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에 대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공개석상에서 사과했습니다. 정 회장은 어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일로 깊은 상처와 실망을 느끼신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과 박종철 열사 유가족, 광주 시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 회장은 이유가 무엇이든 국민 여러분의 상처를 드린 것은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어떤 변명도 하지 않을 것이고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고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준도 더 높이겠다며 오늘의 사과를 끝이 아닌 시작으로 삼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와 5.18 기념재단이 어제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를 모욕한 정용진 회장의 빈껍데기 사과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5월 단체는 정 회장의 진정한 반성이 없는 형식적 사과는 상처받은 시민과 5월 영령에 대한 모욕과 기만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5월 단체는 이번 주 정용진 회장을 추가 고발하고 상경 투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대형주의주의 S&P500 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61% 오른 7,519.12에 나스닥 지수는 1.19% 오른 26,656.18의 거래를 마치며 역대 최고치에 마감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20% 가까이 급등하며 시가총액 1조 달러, 우리 돈 1,500조 원 클럽에 가입하는 등 메모리주가 호조를 보인 여파로 풀이됩니다. 반면 30개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0.23% 내린 5,461.68에 마감했습니다. 이는 미군이 이란 남부 지역을 공습하고 이란이 이에 보복을 경고하면서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직원에게 평균 6억 원의 특별 경영 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

0: 내용의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오늘 종료됩니다.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와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오늘 오전 10시까지 조합원 전자 투표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잠정 합의안은 조합원 과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절반 이상의 찬성표를 받으면 가결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 삼성전자 DX 부문 직원 5명이 초기업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섭 요구안이 특정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에 치우쳐 소속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그 자체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채권자들이 충분히 소명했다고 볼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설령 총회나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을 관련 법령이나 규약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교섭행위 자체를 중단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잠정 합의안이 도출돼 단체 교섭행위가 종료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오늘 새벽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서해 남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해안에는 오늘 새벽까지 시간당 1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1.2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0.4mm입니다.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앱
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3: 교통안전 1분 터.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4: 장성철의 뉴스 명당.
5: 그러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어제 스타벅스 땡크데이 마케팅 논란에 대해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직접 사과에 나섰죠. 모든 것이 내 탓이다.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세 번이나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해석은 달랐죠. 맨입 사과는 안 된다고 했고 그만하면 됐다고도 했는데요. 결국 사과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건 국민의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야는 묘하게 유권자의 몫이라고 해석하는

0: 아전인수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무엇을 위해 자기 눈에 물을 대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코멘트 하고 싶은데 작가님이 노코멘트 하라고 적어줘가지고 하여간 이 상황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윤경 기자님하고 한번 살펴보고요. 2부 명당 인터뷰에서는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스튜디오에 모시고 막판 더욱더 거세지는 민주당과의 신경전, 각종 쟁점들 어떤 입장인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 4부에서는 여론조사 전문가와 기자와 함께 민심의 흐름을 읽는 여론조사 심의로 함께합니다. 오늘 여론조사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의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명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다. 뉴하 안녕하세요. 오늘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당원 여러분 출근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바로 받으시겠습니다. 뉴스 명당의 수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어제 제가 호도 붙여드렸죠. 쏙쏙 정윤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쏙쏙 호 마음에 들어요?
1: 정말 마음에 듭니다.
0: 감사합니다. 제가 호를 잘 지어요. 제 호가 뭔지 알아요?
1: 뭔가요?
0: 운복.
1: 운복.
0: 운칠복삼. 운과 복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
1: 우와, 운복 장성천. 너무 좋은 호네요.
0: 네, 제 스스로 졌어요. 죄송합니다. 첫 번째 뉴스는 뭔가요?
1: 네, 첫 번째 뉴스는 서소문 고가 붕괴입니다.
0: 네, 어제 오후에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 네. 사고의 상황 좀 전해주시죠.
1: 어제 오후 2시 반쯤이었는데요. 철거 중이던 서소문 고가차도 상판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안전점검을 하던 감리단장 그리고 현장관리소장 외부 전문가 등 3명이 숨졌고요. 3명이 또 다쳤습니다. 사고 직전에는 이상징후가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철거 작업 도중에 상판이 약 2.9cm 정도 내려와 하는 현상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중단하고 전문가들이 안전 진단을 좀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 과정에서 구조물이 갑자기 붕괴한 겁니다. 이 무너진 구조물 일부는 아래 철로까지 좀 덮치면서 서울역 그리고 신촌역 사이 열차 운행도 한때 중단이 됐고요. 경찰이랑 소방당국은 상판을 지탱하던 구조물 이게 왜 부서졌나 그리고 안전 조치엔 또 문제가 없었나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들어갔습니다.
0: 그러니까 철거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과정 중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네. 진행을 하다가 안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안전 진단을 하다가 안전 진단을 하던 분들이 이렇게 안타깝게 사망하신 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그런데 주민들은 이번 사고를 두고 예견된 참사였다, 인재였다 네.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요?
1: 네, 제가 어제 현장에 다녀온 사회부 기자들의 얘기를 좀 직접 들어봤는데요. 현장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언젠가 사고 날 줄 알았다 이렇게 한 목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주민들이 수개월 동안 야간 철거 공사가 좀 이어지면서 소음이랑 진동, 먼지 민원을 끊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사고 현장이 좀 철로 위에 있는 고가도로다 보니까 이 정도면 공사가 좀 안전관리 좀 더 철저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왔다고 하고요. 특히 주민들이 가장 불안해했던 건 현장 통제 문제였다고 합니다. 네. 이게 어떤 얘기냐면 기차가 지날 때마다 진동이 느껴졌는데도 안전시설이 충분하지 않았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도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한 주민은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0: 네, 전문가들은 사고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1: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 원인을 제기하고 있는데 네. 첫 번째는 구조물 자체의 문제입니다. 고가도로 상판을 받치고 있는 핵심 구조물이 예상보다 좀 심하게 노후화됐거나 네. 또 철거 과정에서 균형을 잃으면서 무너졌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안전관리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지적했듯이 이 사고 직전에 상판이 3cm 정도 내려앉는 이상 징후가 발견이 됐는데도 안전 점검 인력들이 현장에 올라가서 점검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라면 먼저 구조물을 좀 받쳐놓거나 원격으로 점검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좀 전달하고 있습니다.
0: 네, 상당히 어쨌든 안타깝고요. 현재 상황을 좀 알려드리면 120. 네.

0: 12역의 KTX 운행이 중지 변경됐고요. 행신역 서울역 KTX도 운행이 중단됐으니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동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소식은 뭐죠?
1: 두 번째 뉴스는 세 번 고개 숙인 정용진입니다.
0: 네, 땡크데이 때문에 논란이 커졌는데
1: 네.
0: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사과를 했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정 회장은요, 2024년 3월에 처음 취임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공개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논란이 아무래도 일주일 넘게 이어지니까 어제 기자회견 열고 고개를 숙였는데요. 정 회장은 모든 책임 나한테 있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세 차례나 고개를 숙이면서 5.18 유가족이랑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0: 네.
1: 또 현장 직원들 책임질 일이 없다면 경영진 책임이라고 좀 선을 그었는데 회사 측은 일단 자체 조사 결과는 의도적으로 해당 문구를 기획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 회장이 직접 사과를 했는데 광주 지역 반응은 여전히 좀 싸늘하다
1: 네.
0: 이런 반응이에요.
1: 왜냐하면 특히 정 회장 사과문 말미에 나온 표현 때문인데
0: 어떤요?
1: 이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미래 세대에게 남겨주고 싶다는 이런 마음만큼은 우리 모두 같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두고 광주 시민들이랑 5.18 단체에서는 이번 논란 단순히 생각 차이 아니다. 그런 문제 아닌데 왜 이런 표현 썼는지 좀 의아하다. 이런 반응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정 회장의 사퇴까지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스타벅스 앞 매장 1인 시위도 다시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0: 정윤경 기자님은 이번 사과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1: 이 사과의 핵심은 혹시 이제 나오는 게 내용이랑 좀 후속 조치로 평가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 위기관리 분야에서 자주 인용되는 그 책이 하나 있어요.
0: 네.
1: 어떤 책이냐면 사과의 기술이라는 책인데 여기에는 공개 사과에 담겨야 될 다섯 가지 요소가 등장하거든요.
0: 뭡니까?
1: 청취자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서
0: 네.
1: 정 회장 사과에 담겨있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0: 네.
1: 첫 번째는 수치심이랑 유감 표명이고요.
0: 네.
1: 두 번째는 규칙 위반 인정과 비판 수용이고요. 세 번째는 잘못에 대한 명확한 인정. 네 번째는 재발 방지 약속이고 마지막이 속죄와 배상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어주셨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광주 시민들이 얘기를 하는 건 마지막 단계인 책임 이행이 아직 물음표가 좀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정용진 회장이 모든 책임 나한테 있다. 내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어떻게 내가 책임 표명을 하겠다는 얘기가 좀 빠져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좀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정용진 회장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1: 네.
0: 실제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1: 제가 법 쪽의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현재로선 쉽지 않다
0: 쉽지
1: 이런
0: 않아요?
1: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핵심은 이 문구가 부적절했느냐가 아니라요.
0: 네.
1: 5.18 유공자나 유족들을 비하하려는 이 고의가 있었냐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정 회장이 직접 문구를 만들었거나 기획 과정에 참여했다는 정황이 아직 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0: 그러네요.
1: 경찰도 당장 정 회장부터 겨누기보다는 실무진이랑 이제 결재 라인에 대한 수사부터 먼저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일단 결국에 그 수사에서 확인이 돼야 될 거는 실무진에서 대표 그리고 정 회장으로 이어지는 보고 그리고 승인 과정이 좀 확인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현재로서는 도의적 책임은 좀 별개로 보더라도
0: 네.
1: 형사적 책임까지 묻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가볼까요?
1: 네, 세 번째 뉴스는 단일화 파행 위기입니다.
0: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1: 네.
0: 주요 격전지에선 막판 단일화 논의가 계속 변수로 떠오르고 있어요.
1: 네, 그렇습니다.
0: 저희가 이거 한 석 달 전부터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단일화.
1: 이제 지금 왜 더 얘기가 나오냐면
0: 네.
1: 모레가요. 사실상 단일화 마감 시한으로 정치권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사실 단일화라는 게 이 사람이 사퇴했구나, 이 사람이 물러섰구나를 유권자들이 좀 알아야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날이 사전투표 용지에 후보 사퇴라는 게 표시되는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지금 단일화 논의가 진행되는 데가 경기 평택을 부산 북갑 그리고 울산시장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분위기만 놓고 보면 단일화 가능성은 평택을이 가장 높고 울산 그다음 부산은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얘기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그 사전 투표는 그 투표소 현장에서 투표 용지를 인쇄를 해줘요.
1: 네.
0: 그러니까 그때까지 사퇴를 하게 되면 사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는데
1: 그쵸.
0: 본 투표는 투표 용지를 미리 인쇄를 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인쇄 전에 이렇게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은 사퇴라는 표시가 안 되고 투표소에 앞에 입구에다가
1: 맞습니다.
0: 누구는 사퇴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적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정윤경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퇴 최적 시간은 사전투표 전이 맞다. 그렇게 좀 보여지네요. 정 기자님이 평택은 단일화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하셨는데
1: 네.
0: 어디 누구랑 하는 겁니까?
1: 일단 보수 진영의 단일화가 좀 높게 점쳐지는데 제가 그렇게 봤던 이유가
0: 네.
1: 평택을 후보자들의 토론회 장면에서 좀 인상적인 장면을 봤는데요. 바로 단일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후보자들에게 단일화를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OX판을 들어달라고 했거든요.
0: 네.
1: 그런데 보수 진영에서 유이동 후보랑 그리고 황교안 후보가 모두 5표를 들었습니다. 예, 사실 이동 그동안에 이제 서로 완주 의지가 좀 강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둘 다 가능성을 열어 둔 건데 유이동 후보는 당이 요구하면 거절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0: 네.
1: 황교안 후보도 승리를 위해선 모든 걸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진보 진영에서는 조국혁신당 후보만 5호를 들었고
0: 네.
1: 김용남 후보랑 김재현 후보는 완주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국 평택을 지금 보수 단일화 가능성은 아직 좀 살아있는 분위기고요. 진보 단일화는 점점 더 멀어져가는 상황입니다.
0: 원래는 김용남 후보랑 진보당 김재현 후보가 단일화
1: 네.
0: 얘기가 많이 진척됐다고 했는데
1: 그렇죠.
0: 김영남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여러 의혹이 나온 이후로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가 아 이거 우리랑 단일화하는 것이 우리 당의 가치랑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렇게 좀 생각을 바꾼 것 같다라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1: 네.
0: 개혁신당 얘기도 좀 해볼까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단일화 가능성은 좀 어떻습니까?
1: 제가 최근에 개혁신당 쪽은 좀 취재해봤는데
0: 네.
1: 분위기를 들어보면 단일화보다는 완주에 좀 더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개혁신당이 이번 선거 목표는 이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솔직히 당선보다는 얼굴 알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래도 지금 정치 신인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번 선거를 통해서 좀 인지도 높이고 다음 선거 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단일화 원하더라도 개혁신당은 굳이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 부산시장 선거만 좀 봐도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공개적으로 정의한 개혁신당 후보한테 단일화하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좀 보냈었는데
0: 네.
1: 정 후보 측은 완주 의지 상당히 강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 네.
1: 게다가 뭐 정치권에서는 잘 아는 얘기지만 정 후보 자체가 사실 선거비용 보전에 대한 부담이 좀 크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굉장한
0: 재산 신고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1: 그렇죠. 네. 그래서
0: 재산이 많아요. 이제 부러워요.
1: 네. 중도 사퇴 압박도 상대적으로 좀 덜 받는 상황이라서
0: 네.
1: 좀 이렇게 단일화 쉽지 않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0: 네.
1: 경기지사 선거도 사실상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0: 좀
1: 되는데
0: 여기 좀 막 고소 고발전이 나오는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이제 양향자 국민의힘 후보랑 조홍천 개혁신당 후보가 오히려 고소 고발전 벌일 정도로서 관계가 좋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어쨌든 사전 투표 전날 아니면 본 투표 전날까지 단일화 이슈는 계속 될 것 같다
1: 네.
0: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1: 마지막 뉴스는 핵잠 도입 속도전입니다.
0: 네, 정부가 핵 추진 잠수함 이른바 핵 잠 1번함을 2030년대 중반에 진수하겠다라는 장보고 N 사업을 발표했는데요.
1: 네.
0: 먼저 핵잠이 뭔지 왜 추진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디젤 잠수함보다 훨씬 오래, 훨씬 멀리 숨어 다닐 수 있는 잠수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 해군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수면 가까이 올라와서 배터리를 좀 충전을 해야 하거든요.
0: 네.
1: 그런데 핵잠은 원자로를 동력으로 쓰기 때문에 사실상 몇 달 동안 물속에서 숨을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북한의 SLBM 위협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목표는 일단 2030년대 중반 1번함을 진수하는 겁니다.
0: 네. 이 대통령이 전시작전 환수도 서둘러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1: 네.
0: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 사실 핵잠이란 전작권은 따로 볼 수 없어요. 이건 좀 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핵잠은 단순히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0: 네.
1: 이걸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데
0: 그렇죠.
1: 그런데 전작권이 없으면 핵잠을 보유하고도 이제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핵잠 도입이랑 함께 전작권 환수도 좀 강조를 발표를 한 건데요.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작권 환수를 자주 국방의 핵심 과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0: 결국 외교적으로 푸는 것이 좀 핵심일 것 같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정유영 기자님, 오늘도 쏙쏙 감사합니다.
1: 네,
0: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네, 시사저널 정윤견 기자셨습니다.
2: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3: 클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크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유튜브에서 병희양님, 뉴스명당 좋아요 라고 외쳐주셨어요. 정답입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겠네요. 저희 뉴스명당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2부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6: 안녕하세요. 독서치유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7: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4: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8: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네, 치열한 5파전이 벌어지고 있는 경기도 평택을 일찍이 각 진영 간 단일화가 점쳐지기도 했었던 곳인데요. 단일화는커녕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 감정의 골만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오늘은 신장식 조국혁신당 선임 선대위원장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여러 가지 현안 얘기

0: 아유, 덕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네. 요즘 평택에 상주하고 계세요?
1: 아, 저는 평택보다는 사실은 호남에 더 많이 가 있고.
0: 호남에요?
1: 예. 오. 대표님, 조국 대표께서 그 본인이 평택 선택하면서 네. 그 호남이 굉장히 또 중요한 조국혁신당으로서는 전략 지역이잖아요.
0: 담양군수 쪽.
1: 담양군수뿐만 아니라 호남에 여러 그 출마를 했고 여기가 이제 어디가 핵심인가를 이렇게 쭉 보시면 며칠 전에 그 민주당 당 대표단이 호남에서 담양, 함양, 신안, 순천 이런 곳을 다녀오셨어요.
0: 네. 네.
1: 거기에 이제 순천 빼고는 전부 다 조국혁신당 후보들입니다. 아유. 신안, 담양, 순천, 지금 장흥, 장성 할 것 없이 네. 그 지지율이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0: 선전하고 계세요?
1: 예, 예, 예.
0: 일단은 평택을 좀 집중적으로 여쭤볼게요. 네네. 현재 분위기는 어떻다고 보세요? 전반적인 분위기 그냥 이렇게.
1: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 네. 까봐야 한다라고 네. 하는 것이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건 뭐 주관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택을 저도 이제 지난 주말에는 평택에 쭉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주말에 평택을 쭉 가보니까 수치로 잡히는 것보다 그 소위 피부미터, 악수미터 이런 거 있잖아요. 악수해 보면 딱 나오는 거.
0: 예. 네.
1: 네. 그거는 수치보다 낫다. 왜냐하면 지금 평택에 보니까 여론조사가 너무 쏟아져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반응하시는 분들은 적극투표층이시란 말이죠. 뭐 적극투표층이 뭐 물론 투표장에 가기도 하지만 뭐 가능하면 투표하겠다라는 분들은 사실은 잘 안 잡혀요.
0: 네.
1: 근데 그분들을 만났을 때는 피부미터와 악수미터가 중요한데 생각보다 아우 평택 지금 해결할 문제 너무 많아. 아무래도 큰 인물이 낫지 않겠어? 라는 거는 좀 저변에 깔려 있다라는 건 저는 느꼈습니다.
0: 네. 그 조국 후보의 뭐 여러 가지 뭐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인정이 되는데 조직이 있느냐, 조국혁신당이. 그 지역을 처음 갔기 때문에 조직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1: 그럴 수 있죠.
0: 조국 후보의 네임밸류, 뭐 이미지만 갖고는 힘들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조직이 있어요?
1: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특히 네. 그 지적이 네.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들도 처음부터 그 부분을 네. 신경을 썼고요. 그런데 이제 망회소득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결심하신 분들이 계세요.
0: 오.
1: 말을 하자면 엊그제도 민주당에서 평민당 시절부터 예. 뭐 그 농민회하고 하면서 뭐 수세 거부 투쟁을 했다 이런 이제 60대 70대의 어르신들이 도저히 민주당 정신과 가치와 맞지 않다 소위 김용남
0: 네.
1: 하면서 넘어오신 분들이 계시고요.
0: 네.
1: 시의원 또 도의원 하셨던 분이거나 현재 시의원이나 도의원이신 분들도 꽤 많이
0: 네.
1: 예를 들면 서현옥 평택시장 예비후보였다가 이제 컷오프 됐던 네. 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민주당 조직들도 상당한 정도 넘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게 되게 재밌는데요.
0: 네.
1: 귓속말을 하세요. 오셔서.
0: 아,
1: 저 10년 권리당원인데요. 네. 사실은 이번에는 네, 조국입니다.
0: 그런 얘기 들으시면 상당히 좀 힘이 나시겠어요.
1: 아무래도 와 그렇구나. 그래서 악수미터 피부미터 말씀을 드리는 네. 거죠. 그런 분들은 투표 여론조사에 안 잡힙니다.
0: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응원 이호철 전 민정수석인가요? 그런 분들의 예, 예, 문재인 예, 예. 정권 시절에 활동했던 분들 노무현 정권 시절에 활동했던 분들의 응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선거에 도움이 됩니까?
1: 그 우선 뭐 마음에 큰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뭐 다른 문제인데 소위 이 선거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기준이 뭔가에 대해서는 하나의 기준이 있다고 봐요.
0: 뭐예요?
1: 뭐 평택 선거에서 첫 번째는 평택의 난제를 풀 수 있는 인물이 누군가를 아마 하나 보실 거고요. 예를 들면 KTX 경기 남부역 같은 경우는 그 원래 캠프 험프리스 미군 기지 갈 때 국가가 약속한 거거든요.
0: 네.
1: 평택 시민들한테.
0: 네.
1: 근데 그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러면 이 문제 누가 풀 거냐라고 봤을 때
0: 집권 여당 후보가 더 잘 풀 수 있다.
1: 아니 그게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 170명이 넘는데.
0: 네.
1: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경험 어디를 눌러야 이게 일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경험은 사실은 김영남 후보는 국회의원 2년 재보궐선거. 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까지 네. 쭉 다 해왔던 인맥과 인프라 네트워크가 있는 거고요.
0: 네.
1: 국회의원 12명이 또 같이 뛰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소위 민주당 DNA 내지는 민주진보진영의 DNA가 뭐냐. 어떤 가치를 중심에 둬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보증을 서주시는 거죠.
0: 그런 가치 측면에서 네. 김영남

0: 후보의 여러 가지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뭐 검증이냐, 네거티브냐 이런 등등의 이제 문제제기가 있는데 저는 검증과 네거티브 사실 백지장 한장 차이일 수 있어요.
0: 네.
1: 내로남불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그런데 기준은 있습니다.
0: 네.
1: 첫 번째 사실에 근거한 질문이냐.
0: 사실, 예. 네.
1: 두 번째는 그 자질과 관련된 일이냐, 업무 능력이나 자질과 관련된 일이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본인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었던 문제냐. 뭐 노무현 대통령 보고 왜 장인이 빨치산이냐 이렇게 물으면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런 거는 이제 네가티브죠. 그다음에 사실이냐 아니냐하고 관련된 건데 지금 대부업체를 그 본인이 대부업체 최대 주주였다라는 점은 분명하잖아요. 만사무사 대부의 지분 100%를 농업법인 1호가 가지고 있고 농업법인 지분의 90%를 김용남 후보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어찌 보면 법률상 문제 없어요라고 얘기하지만 전형적인 차명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방식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건 좀 분명해 보이거든요.
0: 좋습니다. 그럼 대부업체 관련해서 그냥 하나씩 좀
1: 네네.
0: 따져볼게요. 전반적으로 가장 크게 문제되는 지점은 뭐예요? 차명
1: 저는
0: 소유 아니면
1: 뭐
0: 뭐?
1: 여러 가지가 있죠. 차명 소유 의혹도 있는 거고, 그 경영 참여 의혹도 있죠. 뭐 녹취를 통해서 그다음에 아버지하고 재수 씨한테 그 가짜로 등록 서류 등록해서 보내준 것도 있고 돈 보내준 거뭐 나왔잖아요. 아버지한테 돈 보내준 사실 다 나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0: 뭐니?
1: 저는 그것도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의 해명이 사실이라기 보기 어려운. 거짓을 거짓으로 덮다 보면 나오는 흔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 대부업체 그 소위 그 명의상 사장 한재땡 씨
0: 예.
1: 후원회 사무국장 명함 들고 다녔잖아요.
0: 네.
1: 근데 그 사람 후원회 사무국장인지 몰랐다.
0: 아, 그거는 말이 안 되지.
1: 말이 안 되죠. 정치해 보시면 알잖아.
0: 말이 안 되지.
1: 후원회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정치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0: 중요한 자리예요.
1: 거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100만 원 이상 위반 나오면 아웃이란 말이에요,
0: 그럼요.
1: 후보가. 그러니까 그걸 몰랐다 그래요.
0: 측근을 보통 시켜요.
1: 측근이에요. 2014년인가 처음 보궐선거를 해서 국회 들어갔을 때부터 보좌직을 했던 분이고 그분을 그 김용남 후보가 공천 받자마자 평택에 나타나서 그 동네 민주당 시의원들 한재땡 씨 대동해서 만났어요. 가장 중요한 자리잖아요. 민주당 조직을 인수하기 위해서 만난 자리에 대동했던 사람이에요.
0: 그럼 측근
1: 어느
0: 중에
1: 카페에서
0: 측근이네요.
1: 누구랑 몇 시에 만났는지도 저는 알아요. 예.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세상.
0: 흥신소세요? 왜 그런 걸왜
1: 아니,
0: 알아요?
1: 그
0: 예?
1: 카페 우연히 갔어.
0: 아, 갔다가
1: 우연히
0: 봤어요?
1: 갔는데 그 카페에서 한재땡과 김용남 후보를 몇월몇 시에 누구누구
0: 보셨구나, 직접.
1: 시의원들과 만나는 걸 봤다라는 분을 만난 거예요.
0: 아, 네.
1: 선거운동하러 갔다가.
0: 네.
1: 예.
0: 그럼,
1: 오성면에 있는 어자로 시작하는 카페입니다. 제가
0: 네.
1: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이런 해명은 정치를 조금 해본 사람들은 금방 알수 있는 거짓
0: 이
1: 해명이에요.
0: 대부업 의혹과 관련해서 한모 씨가 했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뭐라고 봐야 돼요?
1: 가짜 대표이사 역할을 한 거죠. 등기상 대표이사로 돼 있어요. 한재땡
0: 네.
1: 씨가.
0: 그러면은 차명으로
1: 예.
0: 김용남 후보가 운영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1: 굉장히
0: 증거.
1: 강력한 증거.
0: 근데
1: 그러다 보니까
0: 본인은
1: 한재땡 씨 지금 선거운동 하는 것도 동영상이나 사진에
0: 네.
1: 잡혀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0: 봤어요. 예. 네.
1: 예. 근데 지금은 잠적 중.
0: 아니
1: 안
0: 그런데
1: 계세요.
0: 김용남 후보는 경영에 관여한 적도 없고 급여나 배당수다 수익을 받은 적도 없다. 이와 관련해서 거래 기록이 없는 은행 증명서를 공개하기도
1: 자,
0: 했잖아요.
1: 은행 증명서 한번 잘
0: 네.
1: 보세요. 만사무사 대부와 그 이름이 만사무사 대부입니다. 만사무사는 아프리카에서 돈이 제일 많았다는 황제 이름이에요.
0: 아,
1: 전 세계
0: 그래요?
1: 1위 황제 이름이에요.
0: 네.
1: 만사가 무사하다라는
0: 만수로보다
1: 뜻이
0: 돈이
1: 아니라
0: 더 많은 사람인가?
1: 만수로보다 돈이 제일 많은
0: 많아요?
1: 사람이에요. 만사무사 대부와 김용남 개인의 거래 내역 없음 통장 하나예요.
0: 네.
1: 무슨 대부업체가 통장 하나로 거래합니까?
0: 그럼
1: 첫
0: 뭘 봐야
1: 번째.
0: 돼요, 그럼?
1: 두 번째,
0: 네.
1: 그리고 본인이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그 어떻게 계좌로 이체해줘?
0: 현금.
1: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 그 계좌로 이체하지 말고 800에서 1000 정도는 현찰로
0: 맞아요.
1: 찾으면
0: 네.
1: 아무 문제 없어. 그거 갖다가 나중에 돈 싸두고 있다가 나중에 주면 돼. 현찰 거래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얘기는?
0: 그러면은 아니면은 현금.

0: 거래 내역이 있는지 없는지.
1: 현금 거래 내역은 안 잡히죠. 법
0: 예.
1: 기술을 부리신 건데
0: 예.
1: 800에서 1000은 그왜돈 찾아가느냐고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현금도.
0: 네.
1: 액수가 크면 이 용처가 뭐냐라고 물어보게 돼 있거든요. 한
0: 네.
1: 1000만 원 정도는 근데 용처를 안 물어봐요.
0: 네.
1: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알고 계시고 코치까지 해주셨던 분이다.
0: 네. 김영남 후보 측은요, 차명
1: 예.
0: 대법 의혹은 네거티브 공세고 조국 측이 국민의힘보다 더하다. 2023년 김태우 후보와 다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 아이고.
0: 이런 것에
1: 유희동
0: 대해서는.
1: 후보가 기자회견 직접 하셨잖아요.
0: 네.
1: 조 대표가 기자회견 직접 했어요. 그리고 그 언론사에서 지금 처음으로 단독 보도한 데들이 보니까 TV조선, 뉴스토마토, 프레시안 이런
0: 네.
1: 데서 다 의혹을 제기했지
0: 네.
1: 우리가 먼저 의혹 제기한 적이 없어요.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네거티브 한다고 얘기하시는 거고
0: 네.
1: 그러니까 기자들이 기분이 나쁘니까 구속 기사가 계속 나오지.
0: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상을 유심히 좀 보고 있는데 이제 언론사에서 보도를 하면 김영란 후보 측에서 해명을 하잖아요.
1: 근데 해명이
0: 그러면
1: 이상해.
0: 또 언론사에서 그거를 반박하는 또 녹취나 다른 보도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1: 네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란 후보 측은 불법적인 건 전혀 없었다. 라고 계속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요. 어떤 점이 불법인지
1: 자,
0: 신 의원님이 정리 좀 해주세요.
1: 뭐가 있냐면
0: 네.
1: 만약 대법법 위반, 이게 차명 대법 이거 한게 사실이잖아요.
0: 네.
1: 그럼 일단 대법법 위반이에요. 대법법을
0: 대법법
1: 하도
0: 위반.
1: 차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0: 네.
1: 차명으로 대법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0: 그 차명이라는 거는
1: 예.
0: 그냥 그 사람들의 녹취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1: 증명이 된
0: 거예요?
1: 거죠. 그러니까
0: 아니면은 다른 증거도 있다라고 봐야
1: 녹취를
0: 돼요?
1: 통해서 증명이 된 거고 한재땡이라는 분과 그 김영남 후보와의 관계. 예,
0: 네.
1: 후원회 사무국장까지 했고, 아, 그것도 했어요, 이분. TV 토론할 때 번호 추첨 대리인도 한재땡 씨가
0: 그건
1: 했어요.
0: 진짜 측근이에요.
1: 아, 그건 못해요.
0: 네. 좀
1: 왜냐하면
0: 믿는
1: 잘못해서 번호
0: 사람이에요.
1: 잘못 뽑으면
0: 네.
1: 후보와의 관계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후보와 서로 거의 말을 놓고 지낼 수 있는 정도인 분이 가서 번호 뽑아요. 아시잖아요.
0: 저도 뽑은 적이 있는데 4번 뽑으면은 막 혼나는데
1: 그러니까.
0: 4번 타자입니다라고
1: 뭐
0: 얘기해서
1: 그렇게
0: 뭐
1: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친밀감이 있는
0: 맞아요.
1: 사람이 아니면
0: 네.
1: 그저 TV 토론 번호표 뽑는 거 못합니다. 자,
0: 네.
1: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0: 네.
1: 근데 또그 동생들 돕기 위해서 인수했다.
0: 네.
1: 뭐 계좌로 이체했다가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일종의 돈 세탁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0으로 맞춰요. 여기 보니까 재무제표 제가 입수해서 좀 봤는데 수익을 채무를 왕창 쌓아뒀다가 갑자기 한꺼번에 갚고 수익을 0으로 맞춰요.
0: 네.
1: 이게 반복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칫하면 조세포탈 범죄 수익 은닉이 될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친인척이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월급 받았다. 그러면은 한재땡 씨는 업무상 배임입니다. 네,
0: 네.
1: 회사를 배신하고 돈을 이상한 데 지출한 거니까.
0: 내가 뭐 많이 취업시켜줬어. 그래서 뭐 아버지도 190만 원
1: 예.
0: 뭐
1: 그뭐
0: 이런
1: 돈
0: 얘기.
1: 계좌 내역도 나왔잖아. 예.
0: 네.
1: 그다음에 이걸 계속해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게 이게 제일 저는 문제인데
0: 네.
1: 거짓말로 해명하는 거죠. 당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가 될수 있어요.
0: 네.
1: 그 굉장히 세잖아요. 100만 원 이상
0: 그럼요.
1: 되면
0: 그렇죠.
1: 그냥 그 국회의원 자리가 날아갑니다. 당선이 된다고
0: 김영남
1: 하더라도.
0: 의원도 국회의원도 해봤고
1: 2년 하셨죠.
0: 평론가 생활도 열심히 했고 또 무엇보다 검사도 해보고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위법적인 불법적인 의혹이 있는 일들을 왜 했을까요?
1: 저는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국회로 다시
0: 네.
1: 본인이 정치를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국회로 다시 돌아가서 또는 뭐 관직을 그 청문회 대상 되는 자리를 가겠다라고 하면
0: 네.
1: 우리 장 소장님도 아, 장 진행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관리를 하거든요.
0: 하죠.
1: 하거든요,
0: 그럼요.
1: 관리를.
0: 근데 왜안 했을까요?
1: 그러니까요. 본인이 아, 정치로 돌아가기 어렵나? 여러 번 출마해서 여러 번 떨어지고 나니까 사실은 2014년 재보궐선거 말고는 출마하고 계속 떨어지셨잖아요. 그러면서
0: 네.
1: 아이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깜짝 놀랐어요. 액면으로만 127억이시더라고.
0: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신장식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는 신장식 의원님의 개인적인
1: 예,
0: 의견이고
1: 맞습니다.
0: YTN 라디오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점 청취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요. 이와 관련해 네.
1: 그리고 이와
0: 잠깐만요.
1: 관련해서 김용남 후보는 언제든지 반론하실 수 있으면 있는
0: 예,
1: 거니까요.
0: 인터뷰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제가 아까 KTX 경기 남부역 말씀을 드렸는데
0: 예.
1: 저는 이제 말씀을 하다가 보니까 네. 우리 김재현 후보도 KTX역 경기 남부역 설치를 주장을 하셨고 네. 그리고 우리 주민들 서명을 받아서 청와대에 제출하기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네. 마치 그 제가 다른 방송에서 조국이 먼저 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렇게 알아서 네. 이 부분은 이제 김재현 의원한테 사실관계를 잘못 알아서 그랬다라고 여기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0: 네, 예. 정리 잘해주셨고요. 네. 혁신당의 민주당이 상당히 좀 서운한 것 같습니다. 조승래 총괄선대본부장이 네네. 어제 TV조선과 혁신당이 이례적으로 손을 잡고 민주당 후보를 공격한다 이러면서 불쾌감을 드러냈어요. 이에 대한 혁신당의 입장은 뭡니까?
1: 그 TV조선에 대한 반감을 우리한테 얹히려고 하는 건데 이거 거의 뭐 민증까 이런 수준 아닌가요? 저는 뭐 좀 과하시다.
0: 아니 혹시 뭐 이런 김용남 후보에 대한 제보가 혁신당에 먼저 들어오고 혁신당에서 TV조선으로
1: 그렇진 않아요. 아니 김용남 후보 그 가족들이 우리한테 먼저 제보하겠어요? 네. 아, 맞습니다. 그건 전혀 네. 사실 무근이고요. 네. 또 뭐 조승래 의원은 뭐 그 윤리감찰을 하셔야 되는 사안 아니냐라고 제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남의 당에 왜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하셨더라고요. 박지원 의원이 어제도 외부쇼 나와서 네. 요즘 거의 뭐 문모닝 시절에 문모닝 시절처럼 조모닝을 하시더라고요. 네. 사퇴해라 사퇴해라 사퇴해라. 네. 이래라 저래라는 박지원 의원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것도 너무 세게.
0: 민주당은요 지금 김용남 의원 불법적인 게 뭐 없었다. 뭐 김용남으로 완주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윤리감찰을 왜 안 하시지? 그냥 예의주시하고 있다. 불법으로 판단할 만한 근거는 취약하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죠. 네. 공식 절차를 왜 안 밟으실까? 네. 의문이고요. 네. 공식 절차를 다 밟았거든요. 다. 그 후보 공천하거나
0: 그렇죠.
1: 또는 심지어는 지난 총선 때 세종시 갑 후보로 그 출마했던 분은 이미 후보 등록이 된 이후에도 윤리감찰했어요. 네. 그래서 그 거의 합당한 조치를 취했는데 왜 공식 절차 안 밟으실까 네. 하는 의문이 하나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불법으로 판단할 만한 근거는 취약하다. 네. 워딩은 정확하게 이렇거든요. 네. 취약하다? 불법으로 판단할 정무적 책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수도권이나 영남에 김용남 후보 의혹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곡소리 잘 안 들리시는지 네. 이런 정무적 책임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0: 조국 후보께서는 민주당이 결자 해지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용남 후보가 사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1: 아니 뭐 제가 보니까 김용남 후보는 그 언론 이제 노출을 조금 줄이면서 대면 접촉 엊그제 유세도 안 하시더라고요.
0: 그래요?
1: 네, 유세 일정 나와 있었는데도 유세 주말에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완주할 의지로 보이세요. 예. 네. 근데 뭐 저희들은 뭐 결자 해지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윤리감찰부터 해서 당에서 사실관계부터 좀 정확하게 파악하시라.
0: 사퇴는 공식적으로 요구 안 하세요?
1: 네, 뭐 저는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가 없습니다.
0: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런 식으로 싸우면 민주당과 합당 가능성, 조국 후보 당선 시에 합당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가능성이 좀 낮아지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도 있고 지금 민주당이 전북도 그렇고 상당히 좀 텃밭에서 흔들리는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네, 네. 정청래 대표의 행보나 판단 이런 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1: 뭐 이게 사실은 민주당의 현재 상황이 당장 선거 그 자체보다는 선거가 미칠 8월 전대에서 영향을 두고
0: 그렇죠.
1: 사실은 네. 먼저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거 결과에 대한 아마 아전인수가 서로 간에 제논의 물대기가 선거가 네. 끝나자마자 있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순히 이게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소위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제5기 민주정부의 수립을 위해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어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가치를 중심에 세우고 어떤 분들과 함께할 건지에 대한 중심과 그다음에 함께할 연대의 대상을 좀 정리해 들어가는 선거여야 된다.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중심과 부차가 뭘 중심에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것보다는 그냥 인물에 대한 호불호로 가면서 좀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0: 그런 관점에서 정청래 대표는 아니다?
1: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0: 그런 건 아니에요? 알겠어요.
1: 어느 쪽이든 중심과 부차, 중심과 연대의 대상을 그 잘 구분을 해야죠.
0: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0: 너무나 숨가쁘게 이루어져가지고 참 시간 가는지 몰랐네요. 이상 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셨습니다.
1: 행복하삼, 선택하삼, 조국혁신당,
0: 자유하삼. 네,
1: 감사합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안전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서머네드피아.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바삭해.
1: 맛있는 60개 치킨.
0: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1: 맛있는 60개 치킨.
0: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1: 맛있는 60개 치킨.
0: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2: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어보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것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7: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8: 엄마 회사 같이 갈래?
9: 엄마
10: 민준아
11: 유정아
12: 필요할 때 확장 돌봄.
13: 아,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14: 아빠 늦게 와도 돼.
12: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5: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16: 나도 바쁘니까 끊어.
12: 주말에

0: 아빠도 긴급 돌봄.
1: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0: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2: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3: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4: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5: YTNS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약한 비가 산발적으로 이어지다가 곧 대부분 오후 시간에 그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은 2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회덕분기점에서 상서까지 북천안 부근 밀리고 있고요. 기흥에서 신갈, 금토에서 반포까지 오늘 좀 비가 오는 고속도로 위라 평소보다 좀 더디게 진행됩니다. 외곽 방향으로 나가는 길은 신갈에서 수원, 오산에서 남산 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도 빗길이고요. 서울 쪽으로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더딥니다. 마이텐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우와 우와
4: 예.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번에 2부 신장식 의원과의 대담에서 김영남 의원 관련 의혹을 신장식 의원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련된 의혹은 사실관계가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의 개인적인 주장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영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의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심의 흐름을 꼼꼼히 따져보는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오늘은 6.3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여론조사,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 마지막 시간 1시간으로 꽉꽉 채워 준비했습니다.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거 좀 청취자분들이 조회수가 아주 높아요. 이거.
1: 네.
0: 이거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1: 열심히 하겠습니다.
0: 네, 장영철 한국사회여론연구소.

0: 부소장님 어서 오세요.
1: 예, 반갑습니다.
0: 또 이 편들면 안 돼요 오늘.
1: 그렇죠.
0: 네? 예. 예. 공정 객관적으로 하셔야 돼요. 지금처럼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라고요. 한국일보 김정현 기자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여러 가지 정보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네.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하고 오늘 소개하는 모든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들어가기 전에 수치로만 언급하기 약속하셔야 돼요. 뭐 1위, 우위 이거 안 돼요. 접전,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오차범위의 접전이면 접전이죠, 그렇죠?
1: 그렇죠.
0: 네, 1위라고 네. 단정하기는 어렵고. 알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아, 이게 선거 때가 되니까 저희들 눈치 봐야 될 곳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괴롭습니다. 이해하죠, 윤희웅 대표님?
3: 공정한 방송이시니까 네. 예, 그렇게 편향된 표현들을 안 쓰시는 것으로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0: 그렇게 또 제가 공정하지 않아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제가 두드러 패니까. 서울시장과 관련해서 우리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정원호 민주당 후보 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민심의 흐름부터 좀 살펴볼까요? 그동안의 여론조사 추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윤희웅 대표님.
3: 예, 조사 결과가 처음에 이제 선거 캠페인 이제 시작되고 할 때는 뭐 두 자릿수 훨씬 이상 격차가 네. 이제 많이 났던 상황에서 점차 좀 격차가 좁혀지는 양상들 많은 조사들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나온 이제 조사 결과를 좀 말씀드리게 되면
0: 네.
3: KBS 의뢰로 한국 리서치가 조사를 했고요. 21일부터 25일까지 조사 네. 기간이 좀 긴데요. 무선 전화 면접 조사를 했습니다. 사람 면접원 조사 방식인데요. 이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42,
0: 네.
3: 국민의힘 오세훈 36. 그래서 6%포인트 이제 격차가 났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 뭐 접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격차가 이제 수치상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추세상 초반에 비해서는 좁혀진 그런 흐름이고 이것은 이제 사람 면접원 조사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조사 방식은 많이 아시지만 자동응답 전화 방식의 조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런 조사들에서는 뭐 격차가 매우 좁혀진 조사 결과들도 있는데요.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된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 정원호 43, 국민의힘 오세훈 42.6. 여기서는 0.4%포인트 격차의 이제 ARS 조사 결과인데
0: 네.
3: 이런 이제 두 가지의 흐름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에는. 그럼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 이제 항상 물으시긴 하는데 사람 면접원이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기를 중도층, 중간층들도 조사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전체적인 서울의 공기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여론에서는 좁혀지긴 했습니다만은 민주당 정원호 후보의 우세한 흐름들이 좀 언제 이전에부터 보여온 흐름들이 있죠. 지금은 이제 오차 범위 내에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근데 자동응답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사람이 부탁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관심이 덜한 분들은 참여를 안 하는 특성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양쪽 진영, 진보와 보수의 양쪽 진영의 고정 지지층들이 일정 수준 이상은 참여한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3: 그런 경우에는 격차가 아무래도 그 여야 후보 간의 격차가 좁을 수밖에 없잖아요.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ARS 조사에서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팽팽한 흐름들 조사 결과들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0: 그럼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전화 면접 조사랑 ARS 조사랑 선거
3: 게임이에요?
0: 결과에
3: 네.
0: 어느 게 좀 더 근접해요?
3: 거기에 또 정답이 준비돼 있어요.
0: 뭡니까?
3: 네. 그러면 이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것 같은 덜할 것 같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관심도 떨어지는 중도층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아지게 되면 사람 면접원 조사 방식의 결과와 유사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이제 투표율이 낮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동응답 방식 중도층들이 참여가 덜하다는 것이니까 자동응답 방식의 조사 결과와 유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면
0: 네.
3: 또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어느 게 높은 거고 어느 게 낮은 거냐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과거 지방선거의 투표율을 고려해서 2018년 투표율 같은 경우는 60%가 살짝 넘었거든요. 그다음에 2022년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50%대 이제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60에 가까워지게 되면 지방선거 치고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50에 가까워지면 이제 낮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보시면 뭐 한 50% 중반대 수준으로 나오지 않겠냐라고 보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 이제 대체적인 관측이긴 한데 뭐 투표율은 사실은 하늘의 영역이긴 하거든요.
0: 알겠습니다.
3: 단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데 그렇게 이제
0: 모르겠다는 얘기를 왜 이렇게 오랫동안
3: 아니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사전 투표가 있어서 현저하게 낮아지진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김정인 기자님.
2: 네.
0: 이게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진 조사도 있고
2: 네.
0: 거의 뭐 0.1% 차이로 좁혀진
2: 네.
0: 그런 여론조사도 있어요.
2: 네.
0: 각 후보들은 이런 네.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2: 1위 1비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죠. 모든
0: 하는데 1위 1비 하죠.
2: 다 1위 1비 하죠.
0: 해요,
2: 어쩔 수가
0: 진짜.
2: 없죠.
0: 그럼요.
2: 그날 이제 여론조사 안 좋게 나오면 기분 나쁜 거고.
0: 네, 엄청
2: 그러면 이제 여론조사 1위 1비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0: 네.
2: 만약에 여론조사가 잘 나왔다 하면 이제 후보들이 각자 SNS나 이런 데 올리잖아요.
0: 네.
2: 그거 올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1위 1비 하지 않겠다. 숫자에 불과합니다.
0: 네.
2: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분 좋다는 얘기죠.
0: 네. 네. 정원 후보 측은 좀 어때요? 분위기가?
2: 정원 후보 측
0: 최근에.
2: 또 최근에는 네. 그간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원 후보의 캠페인을 두고 워낙 이제 수세적으로 약간 몰리는 듯한 그런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원 후보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이거에 대한 그 여권 안팎의 지적들이 있으면서
0: 네.
2: 정원 후보 캠프도 이제 적극적으로 뭔가 대응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는.
0: 네.
2: 그래서 이제 철근 누락 의혹 네. 같은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이제 그 공세를 퍼붓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0: 당에서 좀 전략적으로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하는 상황입니까? 지금?
2: 그렇죠. 당에서 저는 이거보다 네. 더 지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0: 아, 그 정도예요?
2: 왜냐하면 지금 철근 누락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행안위를 한 두 번 이상 열지 않았습니까?
0: 네.
2: 국토위도 열었죠. 그리고
0: 한 10여일 동안 거의 뭐 매일 열다시피 네. 했어요.
2: 이재명
0: 사실은.
2: 대통령도 언급을 했고
0: 네.
2: 한데 뭐 여기서 더 어떻게 여권이 선거 개입 의혹을 받지 않으면서 개입할 수 있는가. 이 정도가 최선일 것 같을 텐데요.
0: 네. 네. 장현철 부사장님.
4: 네.
0: 서울의 흐름 어떻습니까?
4: 그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ARS 경우에는 양쪽 지지자들이 좀 더 많이 의견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ARS에서 좁혀지고 있느냐.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숨죽이고 있던 보수층에서 대답을 이제부터 하기 시작했다.
0: 네.
4: 그게 가능성의 영역이기도 하고 절박성의 영역이기도 하고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후보로 후보가 확정되면서부터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나니까 보수층이 조금 안심하고 자기 의사들을 표출하는 게 좀 이게 올라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ARS에서 좁혀지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적극적 투표층 쪽에 있어서 조금 더 갭이 벌어지는 그 상황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계속해서 잽을 날리고 있지만은 한 방이 사실은 없는 상황이었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랑비에 옷 젖는 형식으로 정원 후보가 약간 빠지기는 했지만 가랑비 때문에 집이 무너지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이야기했던 그 철근 누락이나 이런 좀 대 대형 이슈가 터지면서 반전의 계기, 그러니까 흐름에 있어서의 반전의 계기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설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판세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고 이런 공표가 이제 금지가 된다 하더라도 그 직전까지의 흐름을 가지고 이제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은 저는 오히려 애초에 완전 지방선거 초기에 생각했던 것처럼 박빙이나 엄청나게 좀 불안한 요소들로 봤었는데 저는 그 정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4: 지금은
0: 김정인 기자님,
2: 네.
0: 장동혁 대표가
2: 네.
0: 어제 드디어 뭐 오세훈 시장하고 같이 하진 않았지만 서울의
2: 네.
0: 몇몇 구청장 후보들 지원 유세 갔어요.
2: 네.
0: 이게 표심에 좀 영향을 줄까요? 어떨까?
2: 주지 않을까요?
0: 줄까요?
2: 네. 왜냐하면은 그 주지 않는다면 여태까지 안 가지 않았겠죠.
0: 네.
2: 그러니까 여태까지 가지 않았던 것은 7이라고 봤기 때문에.
0: 근데 굳이 왜 또 갔을까요? 이렇게.
2: 근데 제1야당 당 대표가.
0: 네.
2: 서울을 한 번도 지방선거 때 안 가면
0: 네.
2: 선거 끝나고 나서도 체면이 이게 말이 아니죠. 그렇기
0: 지금
2: 때문에.
0: 체면이 있어요?
2: 그래도 가야죠. 형식적으로나마 가긴 가야죠.
4: 객관적이네요.
0: 네. 아니, 여쭤본 거잖아요. 네.
2: 가긴 체면이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대표인데 네. 명색이.
3: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세훈 후보 측에서 정원 후보에 대한 공세 국면으로 선거 캠페인이 쭉 왔어요.
0: 네.
3: 근데 이제 지난주 이제 삼성역 GTX 이제 부실 시공권 때문에 그 공수가 제가 봤을 때 거의 처음으로 바뀐 것 같아요.
0: 맞아요.
3: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내일 모레가 TV 토론이잖아요. 네. 사실은 뭐 우리 6월 3일 얘기하지만 이제 29일부터 이제 투표는 시작하는 것이긴 할 텐데 어쨌든 이 남은 기간 사이에서 이제 오세훈 시장 측 후보 측 입장에서는 다시 좀 부동산 이슈를 재쟁점화하고 전선이 이제 거기서 형성돼서 선거를 치르게 할 것이냐 또 정원 후보 측에서는 부동산 이슈 최대 쟁점화하는 것을 차단하고 이런 시민 안전 같은 전선에서 선거 치르게 하느냐 이 싸움이 이제 남은 며칠 동안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것으로 이제 어쨌든 유불리가 갈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0: 알겠습니다. 서울은 여기서 끝마쳐 보고요. 대구 광역시장으로 가볼까요? 장영철 부서장님, 예. 대구시장 흐름 한번 좀 짚어주세요.
4: 네, 예, 저희 조사 기관에서 조사했던 것 때문에 어제 사실은 화제가 됐었는데 네. KSY에서 10에서 의뢰로 5월 24일에서 25일 양일간 대구광역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활용해서 ARS로 조사를 했습니다. 네.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응답률이 6.7%에 이르렀는데 김부겸 후보가 41.1%. 추경호 후보가 50.1% 9%포인트 오차 범위 최초로 나와서
0: 추경호 후보가 오차범위 밖으로 이긴 게 최초입니다. 예. 조사된 거죠.
4: 저희 회사가 얼마나 객관적인지를 여실히 증명한
0: 그럼요.
4: 예, 조사 결과인데
0: 권위가 있어요. 예.
4: 적극 투표층에서도 42.7 그다음에 51.2 되게 그래요? 벌어집니다. 그리고 당선 가능성 이 부분이 저번에 그 윤희웅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후행지수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안 둘 수는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거지 않습니까? 식당 갔을 때 옆에서 누가 될 것 같더라 이런 이야기한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선 가능성 이 부분이 기세를 보여주는 되게 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수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부겸 후보가 39.8, 추경 후보가 54.1. 14%포인트까지 이렇게 좀 벌어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0: 김부겸 후보 측에서 항의 안 받으셨어요?
4: 항의라기보다 아주 점잖게 네. 왜 이렇게 나왔다고 하지. 보느냐 해석을 바라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보시면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5.5 네. 국민의힘이 50.0입니다. 이게 더블 스코어로 나왔습니다. 이전하고 좀 다릅니다. 그리고 국정수행 긍정평가 부정평가가 긍정이 46.0 부정이 47.9
0: 비슷해졌네요.
4: 대구도 지금까지는 거의 앞서 나왔는데 엎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국정수행평가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가 크게 타격을 받을 만한 일이 최근에 있었냐 별로 없었거든요. 게다가 네. 오늘 그 노조 투표 결과로 나오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파부분이 어찌됐든 노사 합의를 해서 노조의 투표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경제적 이슈에 대해 가지고 위기 관리 능력을 지금 실제로 보여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건 다른 정치적 영향력도 있지만 오히려 부정평가가 객관적으로 늘었다라기보다는 부정평가층 야권 지지층이 보수층이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대답을 했다라는 걸 오히려 보는 게 저는 더 정확할 것 같고 그런데 그래서 이야기 드릴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수 쪽이 과표집되어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볼 게 아니고 보수 쪽에서 혹은 진보 쪽에서 적극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지형의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되게 큰 위협 요인 경고가 울린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0: 김부겸 후보에게 노란색.
4: 그렇죠. 노란색보다는 좀 더 갔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KBS 조사 대구에서도 조사를 해서 발표가 됐는데 네. 이건 전화 면접입니다.
0: 소개해 주세요.
4: KBS에서 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를 했고요. 대구 지역 만 18세 이상 유권자 800명 대상으로 진행했고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에서 김부겸 후보는 여기에서는 42%, 추경호 후보는 38%가 나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화 면접입니다. 전화 면접을 하게 되면 사람이 물어보니까 응답이나 지지 후보 없음으로 조금 대답하기 좀 겸연쩍은 사람들은 빠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윤희웅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바닥에 여론을 일정 정도 보여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극적 지지층에 있어서는 보수 쪽에서 지금 되게 결집하고 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 완전히 상황이 엎어진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뭐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김정인 기자님 우리 장영철 네. 부서장님의 저런 분석에 대해서 이렇게 네. 내가 기자로서 어떻게 기사를 쓴다 그러면 어떻게 네. 하시겠어요?
2: 뭐 저는 항상 부소장님을 믿기 때문에 훌륭한 분석이다 생각했습니다.
0: 김부겸 후보 캠프는 좀 난리가 났겠네요. 이렇게
2: 아니 또 난리까지는 아니고 난리는 이제는 뭐 그냥 진인사 대처명 아닌가 싶어요.
0: 아 그래요? 네.
2: 왜냐하면은 지금 보면은 어제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김부겸 후보를 지지한다고 이렇게 뛰쳐나온 분들이 3천 명인데 여태까지 역 합치면요. 근데 오늘 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벤트가 있대요. 근데 그거

0: 생각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 이런 걸 생각하면은 또 얼마 전에 대구도 가지 않았습니까? 근처에 있는 안동에서 이제 한일 정상회담도 열었고
1: 네.
0: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역대 가장 좋은 환경에 역대 가장 민주당에서 낼수 있는 좋은 후보가 나간 거란 말이죠.
1: 네.
0: 근데 안 된다라고 하면 사실 여기서 뭘더 어떻게 민주당이 할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부겸 후보 입장에서는 뭐 최선을 다했는데 뭐 결과가 그렇게 된다면 뭐 어쩌겠습니까? 어쨌거나 막판까지
2: 뭐 최선으로 들려요.
0: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죠.
1: 네, 윤희웅 대표님,
3: 네.
1: 이 흐름 좀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면 추경 후보가 흐름을 탔다,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나 분석을 해보아도 무리가 아니에요?
3: 뭐 가능성 이제 높아진 흐름이라고 상황 변화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어쨌든 이제 이 지역에서 아마도 이제 우리 가문에서 가문이 뭐 상대 쪽에 뭐를 다 내주게 된 상황에서 우리 가문을 지켜야 한다. 이제 이런 심리가 이제 좀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의 일정 부분 분열이 있고요, 이 지역에. 그래서 이제 보수층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의 지지 강도가 낮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김부겸 후보를 상당 부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이 정도 나온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분들 중에서 또 보수층에서 대구의 보수층 중에서도 김부겸 후보를 지지하는 흐름들이 상당히 강하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수의 균열이 있고 한편으로 보수의 재결집도 지금 강하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단순히 이제 이 어떤 인물에 대한 평가 이걸 떠나가지고 이제 우리 정서를 오랫동안 공유해 왔던 이제 나와 정체성이 동일한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전국적으로 지금 참패하게 된 상황에서 우리가 지키는 것을 보호해야 된다는 심리가 일정 부분 이제
1: 결국엔
3: 민감도 있는 분들한테는 작동하고 있는 것이어서 특히 그것이 이제 ARS 조사에서는 잘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성향이 강한 분들의 이제 응답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거기서는 이렇게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근에 좀더 높게 나가는 추경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현상들이 있는 것이고 반면에 강도가 낮거나 중도층이 있는 그 사람 면접원 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 이제 김부겸 후보가 버티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어서 여기서는 정말로 이제 한 투표율이 이제 한60% 넘어가면 김부겸 후보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게 투표율이 뭐50% 중반 밑으로 나온다 이럴 경우에는 국민의힘 추경 후보의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도 이제 김부겸 후보 측은 앞으로 오늘부터 투표율 재고 캠페인이 전면적으로 아무튼 메인에 서지 않을까라고 한번 예측해 볼수 있겠습니다.
0: 제가 어제 캠프 취재했는데요.
3: 예.
0: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부분 정확히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화 면접 조사에서 야 드디어 드러나는 샤이 김부겸들이 얼마나 이제 투표장에 많이 나오냐가 결국 관건이 될 것이고 그거는 투표율로서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더라고요. 투표율이 60%까지는 얘기는 안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땐 적어도 50은 넘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3: 50은
0: 나고 있습니다.
3: 넘겠죠. 근데 이제 대구가 투표율이 그렇게 높은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1: 김정인 기자님,
0: 네.
1: 박근혜 전 대통령이
0: 네.
1: 등판했잖아요. 추경호 후보랑 칠성시장 방문했어요.
0: 네.
1: 역시 사람들은 많이 모이고
0: 네.
1: 호응도는 좋았던 것 같은데
0: 네.
1: 김부겸 후보 측에서는 이러한 상황 어떻게 판단해요? 야, 큰일 났다. 와, 박근혜까지 나왔다. 이래요? 아니면 뭐별 효과 있겠어?
0: 그 기자들이 물어봤었나 봐요.
1: 네.
0: 그 박근혜 대통령 왔을 때 김부겸도 만나자고 했는데 김부겸은 안 만나냐라고 했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대답은 안 하고
1: 안 했어요.
0: 그냥 웃기만 하고
1: 맞아요.
0: 그냥 했다고 하더라고요.
1: 안 만난다는 얘기죠.
0: 네, 근데 조금 약간 좀 섭섭함이랄까 뭐 그런 감정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 김부겸 후보 측에서?
0: 그러니까 대구의 어른인데
1: 네.
0: 그리고 일단 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좋은 모양새로 물러난 건 아니었잖아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큰 어른이 특정 진영의 편에 서서 다시 나타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라는 문제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 효과가 있어요?
2: 투표율이 관건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부겸 후보 입장에서는 김부겸 후보를 지지하는 근데 지금 다소 위축되어서 자기 의사를 이야기하지 않는 층들이 투표에 참여해야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가능성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론공표 이제 조사 금지 기간 전에 위협 이 경고등이 울렸다라는 것 자체가 그분들이 결집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게 하나가 있고 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판이 또 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되게 합리적인 보수들이 보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판이 이게 어떻게 비칠까? 장동혁 대표가 내려왔을 때의 느낌들과 유사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꼭 뭐 그 아스팔트 보수라기보다는 가장 보수의 비합리적이었던 보수를 상징하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그분들을 주춤하게 만들고 오히려 상대 쪽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나와 그럼 우리가 막아야지. 탄핵까지 됐던 대통령이 어떻게 정치에 저렇게 전면에 나설 수 있지?
1: 역결집.
2: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소들이 김부겸 후보 쪽에는 저는 되게 유리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부겸 후보 쪽 저도 캠프 쪽에 이야기하면서 정책 발표 계속 하고 있냐? 계속 하고 있대요. 그래서 아무리 정치적인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김부겸 후보는 이번에 정책 대구 발전 이 부분을 메시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소구하는 방식이 가장 유리할 거다라고 조언을 드렸는데 그런 방식으로 가면 또 남은 일주일 기간 동안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1: 저희는 분석뿐만이 아니라 예측까지 해보겠습니다. 장부수장님 예. 누가 됩니까? 대구시장 누가 유력합니까?
2: 객관적으로 해야 되죠.
1: 객관적으로.
2: 김부겸 후보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알았어요. 유진 대표님.
4: 지금 저는 뭐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김정인 기자님.
0: 반반 되나요?
1: 아 뭐야.
0: 반반 되면 다시 해주세요. 저도 김부겸으로 가겠습니다.
1: 김부겸 후보? 네. 아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오는데도 그래요?
0: 네.
1: 왜요?
0: 아니 민주당에서 생각해보면
1: 민주당 출입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0: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역대 최고로 좋은 환경에 최고로 좋은 후보를 냈는데 네. 이게 안 되면 저는 사실 뭐 약간 의지가 담긴 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그런 모습도 봤으면 좋겠다. 한국 정치사에서. 네.
1: 많은 분들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부산광역시장 한번 가볼까요? 전재수, 박영준. 윤희웅 대표님 부산시장 예. 흐름 좀 짚어주세요.
5: 마찬가지로 21일부터 25일까지 KBS가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조사를 했는데요. 부산 시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46, 국민의힘 박형준 34, 12%포인트 격차가 났어요. 사람 면접원 조사이거든요. 네. 이것이. 네. 이런 흐름이 있고 또 동일하게 아까 말씀드린 자동응답 방식 조사 같은 경우는 격차가 매우 좁습니다. 지금 이제 23일, 24일 양일간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뉴스핌의 이제 의뢰를 받아서 부산 시민 805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44.8, 네. 국민의힘 박형준 42.8, 2% 포인트 격차인 네. 것이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차이가 10% 포인트 조사 방식에 따라서 네. 나고 있어서 이제 혼란을 뭐 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응답 방식에서 이제 어쨌든 보수층들이 일정 수준 응답을 하시는 것이니까 거기에 결집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흐름이 이제 박형준 후보의 지지층의 결집 현상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보수층에서는 상당 부분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중도층으로의 확장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것을 전화 면접 조사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제 그 상황이라고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장현철 부서장님, 예. 그 박형준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이기는 경우가 아주 조금 상대적으로 많이 적은 것 같아요.
2: 네, 예, 맞습니다.
1: 그러면 전재수 후보가 계속 유리한 흐름은 처음부터 유지하고 있다?
2: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 다른 조사 하나만 제가 좀 내용을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부산일보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5월 23, 24일 조사한 내용입니다. 부산 지역 1,002명을 대상으로 했고 응답률은 7.6%였고요. 여기서 그 전재수 후보가 47.4, 박형준 후보가 41.5. 근데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54.0 대 41.5, 12.5%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더 벌어지는 상황이고 여기서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55.6 대 부정평가 37.9. 네.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39.7 에 국민의힘이 40.0. 거의 네. 비슷하죠. 네. 아까 대구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밑에 판에 있어서 전재수 후보 지지하는 층들이 여전히 적극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그런데 네. 이 조사에서 저는 되게 재밌는 문항이 하나가 있었는데
5: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위 응답 후보의 소속 정당이 4년 전 투표했던 후보의 정당과 같습니까? 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응답자가 저번에 찍었던 당 후보를 이번에도 지지하고 있느냐를 물었던 건데 그렇다가 70%, 70%는 그대로 간 겁니다. 아니다가 23.6%, 오. 바뀐 사람이 23.6%입니다. 그런데 전재수 후보 쪽에서 보니까 갔다가 68.6, 다르다가 26.4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난번에 민주당의 변성한 후보가 아닌 예를 들어서 뭐 박형준 후보였을 수도 있고 또 그 외 당일 수 있는데 그쪽에서 옮겨온 사람이 26.4% 정도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박형준 후보의 경우에 있어서는 갔다가 75.5고 다르다가 16.9입니다. 이 한 10% 정도 이게 큰 차이냐 아니냐 하지만 이게 접전 양상에 있어서 흐름을 보는 데 있어서는 아 역시 전재수 후보가 저쪽에 그 이전에 국민의힘 쪽 계열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에게 소구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걸 당겨오는 힘들이 있구나. 게다가 지금 현재 지지율을 그대로 유지할 거냐 지지 후보를 유지할 거냐에도 10% 정도 전재수 후보 쪽의 지지자들의 충성도가 높아요. 그렇다면 넘어오신 분들 중에 유지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판을 봤을 때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초기부터 대단히 유리한 조건, 인물 경쟁력도 있었고 실제 뭐 해수부 이전이나 이런 눈에 띄는 가시적인 성과들이 너무 큰 게 있어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김재영 기자님, 네. 여기가 이제 북구갑 선거랑 좀 연동해서 네.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네. 전재수 후보의 득표율이 높아지고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하정우 후보의 득표율이나 당선 가능성도 좀 같이 높아진다고 봐야 될까요?
0: 아주 일치하진 않는데요. 네. 그렇다고 또 뭐 디커플링까지 되냐 뭐 그런 거 같지
1: 아니겠죠.
0: 않아요.
1: 네, 같은 그래서 진영 후보니까.
0: 부산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전재수는 솔직히 걱정 그렇게 크게 안 하는데 네. 하정우는 좀 걱정이 되는데 라는 얘기들은 좀 나와요. 요새 들어서.
1: 전재수 후보가 지속적으로 여론조사에서 앞서가고 있어서 네. 이 유리한 국면이 계속 유지될 거다? 그렇게 판단.
0: 여론조사까지는 믿지 않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여론조사에서 이기고 선거에서 진 경험이 워낙 많아서 네. 네. 그래서 부산에서는 사실 여론조사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면에 깔린 그 분위기를 봤을 때 전재수에 대해서는 아주 큰 걱정은 하고 있지 않는 분위기고 네. 하정우에 대해서는 말은 그렇게 세게 못하겠지만 내면에서 약간 좀 불안함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을 보면은 지금 하정우가 AI 수석이긴 하지만 이번에 첫 도전이잖아요. 네. 근데 전재수 같은 경우에는 첫 도전한 게 2006년입니다.
1: 네, 20년 전.
0: 그래서 10년을 바닥을 갈고 닦아가지고 된 거잖아요. 하정우를 보면은 물론 06 시즌 전재수보다는 출중할 수도 있고 여건도 좋을 수 있으나 10년이라는 기간을 좀 더 단축할 수는 있겠죠. 하정우는. 근데 다만 아주 어려운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1: 알겠습니다. 부산 북구갑은요. 광고 듣고 와가지고 부산 북구갑 평택을 한번 낱낱이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광고 듣고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6: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7: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6: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7: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8: 평동 나비엔.
9: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워,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ies.
10: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 싶은
11: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12: 기대세요.
10: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 싶은 저축은행
13: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4: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0: 저축은행
15: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6: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12: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

0: 쿨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9: 네 유튜브 댓글로 한숙 선샤인님이 한동훈 딸랑이 장성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누구한테 딸랑이 안 해요. 제가 그렇게 안 살아왔으니까 저 너무 그렇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 예측 안 하고 갔네요. 네. 부산시장 누가 이깁니까?
10: 아, 부산시장은 전 전재수 후보가
9: 전재수.
10: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재수.
9: 전재수. 윤희용 대표님. 네,
11: 비슷한 뭐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 전재수.
12: 명확히 물어보지 마세요.
9: 왜요?
12: 아, 예, 지금 다 반반이라고 할 거예요. 저는.
9: 알았어요.
13: 명명하게 답했는데.
9: 부산 북구갑으로 가볼게요. 장영철 부소장님. 예. 부산 북구갑 여론 흐름도 좀 설명해 주세요.
14: 앞서 했던 동일한 그 언론사인데 부산일보에서 에이스 리서치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부산시 북구갑 선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2명에게 물었고요. 조사기간 5월 23일부터 24일까지입니다. 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 번호로 ARS로 조사를 했고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은 10.9%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정우 후보 34.0, 박민식 후보 23.3, 한동훈 후보 38.2. 근데 이 조사에서 저는 약간 그래서 튀나 싶어서 몇 번 봤는데 네. 적극 투표층에서 하정우 후보가 40.9, 오. 박민식 후보가 24.1, 한동훈 후보가 33.3입니다. 그러니까 오. 적극 투표층에서 한동훈 후보만 사실은 조금 빠집니다.
9: 그러네요.
14: 그리고 이게 한편으로 뭐 굳이 해석을 하자면 역시 정당 조직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지지층과 개별 그러니까 인물 중심의 지지층이 가지는 좀 한계 혹은 차이인가? 그리고 그러니까 북구 지금 그쪽에는 한동훈 후보 팬덤이 꽉 덮고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예전 총선 때 한동훈 후보 후원회장이었던 정영근 후보가 출마했을 때 상대방 후보가 누구였냐면 이철 후보였었습니다.
9: 네.
14: 그러니까 사형수대 고문정부 네. 이런 대립구도
9: 맞아요.
14: 전국에서 노사모 부터 시작해서 다 내려왔었어요. 네. 골목골목에 저도 그때 가서 응원을 했기 때문에 난리였습니다. 전국에서 다 지지를 해가지고. 보이질 않았어요. 상대 후보가. 정영근 후보는 단 한 번도 마이크도 안 잡았어요. 그런데 20% 차로 졌어요. 네. 그 사이에 밑을 다 헤집고 다녔고 그러니까 전국에서 온 이 층들이 외연적인 분위기들을 살리는 데는 무조건 좋고 캠프 분위기의 기세를 살리는 데는 좋지만 실제 표를 찍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 지역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직적인 기반이나 정당 조직의 기반이 간단치 않다. 보시면 알겠지만 박민식 후보가 확장성이 없어서 그렇지 20% 밑으로 떨어지거나 이렇지 않아요. 그리고 적극적 지지층에서는 좀 더 높이 올라오고 하정우 후보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한계들이 있지만 민주당이라는 정당 조직이 갖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적극 투표층이 어느 정도 뒤를 받쳐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0: 한동훈 후보가 수치가 분명히 상승세에 있고 하정우 박민식 후보가 좀 갇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럼 아직도 좀 한동훈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도 몇 개 좀 발표가 됐더라고요.
0: 예, 예.
1: 그런 걸 보더라도 우리 부소장님께서는 하정우 후보의 승리 가능성을 아직도 높게 좀
0: 이 조사에서 단일 후보 가상 대결,
1: 네.
0: 단일 후보가 됐을 때 가상 대결을 했는데 하정우 후보하고 박민식 후보 하면 35.3대 30.3이었습니다.
1: 네.
0: 적극 투표층에서 하정우 후보 37.8, 박민식 후보 33.2 둘 다 조금씩 올랐어요. 그런데
1: 네.
0: 하정우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를 붙이니까 34.5대 한동훈 후보가 41.7
1: 네.
0: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하정우 후보 39.4, 한동훈 후보 37.7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그리고 하동훈 한동훈 후보하고 박민식 후보 둘 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 반 정도씩을 반 조금 더 넘게 가져가고 있는 판이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님 지금은 이제 공중전도 중요하지만 하나하나 표를 진짜 이제 세어서 챙기는 이렇게 밑에 절망식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병행하지 않으면 선거운동에서 이기고 선거 결과에서 좀 후회하게 되는 뭐 그런 분위기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캠프에서는 그건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캠프는 참고하고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0: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1: 하정우 후보가?
0: 하정우 후보가 될 가능성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공보물에 전제수보를 많이 썼다고 하는데 하정우 후보는 저는 캠페인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이재명 정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부산의 민주당 국회의원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냐.
1: 네.
0: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1: 네.
0: 또 하나는 하정우 무너지면 전제수 위험하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는 당선되고 나서 자기 이름으로 잘하시면 됩니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개인 그게 아니라 가장 유리한 마케팅 포인트인 이재명, 전재수 두 사람을 전면에 내세우는 게 지금 부분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윤희영 대표님 분석해 주세요.
2: 네, 지금 이제 분명히 이제 어떤 구도에 이제 일정 부분 변화가 있는 것은 이제 틀림없죠. 왜냐하면
1: 네.
2: 초반에 비해서 이제 하정우 후보의 지지율은 정체되거나 또는 약간 또 주춤한 상황. 그다음에 이제 보수의 두 명의 후보가 비슷하게 시작을 했어요.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비슷하게 시작을 했는데 한동훈 후보가 이제 승기를 좀 잡은 모습들, 격차가 많이 나는 모습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 캠페인 상황이나 미디어의 주목도나 조사 결과에서도 흐름들이 있는 것이니까 이걸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 이제 장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이제 뭐냐 어떤 눈여겨봐야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 이 지역이 이제 조사가 워낙 많이 실시되다 보니까 인구 유권자가 한 12만 정도 되는데 뭐 언론에 공표된 것만 20건이 넘고 또 더 추가적으로 이제 후보 측이나 정당 측에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제가 이제 쭉 저도 살펴봤는데 5월 초 조사 같은 경우에 초반에 이제 처음에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보게 되면 당시에는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에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높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조사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념 성향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 비율이 당연히 이제 이 부산 지역이니까 보수 비율이 높긴 한데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나오는 조사들을 보게 되면 정당 지지율이 바뀌어서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높게 나와요.
1: 네.
2: 대체적으로. 그다음에 이념 성향층을 비교해 보면 보수층이 많긴 한데 막 두 배 가량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은 이런 것이 이념 성향이나 지지 정당도 바뀔 수 있는 지표들이에요. 기준점은 아니거든요. 이제 부동의. 그렇지만 바뀔 수 있는 거지만 단기간에 이렇게 급변하게 바뀌는 경우는 거의 잘 없거든요. 그런 면을 보게 되면 조사들이 여론조사가 워낙 많이 실시되다 보니까 어떤 쪽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반면 또 어떤 쪽은 그걸 기피하는 흐름들도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믿을 수 없는 조사 결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아까 그러한 구도 변화는 일정 부분 있는 가운데 이제 이런 특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든 것은 이제 조사 결과 단정적으로 볼 수 없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약간 이제 합리적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1: 네. 네. 합리적으로 그러면 여기는 누가 이겨요?
2: 반반이죠. 네.
1: 네. 박민식 후보는 안 되는 거예요?
2: 반만 반인가?
1: 네. 김정희 기자님.
3: 네.
1: 그 좀 부산 북구가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3: 지금 어제 취재를 해봤는데요. 보니까 지금 북갑에 가면요. 파란 옷 안 보이고요. 네. 빨간 옷 안 보이고요. 흰 옷 입은 사람들만 보인대요. 흰 옷 입은 분들이 이제 무소속 한동훈 후보 지원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주말 평일 가릴 것 없이 뭐 전세 버스 뭐 30대를 대절해서 온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딱 버스에서 내린 다음에 막 네다섯 명씩 이제 조를 짜가지고 그 동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붙잡고 이제 한동훈 후보 지지로 호소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제 시장 가서 뭐 5만 원에서 10만 원씩 물건을 사고 네. 하다 보니까 그 영향이 이런 여론조사에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네. 대해서 물어보니까 일단 박민식 후보가 지금 너무 열심히 안 하고 있다.
1: 열심히 안 해?
3: 지금 삭발만 했는데 네. 삭발 아니라 단식까지. 단식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하고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왜 부산에 오지 않느냐.
1: 오늘 갔잖아요. 오늘.
3: 오늘 오나요? 네. 오늘. 그래서 북갑에 반드시 와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1: 얘기로는.
2: 어떻게 그... 기장이 간다는 얘기는 네. 있는데 북갑에.
1: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죠.
2: 네. 전격적으로.
1: 어제 유영하 변호사한테 제가 문자를 넣어서 물어봤는데 네. 아직까지도 일십당하고 있어요.
2: 아 그러니까 가능성이.
1: 북갑에 가냐 안 가냐 물어봤거든요. 근데 안 가면은 안 간다고 할 텐데. 답이 없는 거 보면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유영하 변호사가 한동훈 후보를 그렇게 썩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3: 네, 그렇죠. 특검 때
1: 보시죠. 오늘 뭐 어떻게 될지.
0: 박근혜 했으니까. 대통령의 행보를 이렇게까지 마음속으로 응원한 적은 없는데.
1: 어머나 안 돼. 지금.
2: 객관적이어야 됩니까?
1: 객관적이어야 돼요. 취소하세요.
0: 제가 어디로 갈지를 응원하는지는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1: 아, 오케이. 그러네요.
2: 그 최근 한 2, 3일 그 여의도의 그 초미의 관심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북구갑에 들르느냐 요거였던 것 같긴 한데
1: 박민식 후보 측에서 사활을 걸고 있대요. 북구갑에 네, 이제 맞습니다. 오시도록 하는 거.
3: 그러니까 부산 전역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효과가 대구만큼은 못 있을까? 미치겠지만 보수 결집 효과가 네. 없겠지만 네. 북구갑에 있어서 가게 되는 순간 굉장히 상징성이 있다.
1: 네. 그래서 하정우 캠프는 좀 담담해요, 초조해요, 뭐 어때요? 분위기는 어때요?
3: 캠프도 아주 담담하지도 않고요. 네. 그렇다고 뭐 아주 초조하지도 않은 네. 그런 상태인데.
1: 뭐예요 그러면?
3: 그러니까 답답함은 있을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북갑 선거 보면은 4-4-2 구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민주당 4, 국힘 4, 그리고 스윙이 2인데 그 그간 스윙 2 부분이 20%가 전재수한테 왔으니까 그렇죠? 전재수가 계속 당선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하정우는 기본의 민주당 지지층 4까지는 땡겨왔는데 이 스윙인 2의 마음을 얻는 데 있어서는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뚫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여기 누가 이길 거라고 보십니까?
3: 여기 하정우 조심스럽게.
1: 아 그래요? 네. 오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3: 적극 지지층에 있어서 네. 조직은 결국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1: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지켜보도록 하고요. 경기 평택을 마지막으로 짚어볼까요? 윤희영 대표님 여론조사 네. 흐름 짚어주세요.
2: 네. 이 평택 같은 경우에 여기도 뭐 조사가 워낙 많이 이루어지긴 있는데요. 최근 조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세계일보의 의뢰를 받아서 5월 21일 22일 양일간 평택 을 지역 500명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사람 면접원 조사 방식이었습니다.
1: 네.
2: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30,
1: 네.
2: 조국혁신당 조국 25, 국민의힘 유희동 23, 자유와 혁신 황교안 8, 진보당 김재현 3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 네. ARS 조사도 하나만 좀 소개시켜 예. 주실까요?
2: ARS 조사도 이제 21일, 22일 양일간 실시됐는데요.
1: 네.
2: 이건 이제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1: 네.
2: 500명 대상으로 규모로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28.9, 조국혁신당 조국 24.9, 국민의힘 유희동 20.6, 자유와 혁신 황교안 11.9, 진보당 김재현 4.8 이런 흐름이어서 지금 보시게 되면 자동답 방식의 조사든 전화면접 조사의 방식이든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수치상
1: 네.
2: 수치상 좀 높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 어떤 것들은 대부분 이제 오차 범위 내이기는 합니다. 예, 근데 추세를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국, 그 다음에 유희동 이제 이런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 격차가 뭐 사실은 좁은 상황이어서
1: 네.
2: 어떤 단정적으로 어디로 간다 누가 이제 단정적으로 우세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최근에 이제 김용남 후보 측에 이제 어떤 논란들이 발생하게 네. 된 부분들이.
1: 네.
2: 저는 뭐 일정 부분 영향을 안 줄 수는 없잖아요.
1: 그렇죠.
2: 예, 그러면 이것이 또 진영을 넘어가는 표는 아니거든요.
1: 그렇죠.
2: 그 진영 내에서 이제 본인들 표가 사표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심리 뭐 이런 것 맞물리게 되면서 수혜는 조국 후보가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한 상황인데
1: 오.
2: 다만 이제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가 당 조직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것을 최소화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관건 아닌가 싶습니다.
1: 창영철 부서장님.
0: 김영남 후보의 그 대부업관이 되게 큰 쟁점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디로 작동하냐면 이 건 때문에 저는 초기에 예상했던 두 가지 전제가 좀 무너진 것 같은데 저는 진보 단일화의 키가 황교안 후보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단일화가 진보 단일화 여부를 결정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김영남 후보의 이 건이 가치 중심적인 진보 단일화의 매개가 맞아요. 계기가 되어버릴 수 있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애초에 그 진보당 입장에서는 조국 혁신당과 그 이게 단일화할 메리트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초기에 조국 후보가 진입할 때부터의 감정 싸움도 사실은 좀 있었고, 근데 당연히 김영남 후보하고의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제한된 단일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막혀버렸어요. 게다가 울산광역시의 단일화가 지금 민주당 어쨌든 사유로 이게 삐그덕거리게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조국 후보 입장에서는 김재현 후보와의 단일화를 성사시킨다면 지금 판 자체가 좀 달라지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법 요 부분 관련된 논쟁이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어디로 갈까요? 더 결집해야죠. 그래도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김영남을 지켜야지. 아니면은 야 이건 선을 넘었다. 이거 진보 진영 우리 민주 진영의 가치를 선을 넘어선 거다. 실망이야. 조국 찍을래. 어디로 나타날까요?
0: 근데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게 지금 현재 여론 지형에서는 전 제법 사실 김영남 후보 쪽이 확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역시 정당 지지가 가지고 있는 관성이라는 게 작동을 하는구나 싶었는데 거기에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우 그러니까 시소의 무게를 확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김재현 후보의 선택. 그게 뭐냐면 이 김영남 후보의 문제가 어느 정도 진보 진영에서 문제가 되는 걸로 인식하느냐를 저는 진보당과의 그 이게 단일화 이 부분이 증명해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 그게 잘 안 된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엎어지기는 쉽지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좀
1: 제가 못 본 건지 제가 놓친 건지 아니면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진보당 김재현 후보 측에서 이 대법과 관련해서 김영남 후보를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좀 비판한 거는 좀 보지 못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2: 이게 이제 그 진보당의 이제 김재현 후보가 이제 TV 토론에 포함이 안 됐더라고요.
1: 네. 네.
2: 예, 이제 그 여론조사의 지지율 뭐 이거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일각의 시각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김재현 후보가 남은 기간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 어딘가랑 그런데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할 수도 있고 조국혁신당 조국과도 할 수 있는데 그 단일화의 대상을 어디로 선택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김재현 진보당 김재현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진보적 성향이 매우 강한 분들이기 강하죠. 때문에 김용남 후보하고 할 때는 이탈이 많을 것이다. 오히려 이제 조국 후보랑 했을 때로 옮겨지는 비중이 좀 더 높을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일화를 통해서 이제 민주당 후보와 할 경우에는 진보당 후보도 이제 딜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쪽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그 지지층의 특성을 보면 이런 부분도 있다는 시각도 소개해 드립니다.
1: 김재영 기자님, 네. 대법 의혹 때문에 김영남 후보 측 긴장 네. 많이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3: 긴장보다는 네. 일단은 그 의혹 제기를 애초에 그 녹취록이나 이런 걸 제공하셨던 분이 김용남 의원의 누나잖아요. 네. 그리고 그 누나랑 지금 이제 소송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네.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사기 때문에 캠프 내에서도 이게 의혹이긴 하지만 또 개인사가 엮여 있어서 뭐 후보한테 시원하게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없는 환경인 것 같고.
1: 그래요?
3: 네.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후에는 이제 김용남 후보가 조금 물론 이제 소상이 A부터 Z까지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골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를 했고 캠프도 그 해명을 듣고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좀 지지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1: 네. 효과 있을까요? 네.
3: 일단은 조국 혁신
1: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네. 여쭤보냐면 네. 김용남 후보가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도되고 김용남 후보 해명하고 또 언론에서 그 반박 또 녹취가 나오고
3: 네.
1: 그래서 본인 해명의 정당성이 좀 사라지는 거 아닌가
3: 네.
1: 뭐 그러한 얘기들도 좀 있더라고요.
3: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의혹이 A부터 Z까지 일일이 모든 것이 다 해명됐다라고는
1: 네.
3: 보진 않는데
1: 네.
3: 김용남 후보가 어제 이제 통장 사본을 깠잖아요.
1: 네.
3: 그래서 나는 만사무사 대부로부터 받은 돈이 1억 1도 없다. 라는
1: 뭐
3: 것을
1: 녹취는 현금으로 그냥 찾아줘 막 이런 얘기가 네. 나오잖아요.
3: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출자 자금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만사무사 대부로부터 받은 이익을 분배하는.

0: 과정에 있어서 현금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애초에 2018년에 녹취록을 보면 이제 만사무사인지 뭔지 어떤 대상을 특정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누나가 어느 정도 돈을 넣으면 이 정도 배당금이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이 어딘지는
1: 배당금이
0: 잘
1: 아니라
0: 모르겠어요.
1: 수수료라는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데.
0: 네,
1: 하여간 네.
0: 투자금을 받으면
1: 네.
0: 이 정도를 돌려줄 거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지, 그거를 김영남이 받은 이익을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뭐 세금 포탈했다 이런 거랑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1: 알겠습니다. 김정희 기자님, 그러면 평택 누가 이깁니까?
2: 평택은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진짜 어려운 것 같은데요.
1: 네.
2: 와, 여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김용남으로 가겠습니다.
1: 김용남, 윤희웅 네. 대표님.
3: 다섯 명이어서 반반반반반반.
1: 하윤철 네. 네. 부서장님.
3: 저는 여러 가지 전제가 붙지만은 이게 이 여론 공표 그 금지 기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 전에 있었던 논리적인 흐름들. 그러니까 여론 흐름들과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명분들 그다음에 합리적인 설득의 요인들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작동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김영남 후보의 이 건이 저는 간단치 않을 거여서 지금 현재로서는 명분이라는 측면에서 조국 후보 그리고 저쪽에 유희동 황교안 후보가 아마
1: 단일화.
3: 저는 뭐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게다가 더더군다나 저기에는 질 수 없고 여기에는 줄 수 없기 때문에 조국 후보 쪽으로 가자라는 걸로 갈 정도로 저는 대단히 큰 도덕적 이슈. 안타까운 건
1: 누가 이겨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3: 조국 후보가 될 가능성이 지금은 초기에 비해서는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아까 북구가 한동훈 후보 얘기를 하면서 김정희 기자님께서 버스 30대 대절 뭐 얘기하셨는데 네. 그거는 김정희 기자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주인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4: 네. 예, 고맙습니다.
5: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6: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5: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6: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7: 평동 나비엔.
8: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9: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2: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3: 허,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4: 열혈 강호 온라인.
5: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6: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4: 열혈 강호 온라인.
5: 열혈 강호 온라인.
7: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8: 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내일 만나요. 뉴바 안녕.
9: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0: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11: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12: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13: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1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제주 산간에 많은 비를 뿌렸던 비구름은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남해안과 제주의 세찬 빗줄기는 많이 약해졌습니다. 오늘 오후까지는 전국 뒤 대부분 지역에서 약한 비가 산발적으로 이어지다가 곧 그치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한낮에 24도에 머물며 어제보다 5도 정도 낮겠습니다. 한편 분당 수호로는 청담대교 가는 길 탄천 1교와 청담대교 남단 사이 3차로 쪽에 고장차가 서게 됐습니다. 3차로 주의하셔야겠고요. 그래서 여기도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복정사거리에서 탄천 1교 쪽으로 답답하고요. 청담대교 다리 위에서는 남단 쪽으로 진입하는데 속도가 뚝 떨어집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잠실대교 남단에서 한강대교까지, 그리고 같이 가는 강변북로는 강동대교에서 암사대교, 구리 시계를 지나서 청담대교 쪽으로 속도 내려갑니다. 내부순환로는 상황이 많이 좋아졌지만 성산 쪽으로는 홍제에서 홍은램프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15: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쌩입니다. 슬라슬라쌩. 비트 주세요.
16: I love YTN 라디오의 슬라쌩.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와우.
15: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17: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8: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9: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어제 오후 2시 33분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가 일부 붕괴하며 작업자 등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는 시공사인 흥화건설 소속의 현장관리소장 60대 이모 씨, 감리단장 60대 안모 씨와 외부 전문가인 구조기술사 50대 이모 씨로 추락하거나 붕괴한 구조물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는 이날 고가의 슬라브를 절단하던 중 생긴 2.9cm 치마 현상을 안전진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여파로 오늘 일부 열차의 운행이 조정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서울시의 복구 작업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여 불가피하게 오늘 KTX 등 열차 운행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행신을 오가는 열차는 전면 중단되고 KTX는 서울에서 부산, 용산에서 목포, 여수엑스포 구간이 전 정차역에서 임시 정차하는 방식으로 운행됩니다. 강릉중앙선 KTX는 청량리에서 강릉 부전역 구간 운행합니다. 일반 열차의 경우 경부선 무궁화호는 대전에서 부산, 호남선 무궁화호는 서대전에서 목포 여수엑스포, 장항선은 익산에서 천안 구간이 운행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이같이 주문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철저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사고 수습과 부상자 치료에 만전을 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